Green?

Look at me. No, look at me.

0: That's me.
1: 안녕, 구? 어? 무슨 일이야?
2: 하나가 작아져. 항상 하나가 작아진다고.
1: 뭐?
2: 내가 기침을 할 때마다 자꾸 하나가 작아진다고.
1: 맞아!
3: 어?
2: 봤지? 하나가 작아지지 말고 커질 순 없을까?
1: 가능할지도 몰라. 키를 늘려봐.
2: 9?
1: 너기 이름 바로?
4: 10! 나는 10! 한 번 더. 나는 10! 잘 봐. 10?
1: 내기 이름 바로?
2: 9!
1: 어, 정말 대단해.
2: 더 커. 하나가 더 커.
1: 근데 왜 넌 1이라고 적혀 있어?

0: 다른 블록
1: 옥토블록
2: 거기에 1을 더하면
0: 부는 블록 9개
3: 난 커다란 정사각형 난 1, 8

0: What's that rotten smell?
1: Worry not, shipmate.
0: Rock. Listen. Leave this to me. Maybe two, 'cause are better than one.
2: AC, catch!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5: 지당하신 말씀.
1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롱뽀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1: 즐거운 캠핑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찾았다.
1: 여기 있었네. 안녕.
0: 우리 지금
1: 숨바꼭질 할 거야.
2: 같이 할래?
3: 당연히 같이 해야지. 너희들이 숨어. 내가 찾을게.
4: 책 보면서 못 찾을 텐데.
3: 내가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 찾으면 손가락으로 가리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슴 언니 찾는다. 다시 책 봐야지.
2: 내게 숨어. 난 어디 숨지? 그래, 네 뒤로.
1: 사.
2: 이런. 사.
1: 바디 이름?
2: 바로. 오.
3: 다슴 언니 찾는다. 사 찾았고 일도 찾았고. 오.
1: 빼기 일은?
2: 바로 사.
1: 오가 손가락으로 우리 가리켰어.
2: 오가 여기 있었네.
1: 어떡해? 나는요, 섬. 숨바꼭질 달인이지. 더하기 3은?
0: 바로? 오!
3: 다슴 언니 찾는다. 2도 찾았고 3도 찾았고. 5 빼기 3은?
0: 바로 2! 손가락 표시가 2개 있어.
1: 5가 우리 찾았네. 대체 어떡해?
0: 여기 있었네.
1: 어떻게 된 거지?
3: 내가 잘한다고 했잖아. 자, 이번엔 내가 숨을게.
1: 1
0: 2
1: 3
2: 4
0: 다섯 언니 찾는다.
1: 아, 조심.
2: 더기 사는 바로. 오.
1: 찾았다.
3: 대단한데? 그럼 또 찾아볼래? 오.
2: 빼기 사는
1: 바로 이.
0: 아사!
2: 조심!
0: 더하기 2는 바로
3: 오!
2: 찾았다!
3: 굉장해! 그럼 또 찾아볼래? 오!
0: 빼기 2는
1: 바로 3! 찾았다.
3: 정말 대단해. 너희 모두가 날 찾았네.
0: 숨바꼭질 잘하는 법 좀 알려줄래?
3: 물론이지. 이렇게 해봐.

0: 변신해. 이. 이. 3. 추상 위에 점세계. 변신해. 3.
1: 3, 4. 주사위에 점 네 개.
0: 변신해. 4.
1: 정사각형이다.
0: 1, 2, 3, 4, 5. 주사위 점 다섯 개. 변신해. 5. 1, 2, 3, 4, 5, 6. 주사위에 점 여섯 개. 변신해. 난 수차유. 게임을 시작해. 내 이름 들으면 너무 기쁠걸. 기회를 보고 내 말을 들어. 몸을 흔들다가 주사위 던져. 난 수차유. 어디든 어울려. 신나게 놀아보자. 주사위를 굴려. 새 게임. 자기 숫자가 나오면 흔들어 흔들어. 굴려 굴려. 오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남방구는 북방구와
1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0: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얼굴엔 순한
3: 킹킹.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왕실 강아지 훈련 소동.
9: 얘들아, 안 돼. 안 돼.
10: 왕실 강아지들을 진정시키는 게 좋겠구나, 카린 공주. 강아지들 때문에 엉망이 되겠어.
9: 정말 착한 강아지들이에요, 엄마. 공을 가지고 노는 게 너무 신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물어와.
11: 이번에 들를 곳은 스웨덴 왕실입니다.

0: 세상에나.
1: 가린 공주, 강아지들이 왕실견들이 받아야 할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 같구나.
2: 나도 동감이란다. 강아지들을 왕실 훈련소로 보내는 게 어떻겠니?
3: 훈련이 쉽진 않을 텐데 못해내면 어떡하죠?
4: 슈퍼윙스?
5: 안녕 슈퍼윙스, 난 카린 공주야.
6: 만나서 반가워 카린 공주.
3: 우리 강아지들이 훈련소에 가야 하는데 강농기가 많아서 걱정이야. 강아지 훈련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보내줄 수 있을까?
6: 그럼 강아지 훈련복이 필요하겠는걸?
3: 우와,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빨리 배달해줄 수 있을까?
6: 물론이지, 금방 배달해줄게.
5: 고마워. 그럼 강아지 훈련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따 봐.
3: 스웨덴에는 깊은 역사와 다양한 문화가 있어. 수도인 스톡홀름에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왕궁이 있고, 특히 피카라는 전통이 있는데 스웨덴 전역에서 친구들, 가족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면서 함께 간식과 다과를 즐기는 시간이야.
6: 우와! 스웨덴에 있는 동안 피카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3: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6: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강아지 훈련복 3벌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고마워 우주야. 왕실 강아지들이 이걸 보면 깜짝 놀라겠는데.
3: 잠깐 호기 기다려봐. 이번에도 미션 파트너가 필요하겠지?
6: 나야 좋지.
3: 자, 누가 좋을까? 강아지들과 잘 놀아줄 파트너라면 슈퍼윙스 도니! 도니라면 이번 임무에 딱이지.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출동 준비 완료!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출발!
1: 제가 왕실 강아지 훈련사로 일한 이래 이렇게 훈련이 어려운 강아지들은 처음이에요. 자, 들어와! 어휴.
2: 이제 택배만 도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어?
2: 야호! 왔나봐요.

0: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도니. 강아지들은 내가 막.
2: 얘들아, 돌아와. 스톡홀름에 잘 왔어, 슈퍼윙스. 이분은 왕실 강아지 훈련사셔.
3: 안녕.
2: 여긴 우리 아이들, 루퍼스, 레지, 그리고 리플이야.
0: 안녕, 얘들아. 여기 네 택배야, 카린.
2: 고마워. 우와, 멋진 강아지 훈련복이네. 얘들아, 이제 시작해볼까?
3: 루프 발사기, 풍선 슈트, 그리고 프로펠러 백팩. 아주 흥미롭군요.
2: 보세요. 벌써 행동이 나아졌는걸요.
3: 좋습니다. 왕실 강아지 훈련을 시작해보죠. 훈련은 총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허드를 넘은 후 그물망 아래를 지나 바람을 이겨내고 수영장을 건너 돌아오면 됩니다.
0: 바로 그거야.
2: 얘들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할 수 있어.
3: 좋아요. 제자리에. 준비, 출발!
4: 좋았어!

0: 영역 풍선이다!
1: 카린 공주님, 강아지들이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마지막 훈련까지 잘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인 구조 훈련입니다. 왕실견들은 공경에 처한 공주님을 구할 줄 알아야 하죠.
0: 그거 멋져요.
1: 카린 공주님, 풀장 가운데로 걸어가 그곳에서 물에 빠진 척을 해주시겠습니까?
0: 재밌겠다. 어서 강아지들아, 날 구해줄 시간이야. 멈춰. 나는 물에 빠진 척을 하는 거야. 너흰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 대신 저기에 있는 튜브를 나한테 가져다 줘.
1: 그래, 바로 그거야.
2: 저건 아닌 것 같은데.
0: 잠깐 얘들아, 막을 못 보면 안 돼.
1: 이제 어떡하지?

어서 도니! 빨리 공주를 구해야 해!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미션 준비 완료! 왕실 구조대 출동!

0: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이네. 굉장해!
1: 너희가 정말 자랑스러워, 얘들아!
2: 슈퍼힘과 슈퍼캣! 그리고 왕실 강아지를! 공주 과기 임무 성공!
0: 공주님 말이 정말 맞았네요. 왕실 강아지들은 아주 훌륭해요.
3: 정말 그래요. 모두 훈련을 아주 잘 마쳤구나. 카린, 네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1: 맞아요, 아빠. 왕실만큼 자랑스러워요.
4: 맛있어. 귀가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웨덴 전통 간식 시간은 정말 좋은 것 같아. 어? 노바 슈퍼팬들아.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1: 잘가!
3: 고맙다!
2: 슈퍼힘스와 슈퍼패! 임무 완료!
4: 세상에서 제일 큰 피냐타!
5: 슈퍼팻 미니버스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 도착합니다.

0: 텐데. 피냐타 없이는 생일 파티를 못 한다고.
1: 슈퍼윙스?
2: 안녕 하늘이 누나. 안녕 우지야. 슈퍼패들이 연락한 거야?
3: 맞아. 슈퍼패들이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전화를 걸었어.
2: 안녕 슈퍼윙스. 난 안드로스야. 생일 파티에 쓸 피냐타가 부서졌는데 새 피냐타를 배달해 줄 수 있을까?
4: 걱정 마, 슈퍼패트라. 우리가 안드로스의 생일 파티를 위해 아주 특별하고 커다란 피냐타를 만들어줄게.
2: 고마워. 이따 보자.
3: 멕시코에서는 아이들이 생일 파티 때 사탕이 잔뜩 든 피냐타 부수는 놀이를 해. 안드로스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사는데 거기엔 높은 안테나가 달린 탑이 있는 라틴 아메리카 타워도 있지.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4: 알았어. 그럼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특별한 피냐타 만들기 성공! 택배 준비 완료! 자,
2: 고마워 우지야. 안드로스가 이 특별한 피냐타를 받으면 아주 좋아할 거야.
3: 잠깐 후기 기다려봐. 이번에도 미션 파트너가 필요하잖아. 자, 누가 좋을까? 누가 아이들과 피냐타 놀이를 잘할까? 슈퍼윙스 제롬! 제롬이라면 이번 임무에 딱이지. 슈퍼윙스!

0: 출동 준비 완료! 멕시코 시티로 출발!
1: 새 피냐타를 갖고 오는 거지, 슈퍼패트라. 이제 곧 친구들이 도착할 거야.
2: 택배 왔습니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3: 그리고 난 제롬. 음악과 춤은 내 전문이야.
1: 멕시코 시티에 잘 왔어. 우리 엄마셔.
2: 여기 네 택배, 안드로스. 개치도! 어?
4: 개치도는 멕시코 스페인어로 멋절한 뜻이란다.
1: 오! 개치도!
5: 근데 피냐타를 나무에 걸지 못하겠는데요? 어떡하죠?
4: 괜찮아. 그냥 잔디밭 위에 둬도 돼.
1: 안녕, 안드로스! 어? 생일 축하해!
6: 우와, 안드로스의 생일 파티에 슈퍼윙스가 와있어요.
3: 그럼 분위기 메이커인 제롬도 왔죠.
1: 세상에서 제일 큰 피냐타!
7: 개치도! 터뜨리자!
4: 그래, 안드로스. 어서 쳐보렴.
1: 좋아요. 칠게요. 이얏! 자, 훗! 어? 이얏!
5: 어, 이런, 부러졌잖아. 어떡하면 좋지? 어?
1: 우리가 도와줄게.
8: 해보자!
5: 피냐타가 터지질 않아.
3: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가 됐군. 통통 신나게 묘기를 부리며 피냐타를 터뜨려볼까? 하! 하하! 누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고개 실력을 가졌죠? 바로 점프하는 제롬이랍니다. 하! 후!
1: 하하! 통통키는 슈퍼윙스와 슈퍼패!
2: 우리 다시 해볼까?
3: 아, 여기가 멕시코 시티야, 골든팩. 여긴 재미난 게 뭐가 있을까? 골든팩, 어디 가? 우와, 엄청 큰 피냐타잖아. 그리고 슈퍼윙스도 있는데 저기서 대체 뭐 하는 거지? 가보자.
5: 이 피냐타를 터뜨리려면 훨씬 더 세게 뛰어야 해, 제롬.
3: 우, 저 피냐타 재밌겠는데?
7: 골든보이?
3: 골든팻도 있지. 너네 슈퍼팻처럼 말이야. 근데 골든팻이니까 더 낫겠지? 슈퍼야골들에게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군. 골든보이가 어떻게 피냐타를 터뜨리는지 보여주지. 골든럭켓 주먹 발사! 터뜨려! 걱정하지 마. 난 다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찾아올게. 골든보이 이름을 걸고 문제를 해결해주지. 난 괜찮아. 바로 골든보이니까.
5: 오, 안 돼! 어? 피냐타가 시내로 가고 있어!
2: 우리가 막을게! 이제 빛날 시간이야!
7: 슈퍼윙스와 슈퍼패!

0: 거기 내 피냐타를 구해줘. 나도 따라갈게.
1: 피냐타를 잡으러 출발!
2: 이봐, 조심해.
1: 어서 잡아야 해.
3: 아, 저게 뭐야? 아, 도와줘, 도와줘, 안돼.
4: 고마워, 슈퍼잉스!
1: 오, 안 돼! 빨리 잡아야겠어! 거의 다 잡았다! 괜찮은 거야, 슈퍼잉스?
5: 이런, 이런. 꼭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니까. 잘 봐, 애승이들아. 골든팩 가자. 골든보이와 골든팩 합체. 우와, 쟤네도 저걸 해? 메가 골든 주먹 발사.
1: 아메리카 타워가 쓰러지겠어. 우리가 있는 한은 그렇게는 안 되지. 호기 킥!
5: 강력한 요요 빙빙 감기 액션.
1: 파워 장갑 빙이 액션.
5: 슈퍼 멈추기 액션.
6: 슈퍼팩! 야틴 아메리카 타워와 안드로스의 생일 파티 구하기 성공!
1: 저 뾰족한 안테나를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피냐타를 치고 뛰어도 안 터졌지만 이걸로는 될지 몰라.
5: 생일 축하해, 안드로스! 나도 파티에 초대받고 싶다.
1: 골든보이, 골든팩, 너희들 이리 와.
5: 정말? 그럼 좋아, 네가 원한다면야. 난 파티를 즐겁게 만들기로 유명하거든.
1: 호기, 제롬, 내 생애 최고의 생일 파티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5: 꽤 괜찮았어.
1: 저기 미니버스야. 잘가 슈퍼팩들아.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제 갈까?
4: 안녕 얘들아.
7: 잘 가. 고마워.
6: 슈퍼윙스와 슈퍼팩 임무 완료.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눈물엔
9: 달콤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1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손에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면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정!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진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거대 잠자리 소동.

0: 너희가 출동해야 할 장소는 바로 중국에 있는 후베이성이야. 후베이성은 황학로란 누각으로 유명해. 강가에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이지.
1: 그곳에 사는 티엔이라는 친구가 잠자리를 잡고 싶어해. 강 주변에 잠자리가 많이 있지만 너무 빠르고 높이 날아서 잡기가 힘들대.
0: 우리가 도와주면 돼. 그렇지, 티너?
2: 잠자리를 잡는다고?
1: 걱정할 건 전혀 없어, 티너. 완벽한 물건을 준비했으니까. 택배 상자는 미리 실어뒀어, 호기.
0: 그럼 출동 준비.
3: 전키도 작고 느려서 잠자리를 잡기가 힘들어요.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0: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고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나는 디노. 나는 크게 도와준다.
0: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난 티엔이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2: 니하오.
3: 니하오. 반가워요. 이게 있으면 잠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야.
0: 고마워. 뭐가 들어있을까?
3: 최첨단 잠자리 채널? 특수 기능이 많이 들어있어. 직접 확인해봐. 여기.
0: 정말 멋지다. 어?
3: 우와! 길이가 늘어나네.
0: 이거면 잠자리를 확실히 잡을 수 있겠는데? 너희도 같이 잡을래?
3: 좋아!
0: 엄마, 슈퍼윙스랑 같이 잠자리 잡으러 다녀와도 돼요?
2: 그럼 대신 꼭 붙어 다녀야 한다.
0: 고마워요, 엄마. 잠자리 잡으러 다 같이 출동!
1: 아, 잠깐만, 디노 무섭다.
3: 우와, 여긴 잠자리가 정말 많은 곳이구나. 티엔이, 어서 잡아봐.
0: 제발. 여전히 잡기가 쉽지 않네.
3: 그럼 내가 잠자리들을 몰아줄게, 티엔이. 자, 간다.
1: 잠자리 디노한테 오지 마라. 싫어, 싫어, 가, 가.
0: 잡았다.
3: 야호, 드디어 한 마리 잡았어. 디노 왜 그래?
1: 잠자리가 디노를 쳐다보고 있다. 커다란 눈으로.
0: 맞아, 잠자리는 눈이 크지. 또 날개도 크고. 그치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티노. 잠자리는 해를 끼치지 않아.
3: 맞아, 티노. 예쁘게 생겼잖아. 또 멋지고.
1: 티노한테는 무섭다. 공룡 시대에는 잠자리들이 엄청 거대했다.
0: 하지만 지금은 자꾸 귀여운걸? 안 그래?
1: 지금도 무섭다. 뭐야? 어디로 갔지? 디노, 안 무서우려면 커져야 한다. 디노 커진다.
3: 디노가 커질 때 같이 커졌나 봐.
1: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3: 디노, 기다려.
1: 가까이 오지 마, 거대 잠자리야. 디노 머리 위에 앉았다. 디노 도망갔다.
3: 잠자리를 잡아서 원래 크기로 돌려놔야 해. 올라타. 가자.
1: 디노를 계속 따라온다.
3: 잠자리 채 확대 액션. 좋았어. 이거면 될 거야. 잡았다. 금방 갈게, 티노.
4: 여기 잠자리 엄청 많다, 골든보이 오빠.
5: 그치만 작잖아. 큰 잠자리가 좋아. 난 후베이 성에서 가장 크고 멋진 잠자리를 잡을 거야.
4: 글쎄, 그건 좀 힘들걸? 제일 크고 멋진 잠자리는 내가 잡을 거니까.
5: 방금 티노였지?
4: 어?
5: 우와, 저게 뭐야? 내가 본 잠자리 중에 가장 크고 멋진데?
4: 저기 봐! 멈췄어! 황학로 꼭대기에 앉았어!
5: 저 거대 잠자리는 내 거야!
4: 아닌데? 내 건데 내 건데 내 건데? 대한 잠자리야? 내가 널 잡게 해줄래?
5: 아니 안 돼. 내가 널 잡을게. 하이!
4: 안 되겠다. 맨손으로 잡아야겠어.
5: 기다려.
4: 잡았다.
6: 잠자리를 어떻게 잡지?
3: 너무 높고 빠르게 날고 있어.
7: 그럼 우리도 지금보다 더 높고 빠르게 날아가서 잡아야겠네. 저기! 일렉트릭 스윙!

0: 잠자리 잡는다. 으아! 디도 무섭다.
1: 디노 도와줘!
0: 알았다, 디노가 도와준다.

0: 잠자리가 우리를 구해줬다.
1: 유후! 와! 잠자리가 티노를 어떻게 저렇게 쉽게 잡았지?
2: 잠자리는 눈이 커서 어디든 볼 수 있거든.
0: 디노, 이제 잠자리 최고로 사랑한다.
3: 오늘 진짜 멋졌어, 슈퍼윙스. 잠자리 잡는 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재밌었어.
0: 재밌었다.
4: 재밌었다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이제 뭘 해야 할지 알지?
3: 그만 잠자리를 풀어주자. 잘 가, 얘들아.
0: 안녕.
2: 그럼 우리도 이제 그만 작별 인사를 해야겠지?

0: T20와 크리켓 대결. 오늘은 어떤 모험을 할지 궁금한 걸.
1: 내가 맞춰볼까?
2: 아니, 내가 맞출 거야. 내가 먼저야.
1: 아니거든?
2: 아니거든.
0: 그만해, 티키와 타키. 이 문제는 하늘이 누나한테 맡기자고.

0: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네팔의 가트랑이야.
1: 지탈한 친구한테 도움이 필요해. 아빠랑 크리켓을 하고 있는데 공을 너무 잘 쳐서 자꾸 먼 곳으로 날려버린대. 그래서 공이 몇 개 안 남았고.
2: 이젠 문제없어. 슈퍼잉스가 지탈의 공을 찾아주면 되니까.
0: 좋았어. 그럼 출동 준비.
3: 준비됐지? 공 다시 던진다.
4: 준비됐어요.
5: 이런, 더는 안 돼.
3: 공을 정말 잘 치는구나.
5: 고마워요, 아빠. 근데 이제 공이 딱 한 개 남았어요.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2: 그래서 우리가 빈제 속도로 날아왔지.

0: 이제 더 이상 공을 잃어버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크리켓을 하고 있었다고?
1: 어떻게 하는 거야?
0: 알려줄까? 공을 던지는 사람을 볼러라고 해. 볼러는 공을 정확히 던져서 저 위켓을 맞춰야 해. 배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배트맨인데 공을 받아치는 게 목적이지.
1: 완전 재밌겠다!
0: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래?
2: 그거 좋지!
0: 난 준비됐어.
1: 그럼 간다. 위켓을 맞추면 된다는 거지? 잘 친다, 지타! 내가 잡을게!
0: 아니, 내가 잡을 거야!
1: 잡았지!
0: 잡았다! 방금은 가볍게 친 거야. 이번엔 정말 제대로 쳐볼게.
1: 알았어. 그럼 던진다.
0: 우와, 이번엔 내 거야.
1: 아니, 내 거?
0: 어떡하지? 저게 우리 마지막 공이었는데.
1: 걱정하지 마. 산에 가서 공을 찾아오면 되니까.
0: 정말? 거기 가면 전에 잃어버린 크리켓 공을 전부 다 찾을 수 있을 거야. 같이 가도 돼요? 제발요.
3: 그러렴, 지타. 대신 호기랑 같이 다녀야 해. 아빠는 여기서 기다릴게.
0: 야호! 고마워요, 아빠.
1: 없어. 안 보여.
4: 여기도 안 보여.
0: 정말 이상하네. 난 분명 이 근처에 공이 있을 줄 알았거든. 내 공이야!
1: 공이 또 물러왔어.
0: 저기도 있어. 공이 자꾸 어디서 오는 거지?
1: 글쎄, 한번 알아보자.
0: 굉장해. 아기 예티들이야.
1: 너무 귀엽다.
0: 나도 따듬어 볼래.
1: 안 돼. 내가 먼저야. 안녕.
0: 안녕. 안녕, 아기 예티들아. 이거 갖고 놀고 싶어? 자, 받아. 우와, 너희들 크리켓 정말 잘하는구나. 우리랑 같이 해볼래? 좋았어. 같이 해보자.
2: 게임 시작!
0: 준비됐어, 예티 배트맨?

0: 내가 잡을게.
1: 점수를 못 얻었네.
2: 울지 마. 속상해할 줄은 몰랐어. 응?

0: 대결을 하자고 하는 것 같아.
1: 좋아! 도전은 언제든지 환영이야. 엄마 얘기가 배트맨이 됐잖아. 그렇다면 티키와 탄키 돌려!

0: 같이! 눈덩이 자르기! 일렉트릭 슈퍼윙!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어? 공을 전부 찾아왔구나?
0: 네, 예티들이랑 같이 엄청 재밌는 크리켓 경기도 했고요.
1: 응? 예티랑 크리켓을 해?
0: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5: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호우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7: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0: 오늘도 태도 실비에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니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태도 실지키는 또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클릭소
2: 클릭소 얼마 될까?
3: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자석으로만 노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가족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점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숲속에 가자.
3: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상소.
2: 2층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보물 상자 소동.
8: 보물상자가 분명히 저쪽으로 날아갔었는데.
2: 도드! 어디가?
8: 하프! 아, 너희들이구나.
2: 도드!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9: 어디 가는 거야?
8: 뭘 좀 찾... 아니, 그냥 놀러 가는 거야.
2: 어디로 놀러 가는데? 같이 놀자!
8: 아니, 아차! 내가 집에 뭘 놓고 왔나 보네. 다시 집으로 가야겠다. 잘 가, 얘들아.
10: 토드가 좀 이상한데?
2: 맞아, 좀 이상해. 얘들아, 우리 랄라님에게 가볼까?
8: 물범 녀석들, 보물상자를 뺏길 수는 없지.
10: 어? 얘들아, 우리 등대성으로 가서 눈꽃나무 열매를 찾아볼까?
2: 맞아. 의사 선생님도 랄라님에게 눈꽃나무 열매가 필요하다고 하셨어.
11: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딘가 남아있는 눈꽃나무 열매가 있을지도 몰라.
2: 찾으러 가보자. 가자! 도드, 어디가? 등대섬에 가?
8: 아니, 그게 난 그냥 등대섬 한 바퀴 돌아보려고.
11: 우린 눈꽃나무 열매를 찾아보려는 중인데.
8: 그래? 아니, 난 그 보물 그냥 산책하려고.
10: 어, 우리 그럼 산책하면서 같이 찾아볼까?
8: 같이? 아니, 난 혼자 있고 싶은데.
2: 도드, 그 보따리에는 뭐가 들었어?
8: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2: 이건 망치 냄새인데.
8: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빨리 가, 어? 난 간다.
2: 뭐야, 뭔가 밍숭밍숭한데.
10: 도드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아.
2: 그런 것 같아.
12: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2: 안 되겠어. 토드를 따라가 봐야겠어.
13: 하프!
8: 이제 따돌린 것 같은데. 와, 진짜 지긋지긋한 물범 녀석들.
2: 토드! 토드! 어디 있어? 토드!
8: 안녕, 오늘 자주 만나네.
2: 도드, 어디 가는 거야?
9: 같이 가자.
8: 나 운동을 좀 하려고 운동섬에 갈 거야.
10: 운동섬은 이쪽 방향인데.
8: 아차차, 집에 뭘 놔두고 왔네. 지금 너희들 날 따라오는 거야? 아, 난 놀이섬에 가려고. 집이 아니라. 아, 물범들아, 우리 놀이섬에 가서 같이 놀래?
13: 좋아!

0: 먹으러 가자. 회전컵.
1: 그래, 가자.
0: 우후, 신난다. 또 타자, 또 타자.
2: 이제 그만, 제발 그만.
3: 그래? 응? 재밌는데.
0: 한 번만 더 타자.
4: 아프, 토드가 힘들어하잖아.
5: 그래, 실컷 탔으니까 이제 그만 타자.
4: 우리 재밌게 놀았으니까 눈꽃나무 열매 찾으러 갈까?
6: 그래, 오늘 실컷 놀았으니 우리 다음에 또 놀자. 빨리 가봐, 곧 해가 지겠다.
3: 아, 아쉬운데, 아쉬워. 더 타고 싶어. 타자, 타자, 타자, 타자, 타자, 타자, 타자.
4: 아빠, 우리 이제 열매 찾으러 가자.
3: 알았어.
1: 안녕!
6: 안녕, 안녕. 빨리 서둘러 가. 빨리 잘 가, 얘들아. 지긋지긋한 물범 녀석들, 이제 보물상자는 내 거다.

0: 따져봐봐라.
1: 내가 제품할 거야.
2: 분명히 이 근처에 떨어진 것 같은데.
3: 응?
4: 와, 보물상자다!
2: 아, 쓰레기잖아.
4: 뭐야!
5: 얘들아, 잠깐만! 우리가 놀이기구를 끄고 왔나?
6: 글쎄, 기억 안 나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7: 어쩌 있겠지 뭐. 그게 중요해?
5: 아니야, 다시 가보자.
4: 대라, 살려줘! 살려줘요! 오지마! 오지마! 살려줘요!
5: 우리가 전원을 껐었구나.
4: 뭐야? 살려줘!
6: 이 소리는 토드가

0: 쟤네들 뭐야?
1: 바다 쓰레기 때문에 괴물처럼 변한 거야.
2: 거북이를 뒤집으면 돼.

0: 이제 살았다.
1: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게, 우리가 왜 여기 누워있어?
2: 아참, 이 하프님께서 그물에 잡혀있던 너희를 구해냈다 이 말씀. 요새 쓰레기 그거 엄청 무서운 거야, 어?
3: 맞아, 조심해야 해. 어,
1: 그럼 너희들이 우리 구해준 거네.
3: 고마워.
2: 잘가 얘들아.
1: 토드, 괜찮아?
0: 괜찮아. 근데 쟤네들 진짜 뭐야?
4: 갑자기 저런 녀석들이 자꾸 나타나서 걱정이야. 랄라님도 일어나지 못하고 눈꽃섬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5: 그래서 눈꽃나무 열매를 찾아야 하는데.
2: 그런데 토드는 여기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1: 맞아, 집에 안 가고 뭐하고 있었던 거야?
0: 사실은 등대가 폭발했을 때 보물 상자가 이쪽으로 날아가는 걸 봤거든. 그걸 찾으려고.
6: 뭐? 멋지다.
4: 네모난 상자 말하는 거지? 그건 분명히 눈꽃나무 열매 상자일 거야.
0: 눈꽃나무 열매 상자? 보물 상자가 아니고?
1: 맞아,
5: 그게 이쪽으로 날아왔다고?
0: 보물 상자도 아닌데 괜히 고생만 했네. 잘 가, 오늘은 고마웠어.
2: 좋았어.
4: 눈꽃나무 열매 상자가 이 근처에 있대.
2: 찾아보자, 찾아보자.
5: 오늘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1: 맞아,
2: 우리 찾아보자.
4: 오늘은 너무 늦었어. 내일 다 같이 찾아보자.
5: 그래, 그러자.
7: 눈꽃나무 열매를 찾아서.
8: 내가 친구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 거야.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집은 그 집이지. 아니야, 더 큰 집. 반짝반짝 그 집 내 거야.
9: 크라, 자자, 더 큰 집, 더 큰 집. 크라.
2: 아니야.
1: 하프, 좋은 아침이야.
2: 호프, 너 꽃머리 핀 새로 했구나.
1: 호프, 어떻게 알았어? 색깔도 모양도 똑같은데.
2: 아, 새 거 냄새 나잖아.
4: 얘들아, 우리 랄라님 보러 병원에 가자.
2: 알았어. 그리고 우리가 눈꽃 상자도 찾아보자.
6: 좋아.
2: 나나의 붕어빵 냄새 난다.
5: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가보면 알겠지.
2: 골라, 나나.
4: 말도 안 돼. 진짜 붕어빵이 있잖아.
2: 맛있겠다.
1: 얘들아, 랄라님 아직 누워 계시잖아.
5: 랄라님은 괜찮으세요?
10: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눈꽃 열매만 있다면 랄라님 병을 낫게 할 약을 만들 수 있을 텐데.
2: 우리가 오늘 눈꽃 열매를 찾아볼게요.
5: 토드가 방향도 알려줬어요.
1: 그래도 섬은 너무너무 넓은걸.
5: 얘들아,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 힘을 내자.
11: 내가 어제 상자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것밖에 못 찾았어.
4: 그게 뭐야?
2: 이 냄새는...
11: 무슨 냄새가 나, 하플?
1: 이 냄새는... 이 냄새는... 어? 내가

0: 좋아하는 젤리 냄새야. 눈꽃 열매가 들어있던 상자라서 젤리 냄새가 나나 봐. 이 냄새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1: 맞아. 방금 전에도 하프가 냄새로 내 머리핀이 새건 걸 알아냈어. 병원에 붕어빵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줬고.
2: 너 정말 대단한 코를 가졌구나.
0: 당연하지. 이 하프님만 믿으라고.

0: 너의 코만 믿을게.
1: 그만! 둥그런 생선파이 먹은 윙크야.
0: 오빠! 분명 양치질을 했는데 냄새나.
2: 윙크, 너 오늘 머리 좋아졌겠다. 둥그런 생선이 머리에 좋다잖아.
0: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말 냄새 많이 나.
3: 아니야, 윙크. 냄새 안 나.
1: 맞아! 나만 맡을 수 있지. 자, 출발하자.
0: 아빠, 갑자기 멈추면 어떡해?
2: 맞아, 놀랐잖아.
1: 미안, 미안. 붕어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

0: 여긴 너네 집이잖아.
1: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0: 가프. 왜 또 갑자기 멈춘 거야?
1: 여기서 갑자기 냄새가 끊겼어.
0: 자, 여기 손잡이 냄새를 다시 맡아봐.
1: 아, 이제 알았어. 다시 가보자.
2: 약 처방해드릴 테니 하루 정도 푹 쉬세요. 응? 간호사 쌤, 바이탈 체크 좀 해주세요.
3: 네, 선생님.
2: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눈꽃나무 열매가 정말 필요한데.
1: 저기!
0: 무서운데?
4: 하프, 이건 왜 탔어? 여기 눈꽃 상자가 있는 거야?
5: 맞아. 이걸 왜 탄 거야, 하프?
1: 아, 예전부터 이걸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
6: 하프, 너 진짜?
0: 높은 곳은 무서워. 흔들려! 너무 흔들려!
4: 진정해, 괜찮아.
0: 뭐가 있는데? 얼른 말해줘.
4: 저기, 저기 얼음 덩어리 위에 상자 같은 게 있어.
1: 우와, 정말이네. 뭐가 있어?
0: 토드도 상자가 날아간 곳이 놀이섬 쪽이라고 했었어.
4: 그렇네. 호프, 너 눈이 정말 좋다. 예.
1: 빨리 가보자, 가보자. 빨리.
0: 아, 호프, 움직이지 마. 흔들리잖아.
1: 맞아, 같은 냄새가 나.
4: 그래? 빨리 가서 확인해보자.

0: 주위를 맴돌고 있어. 저 상어도 쓰레기 때문에 변한 거야.
1: 괴물 상어도 눈꽃 열매를 좋아하나 봐.
2: 어? 쟤 지금 응? 뭐 하는 거야?
0: 응? 상자 옆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여.
3: 하! 얘들아! 나 좋은 생각이 났어! 그래서 말이야, 이건.
1: 우리, 뭉크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자!
4: 그래!
3: 역시 이 방법이 될 줄 알았어.
0: 와, 빠뜨린 게 있어.
1: 상호야, 진정해. 난 널 구해주려는 거야. 잠깐만 그대로 있어. 그래, 그래. 잘한다, 상호야.
0: 다 됐다.
5: 고마워, 얘들아.
0: 이제 상어를 바다로 돌려보내주자.
4: 영차! 영차! 영차!
0: 와! 이 눈꽃 열매가 랄라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3: 당연히 도움이 될 거야.
0: 저 밧줄은 담을 것을 가져와서 치우자. 가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6: 진물은
7: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0: 차이점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5: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4: 출발.
6: 돼버리가 도망간다.
4: 3위 쫓아가야지.
5: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4: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다대가족.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랜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노래도 하고 크루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아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볼게.

0: 잘했대 잘했대.
1: 아 멋진데 내 친구들. 까칠하기는. 어 안녕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앵무새야 반가워.
1: 뭐야 왜 나한테 이래? 네가 대장이라도 돼? 큰일 났다. 기상 기상 도와줘. 무시무시한 모험이다. 어이구 사나워라. 저런 과당 넘어졌네.
0: 잠깐 잠깐만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1: 찾아보자 찾아보자. 바보는 빼고 잘 찾아보자.
0: 이렇게 말하면 못 써.
1: 잔소린 딱질색이야. 쓸데없는 잔소리 나 싫어 못 참아. 어릴 적부터 그랬지 난 제멋대로야. 내가 심술 부리면 난 놀라서 달아나지. 난 수다쟁이 앵무새 어쩡할쩡아. 얄 믿고 심술 부진 말도 차차차하지.
0: 그럼 일단 예절부터 배우자. 알았지? 따라해봐. 봄은 착하다. 또 마샤는 친절하다.
1: 끔찍해. 우당탕탕 말썽 그런 게 싫다면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지마. 나 더러 화낼 거야. 간식에 칠 거야. 간식 슬쩍 훔쳐먹고 훌쩍 떠날 거야. 나는 야 멋진 앵무새 아무도 못 말려. 안 보이잖아.
0: 그럼 이번엔 마샤는 똑똑하다. 또 봄은 씩씩하다. 동물한테 이렇게 살살해야지.
1: 나는 빠빠빠라빡 앵무새. 리오에서 왔지. 이야! 난 빠빠빠라빡 앵무새. 무대 위의 스타 멋쟁이지.
0: 그럼 또 무슨 예절을 가르쳐야 하지?
1: 아!

뭐야, 여긴 완전 한겨울이잖아. 난 안 얼어. 안 얼다고. 절대 안 얼어. 이란, 꽁꽁 얼었네.

0: 아직도 우리 앵무새 못 봤어?
1: 도와줘! 아이고, 나 죽네!
2: 어떠냐? 이 떠돌이 멍멍이들.
0: 아이, 그럼 못 써. 너 예절을 좀 더 배워야겠다. 그치, 곰마? 좋았어.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
2: 알았어. 그냥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거야? 빨래하는 날이야? 잠깐만 기다려.

그건 로지 빨래야. 우리 귀여운 아가꽃 반바지.

도와줄게. 어? 자꾸 미끄러져 버려.

이게 바로 완벽한 세탁이라 할 수 있지.

장난감 어디 갔어? 어디 숨긴 거야? 여기 있어? 아님 여기 있나? 아님 여기? 만세! 찾았다! 내가 찾았어! 곰마, 우리 또 숨바꼭질 하자! 이번엔 더 꼭꼭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고치면 되잖아.

0: 곧 어린이 파티가 열리는 거 몰라요? 마당이 왜 이 꼴입니까? 어? 준비 안 할 거예요? 어?
1: 쟤, 맨날 잔소리만.

0: 어떻게 곰이 나보다 먼저 와있지?
1: 어?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버섯이나 따고 있었어요? 어서 서둘러요. 자, 어린이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곰입니다. 없어요, 친구들. 이쪽은 우리 호텔 직원이에요. 다 같이 박수!

0: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제 간식 시간이에요.
1: 안녕.
2: 나 참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군요.
1: 그게 아니라 전 그냥
0: 도와줘서 고맙구나. 언제든지 우리 호텔에 놀러 오렴. 아무 때나 말이야.
3: 이제 집에 가자, 곰마. 머리 잃어버리면 안 돼?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하게,
7: 눈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6: 지당하신 말씀.
1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전면 버스 돼지간 놀이터.
13: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4: 내일 떠나자.
1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6: 핏핏핏
1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7: 매일매일 락토핏
1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8: 새콤

0: 찾았다.
1: 여기 있었네. 안녕.
0: 우리 지금
1: 숨바꼭질 할 거야.
2: 같이 할래?
3: 당연히 같이 해야지. 너희들이 숨어. 내가 찾을게.
1: 책 보면서 못 찾을 텐데.
3: 내가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 찾으면 손가락으로 가리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슴 언니 찾는다. 다시 책 봐야지.
2: 일, 내비 숨어. 난 어디 숨지? 그래, 네 뒤로.
1: 사.
2: 이런. 사.
1: 거기 이름?
2: 바로.
3: 오. 다슴 언니 찾는다. 사 찾았고, 일도 찾았고. 오.
1: 빼기 일은?
2: 바로 사.
1: 봐! 오가 손가락으로 우릴 가리켰어.
2: 오가 여기 있었네.
1: 어떻게? 나는요, 삼. 숨바꼭질 달인이지. 더하기 3은
0: 바로
3: 오. 다슴 언니 찾는다. 2도 찾았고 3도 찾았고. 5 빼기 3은
0: 바로 2. 손가락 표시가 두 개 있어.
1: 오가 우리 찾았네. 대체 어떻게?
0: 여기 있었네.
1: 어떻게 된 거지?
3: 내가 잘한다고 했잖아. 자, 이번엔 내가 숨을게.
1: 1 2 3
2: 4
0: 다섯 언니 찾는다.
1: 아, 조심.
2: 더기사는 바로.
0: 오.
1: 찾았다.
3: 대단한데. 그럼 또 찾아볼래? 오.
2: 빼기 사는
1: 바로 이.
0: 아사!
2: 조심!
0: 더하기 2는 바로
3: 오!
2: 찾았다!
3: 굉장해! 그럼 또 찾아볼래? 오!
0: 빼기 2는
1: 바로 3! 찾았다.
3: 정말 대단해. 너희 모두가 날 찾았네.
0: 숨바꼭질 잘하는 법 좀 알려줄래?
3: 물론이지. 이렇게 해봐. 아.
0: 사.
2: 미안.
4: Look! Come and see these ruins I found!
5: Cool. What is it?
4: Bananas! It's a picture of 7 bananas, and they all need colouring yellow.

0: What's the fuss?
1: We're playing hide and seek. Bet you can't find us.
0: We'll count to six. One, two, three. Hide. Hide. Four, five, six.
2: Seek.
0: Seek. They've disappeared.
2: Let's find them.
3: Coming, ready or not.
4: Where is everyone?
2: Hide. Why?
0: Seek. Seek.
2: Hide. Ride.
4: Whoa! Giddy up!
0: Shall I see if I can spot them from the sky? There's someone!
2: Peek!
1: What's happening?
0: We're seeking.
1: Perhaps I can help.
2: Peek. Peek.
0: What can you see?
1: Peek-a-boo!
5: 사각형이네.
6: 다섯 개네.
5: 도대체 점이 몇 개야?
6: 1, 2, 3, 4, 5. 그리고 하나 더.
7: 5보다 하나도 많다고?
6: 그게 뭔지 알아?
1: 준비?
7: 완료!
1: 이름?
6: 바로 6! 나는 6이야! 맛을 좀 부려볼까? 6
1: 빼기 1은?
6: 바로 5! 1, 2, 3, 4, 5, 6 6개! 나랑 똑같네!
1: 그게 뭐야?
6: 이게 뭐냐면 마법 블럭! 면이 6개, 1부터 6! 이건 주사위, 바로 주사위! 어딜 봐도 이거 주사위! 어디에서? 알려줄게! 자세, 한돈, 게임을 통해! 규칙은 아주 간단해! 자기 숫자가 나오면 변신해!
1: 1! 주사위에 점 하나!
6: 변신해! 1!
7: 주사위에 점 두 개!
6: 변신해! 2! 2,
1: 2, 3! 주사위에 점 세 개!
6: 변신해! 3!
5: 1, 2, 3, 4! 주사위에 점 네 개!
6: 변신해! 4!
5: 정사각형이다!
6: 1, 2, 3, 4, 5 주사위 점 다섯 개 변신해 5 1, 2, 3, 4, 5, 6 주사위에 점 여섯 개 변신해 6 난 숫자 6 게임을 시작해 내 이름 들으면 너무 기쁠걸 기회를 보고 내 말을 들어 몸을 흔들다가 주사위 던져 난 숫자 6 어디든 어울려 신나게 놀아보자 주사위를 굴려 새 게임 자기 숫자가 나오면 흔들어 흔들어 굴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1kg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7: 클릭소
8: 클릭소 얼마세가
9: 좋아지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8: 클릭소
9: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새로 변신.
8: 재밌다.
1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8: 클릭소
10: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셨죠?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

0: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퍼지 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관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수학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피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14: 안녕사. 안녕팔. 맞춰봐. 뭘? 나 정사각형이야.
15: 알아.
14: 세상에서 하나뿐인 정사각형이라고.
15: 그래 알아.
14: 세상에서 하나뿐인 정사각형이라고.
15: 걱정마. 옥토블록이 있잖아. 옥토블록 분리 1, 2, 3, 4, 5, 6, 7, 8 합체. 이건 어때?
14: 정사각형인데 구멍이
16: 뚫려 있네?
14: 정사각형이 아니야.
15: 미안해, 사.
16: 구멍, 나야.
14: 어?
16: 내가 구멍이잖아. 봐.
15: 8.
16: 더하기 2는 바로
17: 9. 나는 9야. 기분은 몹시 좋고.
14: 정사각형!
17: 안녕?
14: 큰 정사각형!
17: 오.
14: 정사각형 두 개!
17: 손수건 있는 사람? 코가 좀 간지러워.
16: 애기 이름?
15: 바로 8!
14: 정사각형이다!
17: 됐다!
14: 1, 2, 3, 4! 손이 네 개! 나처럼 1, 2, 3, 4 모서리도 4개 나처럼.
17: 맞아, 정사각형이야. 너처럼.
14: 근데 왜 머리에 숫자구를 달고 있어? 말해봐.
17: 알려줄게.

0: 정사각형.
1: 그린은 라이프. 라이프 이즈 그린. 그린. 오, 헬로 리틀 프로그. I'm just doing some coloring. Want to join me? Come on then. You should be green, and you should be green, green, green.

Carrot

핑크 메이크업 Look at me. No, look at me.

0: that's me.
1: (웃음) 안녕, 구? 어? 무슨 일이야?
2: 하나가 작아져. 항상 하나가 작아진다고.
1: 뭐?
2: 내가 기침을 할 때마다 자꾸 하나가 작아진다고.
1: 아! 어. 뭐?
2: 봤지? 하나가 작아지지 말고 커질 순 없을까?
1: 가능할지도 몰라. 키를 늘려봐.
2: 구?
1: 닭이 이름 바로?
3: 시! 나는 시! 한 번 더. 나는 시! 잘 봐. 시?
1: 닭이 이름 바로?
2: 구!
1: 정말 대단해.
2: 더 커. 하나가 더 커.
1: 근데 왜 넌 1이라고 적혀 있어?

0: 83, 84, 85.
1: Hey, that's my sound. Stop copying me.
0: I'm not. I'm kicking my football to keep it in the air.
1: Well, can't you make a different sound?
0: No, you can't keep it for yourself.
1: 96, 97, 98, 99, copycat. Crumbs, sorry.
0: This alphabet isn't big enough for the two of us.
1: Then there's only one way to sort this out.
0: You mean?
1: Correct, a contest. K versus K.
0: Okay, beat this. E. Key.
1: Oh. That's nothing. I can make.
0: A.
2: J.
0: Cage.
1: Clearly, Mike is the best.
3: Lovely. But could you let us out now?
0: Lucky I've got the key, then.
1: So get us out.
0: Looks like I'm the king of the kuz. No keyhole.
1: This is not cool. You two got us into this mess. Now you can both get us out.
4: Sock.
0: Sock.
4: Oh. Oh.
5: What's that rotten smell?
0: Worry not, shipmates.
4: Oh.
0: Rock.
3: Listen. Leave this to me.
4: Oh.
0: Look.
1: Maybe two, 'cause are better than one.
0: Hey, she, catch.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지금!
14: 얼굴엔
15: 순한 킹킹.
14: 진물엔
16: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대가족 넘버블럭스 친구들 모여라.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 20까지 함께
2: 우리 같이 놀자.
0: 5와 3이 만나면
2: 8이야.
0: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스 다대가족
1: 뽀록뽀록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3: 랄랄라 신나는 수학 속의 캠핑.
1: 야호
3: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3: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4: 얼굴엔
1: 순한 길길.
4: 줄무랜
1: 더운
5: 순하게
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왕실 강아지 훈련 서동.
7: 좋네.
8: 얘들아 안 돼. 안 돼.
9: 왕실 강아지들을 진정시키는 게 좋겠구나, 카린 공주. 강아지들 때문에 엉망이 되겠어.
8: 정말 착한 강아지들이에요, 엄마. 공을 가지고 노는 게 너무 신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0: 들어와.
1: 이번에 들를 곳은 스웨덴 왕실입니다.

0: 보시잖아.
1: 이런
2: 실세나.
3: 가린 공주, 강아지들이 왕실견들이 받아야 할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 같구나.
4: 나도 동감이란다. 강아지들을 왕실 훈련소로 보내는 게 어떻겠니?
0: 훈련이 쉽진 않을 텐데 못해내면 어떡하죠?
5: 슈퍼윙스?
6: 안녕 슈퍼윙스, 난 카린 공주야.
7: 만나서 반가워 카린 공주.
0: 우리 강아지들이 훈련소에 가야 하는데 방망이가 많아서 걱정이야. 강아지 훈련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보내줄 수 있을까?
7: 그럼 강아지 훈련복이 필요하겠는걸?
0: 우와,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빨리 배달해줄 수 있을까?
7: 물론이지, 금방 배달해줄게.
6: 고마워. 그럼 강아지 훈련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따 봐.
0: 스웨덴에는 깊은 역사와 다양한 문화가 있어. 수도인 스톡홀름에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왕궁이 있고, 특히 피카라는 전통이 있는데 스웨덴 전역에서 친구들, 가족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면서 함께 간식과 다과를 즐기는 시간이야.
7: 우와! 스웨덴에 있는 동안 피카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0: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7: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강아지 훈련복 3벌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고마워 우지야. 왕실 강아지들이 이걸 보면 깜짝 놀라겠는데.
0: 잠깐 호기 기다려봐. 이번에도 미션 파트너가 필요하겠지?
7: 나야 좋지.
0: 자, 누가 좋을까? 강아지들과 잘 놀아줄 파트너라면 슈퍼윙스 도니. 도니라면 이번 임무에 딱이지.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이동 준비 완료!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출발!
1: 제가 왕실 강아지 훈련사로 일한 이래 이렇게 훈련이 어려운 강아지들은 처음이에요. 자, 들어와!
2: 이제 택배만 도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호! 왔나봐요.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도니. 강아지들은 내가 막...
2: 얘들아, 돌아와. 스톡홀름에 잘 왔어, 슈퍼윙스. 이분은 왕실 강아지 훈련사셔.
3: 안녕.
2: 여긴 우리 아이들, 루퍼스, 레지, 그리고 리플이야.
0: 안녕, 얘들아. 여기 네 택배야, 카린.
2: 고마워.

0: 멋진 강아지 훈련복이네. 얘들아, 이제 시작해볼까?
1: 루프 발사기, 풍선 슈트, 그리고 프로펠러 백팩. 아주 흥미롭군요.
0: 보세요, 벌써 행동이 나아지는걸요.
1: 좋습니다. 왕실 강아지 훈련을 시작해보죠. 훈련은 총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허드를 넘은 후 그물망 아래를 지나 바람을 이겨내고 수영장을 건너 돌아오면 됩니다.
0: 바로 그거야. 얘들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할 수 있어.
1: 좋아요. 제자리에. 준비. 출발!

0: 달인 공주님, 강아지들이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마지막 훈련까지 잘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인 구조 훈련입니다. 왕실견들은 공경에 처한 공주님을 구할 줄 알아야 하죠.
1: 그거 멋져요.
0: 달인 공주님, 풀장 가운데로 걸어가 그곳에서 물에 빠진 척을 해주시겠습니까?
1: 재밌겠다. 어서 강아지들아, 날 구해줄 시간이야. 멈춰. 나는 물에 빠진 척을 하는 거야. 너흰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 대신 저기에 있는 튜브를 나한테 가져다 줘.
0: 그래, 바로 그거야.
2: 저건 아닌 것 같은데.
1: 잠깐 얘들아, 막을 먹으면 안 돼.
0: 이제 어떡하지?
3: 어서 도니, 빨리 공주를 구해야 해.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 히스마 슈퍼.

미션 준비 완료! 왕실 구조대 출동!

0: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이네. 굉장해!
1: 너희가 정말 자랑스러워, 얘들아!
2: 슈퍼윙스와 슈퍼캣! 그리고 왕실 강아지들! 공주 과기 임무 성공!
0: 공주님 말이 정말 맞았네요. 왕실 강아지들은 아주 훌륭해요.
3: 정말 그래요. 모두 훈련을 아주 잘 마쳤구나. 카린 네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1: 맞아요, 아빠. 왕실만큼 자랑스러워요.

0: 맛있어. 미카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웨덴 전통 간식 시간은 정말 좋은 것 같아. 도바 슈퍼팬들아,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1: 잘가.
2: 고맙다.
0: 슈퍼 유니콘 슈퍼팬 이동 완료. 세상에서 제일 큰 피냐타.
3: 슈퍼펫 미니버스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 도착합니다.

0: 나한테 없이는 생일 파티를 못 한다고. 슈퍼윙스?
1: 안녕 하늘이 누나. 안녕 우지야. 슈퍼패들이 연락한 거야?
2: 맞아. 슈퍼패들이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전화를 걸었어.
3: 안녕 슈퍼윙스. 난 안드로스야.
0: 생일 파티에 쓸 피냐타가 부서졌는데 새 피냐타를 배달해 줄 수 있을까?
4: 걱정 마, 슈퍼패트라. 우리가 안드로스의 생일 파티를 위해 아주 특별하고 커다란 피냐타를 만들어줄게.
3: 고마워. 이따 보자.
2: 멕시코에서는 아이들이 생일 파티 때 사탕이 잔뜩 든 피냐타 부수는 놀이를 해. 안드로스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사는데 거기엔 높은 안테나가 달린 탑이 있는 라틴 아메리카 타워도 있지. 우주야, 택배 준비 부탁해.
4: 알았어. 그럼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특별한 피냐타 만들기 성공! 택배 준비 완료! 자,
1: 고마워 우지야. 안드로스가 이 특별한 피냐타를 받으면 아주 좋아할 거야.
2: 잠깐 후기 기다려봐. 이번에도 미션 파트너가 필요하잖아. 자, 누가 좋을까? 누가 아이들과 피냐타 놀이를 잘할까? 슈퍼윙스 제롬. 제롬이라면 이번 임무에 딱이지.
1: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출동 준비 완료! 멕시코 시티로 출발!
1: 새 피냐타를 갖고 오는 거지, 슈퍼패트라. 이제 곧 친구들이 도착할 거야.
2: 택배 왔습니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3: 그리고 난 제롬. 음악과 춤은 내 전문이야.
1: 멕시코 시티에 잘 왔어. 우리 엄마셔.
2: 여기 네 택배, 안드로스. 개치도! 어?
4: 개치도는 멕시코 스페인어로 멋절한 뜻이란다.
1: 오! 개치도! 근데 피냐타를 나무에 걸지 못하겠는데요? 어떡하죠?
4: 괜찮아. 그냥 잔디밭 위에 둬도 돼.
5: 안녕, 안드로스! 어? 생일 축하해!
6: 안드로스의 생일 파티에 슈퍼윙스가 와있잖아.
3: 그럼 분위기 메이커인 제롬도 왔죠.
1: 세상에서 제일 큰 피냐타!
7: 개치도! 파티입니다! 파티입니다!

0: 그래, 안드로스. 어서 쳐보렴.
1: 좋아요. 칠게요. 이야! 훗! 이야! 이런, 부러졌잖아. 어떡하면 좋지?
2: 우리가 도와줄게.
1: 피냐타가 터지질 않아.
3: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가 됐군. 통통 신나게 묘기를 부리며 피냐타를 터뜨려볼까? 누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고개 실력을 가졌죠? 바로 점프하는 제롬이랍니다. 하!
4: 후! 통통키는 슈퍼잉스와 슈퍼페!
5: 이런, 우리 다시 해볼까?
3: 아, 여기가 멕시코 시티야, 골든팻. 여긴 재미난 게 뭐가 있을까? 골든팻, 어디 가? 우와, 엄청 큰 피냐타잖아. 그리고 슈퍼윙스도 있는데 저기서 대체 뭐하는 거지? 가보자.
5: 이 피냐타를 터뜨리려면 훨씬 더 세게 뛰어야 해, 제롬.
3: 저 피냐타 재밌겠는데?
6: 골든보이?
3: 골든팻도 있지. 너네 슈퍼팻처럼 말이야. 근데 골든팻이니까 더 낫겠지? 슈퍼야골들에게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군. 골든보이가 어떻게 피냐타를 터뜨리는지 보여주지. 골든로켓 주먹 발사! 터뜨려! 걱정하지 마. 난 다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찾아올게. 골든보이 이름을 걸고 문제를 해결해주지. 난 괜찮아. 바로 골든보이니까.
5: 오, 안 돼! 어? 피냐타가 시내로 가고 있어!
7: 우리가 막을게! 이제 빛날 시간이야!
8: 슈퍼민스와 슈퍼팬 합체!

0: 호기, 내 피냐타를 구해줘. 나도 따라갈게.
1: 피냐타를 잡으러 출발!
2: 이봐, 조심해.
0: 어서 잡아야 해.
3: 아, 저게 뭐야? 아, 도와줘, 도와줘, 안 돼.
4: 고마워, 슈퍼잉스!
0: 오, 안 돼! 빨리 잡아야겠어! 거의 다 잡았다! 괜찮은 거야, 슈퍼잉스?
5: 이런, 이런. 꼭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니까. 잘 봐, 애송이들아. 골든팬 가자. 골든보이와 골든팬 합체.
6: 우와, 쟤네도 저걸 해?
5: 메가 골든 주먹 발사.

0: 강력한 요요 빙빙 감기 액션!
1: 파워 잠금 빙기 액션!
0: 슈퍼 멈추기 액션! 슈퍼 인수와 슈퍼 패! 라틴 아메리카 타워와 안드로스의 생일 파티 수확이 성공!
2: 저 뾰족한 안테나를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피냐타를 치고 뛰어도 안 터졌지만 이걸로는 될지 몰라.
0: 아,
3: 나도 파티에 초대받고 싶다.
2: 골든보이, 골든팻! 너희도 이리 와.
3: 어? 정말? 그럼 좋아. 네가 원한다면야. 난 파티를 즐겁게 만들기로 유명하거든.
2: 호기, 제롬. 내 생애 최고의 생일 파티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3: 꽤 괜찮았어.
2: 저기 미니버스야. 잘가 슈퍼백들아. 또 봐.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제 갈까?
4: 안녕 얘들아.
5: 잘 가. 고마워.
0: 슈퍼 윙스와 슈퍼 팻 임무 완료.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수정이 가자.

0: 오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0: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9: 얼굴엔
11: 순한 킬링.
9: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3: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요리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얘들아, 오늘은 타임캡슐을 만들 거야.
1: 우와, 타임캡슐? 그게 뭐지?
2: 나 뭔지 알아. TV에서 본 적 있어. 사진 같은 거 넣는 거죠?
0: 오, 하늘이 본적 있구나. 맞아.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오래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물건들

0: 를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열어보는 거야.
1: 아, 김동쌤. 응. 근데 왜 나중에 열어봐야 돼요? 하리도 저번에 아기 때 사진 보고 엄청 좋아했잖아. 막 귀엽다 그러고.
2: 아, 아기 하리. 아, 진짜 귀엽고 조그맣고 너무 신기했어.
0: 그래, 맞아. 얘들아, 지금 이 사진들도 넣어뒀다가 나중에 열어보면 엄청 엄청 신기할걸?
2: 그럼 나도 사진 넣어야지.
1: 사진 말고 또 넣을 거 없나?
3: 아, 친구들한테 편지 써서 넣을까? 초등학교 가도 꼭 만나자고.
2: 좋아, 선물도 같이 넣자.
3: 좋아.
1: 그치?
2: 하늘 안다 뭐 넣을 거야?
1: 글쓰기 책을 넣을 거야.
3: 뭐 하는 게 좋을까?
0: 자, 이렇게 잘 닫아뒀다가 이제 우리 유치원 졸업식 때 다 같이 열어보는 거야.
1: 네네.
2: 아, 뭐 들었는지 너무 궁금하다.
1: 사실 나도
2: 너무너무 궁금해.
1: 너네들 뭐 넣었어? 아, 뭐 넣었어? 이 말이 그걸 알려주면 안 되지.
2: 진짜 너무너무 궁금한데.
3: 그래도 꾹 참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 같이 보면 진짜 좋을 거야.
1: 말이 너 아무리 궁금해도 몰래 열어보기 없기다.
2: 당연하지. 하늘이 너나 절대 열어보지 마.
0: 어머, 얘들아. 자, 여기 봐봐. 절대로 열어보지 말기. 약속.
2: 약속.
0: 약속했다.
1: 엄마.
2: 이럴 수가. 이게 뭐야?
1: 절대 열어보지 않기로 약속한 타임캡슐이
2: 깨져버렸어.
1: 마리, 네가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어제부터 계속 궁금하다고 했잖아.
2: 난 아니야.
1: 그리고 하리도 계속 궁금하다고 했어.
2: 난 진짜 아니야. 사실은 조아가 어제 타임캡슐 한 번만 다시 열어보면 안 되냐고 그랬어.
1: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러는 하늘이 넌. 내가 뭐? 나 어젯밤에 다 봤어. 하늘이 너 혼자 타임캡슐 보러 온 거.
2: 그건 아닌데.
1: 그건 아니야. 너지.
2: 아니야, 뭐지? 너지.
1: 아니야, 분명해. 누가 그런 것과 너가 그랬어.
2: 너야.
4: 해보는 건 어떨까요?
0: 좋았어. 됐고요. 그럼 우리 오랜만에
4: 미스터리 사건 해결단 최우.

0: 전 진짜 안 그랬어요.
1: 첫 번째 범인 후보 마리.
2: 근데 들어보니까 마리 네가 타임캡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계속 궁금해했다고 그러던데.
0: 그건 하리도 마찬가지야. 하리도 계속 궁금하다 그러고 하늘이한테 뭐 넣었냐고 막 물어봤어.
3: 그랬단 말이지.
0: 네.
2: 저기 볼록탑 등록생 어떻게 할까요?
3: 일단 하리 말도 좀 들어봐야겠어.
2: 네.
0: 전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1: 두 번째 범인 후보 하리.
3: 자, 하리가 친구들한테 캡슐 안에 뭐 넣었는지 물어봤어?
0: 전 그냥 물어보기만 했어요. 진짜 수상한 건 좋아해요.
3: 절대로 열어보지 말기. 약속.
4: 약속.
5: 약속.
3: 약속. 약속. 약속한 거야, 얘들아. 약속 꼭 지켜야 돼.

0: 캡슐 잠깐만 다시 열어보면 안 되겠지?
1: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졸업식 때까지 절대 열어보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0: 아니 그게 꼭 넣어야 하는 게 있는데 아까 깜빡하고 못 넣었거든.
1: 어? 아 그래도 이제 안 돼. 우리 그만 가자. 가자.
0: 이것도 넣어야 하는데.
1: 가자 안 돼.
0: 잠깐만.
1: 조아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자꾸 한 번만 다시 열어보자고. 역시 범인은 조아 같아요.
0: 전 진짜 아니에요.
2: 세 번째 범인 후보 조아.
0: 전 그냥 딩동쌤한테 쓴 이 편지를 넣고 싶었던 것뿐이라고요.
3: 응? 이게 뭐야? 어디?
0: 제일 의심스러운 건 하늘이에요. 어젯밤에 하늘이가 타임 캡슐 쪽으로 가는 걸 제가 똑똑히 봤다고요.
3: 하늘이가?

0: 괜찮아? 뭐 하는 거지?
1: 맞아요. 제가 어젯밤에 타임캡슐 보러 갔었어요. 저도 진짜 아니에요.
2: 마지막 범인 후보, 하늘.
1: 근데 전 비가 오고 천둥이 치니까 걱정이 돼서 보러 간 거라고요. 타임캡슐이 망가질까 봐.
3: 볼록탑, 딩동쌤, 다들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고 서로를 의심만 하고 있어요.
4: 아, 이러다간 친구들 사이에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리겠어.
3: 네? 믿음이 깨진다고요?
4: 믿음도 우정도 완전히 깨져버릴지도 몰라.
3: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도대체 범인이 누구야?
4: 아무래도 안 되겠어. 모든 사건은 증거를 남기는 법. 댕구야, 우리가 현장으로 같이 출동하자.
3: 네, 출동. 가자.
4: 이건 오, 이것은 까마귀 깃털?
3: 어디 보자. 냄새도 까마귀가 확실한데요?
4: 오, 이것도 까마귀 발자국?
3: 그렇다면 혹시
4: 범인은 바로?
1: 말이라니까.
5: 누구야? 나 아니라니까.
6: 나 아니야.
7: 나 아니라니까.
8: 얘들아. 얘들아, 우리가 드디어
1: 네?
3: 타임캡슐을 망가뜨린 범인을 알아냈다구.
1: 범인은 역시 말이었죠?
5: 아니라니까. 하리죠. 조아가 그런 거죠.
9: 하늘이 맞죠.
3: 너희들 중에 범인은
4: 없어. 우리 친구들 중엔 범인이 없어.
1: 우리 다 범인이 아니라고?
5: 그럼 대체 범인이 누구야?
4: 자, 얘들아, 저기를 한번 봐.
3: 저기 나무 위에 타임캡슐을 망가뜨린 건
4: 바로 저 까마귀야.
1: 저렇게 작은 까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큰 타임캡슐을 깨뜨려?
4: 그게 말이지.
3: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어젯밤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엄청 세게 불었잖아.
4: 바람에 흔들려서 그만 타임캡슐 상자가 깨져버린 거야.
3: 타임캡슐을 본 까마귀가 다른 새의 알인 줄 알고
4: 먹으려고 콕콕 쪼다가 깨뜨려버린 거지.
3: 일이 그렇게 된 거라고.
4: 다들 저기 까마귀 깃털 보이지?
5: 네.
3: 자세히 보면 까마귀 발자국도 찍혀있다고.
1: 어떻게 범인이 까마귀일 수가.
5: 아이고 오빠, 난 진짜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 괜히 서로 의심한 거야?
9: 나도 하늘이가 범인이라고.

0: 나도 마리가 계속 안 그랬다고 하는데 마리 말 안 믿고 의심만 했어.
1: 하리야, 사실은 나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범인이라고 막 일러바쳤어.
2: 나도 똑같았는데 뭐. 조아야, 네 말 안 믿고 범인이라고 의심해서 미안해.
3: 나도 미안해.
4: 얘들아, 깨진 타임캡슐은 다시 만들면 되지만 한 번 깨진 믿음은 다시 만들기가 어려워.
5: 그래, 서로 믿어줘야 진짜 친구지.
4: 그럼 그럼.
2: 하늘아, 이제 내 말 믿지?
0: 응, 앞으로는 네 말 꼭 믿어줄게.
2: 앞으로는 우리끼리 의심하지 말자.
3: 그래,
2: 우린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얼굴엔
5: 순한 킹킹.
3: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2: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1: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3: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3: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중속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고.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또
3: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4: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자! 졌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뿌이뿌이. 안녕!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도대체 정체가 뭐지?
9: 나와라 슈퍼파워! 얍! 응? 얍! 소사라 신비의 힘! 아이, 어, 이게 아닌가? 그러면 나와라 삼조구의 힘!
10: 아, 이제 그만 좀 하지. 안 될 것 같은데.
9: 아니야, 분명히 무슨 주문이 있을 거야. 장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
11: 정말로 타임워치에서 그런 힘이 나왔다고?
9: 네! 저한테 슈퍼파워를 줬어요! 하지만 그 후론 슈퍼파워를 쓸 수가 없어요.
11: 어쩌면 타임워치에 내장된 용의 DNA와 내게 잠재된 삼조고의 기운이 합쳐져서 신비한 힘을 만들어낸 건지도 모르겠구나.
12: 어떻게 하면 그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11: 글쎄요. 정확한 발동 조건은 더 많은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 힘을 쓸 수 있는 방법.
13: 저기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14: 네! 어머머머머머. 이게 말로만 듣던 길거리 캐스팅. 네? 무슨 일이시죠?
9: 아, 네, 저요? 네, 뭐...
1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등학생의 역사인식 상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이걸 어떻게 읽는지 알고 있나요?
9: 에이, 그것도 몰라요. 3.1절이잖아요. 3.1!
13: 혹시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알아요?
9: 야스쿠니 신사요? 신사는 영어로 젠틀맨이니까... 아, 야스쿠니 젠틀맨?
13: 그럼 안중근에서는 누군지 알죠?
8: 제발 맞추거라.
9: 글쎄요, 제가 의사는 아는 분이 없어서. 어느 병원에 계시는데요?
8: 그만!
12: 이 녀석아, 어떻게 3.1절을 3.1절이라고 읽어?
9: 그게 3.1절이었어요?
12: 그리고 너 정말 야스쿠니 신사 몰라?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를 신으로 받들며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야스쿠니 신사잖아.
9: 그래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12: 아휴, 그래.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보마.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알아야지.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신 안중근 의사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9: 에이, 모를 수도 있죠 뭐.
12: 그건 꼭 알아야지. 온다라,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결국 반복된단다. 직접 안중근 의사를 만나러 가보자. 머리에 지식을

0: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1: 1909년 중국 하얼빈이다.
2: 하얼빈?
1: 저기 계시는구나. 온다라. 저분이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이시다.

0: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뭐 하는 녀석이냐?
1: 난 네가 꺼!

0: 이 도둑녀석 왜 안중근 선생님을 해치려고 하는 거야?
1: 그건 말이지 모든 역사에선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니까.
0: 뭐?
1: 난 위대한 영웅 엑스맨이다.
0: 뭐라고? 진짜 영웅은 그런 짓 안 해. 오늘은 놓치지 않겠어.
1: 잠시만, 그렇게 해서 잡을 수 있겠어?
0: 와?
1: 야, 소용없어. 그런데 말이야, 왜 너희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거지?
0: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어린 꼬마가 안 됐군.

0: 온달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번엔 잡을 수 있었는데.
2: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괴한은 누구며 선생님들께서는 또 누구입니까?
0: 사실은 그게... 저희도 비밀리에 항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0: 그 괴한은 일본의 밀정입니다. 그자가 선생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걸 막기 위해 저희가 파견된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자를 잡기 위해 저희가 당분간 선생님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지요? 그자는 반드시 다시 나타날 겁니다.
2: 오히려 제가 부탁할 일이군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 동지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4: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항일운동을 한다니요.
0: 안중근 의사를 보호하려면 그 방법뿐이었습니다.
1: 아, 맞다! 그 도둑 녀석 이름이 엑스맨이래요. 모든 역사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나?
0: 엑스맨? 역사를 바꿀 셈인가?
4: 엑스맨이 다시 나타날까요?
0: 원래의 역사대로라면 안중근 의사가 내일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테니
4: 역사를 바꾸려면 오늘 밤 나타나겠네요.
0: 그래서 말인데 언제 엑스맨이 나타날지 모르니 우리가 밤새도록 경비를 서야 할 것 같습니다.
1: 아, 좋아요. 그럼 다 같이 복도에서 이불 깔고 누워서.
0: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보초를 서는 게 좋겠어. 역사가 바뀔 수 있으니 안중근 의사가 최대한 모르게 하고, 특히 온다라 위험하니까 절대 혼자 나서지 말고 엑스맨을 발견하면 즉시 나한테 알려.
1: 네. 전부 제가 먹을 거예요. 이 햄버거도 제 거예요. 햄버거, 네, 햄버거!
2: 하하, 이거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1: 아, 아니에요, 안중근 선생님. 밤새워 게임할 때에 비하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주무시고 나오셨어요?

0: 이런저런 생각에 그리고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 어머님 걱정에 잠이 안 오는구나. 그래서 잠시 밖에 나와봤단다.
1: 우리 엄마는 항상 잠이 보약이라고 하셨어요. 푹 주무셔야 더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죠. 어? 어? 아, 선생님 손가락이... 어?
0: 아, 이거 말이냐?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와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맹세한 거란다.
1: 아, 손가락까지 잘라서 맹세를 하시다니.
0: 손가락을 잃은 아픔은 나라를 잃은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온달이 너도 나라를 잃은 슬픔은 나와 같지 않느냐?
1: 아, 그럼 안중근 선생님, 저는 이만 교대를 하러 가볼게요.
0: 그래.
2: 온달아!
1: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다! 저기! 엑스맨! 엑스맨이에요!
2: 이 녀석,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먼저 알리라니까!
1: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2: 아니, 왜 이러시오?
1: 죄송해요. 이상하다. 분명히 엑스맨이었는데.
2: 아, 저자다! 어? 아, 잡았다! 에?
1: 잡았다! 너무 비슷해서 못 찾겠어요.
2: 엑스맨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다시 숙소로 돌아가자.
1: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여기 안 계세요.
2: 벌써 시간이 곧 이토가 도착할 시간이야. 아마 안중근 선생님은 하얼빈 역으로 가신 것 같구나.
3: 그럼 늦기 전에 하얼빈 역으로 가요.
1: 평강 말이 맞아요. 빨리 가요.
3: 로빈도 빨리 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
4: 로빈, 같이 가!
5: 준비는 끝났어. 이제 슬슬 여기로 안중근이 올 텐데. 어서 오세요.
0: 차 한 잔 주시오.
5: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떡 먹고 푹 잠들어 있는 동안 내가 대신 영웅이 되어주마.
2: 여기 차 나왔습니다. 떡은 서비스입니다.
0: 고맙소. 어머니,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5: 손님, 정말 맛있는 떡인데 왜 안 드시고 일어나십니까? 꼭 한 입이라도 드셔보십시오.
0: 알겠소.
2: 뭐야, 웬 강아지가 여길 들어와?

0: 아, 나가라고.
1: 내가 아는 이들의 강아지요. 괜찮소?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괜찮니? 어? 이토가 도착했구나. 이제 가봐야겠다.
0: 잠깐만요. 저쪽이요. 아직 떡을 안 드셨던데.
2: 되는 게 하나도 없군.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지. 나와. 액션. 저기에는 안중근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해.
3: 누구 마음대로?
2: 이 녀석들이 어떻게?
3: 이번엔 나쁜 짓 못하게 꼭 잡겠어.
2: 지긋지긋한 녀석들. 조심하라고. 뭐 하는 거야? 걸리적거리지 말고 비키라고.
1: 오늘 내가 반드시 너를 없애고 조국의 작은 보탬이 되리라.
2: 엑스런 공격!
0: 뭐야 저건?
3: 이게 되네. 선생님, 평강아, 봤지? 이게 여기서 팍 슈퐁!
4: 이토!
5: 가 원래대로 진행됐구나.
3: 엑스맨이 도망가요.
2: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서 가는 거다. 다음엔 절대 마주치지 말자. 귀찮은 녀석들.
3: 에이, 또 놓쳤다. 로빈이 이상해요.
5: 로빈, 왜 그래? 정신 차려! 로빈! 로빈!
3: 오늘의 빈! 안중근! 우와! 안중근 의사다!
6: 너 안중근 의사가 누군지 알아?
3: 당연하지!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투사잖아!
6: 예전엔 안중근 의사가 병원 의사인 줄 알더니.
3: 과거는 제발 잊어줘.
7: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안중근 의사는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1910년 3월 중국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거사 이후 재판을 받게 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저지른 만행들을 말했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1905년 을사늑약, 고종황제의 폐위를 포함한 15가지 죄에 대해 막힘없이 재판장에게 모두 고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재판은 불공정했습니다. 안중근을 도와주는 한국 변호사의 접견은 금지되었고 재판기간도 짧았으며 언론권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3: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요! 평강아, 우리 당장 과거로 가서 안중근 의사를 도와드리자!
6: 안 돼! 역사를 바꾸려고 하면 엑스맨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3: 아유, 너무 억울하다.
7: 이런 불리한 재판 과정 속에서 1910년 2월 14일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뒤인 3월 26일 하늘의 별이 되었고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했지만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영웅으로 남아있습니다.

0: 진중군 의사의 유해가 하루빨리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란다면 꼭 그렇게 될 거예요.
2: 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1: 어때요? 이제 잘 알겠죠?
2: 네.
1: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3: 야호! 안중근 카드 수집 성공!
4: 그 아이 말이 맞습니다.
5: 내가 반드시 황금을 찾아서 갈게.
0: 생각과 내심? 의원님 혼자 야식 드시려는 거예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하게,
8: 눈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얼굴엔 순한
6: 킬킬. 눈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자, 오늘의 퀘스트 뭔가요?
10: 오늘의 퀘스트 바로 계란으로 바위깨기입니다.
9: 네, 와우.
10: 네, 네.
9: 우와.
10: 빡.
9: 잠깐만.
10: 어, 좋아.
9: 파이팅.
10: 와우! 와우!
11: 되게 잘
10: 깨질 수
11: 있을 텐데.

0: 그말 있잖아, 속담에. 달걀로 바위치기.
1: 알죠?
0: 이란 격석이란. 똑똑한 거.
1: 사자성어.
0: 이란 격석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지?
2: 알아요.
1: 그, 어떤 한자를 쓰죠?
0: 어? 이란 할 때 이란. 암튼.
1: 일단, 잘 깨지는 돌. 돌도 좀 잘 깨지는 돌로 하고, 계란도 좀 최대한 딱딱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럴 텐데.
0: 계란 얼어?
1: 얼나? 그 안에는 얼 거 아니에요. 안에가 액체니까.
0: 근데 돌 중에 좀 약한 바위가 뭐가 있어?
1: 그 현무암 아세요?

0: 현무암 구멍 성성 뚫린 현무암이 아무래도 좀 밀도도 낮고 좀 잘 깨지지 않을까요?
1: 현무암으로 어디지?
2: 안 딱딱한 돌이라 쳐볼게요.
1: 아니면 얇은 그런 판 있잖아. 아... 현무암으로 만드는 그 석재 타일들이 있단 말이지.
3: 형, 더 사실 형, 더 사실 아버지가 이거 하시거든.
2: 진짜요?
0: 진짜로요?
3: 그러면은... 근데 뭐 지금 와우.
1: 일하시고 계셔가지고 받으시나 모르겠네요.
4: 여보세요?
1: 아빠!
4: 어!
1: 그 실험하는 것 중에 현무 타일 있잖아.
4: 현무 타일? 화단석이라고 그래, 그 화단석.
1: 맞아 맞아. 그거를 조금 구해야 되는데.
4: 구해놓게.
0: 와.
1: 바로.

0: 와, 도착했다. 너무 힘들다.
1: 와, 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2: 네, 네, 네.
1: 우리가 그 여기 위에다가 비닐을 비닐이요?
3: 정장팩.
1: 왜냐면 그게
3: 해야 그치.
1: 아, 또 지저분해지면은 아,
2: 출근하잖아요. 저희가 치우는 건데.
3: 그러면은 이제 뭐 다 왔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1: 그리고 이야 우리 그때 저번에 얼려놓은 거네.
2: 그니까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저희가 이거를 좀 얼려야 되거든요.
3: 네. 와우. 이 정도면은 그럼 15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1: 그런가? 그것도 있지 않나? 계란으로 머리치기.
3: 아, 지금 이게 살벌해져. 건이 뭐 해드리려고.
2: 건 아니에요?
1: 계란으로 머리치기 될 것 같아.
2: 아, 이거 쪄야 돼요.
1: 아, 쪘네. 가연의
3: 우와! 우와!
1: 가연의
3: 우와! 우와!
1: 이런!
3: 건아, 뭐 했어?
2: 우와! 아니, 이렇게 살짝 잡았는데 어떡해요?
3: 닦아야지.
1: 빨리 좀 닦고. 저 닦고, 닦고, 닦고. 저는 오늘 건이가 이렇게 일을 낼 줄 알았습니다.
3: 오, 이렇게 생겼다.
1: 오, 우와, 구멍이 되게 많아.
3: 이 구멍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1: 왜 생기는 거야?
3: 이게 용암이 굳으면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굳으면서 그 화산 가스들이 이렇게 막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1: 약간 산화가. 이거 손으로도 부셔질 것 같은데.
3: 아, 진짜요? 오! 오!
1: 되네. 와. 와, 이 정도로 되는 건데? 어, 이 정도로 깰 수 있으면은 달걀로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2: 옷 갈아입고 왔어요.
1: 빨리 왔네.
3: 건아 형 이것도 깰 수 있을 것 같아.
2: 봐봐. 원래 뜯어져 있는 거. 어, 깜짝이야. 원래 뜯어져 있었네.
1: 이제 여기서 한번 던져볼까?
2: 거기서 던져요?
1: 충분히 될 것 같아. 아, 이 정도면. 자, 오늘의 퀘스트 뭔가요?
3: 오늘의 퀘스트 바로 계란으로 과일 깨기입니다.
1: 네, 와, 오늘 드디어 저희가 계란으로 과일을 네. 깨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러면 우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3: 갑시다. 네, 바로 해봅시다.
1: 네, 갑시다.

0: 아이고 안 되네. 좀 비껴 맞았나 보다. 가운데 정 가운데를. 빡! 빡! 잠깐만. 아니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
1: 맞추는 게
0: 맞추는 게 더 어려워 이거.
2: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던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팡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해볼게요. No,
0: no. 엄마.
3: 아,
0: 저기요.
3: 나 다시 한번 던져.
0: 저기요.
3: 다시 한번 던져볼게 나.

0: 어, 잘 던졌는데.
1: 잘 맞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세게. 진짜 세게. 그거죠.
0: 어, 안 돼.
1: 그거죠. 좀만 더 정확하게. 엄청 세게.
0: 자, 카운트다운 드릴게요. 3, 2, 1, 고! 고!
2: 어, 좋아! 어, 좋아!

0: 그러면은 우리가 또 있지.
1: 어 이거.
0: 아 원래 처음부터 이걸로 할 거야.
2: 건달기 할래. 아.
1: 저부터 할게요.
2: 진짜 될 것 같아. 이건 돼.
1: 이거 그냥 이렇게. 오 됐어 됐어.
0: 오 됐다 됐다.
1: 나이스.
0: 오 됐어 됐어. 이야.
1: 와 가뿐히 성공했네.
0: 계란으로 바위찌개가 성공하네.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네. 자 그러면
1: 두 번째 판을 가지러 갑시다. 그 두 번째 판 어딨어요?
0: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2: 이거는 아, 진짜 안 깨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깨지?
1: 이거 아예 구멍이 없는데 이거?
0: 그러니까
1: 이거는 맞추기도 쉽겠다.
2: 네?
1: 던져보세요. 아, 저 던지는데 좀 소질이 있는 거 같아요.
2: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0: 오늘
1: 생각을?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0: 오, 뭐야?
2: 자, 우리가
3: 단결로는
2: 드디어 이게 몇 개가 들어갔지? 우리가 15개 들어갔잖아.
1: 네, 단절.
0: 그럼 바로 해볼까요?
2: 바로. 아니면 잠시만요. 이렇게 다니는 거 되겠네. 네.
1: 제발.
0: 오케이. 지금 길을 안 보러 가보세요.
2: 자, 됐어.
1: 됐어요, 됐어요.
2: 준비.
1: 둘, 셋. 둘, 셋. 둘, 셋. 셋.
2: 와.
0: 와!
2: 깨웠다!
1: 깨졌어!
2: 와! 깨졌다! 바로 깨졌어!
1: 집에 간다! 예. 집에 간다!
2: 우와, 이렇게 쉽게 깨질 수가!
0: 아, 아 이거 별거 아니네.
2: 성공한 거네요.
1: 그 속담은 없애주세요.
0: 성공!
1: 이거 솔직히 근데, 제가 좀 잘 던진 탓도 있는 것 같아요.
2: 아 역시 아 형제이가 명중률이 좋네. 근데 돌판으로 했잖아. 근데 우리는 바위였잖아. 바위. 바위를 깰 수 있을 것 같아. 깰 수 있지? 한번 해보자.
1: 해봐요.
2: 할 수 있을 것 같아.
1: 네.
2: 그러면은 우리가 큰 돌을 구하러 가자.
1: 우리가 박수를 한번 쳐.
0: 오케이, 그럼 이왕 해본 김에 네. 진짜 바위까지 깨보는 걸로 갑시다.
2: 아, 여기.
0: 오, 되게 뭔가 많은데?
2: 그러니까. 어, 여기 있는 것 같아. 어,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여기에 전화할까? 자. 어, 돌을 좀 구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혹시 그 현무암, 현무암 같은 그런 돌이 있을까요?
4: 아, 있죠.
2: 아, 그래요? 아. 혹시 그러면은, 어, 현무암보다 조금 더 약한 돌이 있을까요?
4: 예, 현무암은 그 화산 광석으로서

0: 이렇게 많이 들리고 검은색 계통을 나타내는데
1: 네.
0: 사랑 깨지는 돌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잘 깨지는 돌은
2: 그런 것도 동양과 좀 반대되어 있나요?
1: 네.
2: 우리가 흔히 차극이라고 하는 비화음은 연성암의 일종인데
0: 높은 압력과 열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축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 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미세한 크레인이 있는 거죠.
1: 아 그러면은 규함을 하면 되겠구나.
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3: 그러면은 우리가 계란을 얼려서 깨는 것까지는 했어.
4: 네.
3: 근데 그렇죠. 이제는 조금 더 이게 깨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지. 돌이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더 센 뭔가 계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해.
4: 맞아요, 맞아요. 저희 예전에 막 와이드연애 때도 액체질소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액체질소가 온도가 진짜 낮거든요.
5: 그 어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거든요. 그래서
3: 196도?
5: 마이너스 196도
3: 하면은 큰일 나지.
4: 6도부터 액체로 존재하니까 그 여기다가 올리면은 아주 급속냉각이 되니까 어제보다 훨씬 딱딱해질 것 같은데.
6: 지금 다 당장 해봐요.
4: 그럼 액체질소 구하러 보고
6: 보고.
3: 네, 저희가 계란으로 불판을 깼잖아요.
7: 네, 맞아요. 네,
3: 성공했어요.
7: 와, 맞습니다.
3: 근데 사실 네. 좀 뭔가 아쉬운 게 우리는 네.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게 목표였는데
4: 그러니까요.
3: 바위를 깨려면 계란이 더 단단해야 되잖아요.
4: 그렇죠.
3: 그래서 맞죠? 저희가 액체질소를 이용해서 계란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좀 그늘에서 우리 더 타면 안 돼 이제. 너무 탔어. 자, 이 돌이 뭐죠?
4: 이 돌이 규함이고요. 이렇게 노르스름한 돔이 규함이고 여기 이렇게 구멍 뚫려있고 검정색 돌이 현무암이고 하얀색 무늬 위에 검은색 이렇게 점들이 있는 것처럼 생긴 이 돌이 화강암입니다.
3: 조심!
4: 네, 지금 그릇에 담기고 있습니다. 이제 증발해버리니까 빨리 해야 돼요.
6: 계란 한번 이 안에다 넣어볼까요? 안에가 차갑잖아요.
4: 대박이다.
3: 오! 직방이겠는데?
6: 오, 너무 끓어요.
7: 저도 안 고민 나오네.
3: 됐어. 빨리빨리. 하나, 둘, 셋! 아차가라! 아차가라!
4: 야! 야!
3: 권아!
6: 근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3: 권이는 명중률이 빵이야, 빵.
6: 아. 보여드릴까요?
7: 이렇게.
6: 와! 돌처럼 돼서 딱딱해.
4: 진짜 잘 어울렸다.
3: 그니까.
6: 대박.
7: 신기하죠?
3: 하나만 더 넣어보자, 그럼.
4: 유해심의 일격을 날려버렸어.
3: 하나, 둘, 셋! 와!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되겠다. 저희가 이렇게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계란을 얼려가지고 던져봤는데 실패했어요. 이런 방법은 너무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좋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4: 그렇습니다.
3: 권이 어떤 방법이 필요하죠?
6: 제가 야구부를 섭외하겠습니다. 선수들을.
3: 아 그래요?
6: 네.
3: 아 그럼 그 야구부 선수들한테 정말 빠른 속도로
4: 네
3: 이걸 깨달라고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4: 맞아요. 속력이 그쵸? 빠르면은 충격력이 커지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에 왔는데
6: 그니까요.
3: 지금 마침 그 야구부
6: 있어요.
3: 학생들이
4: 연습하고
3: 하고 있는
4: 것 같아요.
3: 아유
4: 스트라이크인가?
3: 네, 얼마나 남았지? 아까 한 6회 말 정도 된다 그랬는데.
4: 아 그래요?
6: 지금 야구장 온 것 같아요.
4: 좀 걸리는 거죠? 좀 구경 좀 해볼까요? 구경이라도 하고 있어야 안심해요.
3: 잠깐만 여기 돌이
4: 돌
3: 뭐야?
6: 원래
3: 여기 다 있었네 돌이.
6: 원래 학교에 다 있어요.
4: 와 뭐야 완전
3: 이게 돌, 무슨 돌이야?
4: 돌 박물관인데? 아남 우와 여기는 화학식도 나와 있어요. 규함.
3: 규함?
4: 우리도 가지고 온 규함.
3: 오.
4: 쉐일.
3: 이게 뭐야?
4: 쉐일이라고.
3: 쉐일. 쉐일은
4: 얘는 최저감이에요.
6: 저 알아요.

0: 여기서
1: 예! 자, 됐습니다. 자!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3: 아까 연락드렸던
0: 예. 전화 받았습니다. 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0: 엉뚱한 과학 실험에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1: 계란으로 바위가 깨질까요?
2: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실험을 네. 부탁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1: 아, 그러면 저희가 네. 팀에서 좀 그래도 속력이 있고 잘 던지는 선수들을 몇 명 추려서 네네네. 한번 아, 실험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잘한 걸로 먼저
1: 여기 있습니다.
2: 자, 우리 파이팅 해줘. 하나, 둘, 셋, 파이팅!

0: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어, 좀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감 잡으셨어.
1: 우리가
2: 공간 점검으로 한번 네, 돌 봅시다. 상태를 체크해 볼게요.
0: 잘 보면은 금이 가실 수도 있어. 일단은 우리가 전반전은 못했어요. 못 깼는데 왠지 가능할 것 같아서
3: 될 것 같아요.
0: 아쉬우니까 우리가 후반전으로 한번 더 해봅시다.
2: 좀만 더 해볼게요.
0: 좀만 힘내주세요. 저희... 화이팅 화이팅. 감을 잡으셨어. 오! 오! 우와, 오! 이거 엄청 셌어. 오! 와우!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0: 짠! 네, 계란으로 바위 깨기는 아, 아쉽지만 실패! 네. 아, 정말 사실 저희는 이게 성공할 줄 알았잖아요.
1: 그러게요.
0: 아, 근데 너무 아쉽네요. 네. 그래도 돌파는 깼잖아요.
2: 그러니까 저희 성공한 거예요.
1: 네. 그것만 해도 성공했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죠? 저희가 욕심을 내서 했는데 안 됐을 뿐이지. 네.
0: 저희가 항상 하는 도전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기 없어요. 때문에 하지만 저희의 앞으로도 도전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1: 네. 저희 끝없는 도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2: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아, 그리고 궁금한 실험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0: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너무 고생하셨어요.
2: 맞아요, 제일 고생하셨어요.
0: 일곱 네, 고등학교 야구부장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그럼 저희 다 같이 사연스타 아, 큐 외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1: 하나, 둘, 셋.
0: 사연스타 큐!
1: 안녕.
0: 안녕.
1: 잘 가.
2: 오! 오!
3: 네.
2: 1, 고!
3: 고!
2: 아, 들어와!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3: 순간
1: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와우 Together

0: 업데이트
1: 직동!
0: 얼굴엔
1: 순한킹킹
0: 진물엔
1: 덥덥한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솔
3: 뿌르고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고 도마나라 캐슬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글릭소
8: 글릭소 얼마세가
3: 노화시간만 될 수 있는 클릭소 세상
8: 글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9: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8: 글릭소
9: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11: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빨개지는 것들요.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보잉 보잉 보잉 보잉 그네를 타자
1: 레미
0: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1: 선생님이 밀어줄까요?
2: 좋아요.

You will belong to me or to no one.

shelves.

Woohoo!

0: 소울메이트 칠동. 얼굴엔 순한 킬킬.
1: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소울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설.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것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세훈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아이고 힘들어. 아니 조선으로 가는 게 뭐 이렇게 힘들단 말이냐. 아이고
1: 이제 출근하실 때도 됐잖아요.
0: 아이고 진짜 정말 더워 죽겠다 진짜. 어? 아니 뭐가 이렇게 획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있어보거라. 아니 저것이 있으면 이렇게 힘들게 걷지 않고 시원하고 빠르게 갈 수 있겠는데.
2: 어, 맞아요 바퀴님 한번 따라가 볼까요?
0: 그렇지 나도 시원하고 빠르게. 아니 거보시오 이보시오 나도 좀 더 봅시다. 이보시오 아니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탈것 나도 한번 타봅시다. 이 탈것은 대체 무엇이요?
3: 자전거잖아요. 이거 타기 엄청 쉬운데?
0: 어? 쉽게 배우고 탈 수 있는 자전거?
1: 자전거는 사람이 두 발로 바퀴를 돌려 타는 탈것이에요. 자전거를 타는 법은 어렵지 않아서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조선에서 온 선비님까지 쉽게 배워서 탈 수 있어요. 게다가 자전거에서는 공기를 더럽히는 나쁜 연기가 나오지 않아서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쉽게 배우고 탈 수 있는 자전거 함께 알아볼까요?
0: 아하! 쉽게 배우고 탈 수 있는 자전거! 여기로 타방아!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어서 나에게도 자전거를 타오!
2: 아유, 제가 박희님에게 딱 맞는 자전거를 골라드릴게요.
0: 좋다.
2: 잠시만요. 자, 이건 너무 낮고, 이건 너무 화려하고, 이건 두 사람이 타는 자전거고. 아하, 이 자전거가 박희님에게 딱 맞겠어요. 자전거 여기 있습니다.

0: 바퀴님에게 딱 맞는 크기로 골랐어요.
1: 자전거에 앉아서 핸들을 잡았을 때 양쪽 발바닥의 반 정도가 땅에 닿고 상체가 약간 앞으로 숙여진다면 자전거 크기가 몸에 꼭 맞는 거예요.
0: 몸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타면 위험하거든요.
2: 자, 그럼 자전거도 있으니까 한번 타보자고.
0: 아직 안 돼요.
2: 아니, 왜 안 된다는 것이냐?
0: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고요. 짠! 이제 준비 끝.
2: 아니, 이게... 어? 아! 머리에는 안전모, 팔꿈치와 무릎에는 보호대, 산악 오토바이 때 배웠던 안전장비! 아이, 타방아, 덕분에 안전하게 탈 수 있겠구나. 고맙도다. 자, 그럼 이제 자전거를 한번 타보자꾸나. 자, 그럼... 아이, 타방아, 이게 그 나한테 맞는 자전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
0: 제가 딱 맞는 자전거를 골라드렸는데.
2: 아니, 뭐 이렇게 타기 힘든 것이냐? 아이고.
0: 아유,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처음 치고는 아주 잘 타시는데요.
2: 걸어가는 것보다야 좀 편한 것 같긴 한데.
0: 박희님은 탈 수 있다. 파이팅! 파이팅!
2: 이야,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늘지 않았느냐?
0: 이제 자전거 잘 타시는데요, 박희님.
2: 아이, 그럼, 그럼 뭐, 내가,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될 선비인데, 당연히 이 정도쯤이야. 걷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그렇지. 자, 자, 가자.
3: 아저씨, 큰일 날 뻔했어요.
2: 뭐, 아저씨?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될 선비 박효시다.
0: 전 타방이에요.
3: 박효 아저씨랑 타방.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거 여기 자전거 대장 유찬이에요, 유찬.
2: 어? 자전거 대장?
0: 아, 어쩐지 자전거 싱싱싱 잘 타시던데요.
2: 잘 타긴 뭘 잘 타느냐.
3: 아저씨,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법은 모르시는 것 같던데요.
2: 뭐 잘 뭐 모르기는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알면 되지 않겠느냐. 뭐
3: 방금도 큰일 날 뻔했잖아요.
2: 아이, 그러니까 뭐 기분 좋아서 갔는데 미안하도다.
3: 이렇게 길이 구부러진 모퉁이에서는 자동차나 사람, 다른 자전거가 오는 곳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조심조심 지나가야 돼요.
2: 모퉁이에선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지나가라.
3: 자, 따라해보세요. 자전거 안전수칙 하나! 모퉁이에서는 천천히 조심조심.
2: 하나! 모퉁이에선 천천히 조심조심.
3: 그리고 손을 떼고 자전거를 타면 위험해요.
0: 브레이크 잡세요.
3: 자전거를 탈 땐 핸들을 꼭 잡고 있어야 한다고요.
2: 아니, 아까는 놀라서 잠깐 뗀 것이고 이제부터 안 그러면 되지 않겠어.
3: 자전거 안전수칙 둘, 핸들을 꼭 잡고 탄다.
2: 둘, 핸들을 꼭 잡고 탄다.
3: 자, 맞아요.
2: 첫 번째는 모퉁이에선 천천히 꼭 핸들을 잡고. 아, 뭐야, 자전거 대장 뭐 두 개만 알려주고 그렇게 가면 어떡하느냐. 이보시오. 좀 같이 갑시다. 천천히 좀 가시오. 여기서 우리 왼쪽으로.

0: 가서. 아니,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왜 멈춰서 내린 것이오?
1: 횡단보도는 사람을 위한 길이에요. 자전거를 타다가 횡단보도를 건널 땐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고요.
2: 차가 다니는 도로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위험해요.
0: 아, 그래서 멈춘 것이요?
1: 자전거 안전 수칙 3. 횡단보도를 건널 땐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간다.
0: 안전 수칙 3. 횡단보도에선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간다.
1: 자, 이제 건널까요?
0: 알겠어. 그럼 저도 내려서. 그렇지. 항상 조심조심. 야, 정말 좋소.
1: 안 돼, 안 돼.
0: 뭐가 안 된다는 것이오?
1: 자전거는 나란히 타면 안 돼요.
0: 아, 자전거는 이렇게 나란히 타면 안 되는 것이오?
1: 자전거 안전수칙 넷. 자전거는 나란히 타지 않는다.
0: 안전수칙 넷. 자전거는 나란히 타지 않는다.
1: 자, 잘 아시겠죠? 그럼 이제 자전거 타고 안전하게 달려볼까요?
0: 좋소, 좋소. 먼저 가시오. 나란히 달리면 안 된다.

0: 피님, 오늘 자전거 대장님 덕분에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법 제대로 배우셨네요.
1: 그건 맞는 것 같다. 아주 잘 배웠어.
2: 진짜 잘 배우신 거 맞아요?
1: 잘 배웠대도. 어? 자, 안전수칙 첫 번째. 자전거를 탈 땐 모퉁이에선 천천히 조심조심. 두 번째, 자전거를 탈 땐 핸들을 반드시 잡고 탈 것. 세 번째, 횡단보도에선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갈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전거를 탈 땐 나란히 타지 않는 것.
2: 오, 잘 기억하시네요.
1: 아, 그럼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될 선비 박필에도. 아, 아무튼 오늘 아주 고마웠습니다. 예. 시상이! 시상이 떠오르오!
3: 오늘도 어김없이
1: 이보게 자전거 대장 유차라! 자전거로 삼행시를 해볼 테니 운전 띄워주시오!
4: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탈 것 자전거 어떠셨소?
2: 전
4: 타는데 적응하기 조금 어려웠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주 잘할 수 있을 것이오! 거짓말이 아니오. 한번 다 같이 타보시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씽씽씽.
2: 오, 잘하시는데요?
4: 아니, 뭐, 어떠셨어?
5: 밥 먹으러 가자.
2: 네. 아이고. 전 이제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0: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4: 어떠셨냐? 그래, 내 소감.
0: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빨리 조선으로 가는 안전한 탈 것 찾으러 가봐요.
4: 그러셨구나. 아, 근데 그 내 삼행시 소감이 어땠냐니까.
0: 자, 얼른 출발.
4: 자, 출발. 그러니까 그 내 삼행시 소감 좀 얘기를.
0: 자, 갑시다.
6: 장건강은 24시간 치료.

0: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
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이건 보물 상자야.
1: 어? 박사님, 열쇠는 어디 있어요?
2: 화살표를 따라가면 열쇠가 있답니다.

0: 했어요.
1: 어? 토리 박사님! 여기야.
0: 고마워요.

파이팅!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미더 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0: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이제 곧 가을이 오겠지?
1: 맞아. 나무들도 화려하게 물들겠다.
0: 그러겠다. 아우 더워.
2: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천년의 스타 은행나무 등장입니다.
3: 아니 병원에 무슨 은행?
0: 설마 그 은행나무 맞으시죠?
2: 맞아요.
0: 신라시대부터 천년을 살았다는 그 은행나무. 가을만 되면 사진을 찍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다는 스타 중에 스타잖아.
2: 맞아요, 맞아.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천살 먹은 스타 은행나무랍니다.
1: 진짜 예쁘게 물들었어요.
2: 아무도 흉내 못 내는 밝게 빛나는 나만의 노란색. 내 천년 인기에 비결이랄까.
0: 저기 진짜 죄송한데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돼요?
2: 예예. 예. 찍으세요, 찍으세요. 마음껏 찍으세요.
0: 자,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이것 봐, 색깔이 다르긴 다르다.
1: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아.
2: 가을. 가을이 오면 좋기도 하지만 또 두렵기도. 가을 덜덜 무서워.
4: 오늘의 관자 은행나무. 가을이 오는 게 두렵대요.
2: 덜덜덜덜.
0: 아이고 그만 좀 떠세요. 아유 아까운 잎 다 떨어지네.
5: 그러니까 가을이 오는 게 두려워 상담을 받으시겠다고요?
0: 가을에 인기가 더 많으시지 않나?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0: 꽃을 내 노란 잎을 보며 감탄하지만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설마 설마 뭐? 아이 그 다음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잖아. 다 떨어지고 나면 혹시 돌아가시게 될까봐 그게 두려우신 거예요?
2: 어머머머 댕댕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1: 아니 1000년을 사셨다잖아. 그게 두려우실 만도 하지.
0: 그 다음에 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 가을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해 떨어지는 이유는 1번 병이 들어서, 2번 겨울을 준비하려고.
1: 정답! 1번 병이 들어서.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젊은 은행나무들처럼 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0: 땡! 어떻게 매년 가을만 되면 모든 은행나무들이 병이 들겠어? 정답은 2번 겨울을 준비하려고. 우린 추운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으면 얼어서 죽고 말지. 잎이 얼어서 너무 추워. 겨울에 안 죽으려면 미리 잎을 다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린 가을에 잎과 가지 사이에 떨켜라는 걸 만들지. 떨켜를 만들면 잎에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머나 어머나, 잎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광합성을 못해서 노랗게 변했네. 그래서 더 예뻐졌어. 그렇게 노란 잎을 뽐내다 겨울이 오기 전에 잎을 다 떨어뜨리지.
2: 아, 그러니까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일부러 잎을 떨어뜨리는 거네요.
0: 그렇지.
1: 그럼 잎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네. 아이, 근데 뭐가 두려우신 건데요?
0: 사실 지금은 예쁘다고 좋아하지만 내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면!
1: 열매?
3: 와, 너무 예뻐.
4: 오, 진짜 너무 예뻐.
3: 와.
5: 자기야, 똥 쌌어.
3: 무슨 소리야?
4: 어? 똥 냄새.
3: 아, 은행나무 씨앗에서 나는 거잖아.
4: 어? 야, 은행나무 씨앗 밟으면 안 되는데. 은행나무 씨앗 너무 싫어.
0: 모두 냄새 난다고 날 피하고 난 혼자 남지. 이 씨앗.
1: 냄새.
0: 거봐, 의사 양반도 간호사님도 피하잖아.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는 게 난 너무 외롭고 두렵다.
2: 에이, 근데 그건 씨앗 떨어질 때 며칠만 그런 거잖아요.
1: 맞아요. 그 며칠만 더 참으시면.
0: 단 며칠이라도 팬들에게 외면당하는 심정 알기나 해. 날 외롭게 만드는 이 냄새. 내 냄새지만 에이, 너무 괴롭단 말이야.
1: 근데 저 열매에서 냄새가 왜 나는 거지?
0: 그건 문제로 내겠단 말이야. 은행나무 씨앗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1번 은행나무가 오랫동안 목욕을 안 해서, 2번 해충이나 동물로부터 씨앗을 보호하려고.
1: 설마 목욕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정답은 2번.
0: 맞아, 씨앗을 보호하려고. 냄새 때문에 동물들이 씨앗을 막 먹어 없애버리는 것도 막을 수 있지.
2: 해충, 해충, 해충, 해충, 충충. 난 씨앗에 알을 낳아 병들게 하는 해충.

0: 그러니까요. 냄새 때문에 해충한테 피해도 안 당하고 씨앗을 잘 보호한 덕분에 더 많이 번식을 해서 지구상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1: 지구상에? 근데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2: 훗, 우리 은행나무는 공룡이 살기 이전에 지구에 살았었다고.
1: 정말요?
2: 은행나무는 아주아주 옛날, 약 3억 년 전 고생대부터 지구상에서 살았지. 공룡이 나타났다. 멸종이 되고, 매머드가 나타났다. 멸종이 되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멸종되었지만 우리 은행나무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0: 그 이유는 은행나무 씨앗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 때문이야.
1: 아, 그럼 그 냄새 덕분에 생존 능력이 더 좋아지신 거잖아. 아이, 그럼 아이, 며칠 외로우신 건 좀만 참으시지.
2: 참으라고? 그래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지. 그리고 이 냄새 때문에 내 씨앗을 옮겨서 멀리 멀리 번식시켜줄 동물까지 가까이 안 온다니까.
1: 아니 그럼 저 냄새 때문에 동물들이 가까이 오지 않으면 번식은 누가 시켜주지?
2: 예전엔 매머드같이 큰 동물들이 많아 내 씨앗을 먹고 옮겨줬다고 하더군. 그런데 지금은 다 멸종돼서 내 씨앗을 옮겨줄 동물이 하나도 없다고.

0: 시켜줄 동물들조차 가까이 오지 않으면 청년 동안 정말 외롭긴 외로우셨겠어.
1: 맞아. 그렇다니까.
2: 잠깐 잠깐. 은행나무님,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모임이 생각났어요. 당장 가실까요?
1: 모임?
2: 자자, 이 모임은 한때 외로움에 힘들어하다 지금은 자신감을 회복한 나무들의 모임인데요. 먼저 온나무님.
3: 안녕하세요. 저는 온나무라고 해요.
4: 다들 알다시피 제 몸엔 독이 있잖아요.
3: 저한테 닿기만 해도 가렵다, 두드러기 났다, 어찌나 덜 미워하시는지. 저 정말 외로웠다고요.
0: 그러셨구나.
3: 그렇지만 그 독이 없었다면 동물들이 절 먹어버렸을 거예요. 제 몸을 방어하는 독이니까 저 이제부터 자신감을 갖고 정말 독하게 살 거예요. 당당하게 살자.
5: 당당하게 살자.
3: 당당하게 살자.
6: 전 플라타너스라고 해요. 제 잎이 넓어 여름에 시원하다고 한때 가로수로 절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씨앗에 솜털이 날린다, 저한테서 벌레 떨어진다, 어찌나 절 미워하는지.
7: 그치만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독하게 살려고요.
5: 같이 하실게요.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3: 아니 근데 은행나무님은 여기 왜 오셨어요?
6: 그러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기스타 은행나무님은 왜?
8: 부러워. 내 냄새 안 맡아봤어요. 날 번식시켜줄 동물도 가까이 안 오는데 부럽다니. 내가 얼마나 외로운데.
3: 에이, 냄새가 좀 나도 사람들이 가로수로 막 심어서 번식시켜주잖아요.
8: 네? 사람들이 날 심는다고?
6: 그래요, 사람들이 은행나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8: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고?
6: 네. 전

0: 꽃다리 날려서 가로수로 안 심는데 은행나무는 씨앗에 솜털도 안 날리고 꽃가루도 거의 안 날려서 사람들이 가로수로 많이 심잖아요. 그리고 은행나무는 해충도 없잖아요.
1: 뭐 그렇긴 하지. 내가 해충이 없긴 하지.
2: 해충. 하! 그때 그 냄새 나는 나무. 하! 해충.
1: 내 냄새에 한 번 당하면 평소에도 벌레들이 얼씬을 못한다니까. 은행.
0: 그래서 나처럼 벌레 떨어진다고 불만도 안 듣잖아요. 진짜 부러워요.
2: 또 은행나무는 병에도 잘 안 걸리고 은행나무 할머니처럼 오래오래 살잖아요.
3: 그러네. 벌레도 안 떨어져, 병에도 강해, 오래도 살아. 사람들이 좋아할만 하네.
1: 그래도 냄새 나는데.
4: 에이, 냄새야 잠깐인데요, 뭐. 그보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잖아요.
1: 좋은 점이 또 있어?
2: 어, 그럼요.
4: 매연 더.
1: 난 끄떡없지.
2: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매연과 먼지에 강하고 더위도 잘 견디고 또 도시를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5: 은행나무 그늘 덕분에 너무 시원해.
0: 여름엔 너무 시원해.
5: 가을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너무 예뻐.
0: 우리 사진 찍자.
6: 하나, 둘, 셋.
5: 가을엔 잠깐 냄새 나지만
0: 은행나무 너무 좋아.
4: 아니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0: 그래요. 저희는 은행나무님이 너무 부러워요.
1: 정말?
7: 그럼요. 씨앗이 이거 떨어지는 며칠 동안만 참으시면
2: 365일 1년 내내 사랑받는 게 바로 은행나무라고요.
7: 맞아요.
1: 역시 내가 천년이나 인기가 있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어. 이제 외로워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 냄새까지 사랑할 거야. 사랑하자.
4: 아, 은행나무님 같이 사진 찍어도 돼요?
1: 찍으세요. 마음껏 찍으세요.
7: 이게 웬일이야?
1: 역시 난 가을의 사였어.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길게.
1: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정권 지르기 준비.
1: 하이.
0: 태권.
1: 태권.
0: 태권도.
1: 태권도.
0: 바로. 쉬어. 잘했어요. 운동하니까 덥죠?
1: 네.
0: 오늘은 특별히 시원하고 맛있는 것을 준비했어요.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세요.
1: 네!
2: 시원한 것? 맛있는 것?
1: 뭘까? 뭘까? 뭘까? 뭘까? 뭘까? 뭘까?
0: 짠! 짠!
1: 우와! 수박이다! 수박!
2: 수박이 정말 커요.
1: 아주 잘 익은 것 같아요.
0: 수박을 반으로 쫙! 쪽에서 나눠 먹자.
1: 네.
0: 우와.
2: 맛있겠다. 시원한 수박. 속이 빨간 수박 빨리 먹고 싶어요.
0: 아차차. 응? 수박 자를 것 가져올게.
1: 네.
2: 빨리 먹고 싶다.
3: 바꿔라 한글.
2: 어? 이게 왜 이러지? 수박은 사라지고 박수를 치네? 수박은 어디 간 거야? 수박이 박수로 바뀌었어.

0: 박수가 아니라 수박이 필요한데.
1: 수박을 찾아야 해.
0: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2: 한글용사 아이야!
3: 어? 이?
4: 야!
3: 국민적은 안녕?
0: 안녕?
3: 무슨 일이니?
0: 수박이 박수로 바뀌었어.
1: 수박이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수박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2: 사방에 나팔꽃이야.
3: 나팔꽃을 살펴보자.
4: 찾았어. 저 나팔꽃에 한글 수박이 있어. 내가 한글을 일으킬게.
5: 주사라
1: 천지.
0: 한글 수박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한글을 찾아갈 수 없다. 나팔꽃에 한글을 숨길 것이니. 지다!
4: 나팔꽃이 지고 있어.
3: 한글이 꽃 속에 갇히겠어.
2: 꽃 속에 완전히 갇혔어.
4: 천재 한글 공격 때문이야.
3: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지다에 맞서는 한 말은 뭐지?
0: 피다!
3: 찾았어.
0: 아니, 나의 지다 공격을 피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2: 한글 수박에 우가 사라졌어.
4: 내가 뿅망치로 우를 만들게.

0: 수박!
1: 저장 완료! 수박! 흥민정음의 손으로!
2: 수박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거꾸로 하면 밥수. 밥수 거꾸로 하면 수박. 수박 밥수. 수박 밥수.
1: 와, 맛있겠다.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수박. 수박. 박수. 박수. 박수. 손뼉을 마주치면 박수. 수박. 수박. 맛있는 수박.

0: 우와, 수박이다. 냠. 냠냠. 슈.
1: 맛있는 수박. 오잉. 한글 수박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수박. 수박. 순서대로 써볼게요.
2: 시옷이 우를 만나 수, 비읍이 아를 만나 바, 바가 받침 기역을 만나 박, 수, 박.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수, 박. 친구들 따라해봐요. 수, 박. 끝.
0: 수박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박수, 빙수.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수박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박수, 빙수.
2: 수박, 박수. 오늘은 수박 먹는 날. 수박이 잘 익었네. 맛있게 먹자.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수박을 박수로 바꿔라 한글. 수박이 박수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피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수박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수박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시원한 수박을 먹어요. 훈민정음이 시원한 수박을 먹어요. 훈민정음이 시원한 수박을 먹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건물, 물건.
3: 정말 우리 동네 같아. 우리 동네는 건물이 많잖아. 건물. 이 건물은 병원, 이 건물은 유치원, 이 건물은 은행, 이 건물은 도서관. 또 어떤 건물을 지을까?
4: 아, 글쎄.
5: 바꿔라 한글.
3: 어? 이게 뭐야? 안경? 볼펜? 손수건? 손톱깎이?
6: 이건 할아버지의 물건이잖아.
3: 건물이 물건으로 바뀌었어.
6: 우리 동네가 사라졌어. 우리 동네는 건물이 필요해.
3: 건물을 찾아야 해.
6: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7: 한글용사 아이야.
8: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9: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8: 어? 이
9: 야
8: 훈민정음 안녕.
3: 안녕.
10: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6: 건물이 물건으로 바뀌었어.
3: 건물, 건물이 필요해.
9: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1: 건물을 찾으러 떠나자.
10: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12: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어, 찾았어. 저기 한글 건물 있어. 지옷 저. 천지?
0: 한글 건물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가져가진 못할걸. 한글을 잡을 수 없을 테니. 헛! 움직이다!
1: 오? 오? 수가 움직여!
0: 헛! 움직이다! 오!
1: 아용사가 위험해!
2: 우리가 도와줘야 해! 움직이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1: 멈추라!
0: 아니, 나의 움직이다 공격을 멈추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으잇! 자!
2: 괜찮아?
1: 난 괜찮아. 한글은 무사해?
2: 우가 사라졌어.
1: 걱정 마. 내가 뿅망치로 우를 만들게.

0: 공물. 건물.
1: 저장 완료. 건물. 훈민정음의 손으로.
2: 건물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만들자, 또 만들자.
1: 좋아, 좋아. 이번엔 뭐 만들까?
0: 삐오, 삐오. 119.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건물. 건물. 물건. 물건. 물건. 할아버지의 물건. 아주 소중한 할아버지의 물건이에요.

0: 건물. 우리 동네에는 다양한 건물들이 있어요.
1: 네. 우와, 건물이다. 냠, 냠냠, 슝.
0: 어때, 오잉? 건물이 사라졌네. 한글 건물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영차. 건물. 순서대로 써볼게요. 기역이 어를 만나 거. 거가 받침 니은을 만나 건. 미음이 우를 만나 무. 무가 받침 리을을 만나 물. 건물.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건물. 친구들 따라해봐요. 건물.
1: 건물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물건, 물결. 한번더 들어보세요. 건물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물건, 물결. 헤헷.
0: 건물, 물건. 훈민이와 정음이가 동네를 만들어요. 동네에는 건물이 많아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건물을 물건으로 바꿔라, 한글! 건물이 물건으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움직이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멈추다로 망한했어요. 한글 건물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건물이 나왔어요. 훈민 정음이 건물을 세워요. 훈민 정음이 건물을 세워요. 훈민 정음이 건물을 세워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베이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
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길길,
2: 눈물엔
1: 덥덥한 말,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네.
1: 조초님이 퀸을 이동시키고 있어.
2: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3: 야호, 미션이다.
4: 조초님 안녕히 계세요.
0: 체크.

0: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 대회 다이아 레벨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오늘은 치치핑핑 팀과 브리브리 팀의 대결. 두 팀이 대결하게 될 오늘의 미션은 뿌뿌. 꼬마폰을 찾아라.
0: 치스마을은 마치 놀이공원처럼 재미있는 일이 가득한 마을이라죠?
1: 네, 맞아요. 체스마을 근처에 크고 작은 여러 숲에는 재미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이 가득하답니다.
0: 그런데 그곳에서 꼬마 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이 폰을 꼭 찾아주세요.
1: 먼저 꼬마 폰을 찾는 팀이 승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뿌뿌
2: 짠. 띠리띠리 너

0: 삐릿삐릿. 제스 마을에 사는 꼬마 포는 어렸을 적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 중 유니콘 나이트라는 존재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제스 마을 주변의 알쏭달쏭 숲에서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어서 꼬마 폰을 찾아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좋았어. 알쏭달쏭 숲으로 가자.
2: 가자.
1: 그럼 출발.
2: 출발.
1: 알쏭달쏭 숲으로 유후. 핑핑, 이쪽으로 가면 알쏭달쏭 숲이 나온다고 했지? 도대체 알쏭달쏭 숲은 어떤 곳이길래 꼬마폰이 거기서 길을 잃었지?
3: 재미있는 문제가 가득한 곳이라.

0: 라고 하긴 했는데. 어?
1: 뭐 부리부리 팀 목소리인데? 어?
0: 저길 봐. 어?
1: 아니 부리부리 팀이 날고 있잖아. 아니 어떻게 된 거지?
2: 분명 알쏭달쏭 숲 방향이야. 얘들아 가자.
3: 그래.

0: 이게 뭐지?
1: 얘들아, 그냥 가자.
2: 어? 얘들아, 저기! 저쪽에 문이 있어.
0: 그래, 어서 여길 지나가자. 어떻게 된 거지? 꼼짝도 안 해.
3: 생크미 테스 좋아.
4: 이 몸을 또 누가 깨우는 거냐? 잘만 하면 깨우고, 잘만 하면 또 누가 깨우고.
0: 죄송합니다. 괴물, 아니, 룽나무님.
2: 룽나무님, 혹시 꼬마폰에 본 적 있으신가요?
4: 글쎄, 본 것 같기도 하고.
0: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1: 그런데 문이 꿈쩍도 안 하는데.
4: 얘들아, 내가 저 문으로 들여보내주마.
2: 정말요?
4: 내가 내는 문제를 마친다면 말이지.
1: 뭐, 문제?
4: 하지만 만약 틀린다면 너희도 아까운 녀석들처럼 멀리 날려보낼 테다.
5: 네? 그럼 아까 부리부리 팀이 날아간 것도 문제를 틀려서 그랬다는 거야?
0: 좋아요. 저희에게도 문제를 내주시죠.
4: 자신감 하나는 마음에 드는군. 좋아. 알쏭달쏭 퀴즈. 자, 이 옷에 난 구멍은 모두 여섯 개다. 내 말이 맞으면 동그라미가 있는 바닥 위로 올라가고,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X가 있는 바닥에 올라가거라. 자, 선택해볼까요?
0: 뭐야, 별거 아니잖아. 구멍은 당연히 두 개 아니야? 자, 봐봐. 앞에 떡하니 구멍이 두 개나 있잖아.
5: 어, 얘들아. 티셔츠에는 원래 구멍이 네 개가 있어.
1: 와, 그럼 뚫린 구멍 두 개를 합하면 총 여섯 개의 구멍이 있는 거네.
0: 좋아. 그럼 정답은 동그라미다.
2: 잠깐만, 얘들아. 구멍이 여섯 개라면 티셔츠 앞에 난 구멍을 통해서 티셔츠 뒷면이 보여야 하는데 앞도 뒤도 뻥 뚫렸잖아. 그러니까 구멍은 옷 앞면에 두 개, 뒷면에도 두 개. 원래 티셔츠에 있는 구멍이 네 개, 다 합하면 총 여덟 개야.
0: 우와, 역시 천재소녀 핑핑이야.
2: 이 정도쯤이야. 정답은 X입니다.
4: 오, 좋아. 과연 정답은 X다.
6: 야호!
4: 자, 어서 들어가거라.
6: 감사합니다.
0: 가자.
1: 뭐야, 또 설마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야?
7: 안녕, 친구들.
2: 안녕하세요. 혹시 꼬마폰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7: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0: 도대체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하는 거지?
1: 어쩔 수 없지. 그럼 비숑나무님, 문제를 주시죠.
2: 문제? 무슨 문제?
1: 문제를 맞춰야 저기 문을 열어주실 거잖아요.
2: 자, 지나가렴.
0: 예, 정말로 지나가도 되나요?
2: 물론이지.
3: 감사합니다.
1: 야호! 가자.
2: 그럼 얘들아, 행운을 빌게.
1: 좋았어.
4: 어서 꼬마 폰을 찾으러 가자.
1: 아니, 여기
5: 설마 미로?
1: 좋아, 모두 날 따라와. 내가 이 미로를 탈출해 주겠어.
6: 알았어.
1: 막다른 골목이잖아.
4: 얘들아, 이번엔 나를 따라와.
1: 여기도 아니잖아.
7: 그럼 이번엔 날 따라와 봐.
0: 여긴 너무 복잡해.
1: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어? 얘들아, 저기 출구가 보여.
4: 가자.
1: 좋았어.

금손 도망가고 보자. 가자 얘들아,

0: 우리만 여기로 빠져나온 것 같아.
1: 뭐? 그럼 저 안에 아직 친구들이 있는 거야? 어서 구하러 가야 해.
2: 잠깐!
3: 미로로 다시 들어갈 순 없을걸.
1: 저기 미로 속에 제 친구들이 아직도 갇혀 있어요. 다시 문을 열어주세요.
3: 저 문은 나도 열 수가 없는걸. 그나저나 너희들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니?
1: 또 문제를 풀어야 해?
3: 설마 꼬마도 풀었던 문제를 너희들이 풀지 못할 리가 없지 않겠니?
1: 네? 꼬마요?
0: 어쩌면 꼬마 폰일지도 몰라.
1: 어쩔 수 없지. 좋아요. 그럼 문제를 내시죠.
4: 제발!
5: 말도 안 돼요! 이건 룸나무님이 착각하신 거라고요!
6: 다들 괜찮아?
7: 괜찮아.
6: 다른 애들은 왜 안 보이지?
7: 아까 우리랑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봤어.
8: 어쩌지?
6: 알려주세요. 유니콘 나이트는 어디 있는 거예요?
8: 이 목소리는...
7: 어서 가보자!
9: 아니, 꼬마야. 난 정말로 유니콘 나이트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단다.
6: 제가 들었어요. 분명히 알쏭달쏭 숲 안에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안녕.

0: 언니가 혹시 폰이니?
1: 어? 저를 아세요?
0: 우리는 세계탐험대회 참가 중인 치치핑핑 팀이야.
2: 그래, 모두 널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어서 돌아가자.
1: 저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요. 유니콘 나이트를 찾아야 한다고요.
3: 이거 참 곤란하구만.
0: 안녕하세요, 킹나무님. 정말로 유니콘 나이트를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3: 네, 그렇다니까요. 제가 아주 아주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지만 혹시
4: 무언가 생각이 나신 건가요?
3: 이곳을 나가면 체스공원이라는 곳에 여러 조형물들이 있기는 한데
2: 오호! 어쩌면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 꼬마포나, 그럼 체스공원에 가볼까?
1: 네!
3: 잠깐! 여러분, 문제를 푸셔야지요.
5: 알쏭달쏭 퀴즈. 자, 저기 뒤에 바닥에 있는 8장의 나뭇잎에는 같은 그림이 두 장씩 있지. 하나씩 뒤집어서 같은 그림을 맞추면 된답니다. 그럼 시작. 후.
6: 난 아까부터 동그라미만 보고 있었지롱.
7: 나도 세모는 확실하다고.
6: 네모가 어디에 있었더라?
7: 네모, 기억이 안 나.
5: 성공이다.
6: 대장, 동그라미는 아닌 것 같아.
8: 뭐? 지금 이 대장을 못 믿는 거냐?
6: 아니, 대장, 그게 아니고.
8: 걱정하지 마, 이번엔 정답이 바로.
3: 자, 그럼 문제를... 얘들아!
9: 얘들아!
6: 너희들 무사했구나.
2: 당연하지.
0: 모두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6: 어? 얘가 꼬마 폰?
0: 여기서 만났어.
1: 안녕하세요.
6: 좋았어. 그럼 어서 돌아가자.
1: 싫어요. 전 유니콘 나이트를 찾아야 해요.
3: 자, 오늘처럼 제 앞에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정말로 오랜만이군요. 그럼 알쏭달쏭 퀴즈! 며칠 전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던 날 사진 속 공원에서 이 우산을 발견했습니다. 우산의 주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답니다. 아, 그리고 귀여운 모자도 쓰고 있었죠. 그럼 우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2: 좋아, 여기 나비 넥타이를 한 사람은 6명이야.
6: 그 중에 모자를 쓴 사람은 3명이야.
7: 그런데 나비 넥타이를 하고 모자를 쓴 사람 중에는 가방을 든 사람이 없어.
0: 바람이 많이 불었던 날. 그래, 바람. 저기 봐, 저기 바람에 날아가는 모자를 잡으려는 꼬마가 있어.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게 분명.

0: 아니, 왜 여기서?
1: 설마 이곳에 전설의 유물이?
0: 전설의 유물?

0: 원숭이 유물을 찾았어!
1: 자, 이제 네 번째 전설의 유물을 구했어.
0: 꼬마 포나, 많이 실망했지.
1: 괜찮아요. 네가 유니콘 나이트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언젠가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2: 네, 전 꼭 유니콘 나이트를 만나고 말 거예요.
3: 자, 이제 마을로 돌아가야지.
2: 네.
4: 트랜스포밍 마을 좋아.

0: 드디어 전설의 유물 4개가 모였군. 자, 이제 너희 차례다.
1: 맡겨만 주세요.
2: 어지러워. 대장, 정답은 X라고. 어떻게 달기 날 수 있냐고.
3: 맞아. 대장도 못 날잖아. 뭐?
2: 지코, 또 틀렸냐?
4: 뭐라고? 이건 또 뭐야?
5: 이건 정찰용 미니 드론이야.
2: 그럼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건
6: 에스 엘리트 팀 로고잖아.
7: 설마 우리를 계속 쫓아다녔던 게?
4: 그 녀석들, 우리를 감시한 게 틀림없어.

0: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베이비 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4: 얼굴엔
6: 순한 킹킹.
4: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0: 머리도 잘 굴러가죠.
1: 지당하신 말씀.
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5: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베이비핑.
3: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6: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돼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12: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4: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13: 얼굴엔
16: 순한 킹킹.
13: 중물엔
17: 덥덥한 말.
18: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0: 스프라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5: 변화의 시대.
6: 저기 기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7: 엔진이 말을 안 들어.

0: 여러분, 왕자보세요!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조카!
1: 4천년 전, 광활한 우주 저편에서 지구로 온 강철의 몸을 지닌 기계 생명체! 그게 바로 메탈카드봇입니다!
2: 그들에겐 돌아갈 장소가 없어요. 고향별인 마키나 행성은 이미 소멸해버렸거든요.
1: 모우타운의 자크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3: 이들이 지구의 관습을 익히고 우리의 법률을 수호한다면 인간과 메탈카드봇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1: 이러한 기대에 메탈카드봇들은 부응해 주었어요. 메탈카드봇과 인간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활약하기 시작했거든요. 메탈카드봇과 우리 인간은 힘을 합쳐 오늘도 지구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감동이야, 준. 설마 네가 메탈 카드봇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절친으로서 네가 자랑스럽다.
5: 나도 자랑스러워, 준.
6: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7: 언제부터 숨긴 거야?
6: 숨기다니?
7: 심심이 떼지 마. 지금까지 쭉 거짓말만 해온 거 다 알거든.
6: 그러니까 그건
7: 나도 뭐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네가 또 애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생긴 건 절대 용서 못해.
8: 근데 있잖아, 메탈 카드봇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7: 다음에 나도 태워주라.
9: 나도
7: 이게 말이야? 어떤 사람이 유명해질 수가 있냐고.
1: 난 딱히 유명해지고 싶은 건 아닌데.
2: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6: 메탈 카드봇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해.
0: 나도 동감이야.
1: 블루카!
6: 근무 중이야?
0: 일은 마쳤어. 오늘은 모두와 약속 있으니까.
1: 와일드 가디!
10: 안녕 얘들아.
6: 크레스트!
2: 일찍 왔네?
10: 오늘 같은 날은 지각하면 안 되니까.
11: 뭐? 네가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12: 네, 파티를 일구고 말과 소를 돌보기도 하고 그 넓은 땅이 계획대로 관리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11: 네가 좀 철두철미한 편이긴 하지.
13: 잠깐 안 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14: 너도 참 많이 변했어.
11: 멀쎄다.
6: 변한다는 건 발전한다는 거잖아.
15: 주 내 머리도 시원하게 발전했지.
1: 아직도 어색하다니까. 엄마가 하도 자를 해서.
16: 너 TV에 자주 나올 테니까 머리 깎아!
10: 이런 발전은 좋네.
11: 발전 좋아하네!
7: 아까부터 애드 아저씨 왜 저러셔?
6: 실은. 뭐? 문화 선생님한테 차렸다!
11: 어디서
17: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패배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1: 자, 여기요.
11: 고맙다.
1: 드릴게요.
10: 그러고 보니 로크러시랑 글로버랑 블레스트레인이 안 보이네.
1: 아, 포르카카에 놀러 갔어.
10: 페르로아는 연락하고 지내?
11: 그 녀석들은 어떻게 지내는데?
1: 다들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나 봐.
18: 내가 이겼다고 울지나 마라, 레드블리츠. 감히 속도로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스파크비트.
17: 저 녀석들, 모타운에서 손님이 왔다는데 또 시작이 돼.
19: 참, 쟤들은 진리...

0: 지내지도 않나? 벌써 저게 몇 번째인지 몰라.
1: 사이좋게 좀 지내지.
2: 저 정도면 거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3: 아니야. 뭐 어때? 너희도 놀러온 김에 노바이게치 애기였대.
1: 애기?
2: 어, 그거 재밌겠는데?
0: 당연히 레드블리츠지.
4: 나도 오늘 컨디션은 전희석이 더 좋아 보여.
3: 어리석고 이기는 건 당연히 내 동생이다.
1: 못 부르겠어.
4: 테루루, 너는 어떠고?
5: 아니, 꽃은 그만 사와도 된다니까, 스카이갤러. 알았어, 이것만이다. 계속 잘하고.
2: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먼.
5: 어? 아, 준!
6: 테루루, 놀러간 애들이랑은 잘 있어?
5: 응, 다들 반가워해. 준, 너는 왜 안 왔냐고 하더라.
6: 아, 조만간 놀러간다니까.
5: 너희 집에서 지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립다.
7: 아구야, 내가 먼저 왔거든.
8: 어, 증거 있어?
9: 얘들아, 그만. 사람들한테 별바다 거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카라체면이 말이 아니잖니.
10: 베루루 어머니 말이 꼭 100번 맞다. 적당히들 하지 못해. 계속 그딴 식으로 굴면 스펠란자오는 마음 놓고 지구를 출항하지 못해. 아님, 내버려두고 간다.
5: 엄마?
0: 응? 뭐야, 무슨 구야?
3: 어쩔 수 없고.
2: 그렇다면
4: 로크러쉬, 어? 네가 이겼는데?
6: 얘네 뭐하냐?
5: 다들 잘 지내 보이네.
11: 시끌벅적한 게 여전하지?
5: 거긴 어때?
6: 다들 바빠졌어.
11: 클레임 노바는?
12: 루카, 나는 봤다. 마키나 행성 최하층에 우리의 메탈카드본 최대급을.
6: 메탈카드본 체인지 업! 클레임 노바 공인!
4: 괜찮아, 준?
13: 무슨 일이야?
6: 뭔가 찌릿거렸어. 마치 날 거부하는 것처럼.
5: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어? 자,
6: 이상하네. 그 뒤로 이 녀석을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답이 없어.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않을지도.
11: 그렇지 않아. 인간과 메탈카드봇이 즐겁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분명 깨어날 거야.
1: 헤비아이언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면 좋을 텐데.
14: 마음을 열기는 일 좀 더 한다고 별똥별 많지도 얼굴을 안 내미치는데 하여간 무침성 없는 녀석 같으니.
15: 자자, 오늘은 이걸로 해산. 너희도 밖에 새로운 동료들 생겼을 거 아냐.
16: 뭐? 벌써?
15: 얼른 돌아가들.
1: 너처럼 모였는데 매정하시긴.
3: 이제 한 지붕 아래 식구 아니다 이거지 뭐.
17: 차였다고 분풀이하긴.
6: 뭐 또 보면 되지.
1: 나중에 봐.
14: 이거 아쉽구만.
13: 와일드가디, 우리도 이만 가자.
5: 다음 주에 봐.
6: 우리도 집에 가자. 요즘 일은 어때?
4: 주차 및 속도 위반 단속. 메탈 카드봇을 상대하던 일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지.
6: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지.
4: 아까 페루루가 한 말.
6: 어?
4: 페루루가 말한 대로 우린 플레임 노바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자. 수상한 헬리콥터와 소방차가 주택가에서 도심으로 적응 비행 중. 발견 즉시 보고받아.
16: 설마 메탈카드 봇이야?
4: 이제 막 복귀 중인데 또 출동이고.
18: 자, 여기요. 늘 수고가 많으세요.
4: 고마워요.
18: 또 오세요.
16: 뭐지?
14: 말썽 피우지 말랬지, 배탕호란!
16: 싸울 거면 딴 데 가서 싸우지!
6: 못 보던 애들인데?
16: 쟤들도 준이랑 아는 사이 아니야?
4: 아니에요. 둘 다 처음 보는 녀석들이군요.
6: 네?
4: 우리 경찰은 이 마을의 메탈카드봇을 모두 기억하거든요. 여긴 홀드! 여긴 메탈카드봇 둘이 AK 앞으로에서 대치 중!
6: 왜 또 하필 우리 가게야!
4: 섣불리 나섰다간 가게가 위험하겠어.
19: 여긴 내가 해볼러. 엑스파이어와 곧 현장에 도착한다.
1: 시끄러워. 왜?
19: 우리가 말려보지. 셋업을 부탁해.
6: 알겠어.

0: 내가 인물로 셋업!
1: 셋! 크러쉬!
2: 자자, 난공 키우면 사람들이 곤란해지니까 일단 진정하고!
0: 진정이고 뭐고! 우리는 용이 있어!
3: 이 엉빠진 것들! 누가 봐도 잡아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저 녀석 아닌가!
2: 메가인블로 괜찮아?
4: 너도 봤지? 그는 웨폰 카드들.
2: 설마 그 녀석들?
5: 엠블라, 헨리가 괜찮니?
6: 열 메탈 카드 보시 동쪽으로 도주 중. 11선 도로를 공세로 쳐한다.
2: 이상 메탈 카드복과 인간의 평화를 해친다면 널 체포하겠다.
0: 시끄러! 이거 나 얼굴 따라자. 블록함!
2: 스타라이징 샷!

0: 블루캅! 왜 그래, 블루캅?
1: 모르겠어. 뜨거워.

0: 블루카! 너 그 팔은 대체!
1: 시끄러운 녀석들이 또 왔네!
2: 어디서? 괜찮아, 블루카? 블루카!
3: 너 그건 설마!
4: 다들 나한테서 떨어져!
0: 블루카! 테이크맨!
2: 블루카! 우리 못 알아보겠어?
4: 알아! 알고 있지만!
0: 헬기 녀석한테 공격당하더니 사태를 살려줬어!
3: 이건 비스트 바이러스다.
0: 비스트 바이러스?
3: 감염되면 메탈카드 못을 행복한 짐승처럼 만드는 무서운 병이야. 이대로 두면 블루카비 위험해.
0: 어?
2: 정신 차려, 블루카!
0: 피닉스 파이어! 메가 엠블로! 이제 그만 멈춰, 블루카! 우린 친구잖아!
4: 지피로! 내게 친구 따위!
5: 이제 됐어. 진정해. 걱정 마. 아무도 널 상처 입히지 않을 테니까.

0: 봉인 완료.
1: 잠깐! 그건 내 소중한...
0: 소중한 친구지?
2: 꼬마, 정신 차려!
3: 솔레이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1: 솔레이요?
2: 그게 이 꼬마의 이름인가? 넌 대체

0: 레드 아저씨, 어? 블루캅 상태는 좀 어때요?
1: 겉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여.
2: 준! 어? 어, 죄송해요. 카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0: 뭐야, 기억 안 나?
3: 어젯밤 일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군.
4: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긴 하지.
0: 너, 책 살 돈이 없다길래 내가 빌려준 건 기억하고 있지?
2: 어, 정말? 어? 얼마였지?
0: 뻥이야.
2: 뭐?
3: 오란수의 속도니 여전히 모르고.
5: 한가하게 웃고 있을 땐가.
1: 어, 시장님!
5: 난 인간과 메탈카드봇이 공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자네들을 받아들였네. 아, 어제처럼 거리에서 난동을 피우면 내 입장이 어떻겠나?
0: 죄송합니다.
4: 술 안에 피웠던 녀석들은 둘 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3: 아마 주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곳의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지.
5: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내년에 시장 선거가 있어. 이 이상 자네들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면 매우 곤란해.
6: 아빠!
5: 미안하구나. 하여튼 한시라도 빨리 그 헬기와 소방차를 찾아내주게.
6: 미안해, 우리 아빠가.
2: 신경 쓰지 마, 안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자 목표니까.
3: 그래서 말인데, 어젯밤 일로 얘기해두고 싶은 게 있어.
0: 이건 외품카드?
3: 맞아, 블루캅의 외품카드야. 모습이 바뀐 건 블루캅뿐만 아니었지. 분석해보니 녀석을 주먹었던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 안에 봉인되었어.
6: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가 뭐야?
4: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병원체를 말해.
0: 와일드 카드봇?
1: 그것도 처음 듣는데.
7: 고대로부터 우리들의 고향 마키나 행성엔 메탈 카드봇과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어. 그들이 바로 야생의 힘을 지닌 와일드 카드봇이야. 녀석들은 우리 도시를 습격해 온갖 파괴를 일삼는 무서운 종족이었어. 밀고 들어오는 와일드 카드봇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데우스 마키나는 메탈 카드봇의 정예 부대를 결성했어.
0: 설마 그게?
7: 응, 그게 바로 스타 가디언이야. 마키나 행성의 멸망으로 싸움은 무의미했지만 말이야. 역시 와일드 카드봇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지구에 와 있었군.
4: 그게 그 헬리콥터와 블레이온이란 녀석들이란 말이지?
3: 웨폰 카드의 소환 방식, 그 눈, 확실히 녀석들이다. 비스트 바이러스는 메탈 카드봇의 전자 두뇌를 잠식하는 병원체야. 감염을 막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와일드 카드봇들을 제거해야 돼.
0: 제거? 봉인이 아니고?
1: 야야야, 이야기가 꽤나 살벌하게 흘러가잖아.
3: 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의사로서의 경고다.
8: 무면하지만
3: 녀석들은 위험한 존재라고.
0: 정말 그럴까?
7: 무슨 생각해?
0: 어제 너의 폭주를 막아준 솔레이유라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그 애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6: 뭐?
2: 그럴 리가. 정말이야, 준?
0: 응, 내 거랑도 페루르 거랑도 다르게 생긴 거.
9: 메탈 브레스는 선택받은 자만 지닐 수 있는 거 맞지?
7: 그렇게 차례차례 쉽게 나타나서는 안 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이야. 마음이 복잡하구나.
0: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
9: 그렇긴 한데 그 아이를 어떻게 찾지?
1: 모타운의 인구는 700만 명쯤 된다고 사막에서 바늘 찾긴데.
6: 잠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헬리콥터는 어쩔 건데?
0: 그건 걱정 마, 안나. 나한테는 다 작전이 있다고. 잠시 시장님께 전화 좀.
10: 이제 일어났군, 솔레이오. 나 참, 어째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야?
11: 넌 강한 아이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
10: 그래도 그렇지. 스스로 위험에 빠질 필요는 없었어.
11: 사고 방식의 차이지.
0: 어? 지금 이거 나가는 거예요? 네네. 호출을 요청합니다. 블레이온과 함께 계신 솔레이오 씨, 전할 물건이 있사오니 즉시 모타운항 003 창고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10: 뭐야, 어떤 녀석이 우릴?
11: 아마 준 아닐까?
10: 바보 아니야? 이건 모타운 전역에 알리는 방제무선인데.
11: 바보는 너지. 그 애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렀잖아. 기왕 이렇게 호출해주는데 한번 가보자.
10: 진심이야?
11: 아니면 또 나 혼자 가는 편이 좋으려나?
10: 알았다, 알았어.
9: 저는 대충 알겠는데 무작정 불러낸다고 이런 곳까지 올까?
0: 분명 올 거야. 얘들아, 블레이온이 나타나면 계획대로 부탁해.
4: 알겠어.
3: 맡겨만 둬.
6: 준의 막무가내 작전을 매번 지켜보는 나도 참.
9: 진짜로 왔어.
7: 네가 블레이온?
0: 잘 왔어. 난 너희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11: 물건을 전달하는 자리치곤 관객이 많네. 진짜 용건이 뭐야?
0: 곧 알게 될 거야.

0: 지금이야!
1: 가문에?
0: 빙고!
2: 이제 좀 보금자를 찾았나 했더니!
3: 미안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져야겠어!
4: 지독한 성질머리 내가 고쳐주지!
1: 저 녀석이 어째서 여기에?
0: 궁금하지?
5: 모타운 도로엔 교통량 조사용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대략적인 추적은 가능했거든.
6: 그걸 눈치채고 저 아이는 도로를 피해 수로 위를 날았겠지만
0: 아쉽게도 목격자가 있었지.
2: 움직이 것들!
3: 이번엔 안 놓친다!
1: 어딜 가시나? 진짜로 시작도 안 했어! 우리가 그렇게 무섭나?
6: 우린 왜 부른 거지?
0: 왜긴!
3: 너를 믿고 있기 때문이야.
1: 믿는다고?
3: 그래.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줬다면 너희 우리의 적이 아닐 테니까.
2: 양손이 있어주 했더니!
3: 조심해! 우리 말이 맞지?
1: 어서 저 녀석을 잡기나 해.
2: 응? 날 쫓아온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0: 우리도 가자.
3: 메탈프레스가.
6: 걱정 마.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네 친구한테 맞는 형태가 된 것뿐이니까.
0: 알았어. 블루캅 준비됐지?
3: 물론이지.
0: 블루캅 와이드 대놈!

0: 음침을 맞았을 텐데.
1: 비스트 바이러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지.
0: 얌전히 변화를 받았으면 될 것. 팬텀 리드.
2: 고도의 홀로그램 분신들이
1: 문제 없어. 블루캅 버스트 건. 찾았다. 달려.
0: 페노스티아.
1: 옆에 조심해. 알파볼트 캐논!
0: 캐논의 스티커!
2: 알파볼트 캐논!
1: 지금이야!
2: 자!
1: 썬더 하울! 스매시!
2: 썬더 하울! 스매시!
1: 좋았다! 와일드 카드본 제일
3: 이겨봐. 팬텀 호넷 봉인. 이 아인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4: 얼굴엔
6: 순한 긴긴.
4: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9: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글릭소! 글릭소! 몰라내가!
4: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식물엔?
7: 덕덕한
8: 순하게
3: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0: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3: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7: 얼굴엔
5: 순한 길길.
7: 진물엔
5: 덥덥한 말.
8: 순하게
5: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얼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큐.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빅바이트! 네 위치에서 동서쪽 근처를 찾아봐!
6: 알겠어. 응? 찾았다!
7: 솔레이유, 이거!
8: 응, 그때와 같다.
9: 이 에너지 파형은?
7: 게리슨, 떠날 준비. 얘들아, 철새!
8: 네.
7: 모두, 테이크백! 역시 안 돼!
6: 사제야, 루카블 나한테 업혀! 잠깐! 셋다 나한테 맡겨! 너희 변신은 할 수 있겠어? 해볼게.
10: 다 되었어. 출발해.
11: 메탈 브레스의 주인들. 내가 자포자기 했을 때 왜 기다려준 거지? 나한테 명령할 수 있었을 텐데.
8: 그거 날 믿었으니까.
11: 고맙다.
12: 현재 도시는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저와 시청, 그리고 메탈 카드봇들이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13: 결국 메가 엠블러가 말한 대로 됐어.
8: 어쩔 수 없지.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어.
14: 환자를 돌봐야 할 몸이 이래서 면목없네.
15: 이상 없어. 너희도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 야, 쟤네 화해한 거 맞지?
14: 시간이 필요할 걸세.
16: 녀석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17: 에너지를 정제 중인 것 같아.
16: 정제?
17: 타키한테서 흡수한 뭔가 불길한 걸 연료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18: 그릇을 채울 불신의 뭐니? 저 요술량탄자랑 관련 있나?
17: 눈썰미 좋은데? 이걸 봐.
19: 고속열차!
20: 제우야. 그게 스트레인이랑 사촌인가?
17: 본체 뒤에 세 개의 객차가 그릇인 거지. 요술량탄자는 그중 하나고.
16: 연료가 모두 채워지면 힘이 완전해진다는 건가?
17: 그럴 가능성이 높아.
8: 앞으로 두 그릇 남은 거네요.
20: 그럼 타키한테서 얻어간 연료는 대체 뭘까?
16: 증오일 거야.
8: 증오라고?
16: 타그신이 말했어.
18: 아이가 태우낸 증오. 불완전해도 충분하다.
16: 녀석은 우리 마음의 어둠을 먹이 삼고 있는 거다.
8: 그럼 또 누군가의 증오를 노릴 거란 거야?
9: 그건 아닐 수도 있어. 재료가 달에서 나타날 때 세 가지 패턴의 파형이 감지됐거든. 지금 재료가 발산 중인 에너지 파형은?
20: 저 두 번째 거랑 같아.
9: 각 객차별로 다른 성질의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 걸지도 몰라.
16: 다른 먹잇감을 노릴 거란 얘기군.
20: 잠깐! 그럼 다음은 헤비 아이언 아니야?
18: 역시 그 양반인가? 그럼 뭘 얻어가겠다는 거지?
20: 무뚝뚝.
8: 고집불통?
5: 집착이다! 어? 타겟이니 용가리 아저씨한테 극하더라. 흑검 질속에 집착이 느껴지는구냐. 집착이라고 웃기지 마냥! 해컵스!
20: 그럼 뭐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21: 히미지겜! 최강이 아니고선 1초도 견디지 못하는 녀석이다. 파괴신 놈의 자리금 먹잇감인 셈이지.
16: 녀석은 어디 있지?
9: 재료가 대기권으로 보낸 것 같아.
20: 굳이 왜 그랬을까?
16: 일부러 놔둔 거야. 더 살찌우기 위해.
18: 넌 뭘 하고 있지? 너에겐 이 땅을 지켜야 하는 대의가.
16: 대의? 곱해는군. 넌 언제나 혼자였다. 종족도 공존도 평화도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지. 너에게 필요했던 건 오직 압도적인 힘. 주먹과 날붙이를 휘두르고 밤의 빛을 뿜어낼 때만이 네가 존재한다고 느꼈잖아. 닥쳐라. 힘이 없다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뭘 원하는 거지? 네가 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 타이런트 제로를 쓰러뜨리면 우주는 네가 최강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것만이 네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
20: 그럼 헤비 아이언이랑 타이런트 제로를 만나게 하면 안 되잖아.
9: 다음 그릇이 채워지지 않게 막아야 해.
8: 그게만을 위해 태어난 걸까?
20: 뭐라고?
8: 아무것도 아니야.
9: 시간이 없어. 서둘러 대책을 세우자.
5: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나카피 봉인되기로 결단.
20: 뭐? 그래도 되겠어?
5: 내 혼자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거쳐온 것 같다. 용가리 아저씨도 구해줘야지. 야! 그때 얘기 다 들었다. 일단은 지켜볼게. 니도 뭐 어쩔 수 없었다고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엄마 얘기 좀 많이 해도 보고 싶다.
8: 처음 봤던 타키로 돌아간 것 같네.
18: 그러게. 요즘 애들은 속이 깊구만.
5: 근데 가끔 달리기는 시켜주겠지?
20: 물론이지.
8: 마음껏 달리게 해줄게.
5: 야호! 자, 사람은 누구에게 공이 될까요? 양동 대성 방향 컴!
20: 뭐? 이렇게 정한다고?
0: 와일드 카드본 체인지 업! 탑킥 공이!
5: 이게 메탈 브레스! 희한하네!
4: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22: 이렇게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의 미래는 또 한 발 나아갔어. 싸웠던 세월들이 허무하게 느껴져.
23: 그래도 그 뿌리를 모른다면 정말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22: 그래, 그렇게 방치해온 결과가 타이런트 제로겠지.
24: 너 뭔가 알고 있지?
9: 고에너지 반응이 대기권에서 급강화!
0: 이 반응은 저기 봐! 타이런트 제로가!
22: 움직이기 시작했군.
17: 헤비 아이언의 이동 경로는 정확히 제로를 향하고 있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셈이지.
22: 여기선 너무 멀어. 바다 위인 것도 문제고.
25: 정신! 네가 가운데 건네!
26: 따라잡는다 해도 저 둘 사이에 끼는 건 사양이야.
17: 단독 출격은 너무 위험해.
20: 어떡하지? 페로라! 지금 타이런트 제로가! 뭐, 문 열어달라고? 쭉?
27: 놀란 얼굴더라군. 네가 너무 갑작스러웠나?
28: 쭉! 잃어버렸던 오버나이저 찾았어!
27: 과연 충분히 되었구나. 자, 내게로 와라. 응?
26: 목표물 시향 확보. 서핑을 즐기고 계셔.
29: 나이트 편대는 들어라. 우린 하그신의 기동력 저하를 목표로 한다.
28: 준팀이 헤비 아이언을 붙잡을 때까지 최대한 발을 묶는 거야.
20: 넘겨둬.
30: 이렇게 여러분과 나란히 하는 날이 올 줄이야.
29: 진지하게 임해라, 황야의 사냥꾼.
20: 부탁할게, 페로로.
28: 응, 나중에 보자.
26: 캐를 위안으로 용사가 시간이다.
28: 스카이갤러
29: 나이트 편대 작전 개시.
20: 나이트 투 내발 발사.
29: 나이트 쓰리 포 출격하라.
26: 좋게 좋게 하는 게 그리 어려우신가?
30: 그냥 우리 자유롭게 푸는 건 어때?
28: 다녀와 킥파이터.
27: 나이트 파이트 강하.
26: 작았어, 기아이!
27: 저 모습은, 야!
26: 목지게! 한번 사이 살이 깜짝 놀라네!
27: 포기하지 마!
20: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루카 플레이오, 제로!
27: 오메가 히트!
30: 알파볼트!
27: 플레이! 원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군, 파괴 신나리!
22: 그대도 짐승과 강철이 뒤섞인 자라고.
30: 한번 더 보내드리죠.
22: 역시 너의 불이실은 쓸모가 없구나.
20: 페로로 뭔가 나라고 했는데.
28: 설마
22: 두 번째 그릇에 걸맞는 불이시가 뭔지 지켜보군.
29: 직접 아이언 공에게 갈 심사군.
28: 전 제로가 가고 있어. 서둘러.
24: 알겠어. 실패하진 않겠지.
17: 준, 난 그랑블루레온을 불러낼 이론에만 의지했어.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이젠 친구를 위한 강한 마음이 뭔지 알았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 난 네 친구를 구해주고 싶어. 믿어줄 거지? 친구.
20: 블루캅 블레이오!
26: 수비야! 유나이트!

0: 나서 녀석의 정신을 반짝 차리게 해주세요.
1: 실컷.
2: 아가씨, 스카이갤러,
3: 이 순백의 날개가 더 이상은 허락 못한다.
0: 가면 안 돼, 헤비아이언. 모르겠어.
4: 이대로 가면 녀석이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야.
0: 저 녀석이 너의 먹잇감이다. 익혀라. 응.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하기로 했잖아, 헤비아이언.
5: 그래, 그랬지. 그 생각이 나요. 나약하게 만들었다.
0: 우리와 함께 쓰러뜨리면 돼.
4: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
6: 그리고 이 땅 인간들과 말이야.
5: 내가 마귀신을 쓰러뜨려봐라.
0: 친구인 우리의 믿음을 주인을 실망시킬 거냐?
5: 친구라, 큰 힘을 위해서 친구 따위 필요.
2: 헤비아이언!
0: 준!
2: 그래, 넌 내 친구가 아니야! 힘만을 믿고 살아온 너에게 공존을 위해 그저 조용히 있으라고 방치했어. 너 많이 불안했다며.
3: 준도령,
2: 나도 하루 종일 자전거도 못하고 수업까지만 하면 진짜 짜증나. 네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친구는 무슨 친구. 친구가 아니어도 되니까 다시 한 번만 함께할 기회를 줘!
5: 시끄럽다, 애석이야! 흰머리 나의 전부다!
7: 고결한 불시들이여, 보아라, 저 아름다운 모습을.
3: 나무라!
7: 더욱더 태워, 두 번째 그릇을 채워주거라!
8: 저걸 떼어내도록 도와주자.
3: 어?
5: 그래!
2: 울부짖는 천둥!
8: 포유하는 흥력!
9: 아울러! 퍼니셔!
5: 전부 먹어 죽어버려!
2: 헤비아이언!
0: 헤비아이언, 기다리고 있을게.
7: 아까운 짓을.
3: 왕께서 백기사를 풀어줘.
7: 너 쓸모없는 브리시.
10: 즉 미안하지만 아직 작전은 안 끝나셨어.
8: 빅바이트 세덕. 시로 세덕
3: 갈자트.
2: 나이트 그리폰 세덕. 비치 오브.
0: 좌표 전송할게요.
8: 지금이야. 해간 트랙스.
5: 됐다.
8: 달갤러 세덕 프록시마
3: 에이크.
7: 여긴
2: 성공이야. 어서 닫아.
11: 어? 뭐 하는 거야?
8: 잠깐 다녀올게.
11: 솔레이어.
3: 타이런트 제로를
0: 스펠란 자구에 가둔다고?
3: 농담하는 거지?
12: 당장 화계신을 보면할 유일한 방법이야. 1차전 오그나이드를 이용해야지.
13: 머릿수로 밀어붙일 상대는 아니라곤 하지만.
12: 걱정 마. 저 뱀 강해.
0: 맞아. 20억 메탈 카드봇을 책임지는 방주니까.
8: 야, 그래도 너희의 소중한 배잖아.
12: 수량을 잠시 미루는 것 뿐이다. 박외신이 우리 메탈 카드봇을 없앤답시고 이 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그 꼴 절대 못 보지.
3: 알겠어, 대장.
14: 어쩔 수 없나?
2: 가두고 나면 녀석이랑 얘기 좀 나눌 수 있으려나?
8: 설마 친구로 만들 생각은 아니지?
2: 좀 무섭긴 한데.
13: 준은 여전히 터무니없다니까.
8: 하지만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13: 어, 뭐 그렇지.
14: 그런데 오버나이트 상태가 영 별로라서 자주는 못 쓸걸?
12: 하루 두세 번 정도가 최선일 거야. 즉, 기회는 한 번뿐이다.
0: 서둘러 20억 메탈 카드들을 옮기자고.
3: 호피 정신 살아오래. 가자.
14: 20억을 어느 세월에 옮겨.
3: 다 방법이 있지.
11: 친구를 열어. 솔레이유를 데려와야 해.
10: 여기서 더 사용하면 오버나이저가 폭주하고 말 거야.
3: 설마 제로를 설득할 생각인가?
11: 뭐야 잠깐.
10: 넘칠 수 없으셔.
7: 어리석군. 이런 장벽 따위 언제든지 찢을 수 있거늘.
8: 그럼 내 질문에 답해주고 가. 너의 존재 이유는 뭐지?
7: 나는 강철의

0: 파멸을 원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그곳에 있을 뿐이다.
1: 정말 그걸로 괜찮은 거야?
2: 준, 왜 솔레이유를 말리지 않은 거야?
3: 나도 몰랐어.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지만 설마 그런...
2: 왜 나한테 말도 없이...
4: 솔레이유...
5: 감시 카메라로 확인하면 돼.
3: 빨리 임시작전실로 가자.
1: 모든 걸 파괴하고 나면 네 존재 의미는 사라질 거야. 그건 곧 죽음을 뜻하겠지.
0: 재미있는 소리를 하는구나. 넌 누구지?
1: 난 솔레이유. 사람이 만든 안드로이드야.
0: 강철의 심장을 지녔군. 모조품인 네가 죽음을 알까?
1: 난 어머니의 말을 따를 뿐인 존재인 줄 알았어.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뭔지는 내 친구들이 알려줬지.
0: 친구라? 그 아이와 푸른 늑대, 붉은 사자 말인가?
1: 소중한 친구야.
2: 오고나이전 언제 다시 사용할 수 있지?
6: 적어도 내일 아침은 돼야 해. 미안하고.
7: 그래도 시간을 벌었어. 분리된 새 객차는 확보해서 서로 멀리 분산시켰고, 최소한 당장은 연료를 채우지 못하게 했으니까 현 시점에선 최선의 조치야.
6: 하지만 제로의 응용은 아직.
8: 녀석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으셔.
9: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달까?
3: 데뷔 아이오는 괜찮을까?
1: 딥바이트랑 블랙호크가 탐색 중인데 소식이 없네.
6: 제로는 헤비 아이언에 집착을 부렸어. 그전엔 타키의 증오였고, 마지막은 뭐지?
10: 자네들, 중대한 소식이 있다니.
3: 뭔가 알아냈어?
10: 그래, 파괴신의 정체말일세.
6: 이건
10: 채취한 제로의 피를 레이아 박사가 분석했지.
2: 그 난리통에 파괴신 피를 뽑았다고?
10: 녀석의 정체는 전설 속 신 따위가 아니야.
11: 아니면 뭔데?
3: 설마 또 원래는 메탈 카드봇이었다는.
1: 정답.
2: 거봐라, 내가 우리랑 다를 거 없다고 했잖아.
10: 타괴신의 피에서 숙주인 메탈 카드봇의 성분이 검출됐다. 사바나도 같은 경우야.
6: 너처럼 어떤 영혼을 뒤집어썼단 얘긴가?
1: 맞아, 사바나드의 힘이 폭주했을 때와 매우 유사해. 그런 무서운 아이랑 단둘이 있겠다니 얘는 무슨 생각이람?
6: 즉 제로는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미치광이란 소리군.
11: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무 사기다. 자마 눈에 힘을 확 주면 내가 꼼짝도 못하겠더라. 거의 신이다, 신.
8: 그래, 그 요술 정말 성가셔.
3: 어? 난 괜찮던데.
1: 어? 시로한텐 그 능력이 안 통했어.
12: 아무라서 그런 거 아니야?
1: 잠깐만. 제로가 원하는 불씨, 그릇을 채울 연료, 비스트 바이러스 복균자 한정이라면 조건이 충족된 카드봇만 조정이 가능하다면?
7: 아, 지금까지 제로가 상대한 건 모두 와일드 카드봇이거나 감염자들이야.
10: 그 힘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 적어도 타이란트 제로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야.
1: 감염된 적이 없고 제로를 상대할 만한 힘을 가진 메탈 카드봇이라면.
6: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2: 서둘러 녀석을 때려잡을 작전을 세워보자고.
11: 세워보자고.
7: 이제 남은 건
3: 솔레이유를 믿는 수밖에.
0: 친구라, 그게 네 존재의 의미냐?
1: 난 누군가를 잃는다는 두려움을 배웠어. 모두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게 된 거지. 너도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닐 것 같다.
0: 이 나와 친구라.
1: 웃을 줄은 아나 보네.
0: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친구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구나.
1: 어? 그래?
0: 플레이어도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겠군.
1: 그렇다고 믿고 있어.
0: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나?
1: 춤추기는 빼고.
0: 널 잃는 게 두렵겠군.
1: 뭐?

0: 없어!
1: 오버네이저를 작동시켜! 당장!
2: 말했잖아! 지금 작동시키면 뭘
1: 또! 상관없어! 치료!
3: 어리석고 무능력한 것, 그 끔찍한 것이 그리도 소중하다니. 소중한 존재를 앞에 두고 아무것도 못한 너 자신에게 분노하고 또 분노하거라. 그 늑대로 좋은 딸감이 되겠구나.
2: 주연! 루카!
4: 사랑해요!

0: 콘서트 가.
1: 응? 저 녀석들 싸우고 있는 거야?
2: 블루캅.
0: 준, 지금은 제로가 우선이야. 블루캅을 못 믿는 건 아니지?
2: 당연히 믿지. 펜타곤에 아! 저 둘을 지켜봐줘.
1: 당겨봐!
3: 강철의 씨앗들이로군. 다시 비키건.
2: 타이건!
4: 타이거! 캐논레이더!
2: 솔리드혼! 셋업!
4: 아이야! 브레이커!
1: 왔구나!
2: 솔리드혼! 넌 제 차를 막아줘!
4: 마지막에 승진!
1: 지금 내 기술들은 다 알고 있겠지?
2: 어? 블루캅이 블레이온을 해결할 때까지 버텨야 해!
5: 시간 끌기 정도 해볼만해.
4: 얼라이!
2: 타이건, 물러서!
0: 플래시 벡터!
2: 다크 비트! 세덤!
3: 좋다. 분노의 완성까지 기다려주겠노라.
0: 플래시 벡터!
2: 다크 비트!
0: 플래시 스케이터!
2: 파킹 헤로!
5: 아, 원, 어쩌나 메탈 카드복들과 인간들을 돕고 있는지.
6: 넌 이제 보로운적인 족장이 아니야.
5: 요즘 누가 믿을 수 있는 동지가 된 거야.
4: 알고 있거든!
7: 플레이어, 이대로 가면 제로의 뜻대로 되는 거야!
8: 아직 믿을 게 남아있는 녀석이 뭘 안다고 따들어!
7: 아니, 안 알아.
8: 쉽게 그 입을 놀지 마라!
0: 레드 블리츠!
1: 야! 내 한 녀석은 그만 괴롭히라고!
8: 와이드 카드봇의 정도 스타 가디언이 몰라!
7: 그래, 오직 데우스 마키나를 위한 존재였던 나에겐 이럴 게 너무 많아졌어. 나의 고음에 달린 옷을대로 누군가를 잃는다는 게 무서워졌다. 함께 싸울 때마다 준을 잃는 건 아닌지 상상하지 않은 날이 없어. 그 작은 몸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준 것이 아닐까. 데우스 마키나, 내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지구인들과 메타 카드봇, 와일드 카드봇을 이해하게 됐다고 믿어. 솔레이유가 말한 대로야. 그들을 위해 뭐든 할 수 있고 잃는 게 두려워.
8: 하지만 난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이야.
1: 솔레이유를 너무 약보는 거 아니야? 걔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7: 그 아이 그렇게 쉽게 너희 곁을 떠나지 않아.
1: 넌 불안했던 날 믿어줬잖아. 이번엔 우리를 믿어봐.
7: 준이 우리를 믿어왔다는 것처럼.
3: 내가 늑대와 사자를 과대평가했군. 서로에 대한 믿음 불쾌하구나. 하나 괜찮다. 그 늑대에게서 소중한 자를 빼앗으면 더욱 거대한 불길을 만들 것이다. 증오, 분노, 슬픔, 뭐든 좋다. 타올라라!
2: 그래, 네 말대로 우린 아주 성가셔. 화는 많지, 고집은 센데나 혼자 잘났고 집착도 심해. 하지만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만 있다면 우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건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게임 노바, 제동!
3: 나에게 주먹질이라니, 건방진 시기로군! 별을 지키는 자!
7: 서영관님!
9: 기어이 나를 소환했군. 이게 네가 선택한 때냐?
2: 왜? 틀렸어?
7: 정답이다!
2: 플레임!
4: 대체!
3: 지면의 주인이여, 지금입니다!
7: 조금...
1: 어서 플레이온을 옮기...
3: 주인이여, 불안전 하나마 저들의 불씨를 반칩니다. 기필코 기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1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진동.
12: 얼굴엔
13: 순한 킹킹.
12: 줄무랑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

0: 저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8: 순한 킹킹.
3: 눈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뽀록뽀록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키

0: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해도 실비에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해도 실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홍순이는 딸기농장. 마라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농장.
8: 최장 난 결석.

0: 공주님이 입장하셨습니다.
1: 아, 축구 왔어요.
0: 아기오리 선생님이 입장하셨습니다.
2: 부르셨습니까, 부장?
3: 모두 와주었군.
1: 부장!
3: 다들 출석 체크는 무사히 마친 모양이군. 우리의 결석을 누군가에게 들키지는 않았을 거라 믿는다.
2: 걱정 마십시오. 전 이미 오래전부터 대리 출석을 해줄 녀석을 섭외해놨죠.
1: 초코는 계속 병가내고 있죠. 아니면 양호실 갔다고 거짓말하고.
4: 아직까지도 그런 구닥다리 방법을 쓰는 거임? 다들 컴퓨터부의 명색이 아깝구만.
1: 파워군, 말이 너무 심해.
2: 파워씨,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죠?
5: 제이비?
6: 네?
5: 덱스터?
6: 네?
5: 아, 세나?
7: 네?
5: 테오? 아, 테오군? 테오군?
8: 네, 네!
5: 에, 다음은? 티미?
9: 네.
5: 네, 다들 출석했군. 아니, 잠깐! 저기 빈자리는 대체 뭐지요?
7: 응? 원래 빈자리인 줄 알았는데요.
5: 아니, 원래 빈자리일 리 없잖아요. 어떻게 바로 옆자리 친구가 없어졌는데 모를 수가 있지요? 태호군, 세나양, 긴급사건이에요. 우리 같은 명문 학교에 무단결석자가 이렇게나 많다니요. 교장으로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요.
7: 우리 명문 학교예요?
8: 어쨌든 그럼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5: 맞습니다. 무단결석 중인 학우들을 찾아서 학교로 돌아오게 하세요.
7: 그냥 집에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5: 선생님들 전화는 절대 안 받는 모양이에요. 게다가 같은 반 학생들조차 이 친구들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고 해요.
8: 에? 그럼 그냥 부모님께 연락을 하는 게...
5: 태우군, 전 태우군이라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8: 맡겨만 주십시오!
10: 제가 다 찾아오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11: 말도 안 돼! 한 판 더 해!
2: 느끼셨겠죠? 글래스의 차이를.
1: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초코 달랭!
11: 아까 건 반칙이야. 내 레니턴 느리다고.
2: 성능 차이가 클래스의 차이입니다만.
11: 뭐라고? 말 다 했냐?
1: 초코랑도 놀아줘.
3: 다들 잠깐. 교장 선생이 우리를 출석시키려 하고 있다. 이대로는 우리의 정체를 들킬 거다.
11: 헐, 완전 어이없음. 학교 가든 말든 뭔 상관?
2: 과제도 꼬박꼬박 이메일로 제출했건만 강제 등교라니.

0: 아저씨도 인정할 수 없군요.
1: 녀석들에게 우리가 어떤 부위인지 똑똑히 보여줘라. 가라.
0: 알겠습니다.
2: 야, 너 교장 선생님한테 큰 소리 쳐놓고 어쩌려고?
3: 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찾아낼 테니까.
2: 나한테 조사를 시켜놓고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3: 디노, 조사 결과가 뭔가 좀 나왔어?
2: 학생부 자료를 모두 바꿔치기 했어. 학교 서버가 해킹당한 모양이군.
4: 응? 그럼 어떡해?
2: 학생부실에 가면 원본 자료가 문서로 남아있을 거야.
3: 그렇다면 뭐들 하고 있어? 당장 학생부실로 가자고! 잔머리 굴려봤자 이태원님의 손바닥 아니지?
2: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러냐, 진짜. 그나저나 디노,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5: 그래, 이제 두 블록 앞이야.
3: 어? 저기, 저 문 아니냐? 에? 안 돼! 야! 무거워! 에? 세나, 그거 놓치면 어떡해!
2: 야, 이거 엄청 무겁거든?
3: 에헤이, 힘 좀 써봐! 이럴 때 약한 척 하는 거 아니라고!
4: 장난하냐?
3: 알았어, 같이 들어올리면 되잖아, 같이!
5: 이미 늦었어. 보안이 시간을 끌면서 학교 서버 전체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모양이야. 우릴 감시하면서 방해하고 있어.
3: 뭐라고? 생각보다 만만한 녀석들이 아니구만. 그렇다면 역시 발로 뛰는 수밖에 없겠지.

0: 목격자 탐문조사는 끝난 거야, 빈센트?
1: 왜 맨날 나만
0: 정정당당하게 가위바위보로 결정했잖냐?
1: 같이 했으면 더 빨리 끝났을 텐데.
0: 어디 보자. 온라인 게임을 추천받았다, 이것도 아니고 조별과제를 메일로 받았다, 이것도 아니고 컴퓨터 부가입을 권해. 디노, 이거 어때?
2: 이 데이터는 흥미로운데 정보의 출처가 확실하다면 녀석들은 모두 컴퓨터부 소속이군. 부실에 대한 정보가 신청서 형태로 남아있을 거야. 해당 자료만 복구하는 건 비교적 간단해. 우선
3: 얘들아, 간식 사왔어.
0: 럭키, 기다렸다고.
4: 럭키 너밖에 없다.
2: 아휴.
5: 어이, 어떻게 됐어?
3: 초코, 너무 궁금해.
6: 녀석들이 악생부 기록에 접근하는 건 막았습니다.
5: 제법인데, 우리.
6: 하지만 저희 부에 대한 정보가 새어나가고 말았습니다.
3: 우리 군 실망이야.
5: 우리 중에 가장 약한 네 녀석이 나설 때부터 알아봤지.
7: 적당히 해라.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한다.
6: 시간이 없습니다. 녀석들이 저희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다 들어서 부계적으로
7: 아기오리?
5: 이봐, 이봐. 어떻게 된 거야?
4: 잡아왔어. 다음은 132-12 썬더 PC방 5번 칸. 다음은
7: 숨으면 녀석들은 날 잡으러 올 테지. 내가 녀석들을 유인하겠다. 그동안 숨어 있어라.
3: 초코 주고 가는 거야? 가지마, 무서워. 우리 군과 파워군 분명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있을 거야. 얘들아, 이거 먹어.
0: 그거 봐, 내가 뭐랬어. 다 찾을 수 있다니까.
4: 야, 아까 주소 잘못된 것 같은데?
2: 그럴 리가.
0: 으? 네가 대충 찾아본 거 아니야?
4: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못 믿겠으면 따라와봐, 빨리.

0: 봐봐. 없다니까.
1: 야, 진짜네. 거참 이상하구만.
0: 벌써 다른 데서 본 거 아니야.
1: 내 생각엔 말이야. 내 생각엔 아무래도 여기가 아닌 것 같아.
0: 내 말 맞지?
1: 디노, 여기 없는데? 그 부장이라는 녀석 주소부터 먼저 보내봐.
2: 이상하군. 아무튼 부장이라는 녀석의 주소는 방금 발송했어.
0: 줘봐. 내가 갔다 올게. 야, 진짜 여기야?
1: 세상에, 등잔이 저둡다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런 취향이 있을 줄이야.
3: 2층 방에 실내로 통하는 창문이 있어.
0: 진짜 똑같이 생겼네.
3: 교장 선생님 아들이었구나.
1: 채, 그래봤자 건방진 꼬맹이라고. 웃기고 있네, 이 바보 똥 멍청이. 뭐라고? 너 이 녀석 뭐가 어디 걱정이? 내 말 놀려봐. 너 그만 안 들고 있어. 야, 너 이래. 이 녀석이.
0: 아, 그만해.
1: 바우 주니어의 일탈.
4: 오늘은 또 어떤 악행으로 휘어로서 그 녀석들을 골탕 먹여줄까? 촛! 택배인가? 통조림이 벌써 도착했나 보구만. 나간다! 촛! 촛! 파우슈타인이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핀란드의 존재가 들킨 건가? 잠깐! 뭔가 좀 이상했는데? 뭐야? 교장 선생이 아니었잖아. 촛! 이봐, 잠깐, 거기서. 내 말이 안 들리나? 다짜고 전부 다 치밀이라니. 넌 대체 누구냐?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촛? 뭐야? 빌런부의 입부를 희망한다고?
5: 뭐라? 입부 희망자?
4: 그렇습니다, 보스.
5: 캐쳐! 신입을 데려오다니 제법이군요.
4: 촥촥촥촥촥. 드디어 저희 빌런드의 매력에 대한 소문이 퍼진 모양입니다.
5: 그렇군. 공원이 생겼으니 너도 이제 부장이며.
4: 제가 부장?
5: 그래. 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가르쳐보라며.
4: 말씀 들었지? 그럼 이제부터 이 몸을 부장님이라고 불러라. 알겠지?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봐주마. 내가 신입이었을 때랑 지금은 비교도 못하는데 넌 정말 운이 좋은 거라고. 처음엔 어렵고 힘들어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정진하다 보면 너도 어느새 나처럼. 아흠! 잘 들어라, 신입. 악당의 길이란 말이야 결코 쉬운 게 아니야. 아주 냉혹하고 무자비하고 나쁜 짓을 저지를 때도 죄책감이 없어야 하지. 바로 이렇게 촥촥촥촥촥.
6: 어? 뭐야, 누가 이런 데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어? 잡히기만 해봐라.
4: 거의 성공이었는데 아쉽구만.

0: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1: 마감이 내일인데 어떡하죠, 부장?
2: 으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마감이라고
2: 학교에서 이런 일이
3: 한 병씩 이제 한 병씩
4: 콘센트랑 콘센트는 다 끊어놔서 연구를 할 수가 없어.
5: 우리는 기타랑 드럼이 다 부서졌어.
1: 마감이 내일인데 누가 우리 원고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내가 심장하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0: 어쩔 거야. 이렇게 사고치는 녀석을 가만히 둘 생각이야? 어?
6: 문제가 심각한데.
7: 보안이 한 사람의 소행인 것 같고.
6: 어떻게 알아?
7: 저 원고와 부서진 악기 콘센트 모두에 같은 발자국이 찍혀 있어.
6: 오호, 과연 그렇구만. 근데 저 발자국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5: 한 번에 그렇게 많은 나쁜 짓을 했다면 금방 들켜버린다고. 어쨌든 오늘은 수고했다. 들어가 봐도 죽여. 뭐 하는 짓이야? 이봐, 내 말 안 들리나? 뭐야, 여기서 차고 간다고? 쭉! 이 녀석, 거긴 내 침대야! 당장 나오지 못해! 부장이 말을 안 들을 셈이냐!

0: 야! 내 허락 없이 단독 행동하지 말랬지! 신입주제에 어디서 이런 못된 것만 펼쳐!
1: 이 녀석이 역시 네 녀석 짓이었구만!
0: 참!
1: 거기 살아! 으? 저기 저기 혹시 아까 여기 있던 악당 못 봤어? 방금 교실 밖으로 나갔대.
2: 네, 얘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놓쳤잖아.
1: 괜찮아, 아직 멀리 못 갔을 거야.
0: 나갔냐? 예? 네 녀석 때문에 내가 범인으로 지목받고 있잖아. 네, 그리고 대장은 이놈이다. 내 명령 없이 행동하지 말란 말이야. 악당에게도 지켜야 할 매너가 있는 법이거늘.
3: 난 너처럼 허접한 악당이 아니야.
0: 뭐라고? 너 이 녀석 겁!

0: 저 녀석,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저
1: 어디에 숨었는지 콧대기도 안 보이네.
2: 엄청 약삭 바른 녀석이구만.
3: 여러분, 그들이에요. 그들.
2: 교장 선생님,
3: 들어보세요. 우리 파우 주니어가 어제부터 집에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2: 아까 봤는데
1: 학교에서 몇 번 마주쳤어요.
3: 아니, 그런데 왜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걸까요?
1: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 아니에요?
2: 왜? 그럼 가출한 건가?
3: 무슨 소리예요? 성실하고 착한 우리 파우 주니어가 가출 따위를 할 리가 없어요.
1: 뭔가 이유가 있겠죠.
2: 집을 나갈 만한 이유?
1: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든지.
3: 특별한 일? 있었죠. 그저껜 우리 파우 주니어의 생일이었거든요. 파우 주니어군, 내일이 생일인데 뭐 갖고 싶은 물건 있나요?

0: 게임기? 게임기? 우리 바오준이 어구는 게임기가 갖고 싶나 보군요. 귀여워라. 짜잔!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요. 뭐 하나요? 얼른 풀어보세요. 우리 바오준이 어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바우준이 어군,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게임기라니요. 우리 바우준이 어군은 장차 카우맨과 같은 아주 훌륭한 히어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정판 상품으로 예약 구매를 했답니다. 어때요? 제 희열을 기울인 선물이 마음에 드나요, 바우준이 어군? 바우준이 어군? 응?
1: 응? 가출이잖아요!
0: 네? 어째서지요?
2: 이봐, 이봐! 그 녀석이 나타났어!
3: 어? 그 녀석?
4: 야, 내 기타 불어내!
5: 저 악당을 잡아라!
6: 조용히 해! 오히려 억울한 건 나다! 이 녀석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내 말부터 들어라!
0: 아니, 세상에! 바우준이여고! 우리 바우준이 어군을 돌려줘요.
3: 그래, 나쁜 짓도 정도 것이다, 이 녀석아.
6: 그건 내가 할 소리다. 내가 누명을 쓴 거라고. 이 녀석을 돌려주는 대신 조건이 있다.
0: 무슨 조건이죠? 말만 하세요.
6: 참. 나한테 씌워진 누명을 모두 벗겨라.
3: 누명? 너 같은 악당이랑 협상 때 할 것 같냐?
2: 웃기지 마. 내 얼굴 어쩔 거야?
5: 그래, 내 기타 물어내.
4: 물어내.
7: 진짜 물어내.
0: 그 조건 들어주겠네. 우리 바우주니어의 안전이 제일일세. 요구를 모두 들어주겠나?
3: 저게
0: 바우주니어고. 바우준이 어군, 제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요, 알겠지요? 바우준이 어군, 엊그저께 제가 섭섭하게 한 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화해 선물을 준비했는데, 짜잔! 제 사과의 선물이에요. 보세요, 저랑 커플티랍니다. 어때요, 바우준이 어군? 마음에 드나요? 바우준이 어군? 바우준이 어군?
6: 속이 다 시원하네. 그 녀석과는 절대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 촥! 촥! 이 녀석 왜 또 왔어? 어서 돌아가지 못해. 내 말 안 들리나? 돌아가라고. 제발.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진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5: 클릭소! 클릭소!

0: 몰라내가
1: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0: 클릭서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2: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0: 클릭서
2: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음에 가죠.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3: 얼굴엔
0: 순한 길길.
3: 진물엔
0: 덕분만
4: 순하게
0: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데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뭐

0: BBP와 함께 숲속에 가자.
1: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0: 2층입니다.
1: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뱀파이어 헌터.

0: 이야, 아까 액션씬 완전 멋있었다. 안 그러냐?
1: 영화부 애들한테 다음 편도 빌려달라 그래봐.
0: 기세들, 같이 빌리러 갈래?
2: 난 공포영화 잘 못 보니까 너희끼리 봐.
0: 에이, 영화잖아, 영화. 실제로 전혀 없다고. 흡혈귀 사냥꾼 같은 건.
3: 그래, 우리 학교에 한 명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물론 지나가는 소문이라 과학적 신빙성은 없어.
0: 그냥 소문이라잖아, 소문.
1: 얼른 수업이나 들어가자.
0: 그래, 얼른 가자, 얼른.

무슨 용건이지? 기뻐하실 만한 소식입니다. 찾으시던 타깃을 발견했습니다. 간만에 실력 발휘를 하실 때가 왔군요.

0: 저 태호야.
1: 네?
0: 저기 뒷자리 앉으네. 혹시 아니?
2: 그렇지.
1: 아, 보니?
2: 어? 내가 봤어.
1: 알지.
0: 왜? 수업 시간에 날 엄청 째려보는 것 같더라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1: 안녕. 너 혹시 빈센트 싫어하냐?
2: 응? 아니.
1: 야, 아니래 빈센트.
2: 너무 맛있다.

0: 난 뒷조사 담당이 아니야. 같은 반이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1: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 다들 걔가 좋은 애라고만 한다고.
0: 그럼 그냥 네가 착각하는 거 아니야?
1: 착각이 아니야!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서 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
0: 알겠어. 시간 나면 조사해볼게.
1: 고마워!
0: 에휴.
2: 과연 감탄할 수밖에 없는 완벽함이군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 걱정 마. 시간은 지킬 테니까.
2: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흡혈귀 사냥꾼은 흡혈귀를 잡기 전에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다. 한 치의 실수도 없이 해치워버리기 위해서다.

0: 야, 빈센트!
1: 야, 지금이 몇 시인 줄 아냐? 밤에 소리 지르고 난리야. 왜 그러는데?
2: 무서워. 무서워서 못 살겠어. 여보세요?
3: 네가 조사해달라고 하네 있잖아. 걔, 뱀파이어 헌터 맞더라.
0: 야, 잠깐!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야?
4: 빈센트, 어디 가?
2: 미안, 아무래도 전화기 답인 것 같아.
0: 좋아! 정말 뱀파이어 사냥꾼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정체를 밝혀내는 거야!
4: 예!
5: 그래, 맞아. 내가 그때 말했잖아.
6: 와, 정말?
2: 어디가?

0: 누구지? 역시 촉이 좋으시구만. 우리, 우린 네 녀석의 정체를 다 알고 있다.
1: 정체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2: 너 듣자니 뱀파이어 사냥꾼인지 뭔지 그거 아냐?
1: 아, 아닌데?
0: 우와, 당황하는 걸 보니 틀림없구만. 순순히 항복해.
3: 항복해. 그리고 증거하자.
4: 저거야, 저 수첩 저기에 증거가 있을 거야.
1: 웃기지 마. 누가 보여준대?
0: 오, 수상한데. 이리 남겨주실까?
2: 맞죠? 본색을 드러내셨군.

0: 잡았다. 조심해, 함정 두상이야. 알았어. 너희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날 미행하고 의심한 걸 후회하게 해주지. 도망쳐야 해.
1: 아버지가 제일 싫어.
0: 이거 안 놔. 누가 할 소리.

0: 그게 무슨 짓이야? 남의 부실에 쳐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다니! 부장! 괜찮아요?
1: 몰라.
0: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장을 울리다니!
2: 아니, 우린 제가 뱀파이어 사냥꾼인 줄 알고.
0: 물론 우리 부장이 뱀파이어 사냥꾼 집 딸인 건 맞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만화부 소속으로 창작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1: 창작 활동?
0: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부장의 작품을 망가뜨린 이 책임을 단단히 물을 거야.

뭐 어쨌든 잘 해결돼서 다행이구만. 보충스톤

0: 당신의 운세는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와, 좋은데?
1: 그게 뭐야?
0: 운세 봐주는 건데, 너도 해볼래?
1: 해볼래! 어디 보자!
0: 어?
1: 오늘 당신의 운세는 불운이 가득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뭐라고?
0: 어떡하냐, 너? 빈센트, 너도 해볼래?
2: 어? 난 이런 거 하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는데.
0: 그러지 말고, 어차피 재미로 하는 건데.
2: 그럴까? 오늘 당신의 운세는 하루 종일 끔찍할 것입니다. 어차피 난 그런 미신 같은 거안 믿거든. 가자, 빈센트. 오늘 하루 종일 조심해야 될것 같아. 신경 쓰지 마. 저런 거 다 거짓말이야. 그렇겠지.
3: 찹찹찹찹찹찹찹.
1: 어?
3: 찹찹찹. 불길해. 아주 불길해. 저기, 잠깐만. 거기 둘. 이쪽으로 와봐.
2: 응? 저요?
3: 그래. 너네 둘 말이야, 둘. 찹찹찹찹찹찹.
2: 왜요?
3: 불길하다. 불길해.
2: 뭐가 불길한데요?
3: 예언대로라면 너희 둘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줄줄이 생길 것이야.
2: 그걸 어떻게 알아요?
3: 찹찹찹찹찹찹찹. 이 몸은 점술가야.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지. 내 점괘에 따르면 너희 둘 말이야, 오늘 일진이 아주 안 좋아.
2: 아까 본 운세랑 똑같은 얘기야.
1: 에이, 우연이겠지. 그래도 아직 못 믿겠는데요.
3: 찹찹찹찹찹찹. 니 녀석! 오늘 초콜릿 먹었지?
2: 세상에, 그걸 어떻게!
3: 찹찹찹찹찹. 그리고 나는 오늘 화장실에 갔을 것이야!
2: 뭐, 오늘? 아직 안 갔는데.
3: 갈 예정일 것이야!
2: 세상에, 그걸 어떻게!
3: 찹찹찹찹찹찹. 내 눈에는 네 녀석들 미래가 다 보인다고. 아주 불길한 미래가.
2: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찹찹찹찹찹찹찹. 어? 이게 너희를 지켜줄 거야.
2: 이건 그냥 돌 아니에요?
3: 아하! 무슨 말씀! 이건 행운이 깃든 돌이야. 지니고 다니면 불행한 일이 싹 없어지지.
2: 정말요?
1: 저 이거 주세요.
3: 공짜로는 안 되지.
2: 그럼
0: 찹찹찹찹찹찹찹. 어? 너네 뭐하냐?
1: 이봐, 아까 그 운세는 틀렸어. 이 행운의 돌이 우리 행복하게 해줄 거거든.
0: 행운의 돌? 그냥 돌 같은데.
2: 그냥 돌이 아니야. 불행을 막아주는 행운의 돌이야.
4: 우와, 예쁜 돌! 럭키 돌쇠!
0: 너네 그거 돈 주고 샀냐? 사기당했네.
2: 아니,
1: 럭키도 이제 행복해지겠지.
0: 행복? 행복 좋아하네. 너네 누가 봐도 불행해 보이거든? 그건 그냥 평범한 돌이라고.
1: 혹시 너도 갖고 싶어서 질투하는 거야?
0: 뭐?
1: 채? 우리가 행운의 돌을 가져서 너 질투하는 거지? 그럼 너도 하나 사. 물론 엄청 비싸니까 사기 쉽지 않겠지만 말이야. 야, 안 돼! 돌려줘!
0: 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 따라와. 야, 디노! 확인해줘야 될 게 있어. 문 좀 열어봐. 이 돌 말이야, 이거 그냥 평범한...
1: 평범한 돌이 아니야. 행운의 돌이야. 그것 봐! 내 말이 맞잖아! 질투는 나빠.
4: 제가도 하나 사!
0: 행운의 돌 파는데 맞죠?
3: 에? 그래 맞아. 이 몸이 행운의 돌을 팔지.
0: 하나 주세요.
3: 첩첩첩첩첩첩. 좋아 좋아. 어디 보자. 여기 마침 딱 하나가 남아. 응? 잠깐만 기다려라. 금방 돌아올 테니까. 첩첩첩첩첩. 이럴 때 물건이 떨어지다니. 첩. 이 적당한 크기. 이거다. 여기.

0: 행운의 돌은 이렇게 생겼어. 응. 근데 니 건 완전 다르잖아.
1: 가짜 돌이야?
0: 역시.
2: 그럴 리가. 나도 너네랑 같은 데서 샀어.
3: 사기당한 거야.
2: 뭐? 그럴 리가 없다니까. 제대로 좀 봐봐.
3: 그러니까 이건 그냥 평범한. 이건.
4: 아니, 여러분, 대체 뭣들 하는 겁니까? 어서 제자리에 돌려놓지 못해요.
5: 에? 어? 뭐를요?
4: 여러분이 들고 있는 거 돌말이에요, 돌. 전부 다 돌려놓으세요.
0: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제가 산 행운의 돌이에요.
4: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당장 나라들 와요. 이것 보세요. 모양이 꼭 맞잖아요. 화단 장식 돌은 대체 왜 가져간 거지요?
3: 이럴 수가.
0: 거짓말. 안 돼. 다시 불행해질 거야.
6: 저기 교장 선생님, 이건 어디다 둬요?
4: 무슨 소리죠? 그건 화단돌이 아니에요.
6: 그러면요?
3: 아까 살펴봤는데 그 돌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6: 아.
0: 네? 와!
7: 참. 오늘은 히어로서클 녀석들에게 제대로 한방 먹였군. 좀처럼 없는 아주 기분 좋은 하루야. 이런 날은 아마도 운이 아주 좋은 날로 나오겠지. 오늘 당신의 운세는 굴러들어온 큰 행운을 놓치게 되는 하루입니다. 치! 이런 운세 같은 거 다 미신이지. 난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까 말이야.

0: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건 맞네. 안 그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3: 콩콩,
1: 눈물엔
2: 덤덤한
4: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길길,
11: 눈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하게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엄마.

0: 저선으로 가는 게 뭐 이렇게 힘들단 말이냐. 아이고 힘들다.
1: 하실 때도 됐잖아요.
0: 아이고 진짜 정말 더워 죽겠다 진짜. 에? 아니 뭐가 이렇게 획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있어보거라. 아니 저것이 있으면 이렇게 힘들게 걷지 않고 시원하고 빠르게 갈 수 있겠는데.
1: 어 맞아요 바퀴님 한번 따라가 볼까요?
0: 어 그렇지 나도 시원하고 빠르게. 아니 거보시오 이보시오 나도 좀 가봅시다. 아 이보시오 아니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탈것 나도 한번 타봅시다. 이 탈 것은 대체 무엇이요?
2: 자전거잖아요. 이거 타기 엄청 쉬운데?
0: 어? 쉽게 배우고 탈 수 있는 자전거?
1: 자전거는 사람이 두 발로 바퀴를 돌려 타는 탈 것이에요. 자전거를 타는 법은 어렵지 않아서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조선에서 온 선비님까지 쉽게 배워서 탈 수 있어요. 게다가 자전거에서는 공기를 더럽히는 나쁜 연기가 나오지 않아서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쉽게 배우고 탈 수 있는 자전거 함께 알아볼까요?
0: 아하! 쉽게 배우고 탈 수 있는 자전거! 여기로 타봐라!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어서 나에게도 자전거를 타오!
1: 아유, 제가 박희님에게 딱 맞는 자전거를 골라드릴게요.
0: 좋다.
1: 잠시만요. 자. 아, 이건 너무 낮고. 아, 이건 너무 화려하고. 이건, 아, 이 사람이 타는 자전거고. 아하, 이 자전거가 박희님에게 딱 맞겠어요. 자전거 여기 있습니다.
0: 어?
1: 바퀴님에게 딱 맞는 크기로 골랐어요. 자전거에 앉아서 핸들을 잡았을 때 양쪽 발바닥의 반 정도가 땅에 닿고 상체가 약간 앞으로 숙여진다면 자전거 크기가 몸에 꼭 맞는 거예요. 몸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타면 위험하거든요.
0: 자, 그럼 자전거도 있으니까 한번 타보자고.
1: 아직 안 돼요.
0: 아니 왜 안 된다는 것이냐?
1: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고요. 짠! 이제 준비 끝.
0: 아니 이게 어? 아! 머리에는 안전모, 팔꿈치와 무릎에는 보호대, 산악 오토바이 때 배웠던 안전 장비. 아이 타방아 덕분에 안전하게 탈 수 있겠구나. 고맙도다. 자 그럼 이제 자전거를 한번 타 보자꾸라. 자 그럼 아이 타방아 이게 그 나한테 맞는 자전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
1: 제가 딱 맞는 자전거를 골라드렸는데.
0: 어? 아니 뭐 이렇게 타기 힘든 것이냐? 아이고.
1: 아유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처음 치고는 아주 잘 타시는데요.
0: 걸어가는 것보다야 좀 편한 것 같긴 한데.
1: 박희님은 탈 수 있다. 파이팅! 파이팅!
0: 이야,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늘지 않았느냐?
1: 이제 자전거 잘 타시는데요, 박희님.
0: 아이, 그럼 뭐, 내가, 어?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될 선비인데, 당연히 이 정도쯤이야. 걷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그렇지. 자, 가자.

0: 아저씨, 큰일 날 뻔했어요.
1: 뭐? 아저씨?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 최고의 과학자 가들 선비 박효시다.
2: 전 타방이에요.
0: 박효 아저씨랑 타방.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거 여기 자전거 대장. 유찬이에요, 유찬.
1: 어? 자전거 대장?
2: 아, 어쩐지 자전거 싱싱싱 잘 타시던데요.
1: 잘 타긴 뭘 잘 타느냐.
0: 아저씨,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법을 모르시는 것 같던데요.
1: 뭐 모르기는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알면 되지 않겠느냐. 뭐
0: 방금도 큰일 날 뻔했잖아요.
1: 그러니까 뭐 기분 좋아서 갔는데 미안하도다.
0: 이렇게 길이 구부러진 모퉁이에서는 자동차나 사람, 다른 자전거가 없는 곳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조심조심 지나가야 돼요.
1: 모퉁이에선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지나가라.
0: 자, 따라해보세요. 자전거 안전수칙 하나. 모퉁이에서는 천천히 조심조심.
1: 하나. 모퉁이에선 천천히 조심조심.
0: 그리고 손을 떼고 자전거를 타면 위험해요.
3: 브레이크 잡으세요.
0: 자전거를 탈 땐 핸들을 꼭 잡고 있어야 한다고요.
1: 아니, 아까는 그 놀라서 잠깐 뗀 것이고 이제부터 안 그러면 되지 않겠어.
0: 자전거 안전수칙 둘. 핸들을 꼭 잡고 탄다.
1: 둘. 핸들을 꼭 잡고 탄다.
0: 자, 맞아요.
1: 첫 번째는 모퉁이에선 천천히 꼭 핸들을 잡고. 왜 자전거 대장 뭐 두 개만 알려주고 그렇게 가면 어떡하느냐. 이보시오. 좀 같이 갑시다. 천천히 좀 가시오. 여기서 우리 왼쪽으로.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왜 멈춰서 내린 것이오?
0: 횡단보도는 사람을 위한 길이에요. 자전거를 타다가 횡단보도를 건널 땐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고요.
3: 차가 다니는 도로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위험해요.
1: 그래서 멈춘 것이오.
0: 자전거 안전수칙 셋. 횡단보도를 건널 땐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간다.
1: 안전수칙 셋. 횡단보도에선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간다.
0: 자, 이제 건널까요?
1: 알겠어. 저도 내렸어. 그렇지. 항상 조심조심.

0: 야, 정말 좋소.
1: 안 돼, 안 돼.
2: 뭐가 안 된다는 것이오?
1: 자전거는 나란히 타면 안 돼요.
2: 아, 자전거는 이렇게 나란히 타면 안 되는 것이오?
1: 자전거 안전수칙 넷! 자전거는 나란히 타지 않는다.
2: 안전수칙 넷! 자전거는 나란히 타지 않는다.
1: 자, 잘 아시겠죠? 그럼 이제 자전거 타고 안전하게 달려볼까요?
2: 좋소, 좋소. 먼저 가시오. 나란히 타면 안 된다.

0: 하피님, 오늘 자전거 대장님 덕분에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법 제대로 배우셨네요.
1: 그럼 맞는 것 같다. 아주 잘 배웠어.
2: 진짜 잘 배우신 거 맞아요?
1: 잘 배웠대도. 어? 자, 안전수칙 첫 번째, 자전거를 탈 땐 모퉁이에선 천천히 조심조심. 두 번째, 자전거를 탈 땐 핸들을 반드시 잡고 탈 것. 세 번째, 횡단보도에선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갈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전거를 탈 땐 나란히 타지 않는 것.
2: 오, 잘 기억하시네요.
1: 아, 그럼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될 성비 박티라도. 아, 아무튼 오늘 아주 고마웠습니다. 예. 시상이! 시상이 떠오르오!
3: 오늘도 어김없이!
1: 이보게! 이보게 자전거 대장 유찬아! 자전거로 삼행시를 해볼 테니 운 좀 띄워주시오!
2: 자!
1: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탈 것 자전거 어떠셨소?
2: 전!
1: 전 타는데 적응하기 조금 어려웠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주 잘할 수 있을 것이오!
2: 거!
1: 거짓말이 아니오! 한번 다 같이 타보시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싱싱싱.
2: 오, 잘하시는데요?
1: 아니 뭐 어떠셨어?
4: 저 밥 먹으러 가자.
2: 네. 아이고. 전 이제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0: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1: 어떠셨냐? 그래 내 소감. 아유.
0: 자, 그러면 우리는 빨리 조선으로 가는 안전한 탈 것 찾으러 가봐요.
1: 그러셨구나. 아, 근데 그 내 삼행시 소감이 어땠냐니까.
0: 자자, 얼른 출발.
1: 자, 출발. 그러니까 그 내 삼행시 소감 좀 얘기를.
0: 자자, 갑시다.
1: 야, 출발.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뽀르르 동아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아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소리일까? 부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아나라 캐슬.
2: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그러겠다. 아우 더워.
1: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천년의 스타, 스타 은행나무 등장입니다.
2: 아니 병원에 무슨 은행?
0: 설마 그 은행나무 맞으시죠?
1: 맞아요.
0: 신라시대부터 천년을 살았다는 그 은행나무. 가을만 되면 사진을 찍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다는 스타 중에 스타잖아.
1: 맞아요, 맞아.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천살 먹은 스타 은행나무랍니다.
3: 진짜 예쁘게 물들었어요.
1: 아무도 흉내 못 내는 밝게 빛나는 나만의 노란색. 내 천년 인기에 비결이랄까.
0: 저기 진짜 죄송한데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돼요?
1: 예예. 예. 찍으세요, 찍으세요. 마음껏 찍으세요.
0: 자,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이것 봐, 색깔이 다르긴 다르다.
3: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아.
1: 가을. 가을이 오면 좋기도 하지만 또 두렵기도. 가을 달달 무서워.
4: 오늘의 관자 은행나무. 가을이 오는 게 두렵대요.
1: 달달달달.
0: 아이고 그만 좀 떠세요. 아유 아까운 잎 다 떨어지네.
5: 그러니까 가을이 오는 게 두려워 상담을 받으시겠다고요?
0: 아, 가을에 인기가 더 많으시지 않나?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1: 다들 내 노란 잎을 보며 감탄하지만 그 다음에
0: 설마?
5: 설마 뭐?
0: 아이 그 다음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잖아. 다 떨어지고 나면 혹시 돌아가시게 될까봐 그게 두려우신 거예요?
5: 갱갱!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0: 아니 천년을 사셨다잖아. 그게 두려우실만도 하지.
1: 그 다음에 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 가을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해 떨어지는 이유는 1번 병이 들어서, 2번 겨울을 준비하려고.
0: 정답! 1번 병이 들어서.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젊은 은행나무들처럼 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1: 땡! 어떻게 매년 가을만 되면 모든 은행나무들이 병이 들겠어. 정답은 2번 겨울을 준비하려고. 우린 추운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으면 얼어서 죽고 말지. 잎이 얼어서 너무 추워. 겨울에 안 죽으려면 미리 잎을 다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린 가을에 잎과 가지 사이에 떨켜라는 걸 만들지. 떨켜를 만들면 잎에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머나, 잎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광합성을 못해서 노랗게 변했네. 그래서 더 예뻐졌어. 그렇게 노란 잎을 뽐내다 겨울이 오기 전에 잎을 다 떨어뜨리지.
5: 아, 그러니까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일부러 잎을 떨어뜨리는 거네요.
1: 그렇지.
0: 그럼 잎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네. 아이 근데 뭐가 두려우신 건데요?
1: 사실 지금은 예쁘다고 좋아하지만 내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면!
0: 열매?
3: 와 너무 예뻐.
6: 오 진짜 너무 예쁜.
3: 우와.
6: 자기야 똥 쌌어.
3: 무슨 소리야?
6: 어? 똥 냄새.
3: 아, 은행나무 씨앗에서 나는 거잖아.
6: 어?

0: 끝나고 씨앗 밟으면 안 되는데. 은행 나무 씨앗 너무 싫어.
1: 모두 냄새 난다고 날 피하고 난 혼자 남지. 이 씨앗.
2: 냄새.
1: 거봐, 의사 양반도 간호사님도 피하잖아.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는 게 난 너무 외롭고 두렵다.
3: 에이, 근데 그건 씨앗 떨어질 때 며칠만 그런 거잖아요.
2: 맞아요. 며칠만 더 참으시면.
1: 단 며칠이라도 팬들에게 외면당하는 심정 알기나 해. 날 외롭게 만드는 이 냄새. 내 냄새지만 에이, 너무 괴롭단 말이야.
2: 근데 저 열매에서 냄새가 왜 나는 거지?
1: 그건 문제로 내겠단 말이야. 은행나무 씨앗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1번, 은행나무가 오랫동안 목욕을 안 해서, 2번, 해충이나 동물로부터 씨앗을 보호하려고.
2: 설마 목욕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정답은 2번.
1: 맞아, 씨앗을 보호하려고. 냄새 때문에 동물들이 씨앗을 막 먹어 없애버리는 것도 막을 수 있지.
3: 해충 해충 해충 해충충충. 난 씨앗에 알을 낳아 병들게 하는 해충. 오늘은 이 나무 씨앗에. 코를 찌르는 악취. 해충 해충.
4: 아, 도토리만 먹기 질리는데 은행 씨앗도 갉아먹어볼까? 아, 코가 썩을 것 같은 악취. 아, 안 먹어.
3: 그러니까요, 냄새 때문에 해충한테 피해도 안 당하고 씨앗을 잘 보호한 덕분에 더 많이 번식을 해서 지구상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2: 지구상에? 근데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1: 훗, 우리 은행나무는 공룡이 살기 이전에 지구에 살았었다고.
2: 정말요?
1: 은행나무는 아주아주 옛날, 약 3억 년 전 고생 때부터 지구상에서 살았지. 공룡이 나타났다. 멸종이 되고. 매머드가 나타났다. 멸종이 되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멸종되었지만 우리 은행나무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3: 그 이유는? 은행나무 씨앗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 때문이야.
2: 아, 그럼 그 냄새 덕분에 생존 능력이 더 좋아지신 거잖아. 아이, 그럼 아이, 며칠 외로우신 건 좀만 참으시지.
1: 참으라고? 그래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지. 그리고 이 냄새 때문에 내 씨앗을 옮겨서 멀리 멀리 번식시켜줄 동물까지 가까이 안 온다니까.
2: 아니 그럼 저 냄새 때문에 동물들이 가까이 오지 않으면 번식은 누가 시켜주지?
1: 예전엔 매머드같이 큰 동물들이 많아 내 씨앗을 먹고 옮겨줬다고 하더군. 그런데 지금은 다 멸종돼서 내 씨앗을 옮겨줄 동물이 하나도 없다고.

0: 동물들조차 가까이 오지 않으면 청년 동안 정말 외롭게 외로우셨겠어.
1: 맞아. 그렇다니까.
2: 잠깐 잠깐. 은행나무님,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모임이 생각났어요. 당장 가실까요?
1: 모임?

0: 그러셨구나.
1: 그렇지만 그 독이 없었다면 동물들이 절 먹어버렸을 거예요. 제 몸을 방어하는 독이니까 저 이제부터 자신감을 갖고 정말 똑하게 살 거예요. 당당하게 살자.
0: 당당하게 살자.
1: 당당하게 살자.
2: 전 플라타너스라고 해요. 제 잎이 넓어 여름에 시원하다고 한때 가로수로 절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씨앗에 솜털이 날린다. 저한테서 벌레 떨어진다. 어찌나 절 미워하는지. 그치만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독하게 살려고요.
0: 같이 하실게요.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1: 아니 근데 은행나무님은 여기 왜 오셨어요?
2: 그러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기스타 은행나무님은 왜?
3: 부러워. 내 냄새 안 맡아봤어요. 날 번식시켜줄 동물도 가까이 안 오는데 부럽다뇨. 내가 얼마나 외로운데.
1: 에이, 냄새가 좀 나도 사람들이 가로수로 막 심어서 번식시켜주잖아요.
3: 네? 사람들이 날 심는다고?
2: 그래요, 사람들이 은행나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3: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고?
2: 네. 전 씨앗에 솜털이 날려서 가로수로 안 심는데 은행나무는 씨앗에 솜털도 안 날리고 꽃가루도 거의 안 날려서 사람들이 가로수로 많이 심잖아요. 그리고 은행나무는 해충도 없잖아요.
3: 뭐 그렇긴 하지. 내가 해충이 없긴 하지.
4: 해충. 하! 그때 그 냄새 나는 나무. 하! 해충.
3: 내 냄새에 한 번 당하면 평소에도 벌레들이 얼씬을 못 한다니까. 은행.
2: 그래서 나처럼 벌레 떨어진다고 불만도 안 듣잖아요. 진짜 부러워요.
4: 또 은행나무는 병에도 잘 안 걸리고 은행나무 할머니처럼 오래오래 살잖아요.
5: 그러네. 벌레도 안 떨어져, 병에도 강해, 오래도 살아. 사람들이 좋아할만 하네.
3: 그래도 냄새 나는데.
1: 에이, 냄새야 잠깐인데요, 뭐. 그보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잖아요.
3: 좋은 점이 또 있어?
4: 어, 그럼요.
3: 난 끄떡없지.
4: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매연과 먼지에 강하고 더위도 잘 견디고 또 도시를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6: 은행나무 그늘 덕분에 너무 시원해.
2: 여름엔 너무 시원해.
6: 가을에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너무 예뻐.
2: 우리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6: 가을엔 잠깐 냄새나지만
2: 은행나무 너무 좋아.
1: 아니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2: 그래요, 저희는 은행나무님이 너무 부러워요.
3: 정말?
0: 그럼요. 씨앗이 이거 떨어지는 며칠 동안만 참으시면
4: 365일 1년 내내 사랑받는 게 바로 은행나무라고요.
0: 맞아요.
3: 역시 내가 천년이나 인기가 있었던 건 다 이...

0: 있었어. 이제 외로워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 냄새까지 사랑할 거야. 사랑하자.
1: 아, 은행 아버지 같이 사진 찍어도 돼요?
0: 찍으세요, 찍으세요. 마음껏 찍으세요.
2: 이게 웬일이야?
0: 역시나 가을의 하였어.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순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미리미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1: 야호! 미션이다!
2: 토토님, 안녕히 계세요.
3: 체크메이트.

0: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 대회 다이아 레벨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오늘은 치치핑핑 팀과 브리브리 팀의 대결. 두 팀이 대결하게 될 오늘의 미션은 뿌뿌. 꼬마 폰을 찾아라.
0: 치스마을은 마치 놀이공원처럼 재미있는 일이 가득한 마을이라죠?
1: 네, 맞아요. 체스마을 근처에 크고 작은 여러 숲에는 재미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이 가득하답니다.
0: 그런데 그곳에서 꼬마 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이 폰을 꼭 찾아주세요.
1: 먼저 꼬마 폰을 찾는 팀이 승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뿌뿌! 짠!
2: 띠리띠리 너 이

0: 삐리삐리. 제스 마을에 사는 꼬마 포는 어렸을 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 유니콘 나이트라는 존재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제스 마을 주변의 알쏭달쏭 숲에서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어서 꼬마 폰을 찾아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좋았어. 알쏭달쏭 숲으로 가자.
2: 가자.
1: 그럼 출발.
2: 출발.
1: 알쏭달쏭 숲으로 유후. 핑핑, 이쪽으로 가면 알쏭달쏭 숲이 나온다고 했지? 도대체 알쏭달쏭 숲은 어떤 곳이길래 꼬마폰이 거기서 길을 잃었지?
3: 재미있는 문제가 가득한 곳이라고 하긴 했는데.
1: 뭐? 부리부리 튄 목소리인데?
3: 저길 봐!
1: 아니, 부리부리 팀이 날고 있잖아.
4: 아니, 어떻게 된 거지?
5: 분명 알쏭달쏭 숲 방향이야. 얘들아, 가자.
2: 그래!

0: 이게 뭐지?
1: 얘들아, 그냥 가자.
2: 어? 얘들아, 저기, 저쪽에 문이 있어.
1: 그래, 어서 여길 지나가자. 어떻게 된 거지? 꼼짝도 안 해.
3: 예, 생크미 테스 좋아.
4: 이 몸을 또 누가 깨우는 거냐? 잘만 하면 깨우고, 잘만 하면 또 누가 깨우고.
1: 죄송합니다. 괴물, 아니, 룽나무님.
2: 룽나무님, 혹시 오마폰을 본 적 있으신가요?
4: 글쎄, 본 것 같기도 하고.
0: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1: 그런데 문이 꿈쩍도 안 하는데?
4: 얘들아, 내가 처음으로 들여보내주마.
2: 정말요?
4: 내가 내는 문제를 마친다면 말이지.
1: 문제?
4: 하지만 만약 틀린다면 너희도 아까운 녀석들처럼 멀리 날려보낼 테다.
5: 그럼 아까 브리브리 팀이

0: 날아간 것도 문제를 틀려서 그랬다는 거야.
1: 좋아요. 저희에게도 문제를 내주시죠.
2: 자신감 하나는 마음에 드는군. 좋아. 알쏭달쏭 퀴즈. 자, 이 옷에 난 구멍은 모두 6개다. 내 말이 맞으면 동그라미가 있는 바닥 위로 올라가고,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X가 있는 바닥에 올라가거라. 자, 선택해볼까요?
1: 뭐야, 별거 아니잖아. 구멍은 당연히 두 개 아니야. 자, 봐봐. 앞에 떡하니 구멍이 두 개나 있잖아.
0: 어, 얘들아. 티셔츠에는 원래 구멍이 네 개가 있어.
3: 와, 그럼 뚫린 구멍 두 개를 합하면 총 6개의 구멍이 있는 거네.
4: 좋아, 그럼 정답은 동그라미다.
5: 잠깐만, 얘들아. 구멍이 6개라면 티셔츠 앞에 난 구멍을 통해서 티셔츠 뒷면이 보여야 하는데 앞도 뒤도 뻥 뚫렸잖아. 그러니까 구멍은 옷 앞면에 두 개, 뒷면에도 두 개. 원래 티셔츠에 있는 구멍이 네 개, 다 합하면 총 8개야.
1: 우와, 역시 천재소녀 핑핑이야.
5: 이 정도쯤이야. 정답은 X입니다.
2: 오, 좋아. 과연 정답은? X다!
6: 야호!
2: 자, 어서 들어가거라.
6: 감사합니다.
1: 가자.
7: 어, 뭐야, 또 설마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야?
8: 안녕, 친구들.
5: 안녕하세요. 혹시 꼬마 폰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8: 글쎄, 기억이 안 나는걸.
0: 도대체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하는 거지?
1: 어쩔 수 없지. 그럼 비숑나무님, 문제를 주시죠.
8: 문제? 무슨 문제?
3: 문제를 맞춰야 저기 문을 열어주실 거잖아요.
8: 자, 지나가렴.
0: 예, 정말로 지나가도 되나요?
8: 물론이지.
5: 감사합니다.
1: 야호! 가자.
8: 그럼 얘들아, 행운을 빌게.
1: 좋았어.
4: 어서 꼬마 폰을 찾으러 가자.
3: 아니, 여기
6: 설마 미로?
1: 좋아, 모두 날 따라와. 내가 이 미로를 탈출해 주겠어.
9: 알았어.
1: 막다른 골목이잖아.
4: 얘들아, 이번엔 나를 따라와.
7: 여기도 아니잖아.
5: 그럼 이번엔 날 따라와 봐.
0: 여긴 너무 복잡해.
1: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3: 어? 얘들아, 저기 출구가 보여.
4: 가자.
1: 좋았어.

우선 도망가고 보자. 가자 얘들아,

0: 우리만 여기로 빠져나온 것 같아.
1: 뭐? 그럼 저 안에 아직 친구들이 있는 거야? 어서 구하러 가야 해.
2: 잠깐!
3: 미로로 다시 들어갈 순 없을걸.
1: 저기 미로 속에 제 친구들이 아직도 갇혀있어요. 다시 문을 열어주세요.
3: 저 문은 나도 열 수가 없는걸. 그나저나 너희들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니?
1: 또 문제를 풀어야 해?
3: 설마 꼬마도 풀었던 문제를 너희들이 풀지 못할 리가 없지 않겠니?
1: 네? 꼬마요?
0: 어쩌면 꼬마 폰일지도 몰라.
4: 어쩔 수 없지. 좋아요. 그럼 문제를 내시죠.
5: 제발!
6: 말도 안 돼요! 이건 릉나무님이 착각하신 거라고요!
7: 너네 괜찮아?
8: 괜찮아.
7: 다른 애들은 왜 안 보이지?
8: 아까 우리랑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봤어.
9: 어쩌지?
7: 알려주세요. 유니콘 나이트는 어디 있는 거예요?
9: 이 목소리는...
8: 어서 가보자!
0: 아니, 꼬마야. 난 정말로 유니콘 나이트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단다.
7: 제가 들었어요. 분명히 알쏭달쏭 숲 안에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9: 안녕.
10: 네가 혹시 폰이니?
7: 어? 저를 아세요?
10: 우리는
7: 세계 탐험 대회 참가 중인 치치핑핑 팀이야.
8: 그래, 모두 널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어서 돌아가자.
7: 저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요. 유니콘 나이트를 찾아야 한다고요.
0: 이거 참 곤란하구만.
9: 안녕하세요, 킹나무님. 정말로 유니콘 나이트를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0: 네, 그렇다니까요. 제가 아주 아주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지만 혹시
9: 무언가 생각이 나신 건가요?
0: 이곳을 나가면 체스 공원이라는 곳에 여러 조형물들이 있기는 한데.
8: 오호, 어쩌면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 꼬마포나, 그럼 체스 공원에 가볼까?
7: 네!
0: 잠깐! 여러분, 문제를 푸셔야지요!
3: 알쏭달쏭 퀴즈! 저기 뒤에 바닥에 있는 8장의 나뭇잎에는 같은 그림이 두 장씩 있지. 하나씩 뒤집어서 같은 그림을 맞추면 된답니다. 그럼 시작! 후!
4: 난 아까부터 동그라미만 보고 있었지롱.
0: 나도 세모는 확실하다고.
1: 네모가 어디에 있었더라?
0: 네모, 기억이 안 나.
3: 성공이다.
1: 대장! 동그라미는 아닌 것 같아.
4: 뭐? 지금 이 대장을 못 믿는 거냐?
1: 아니, 대장, 그게 아니고.
4: 걱정하지 마. 이번엔 정답이 바로
2: 자, 그럼 문제를... 어? 얘들아!
5: 어? 얘들아!
1: 너희들 무사했구나!
8: 당연하지!
7: 모두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4: 어? 얘가 꼬마 폰?
7: 어, 여기서 만났어.
10: 안녕하세요.
4: 어허, 좋았어. 그럼 어서 돌아가자.
7: 싫어요. 어? 전 유니콘 나이트를 찾아야 해요.
2: 자, 자, 오늘처럼 제 앞에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정말로 오랜만이군요. 그럼 알쏭달쏭 퀴즈! 며칠 전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던 날 사진 속 공원에서 이 우산을 발견했습니다. 우산의 주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답니다. 아, 그리고 귀여운 모자도 쓰고 있었죠. 그럼 우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8: 좋아, 여기 나비 넥타이를 한 사람은 여섯 명이야.
1: 그중에 모자를 쓴 사람은 세 명이야.
0: 어? 그런데 나비 넥타이를 하고 모자를 쓴 사람 중에는 가방을 든 사람이 없어.
7: 바람이 많이 불었던 날.
9: 그래, 바람. 저기 봐, 저기 바람에 날아가는 모자를 잡으려는 꼬마가 있어.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게 분명해.
0: 그리고 가방도 메고 있고 나비 넥타이도 하고 있어.
5: 찾았다!
1: 좋았어. 정답은 저 남자아이입니다.
2: 정답입니다. 야호! 대단합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나가도 좋습니다.
5: 안녕히 계세요.
10: 드디어 유니콘 나이트를 볼 수 있다니.
1: 어? 얘들아, 저기.
11: 아니, 왜 여기서?
8: 설마 이곳에 전설의 유물이?
7: 유니콘 나이트가 이럴 수가.
8: 아니.
7: 설마 전설의 유물?

0: 이제 네 번째 전설의 유물을 구했어.
1: 꼬마포나 많이 실망했지.
0: 괜찮아요. 네가 유니콘 나이트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언젠가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2: 네, 전 꼭 유니콘 나이트를 만나고 말 거예요.
3: 자, 이제 마을로 돌아가야지.
2: 네.
4: Take me by the way.

0: 드디어 전설의 유물 4개가 모였군. 자, 이제 너희 차례다.
1: 맡겨만 주세요.
2: 어지러워. 대장, 정답은 X라고. 어떻게 달기 날 수 있냐고.
3: 맞아. 대장도 못 날잖아. 뭐?
2: 지코, 또 틀렸냐?
4: 뭐라고? 이건 또 뭐야?
5: 이건 정찰용 미니 드론이야.
4: 그럼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야?
2: 이건
6: 에이스 엘리트 팀 로고잖아.
7: 설마 우리를 계속 쫓아다녔던 게?
4: 그 녀석들, 우리를 감시한 게 틀림없어.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넘버블럭스 친구들
5: 모여라.
4: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5: 20까지 확인해.
6: 우리 같이 놀자.
4: 5와 3이 만나면
6: 8이야.
4: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6: 함께 놀아요.
4: 넘버블럭스 가베가족.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3: 얼굴엔
6: 순한 킬링.
3: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9: 핏.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순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나타났다. 찾았다.
1: 한 모금만 달라니까.
2: 싫어. 마지막 한 모금이라고.
1: 알파.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알파가 제 옷에 주스 쏟았다고요.
3: 군타, 알파한테는 왜 매달려 있었던 거죠?

0: 알파, 괜찮아요? 교실에서 잠깐 기다려줄래요?
1: 네. 야, 알파, 너!
0: 군타, 친구를 괴롭히면 어떡하나요?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요.

0: 군타.
1: 군타는 재밌어. 재밌는데 군타는 미워.
0: 아니.
1: 군타는 안 미워. 안 미운데 장난은 미워.

0: 신기한 도화지다.
1: 그런데 뭘 그리지?
0: 아하, 그래, 착해진 쿤타를 그려보는 거야. 짜잔, 착한 쿤타 완성.
2: 알파, 보건실에 가서 다친 곳은 없나 살펴볼까요?
0: 네.

0: 여기 생각보다 괜찮잖아. 그럼 마법 유치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보실까?
1: 받아라! 슈퍼 울트라 파워 샷!
0: 큰일 날 뻔했잖아. 러블리가 알면 혼난다고. 이건 우리만의 비밀.
2: 비밀? 제 쿤타 맞지? 이번엔 쿤타가 너무 심했어.
0: 친구들, 이 책들 전부 본 거야. 제자리에 두는 일은 나에게 맡기라고.
2: 다행이다. 우리 얘기 못 들었나 봐.
0: 베리, 땀을 왜 이렇게 흘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프면 꼭 보건실 가봐.
2: 쿤타 맞지?
0: 알파!
3: 쿤타, 왜?
0: 미안.
3: 뭐?
0: 짓궂은 장난, 미안 미안해. 나쁜 모습은 이제 그만 보일게. 완전히 달라진 나. 재밌는 너의 친구 쿤타. 이제 장난 안 칠게. 함께 놀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파. 난 놀이터에 있는 장난감들 정리하러 갈게. 나중에 봐.
4: 쿤타가 정리를? 쿤타가 진짜로 착해졌나 봐.
2: 좋긴 한데 이상해.
5: 쿤타가 착해졌다고?
3: 아, 내 그림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0: 알파, 너 때문에 로블리한테 혼났잖아.
5: 쿤타.
2: 쿤타, 알파가 힘들어하잖아.
0: 쟤 또 엄살인.
4: 놀이터에 있는 장난감들을 정리하러 간 거 아니었어?
0: 내가 장난감을 정리하러 갔다고? 아우, 진짜 웃겼어.
2: 웃겼다, 핀.
0: 핀핀, 우리 가서 얼른 과자나 먹자.
2: 먹자, 핀.
0: 너희들 누구야? 누구긴 진짜 쿤타지. 우리가 진짜 쿤타. 너는 가짜 쿤타.
3: 내가 진짜 쿤타야.
5: 내가 진짜 쿤타야.
0: 따라하지 마.
3: 따라하지 마.
0: 진짜.
4: 쿤타 진짜 이상해. 착해진 거야? 나빠진 거야?
2: 분명 착한 쿤타를 봤었는데. 쿤타가 여러.

0: 숫자가 여러 명이라고?
1: 군타, 멈춰!
2: 얘들아, 도와줘!
0: 준이, 그러니까 저런, 아프겠다.
2: 조심 좀 하지.
1: 핀핀, 누가 진짜 군타야?
2: 나야! 나야!
3: 베리야, 너를 걱정해주던 내가
2: 진짜야.
3: 줄이야, 너.

0: 진짜야. 친구에게 사과하고 친구들을 돕고.
1: 내가 바로 진짜.
0: 그럼 난 나 난 알파한테 장난치다 혼났는데.
1: 진짜가 참다.
2: 저 군사가 진짜야. 내가 쏟았던 음료수 자국이 남아있어.
0: 뭐라고?
2: 그래, 내가 진짜라니까. 어때, 이제 믿을 수 있지?
0: 어? 뭐야? 왜 그래?
3: 친절한 혼자도 좋았는데.
0: 뭐라고?
2: 너희들 혹시 내가 그린 그림 소원에서 나온 쿤타들이야?
0: 그림 소원?
2: 쿤타가 착해줬으면 해서 신기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어.
0: 어쩔 수 없군. 네 덕에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가지게 됐지만 우린 네 계획대로 해야겠어.
4: 너희 계획이 뭔데?
0: 마법 유치원을 망치는 계획.
5: 다들 어디로 간 거지?
6: 쿤타가 둘, 아니 셋, 아니!
4: 선생님! 가짜 쿤타들을 잡아야 해요!
5: 가짜 쿤타요?
2: 제가 신기한 도화지에 소원 그림을 그렸더니 거기서 나타났어요!
5: 신기한 도화지... 소원 그림? 그리고 가짜 쿤타! 상황 과관이요. 가짜 쿤타들에게서 그림이 그려진 도화지를 빼앗아야 해요.
4: 어? 그럼 지금이 마법을 쓸 시간이라는 거죠?
7: 넷을 한꺼번에 어떡해?
4: 그러니까 마법을 쓸 시간인 거지. 주니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도니 변신.
7: 자, 어서 그림을 되찾아오자.
0: 찾았다, 가짜 녀석들아. 뭐야, 진짜 녀석이잖아.
8: 나도 끼워줘.
0: 마법 유치원은 맨날 날 혼내기만 해. 나도 마법 유치원을 다 망칠 테야.
8: 오, 진짜?
0: 그래, 역시 너는 우리랑 노는 게 어울리지. 안 그래? 잘 생각했어. 속았지, 가짜 녀석들아. 진짜 녀석이 뭐 하는 짓이야? 난 가짜야. 네가 진짜지? 야, 나도 가짜야. 이 녀석이 진짜 아니야? 난 진짜 가짜라고. 진짜라고? 가짜라고? 아, 헷갈려.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야? 잠깐. 우리가 싸우는 건 진짜가 원하는 일이야. 그림을 가진 녀석이 무조건 가짜잖아. 그림을 가진 녀석이 진짜 쿤타를 찾아줘. 나야, 내가 가지고 있어. 가짜 그림은 아니겠지? 한번 볼게. 자. 잘 받았다, 이 가짜 녀석들아. 예,
9: 저 녀석이 진짜였어.
10: 가만두지 않겠다.
2: 이 녀석들이 합체됐잖아.
0: 준이, 도와줘.
4: 주피 주피 주피 주 반짝반짝 비눗방울.
11: 그림을 내놔!

0: 잘못했어. 다시는 심한 장난 안 칠게.
1: 아니야, 쿤타. 우리 모두 널 좋아한다고.
0: 정말?

0: 우리는 친구?
1: 이번 시간은 종이접기 시간. 상상력을 펼쳐서 무엇이든 마음껏 접어보아요.
2: 세 살 때 아클라타 종이접기 대회 챔피언이었던 이몸께서 실력 발휘 좀 해보실까?
3: 큰타, 네가 아클라타 챔피언이면 나는 우주 챔피언.
2: 해보자는 거야?
3: 아야 좋지.
1: 그런 대회는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겠지요?
2: 예? 우리 친구 아니에요.
3: 곱게 펼친 색종이를 접어
2: 상상하는 모든 것을 접어
3: 동물 아니 자동차 아니 그런 것으론 모자라
2: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테야.
1: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준이와 쿤타의 작품이군요. 어?
0: 저희가 만든 건데요.
1: 응? 그럼 준이와 쿤타의 작품은? 응?
3: 작품명 잘가 겨울아. 봄이 오면 헤어져야 하는 눈사람의 슬픔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2: 그건 종이접기가 아니고 종이뭉치기잖아. 내 작품은 살아 움직이는 로봇이다.
3: 어? 로봇?
2: 짜잔. 내 로봇을 부수면 어떡해, 핀핀.
4: 어깨 힘들다, 핀.
2: 야, 또 찢어졌다.
3: 찢어지는 로봇은 처음이야.
2: 종이 뭉치기보단 내게 낫거든.
1: 자, 종이접기는 여기까지. 이제 팀을 나눠 스피드 퀴즈를 해볼까요? 자.
3: 베리공주는 저런 지저분한 일을 할 수 없어요.
1: 아니요, 설명을 해주세요.
3: 차마 입에 담을 수도.
1: 에? 통과.
3: 어머, 기도?
2: 해체 뭔데?
1: 통과.
5: 아, 저기 가는 러블리 조심하세요. 쭈물쭈물.
1: 통과.
6: 와.
7: 땡. 시간 중화.
3: 도넛.
1: 마치지 말고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타이어라고요.
4: 타이어 맛있어, 핀.
3: 슬퍼하지 마세요, 로블리. 제가 있잖아요. 제게 맡겨주세요.
2: 우, 안 봐도 별로야.
3: 나 잘할 수 있다고.
2: 내가 더 낫거든.
3: 너? 진짜?
1: 둘다 그만. 괜찮아요? 혹시 다친 데 없어요?
3: 네.
1: 됐어요. 저도 괜찮아요.
2: 로블리!
1: 저는 좀 쉬어야겠네요. 다음은 체육활동 물풍선 싸움 시간이에요. 마음껏 뛰놀고 즐겨주세요. 단, 준이와 쿤타가 또 싸우지 않게. 준이, 쿤타 대 다른 친구들 2대6 대결로 하겠어요.
2: 네?
0: 퀴즈 내보지도 못했는데.
3: 어? 준이 발견! 모두 공격해! 숨어! 저기 없다!
2: 당한 후에 알아차리면 소용없거든.
3: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인 건가?
8: 얘들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작전을 짜자.
2: 답답해.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해? 와, 그건 숨어도 숨은 게 아니거든.
8: 뭐야? 함정에 제 발로 들어와 줬군, 군타. 받아라, 군타.
3: 잠깐! 군타를 공격하면 알지?
0: 우리가 졌어.
3: 토니가 함정을 팔 거라 생각했지. 나의 승리다.
5: 거기까지 생각을 대단해.
3: 그 정도야 기본이지.
8: 누구야?
3: 토니가 졌다고 말했잖아.
2: 난 토니 편 아닌데. 이제부터 1대7이다.
3: 그만 멈춰, 군타!
2: 안 멈추면 어쩔 건데?
8: 주피추!
0: 안 돼, 준이! 마법은 꼭 필요할 때만 써야 한다는 말이야!
3: 지금이 그때거든?
2: 어디 해보시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
3: 주피추, 주피추! 마법의
0: 주문을 잘못 외워서 마법이 이상해졌나 봐.
3: 뭐라고?
2: 점점 커지고 있잖아. 뭐 쓸만한 마법 없어?
0: 마법의 빛도 아닌 것 같고 오막도 아니고 커져 하나 더더욱 아니고 마법 이동도 아무것도 없어.
2: 그냥 터뜨려버리자.
3: 함부로 터뜨렸다간 물이 쏙 물이
0: 진짜 어떡하지? 로블리가 알면 큰일인데.
1: 저는 걱정 마세요. 웬만해선 이 로블리 놀라지 않습니다만요.
6: 비상! 모두 차려! 물풍선이 터질 것 같으니까 테이프로라도 좀 막아야 됐어요.
3: 테이프를 붙여도 소용이 없네.
0: 로블리, 풍선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1: 마법 때문에 부풀어오르는 게 멈추질 않고 있군요. 절대, 절대 터지게 둬서는 안 돼요.
3: 그럼 어떻게 하죠?
1: 그러니까
3: 봉이, 물풍선의 물을 성 바깥으로 쏘아보내자는 말이지?
1: 좋아요, 준이 돈이 마법을 사용할 시간이에요.
3: 준이, 돈이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준이 돈이 현신.
0: 와, 이제 진짜 터질 것 같아.
2: 어떻게 좀 해봐. 여기가 터질 것 같아.

0: 그렇지.
1: 이번에도 문제의 원인은 준이 군타 둘인가요? 설마 또 싸웠어요?
2: 아니요.

0: 저구를 언제 다 퍼낸담? 앞으로 절대 절대 유치원 놀이 중 마법 금지.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굿소
1: 클릭소 얼마세가
2: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굿소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좌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굿소 놀이가 결기되는 좌석 토이 클릭소 가능하죠.
4: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5: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4: 출발
5: 돼버리가 도망간다
4: 3위 쫓아가야지
5: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4: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 가족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랜
7: 덥덥한
5: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솔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9: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성.
1: 얼굴엔
3: 순한 길갱.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도대체 정체가 뭐지?
9: 나와라 슈퍼파워! 얍! 얍! 소사라 신비의 힘! 아이, 어, 이게 아닌가? 그러면 나와라 삼조구의 힘!
10: 아, 이제 그만 좀 하지. 안 될 것 같은데.
9: 아니야, 분명히 무슨 주문이 있을 거야. 장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
11: 정말로 타임워치에서 그런 힘이 나왔다고?
9: 네! 저한테 슈퍼파워를 줬어요! 하지만 그 후론 슈퍼파워를 쓸 수가 없어요.
11: 어쩌면 타임워치에 내장된 용의 DNA와 내게 잠재된 삼조고의 기운이 합쳐져서 신비한 힘을 만들어낸 건지도 모르겠구나.
12: 어떻게 하면 그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11: 글쎄요. 정확한 발동 조건은 더 많은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 반드시 찾아내.

0: 에꼬야, 그 힘을 쓸 수 있는 방법.
1: 저기,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0: 네! 이게 말로만 듣던 길거리 캐스팅! 네, 무슨 일이시죠? 저요? 네, 뭐...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등학생의 역사 인식 상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이걸 어떻게 읽는지 알고 있나요?
0: 에이, 그것도 몰라요. 3.1절이잖아요. 3.1!
1: 혹시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알아요?
0: 야스쿠니 신사요? 신사는 영어로 젠틀맨이니까. 아, 야스쿠니 젠틀맨?
1: 그럼 안중근에서는 누군지 알죠?
3: 제발 맞추거라.
0: 글쎄요, 제가 의사는 아는 분이 없어서. 어느 병원에 계시는데요?
3: 그만!
4: 이 녀석아, 어떻게 3.1절을 3.1절이라고 읽어?
0: 그게 3.1절이었어요?
4: 그리고 너 정말 야스쿠니 신사 몰라?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를 신으로 받들며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야스쿠니 신사잖아.
0: 그래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4: 아휴, 그래.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보마.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알아야지.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신 안중근 의사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0: 에이, 모를 수도 있죠, 뭐.
4: 그건 꼭 알아야지. 온다라,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결국 반복된단다. 직접 안중근 의사를 만나러 가보자. 머리에 지식을!

Yeah.

0: 여기가 어디예요?
1: 1909년 중국 하얼빈이다.
2: 하얼빈?
1: 저기 계시는구나. 온다라. 저분이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이시다.
3: 난 네가 꺾어.

0: 말이지, 모든 역사에선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니까.
1: 뭐?
0: 난 위대한 영 엑스맨이다.
1: 뭐라고? 진짜 영웅은 그런 짓 안 해. 오늘은 놓치지 않겠어.
0: 조심해. 그렇게 해서 잡을 수 있겠어?
1: 뭐?
0: 야, 소용없어. 그런데 말이야, 왜 너희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것이야?
1: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어린 꼬마가 안 됐군.

0: 온달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번엔 잡을 수 있었는데.
2: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괴한은 누구며 선생님들께서는 또 누구입니까?
0: 사실은 그게... 저희도 비밀리에 항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 괴한은 일본의 밀정입니다. 그자가 선생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걸 막기 위해 저희가 파견된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자를 잡기 위해 저희가 당분간 선생님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지요? 그자는 반드시 다시 나타날 겁니다.
2: 오히려 제가 부탁할 일이군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 동지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3: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항일운동을 한다니요.
0: 안중근 의사를 보호하려면 그 방법뿐이었습니다.
1: 아, 맞다! 그 도둑 녀석 이름이 엑스맨이래요. 모든 역사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나.
0: 엑스맨? 역사를 바꿀 셈인가?
3: 엑스맨이 다시 나타날까요?
0: 원래 역사대로라면 안중근 의사가 내일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테니.
3: 역사를 바꾸려면 오늘 밤 나타나겠네요.
0: 그래서 말인데 언제 엑스맨이 나타날지 모르니 우리가 밤새도록 경비를 서야 할 것 같습니다.
1: 아, 좋아요. 그럼 다 같이 복도에서 이불 깔고 누워서.
0: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보초를 서는 게 좋겠어. 역사가 바뀔 수 있으니 안중근 의사가 최대한 모르게 하고, 특히 온다라 위험하니까 절대 혼자 나서지 말고 엑스맨을 발견하면 즉시 나한테 알려.
1: 네.

0: 햄버거도 자. 제 거예요. 햄버거. 네. 햄버거!
1: 이거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0: 선생님, 밤새워 게임할 때에 비하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주무시고 나오셨어요?
1: 아, 이런저런 생각에 그리고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 어머님 걱정에 잠이 안 오는구나. 그래서 잠시 밖에 나와봤단다.
0: 우리 엄마는 항상 잠이 보약이라고 하셨어요. 푹 주무셔야 더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죠. 어? 어? 아, 선생님 손가락이... 어?
1: 아, 이거 말이냐?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와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맹세한 거란다.
0: 손가락까지 잘라서 맹세를 하시다니.
1: 손가락을 잃은 아픔은 나라를 잃은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온달이 너도 나라를 잃은 슬픔은 나와 같지 않느냐?
0: 아,
2: 먼저 알리라니까.
0: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잡았다. 누구세요? 엑스맨이 아니잖아요.
2: 아니 왜 이러시오?
0: 죄송해요. 이상하다. 분명히 엑스맨이었는데.
3: 아, 저자다! 어? 아, 잡았다! 에?
0: 잡았다! 다들 너무 비슷해서 못 찾겠어요.
3: 엑스맨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다시 숙소로 돌아가자. 벌써 시간이 곧 이토가 도착할 시간이야. 아마 안중근 선생님은 하얼빈 역으로 가신 것 같구나.
4: 그럼 늦기 전에 하얼빈 역으로 가요.
0: 평강 말이 맞아요. 빨리 가요.
4: 어? 로빈도 빨리 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 로빈 같이 가.
5: 준비는 끝났어. 이제 슬슬 여기로 안중근이 올 텐데. 어서 오세요.
1: 차 한 잔 주시오.
5: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떡 먹고 푹 잠들어 있는 동안 내가 대신 영웅이 되어주마. 여기 차 나왔습니다. 어. 떡은 서비스입니다.
1: 어, 고맙소. 어머니,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5: 손님, 정말 맛있는 떡인데 왜 안 드시고 일어나십니까? 꼭 한 입이라도 드셔보십시오.
1: 아, 알겠소.

0: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괜찮니? 어? 이토가 도착했구나. 이제 가봐야겠다.
1: 잠깐만요. 저기요, 아직 떡을 안 드셨던데.
2: 되는 게 하나도 없군.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지. 나와, 액션! 저기에는 안중근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해.
3: 누구 마음대로?
2: 이 녀석들이 어떻게?
3: 이번엔 나쁘지 못하게 꼭 잡겠어.
2: 지긋지긋한 녀석들. 조심하라고. 뭐 하는 거야? 걸리적거리지 말고 비키라고.
0: 오늘 내가 반드시 너를 없애고 조국의 작은 보핌이 되리라.
2: 엑스런 공격!
1: 뭐야 저건?
3: 이게 되네. 선생님, 형광아 봤지? 이게 여기서 팍! 슝! 퐁!
4: 이토!
5: 역사가 원래대로 진행됐구나.
3: 엑스맨이 도망가요!
2: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서 가는 거다. 다음엔 절대 마주치지 말자. 귀찮은 녀석들.
3: 에이, 또 놓쳤다. 로빈이 이상해요.
5: 로빈, 왜 그래? 정신 차려! 로빈! 로빈!
3: 오늘의 윙! 안중근! 우와! 안중근 의사다!
6: 너 안중근 의사가 누군지 알아?
3: 당연하지!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투사잖아!
6: 예전엔 안중근 의사가 병원 의사인 줄 알더니.
3: 과거는 제발 잊어줘.
5: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안중근 의사는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1910년 3월 중국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고사 이후 재판을 받게 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저지른 만행들을 말했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1905년 을사늑약, 고종황제의 폐위를 포함한 15가지 죄에 대해 막힘없이 재판장에게 모두 고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재판은 불공정했습니다. 안중근을 도와주는 한국 변호사의 접견은 금지되었고 재판 기간도 짧았으며 언론권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3: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요! 평강아, 우리 당장 과거로 가서 안중근 의사를 도와드리자!
6: 안 돼! 역사를 바꾸려고 하면 엑스맨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3: 아유, 너무 억울하다.
5: 이런 불리한 재판 과정 속에서 1910년 2월 14일 안중근은 사형

0: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뒤인 3월 26일 하늘의 별이 되었고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했지만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영웅으로 남아있습니다.
1: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하루빨리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란다면 꼭 그렇게 될 거예요.
2: 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0: 어때요? 이제 잘 알겠죠?
2: 네.
0: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3: 야호! 안중근 카드 수집 성공!
4: 그 아이 말이 맞습니다.
0: 내가 반드시 황금을 찾아서 갈게.
5: 생과 내식? 의원님 혼자 야식 드시려는 거예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얼굴엔 순한 길길
10: 줄무랜 순하게
11: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포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 가

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친구들, 이제 낮잠 잘 시간이에요.
1: 선생님,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0: 더 신나게 놀기 위해서 지금 낮잠을 자야 해요.
1: 네.

0: 솔, 아직도 잠이 안 오니?
1: 눈을 감으면 깜깜해서 무서워요.
0: 걱정 마, 솔. 선생님이 코어 자게 도와줄게.

0: will belong to me or to no one.
1: Thank you.

Woohoo!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그림책 뽕뽕뽕.
1: 흥부와 놀부 아람.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어. 둘은 형제지만 닮은 곳이 하나도 없었지. 동생 흥부는 마음이 착하고 따뜻한데 형 놀부는 소문만 욕심쟁이에다 심술만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 항아리에 돌 던지고
2: 신난다.
1: 가난한 사람 밥 빼앗고
2: 재미있다.
1: 똥 싸는 놈 주저앉게 하고
2: 고소하다.
1: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서
2: 시원하다.
1: 그런 놀부인이 추운 겨울날 동생 흥분의 식구들을 내쫓고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몽땅 차지한 것도 당연했어. 하루는 배고픔을 참지 못한 흥부가 놀부를 찾아왔어.
3: 형님, 농사지어 갚을 테니 쌀 좀 빌려주소.
2: 내다 버릴 쌀은 있어도 너 줄 쌀은 없다. 썩 물러가거라.
1: 쫓겨나던 흥부는 밥냄새가 폴폴 나는 부엌을 기웃거렸지. 그러자 밥주걱을 든 놀부의 아내가 흥부의 뺨을 힘껏 내리쳤어. 철썩! 흥부는 뺨에 붙은 밥알을 떼어 먹으며 다른 쪽 뺨도 내밀었어.
3: 형수님, 이번엔 우리 아이들 중에 이쪽 뺨도 때려주소.
1: 그 소리를 듣고 놀부가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왔어.
2: 그게 소원이면 내가 때려주마!
1: 흥부는 놀부에게 흠신 두들겨 맞고는 쫓겨났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어. 흥부네 처마 밑에는 제비 한 쌍이 날아와 집을 지었지.
3: 좋은 집도 많은데 하필 허름한 우리 집에 집을 짓느냐? 5, 6월 장맛비에 무너지면 어쩌려고.
1: 흥부의 걱정에도 아랑곳 없이 제비는 알까지 낳았어. 제비 부부와 새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모습은 점점 흥부네를 닮아갔지. 그러던 어느 날 제비가 요란스레 울기에 나가

0: 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새끼 제비를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겠어?
1: 구렁이 이놈, 어딜 넘보느냐?
0: 흥부는 장대로 구렁이를 쫓아냈지. 그 사이 새끼 한 마리가 땅에 툭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
1: 여보 마누라, 명주실 좀 가져오소.
0: 흥부는 새끼 제비를 손에 들고 다급하게 말했어. 없는 살림에 명주실이 어디 있을까 싶더니 그래도 이리저리 뒤지니 몇 가닥 있었지. 흥부는 부러진 제비 다리를 정성스레 동여매 주었어. 흥부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인지 제비는 금세 나았지. 그리고 가을이 되자 따뜻한 남쪽 나라로 훨훨 날아갔어. 이듬해 봄, 제비가 다시 흥부네 집으로 돌아왔어.
2: 여보, 이리 나와보세요. 제비가 돌아왔어요.
0: 흥부가 맨발로 달려나와 반기자 어디서 물고 왔는지 제비가 박씨 하나를 흥부 발 앞에 톡 떨어뜨렸지.
1: 어이쿠, 웬 박씨지?
0: 제비의 마음이 고마운 흥부는 담장 아래에 정성스레 박씨를 심었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나자 파릇파릇 싹이 트고 반들반들 잎이 나고 하얀 박꽃이 피더니 달덩이 같은 박이 주렁주렁 매달렸어.
1: 배고픈데 잘 되었구나. 저 박을 타서 죽이라도 끓여 먹자.
3: 슬그렁 덜그렁 톱질이야, 슬그렁 덜그렁 톱질이야.
0: 흥부의 박이 쫙 갈라지더니 귀하디 귀한 비단이 와르르, 때깔 좋은 음식이 그득그득,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떠, 옷가락지 금비녀가 철철철, 청자 백자 살림살이가 우르르르, 금전 은전의 보석까지 차르르르. 흥부네 집은 어느새 비단 옷과 좋은 음식으로 넘쳐났어. 소문을 들은 놀부가 냉큼 달려왔지.
4: 이놈 흥부야, 네 형님 놀부가 왔다.
0: 흥부네 살림살이를 요것저것 훑어보고 이것저것 들춰보던 놀부가 냅다 호통을 쳤어.
4: 도둑질을 한 개로구나, 천벌을 받을 놈.
0: 깜짝 놀란 흥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어.
4: 옳거니, 나도 제비다리 고쳐주고 박씨를 얻어야겠다.
0: 놀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 그날부터 놀부는 처마마다 제비집을 지어놓고 제비가 날아들기를 기다렸어. 따뜻한 봄이 되자 놀부네 처마에도 제비 한 쌍이 날아왔어.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구렁이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놀부는 둥지에서 제비 한 마리를 꺼내어 다리를 똑 부러뜨렸지.
5: 아이고, 가엾은 제비야. 어쩌다 다리가 부러졌느냐. 내 얼른 고쳐주마.
0: 놀부는 너스레를 떨며 준비해둔 명주실로 제비 다리를 꽁꽁 묶었어. 열흘쯤 지나자 제비 다리는 용케 나았어. 그리고 가을이 되자 놀부네 제비도 남쪽 나라로 훨훨 날아갔지. 이듬해 봄이 되자 제비가 다시 돌아왔어.
4: 왔구나, 왔어. 제비가 왔어.
0: 놀부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제비가 박씨 하나를 툭 떨어뜨리지 뭐야.
4: 옳거니, 박씨야 박씨.
0: 마음 급한 놀부는 당장 처마 밑에 거름 듬뿍 넣고 박씨를 심었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나자 파릇파릇 싹이 트고 반들반들 잎이 나고 하얀 박꽃이 피더니 둥글둥글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
4: 열렸구나, 열렸어. 금은보화 가득 찬 박이 열렸어.
3: 슬그렁 덜그렁 톱질이야, 슬그렁 덜그렁 톱질이야.
0: 놀부의 박이 쫙 갈라지더니
1: 이놈, 이 고얀 놈, 네 조상이 빌려간 돈 3,000냥 내놓으렸다. 도깨비굿 구경한 거 1,000냥을 내놓으렸다.
4: 흥겹게 놀아준 값 10배로 쳐 내놓으렸다.
1: 저승가는 노자 1,000냥을 내놓으렸다.
2: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어서 도망갑시다.
4: 여보 마누라, 잠깐 이것 좀 보시오. 이 박은 누런 걸 보니 틀림없이 황금이 들었을 것이오. 어서 빨리 타봅시다.
0: 놀부는 남은 박 하나를 서둘러 탔어. 슬근슬근, 슬근슬근. 쫙! 박이 갈라지더니 똥이 철퍽철퍽, 와르르르, 와르르르.

0: 살리고 놀부 살려!
1: 놀부 소식을 들은 흥부가 한달음에 달려왔어.
2: 형님, 너무 마음 아파 마소. 형제라고는 달랑 우리 둘인데 의지하며 함께 살면 좋지 않소.
1: 흥부의 말에 놀부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그 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친 놀부와 착한 흥부는 서로 아끼며 의좋게 살았지. 내일 장사의 모험 아람. 기가 막히게 신통방통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때는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짝 어느 마을에 허허허 호호호 늘 사이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도 없이 평화롭게 살았지만 딱 한 가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란다.
3: 아들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누.
1: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런 바람을 하늘이 들었던 걸까? 어느 날 할머니의 배가 불러오더니 열 달이 차고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어. 할아버지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좋아했지.
4: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우리 집에 큰 경사가 났네.
1: 그런데 기쁨도 잠깐. 이 아이가 글쎄 첫돌이 지나도록 엉금엉금 기기만 하더니 세 살이 되어서야 겨우 어기적어기적 걷더래. 네 살이 되어서는 아바바바 옹알이만 하더니 다섯 살이 되어서야 겨우 아빠 엄마를 부르더란다. 여섯 살이 되어도 똥오줌을 못 가리고 일곱 살이 되어도 글 한자를 못 읽었어. 그러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어느 날 아이가 감쪽같이 없어진 거야.
5: 하늘로 솟았누, 땅으로 꺼졌누.
1: 온 집안을 뒤지고 온 동네를 다 찾아도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한숨을 푹.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한숨을 폭. 바로 그때 뒷산에서 시커먼 것이 흔들흔들하지 뭐야. 자세히 보니 아이가 산더미만한 바위를 들고 내려오네.
5: 여보, 우리 아이가 천하장사인가 봐요.
1: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아이를 바위손이라고 불렀지.
4: 장사 났네, 장사 났어. 우리 집안에 천하장사가 났네 그려.
1: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큰 난리가 났어.
2: 아버지, 어머니, 산의 대장부가 가만히 앉아 나라를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서 왜적을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1: 바위손이는 부모님께 넙죽 절을 하고 길을 떠났어. 할아버지는 늠름한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워 울고, 할머니는 아들이 혹시 다치면 어쩌나 걱정스러워 눈물을 흘렸지. 성큼성큼 얼마나 걸었을까? 바위손이는 이상한 나무를 보고 우뚝 멈춰섰어. 산 중턱에 있는 커다란 나무가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그러는 거야. 바위손이는 한달음에 산 중턱까지 올라갔어. 알고 보니 웬 사내가 코를 골며 자는데, 코를 푹 골면 나무가 벌러덩 눕고, 코를 드르렁 골면 나무가 벌떡 일어나네. 바위손이는 사내를 흔들어 깨웠어.
4: 난 힘이 장사라 바위손이다. 넌 누구냐?
6: 난 콧바람이 세서 콧바람손이다.
1: 둘은 금세 친구가 되어 함께 외적을 물리치기로 했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을 가는데 눈앞에 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다 솟았다, 사라졌다 솟았다 하는 거야. 둘은 산을 향해 달려갔지. 알고 보니 웬 사내가 고무레질을 하고 있는데, 쭉 밀면 높은 산이 스르르 사라지고, 쓱 당기면 높은 산이 우뚝 솟네. 바위손이가 산의 등을 툭 쳤어.
4: 난 힘이 장사라 바위손이다.
6: 난 콧바람이 세서 콧바람손이다. 넌 누구냐?
2: 난 고무레질을 잘해서 고무레손이다.
1: 그리하여 셋은 금세 친구가 되어 함께 외적을 물리치기로 했지. 새 장사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발밑으로 콸콸콸 콸콸콸 물이 쏟아지지 뭐야? 셋은 얼른

0: 물길을 따라 올라가 보았어. 알고 보니 한 사내가 오줌을 누고 있네.
1: 우리는 바위 손이, 콧바람 손이, 고물의 손이다. 넌 누구냐?
2: 난 엄청난 오줌을 눈다 해서 오줌손이다.
0: 그리하여 친구가 된 네 명의 장사는 싸움터에 나서게 되었어. 싸움터에는 외적들이 새까맣게 몰려와 진을 치고 있었어.
1: 자, 슬슬 시작해볼까?
0: 제일 먼저 바위손이가 나섰어. 바위손이는 이산저산을 뛰어다니며 바위란 바위는 죄다 들고 왔어. 그러고는 산과 산 사이에 바위를 척척척 쌓아 올렸지. 결국 골짜기란 골짜기는 모두 막아버린 거야.
1: 슝! 쿵! 쿵! 쿵!
3: 으, 길이 막혔잖아! 여기도 막혔어!
0: 다음은 오줌손이 차례. 오줌손이는 제일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 바지를 쓱 내렸어. 그러고는 시원하게 오줌을 누웠지. 순식간에 쏟아지는 오줌에 외적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어.
2: 쏴! 콸콸!
3: 꿀꺽! 꿀꺽! 아파! 아파! 꿀꺽! 꿀꺽!
1: 그렇다면 이제 내 차례인가?
0: 콧바람 손이가 코를 한번 핑 풀더니 신나게 콧바람을 불어제쳤어. 콧바람에 오줌물이 꽝꽝 얼고 외적들은 꽁꽁 얼어붙은 채 눈만 끔뻑거렸지.
4: 사람 살려!
5: 아이고, 추워. 오들, 오들.
0: 이번에는 고물의 손이가 고물애를 쿵쿵 치며 나왔어.
6: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0: 고물의 손이는 얼음판 위로 고물애를 쭉 밀고 쓱 당기고 쭉 밀고 쓱 당겼어. 결국 외적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어.
7: 항복! 항복! 야! 항복!
0: 이렇게 해서 내 장사는 순식간에 외적을 모두 물리쳤어. 그 뒤로도 내 장사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더구나. 정말 신통방통 놀랍고 재미있는 이야기이지?
8: 은혜 갚은 두꺼비 아람. 옛날 어느 마을에 꽃처럼 곱고 예쁜 덕이라는 아가씨가 살았어요. 가족이라고는 달랑 아버지뿐인데 병이 들어 늘 누워만 있었어요. 덕이가 남의 집 일을 하며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이라 아버지의 약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죠. 덕이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하루는 늦은 아침을 먹으려는데 바싹 여윈 두꺼비 한 마리가 어기적어기적 기어왔어요. 부엌 문턱을 넘으려고 애를 쓰는데 뒤로 자빠지고 앞으로 고꾸라지더니 큰 눈만 껌뻑껌뻑할 뿐이었죠.
9: 저런,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8: 덕이는 밥 한 숟가락을 수북이 떠 두꺼비에게 주었어요. 밥을 다 받아 먹은 두꺼비는 뒤뜰로 사라졌어요.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남긴 밥으로 아침을 먹으려는 덕이 앞에 두꺼비가 또 나타났어요. 문턱도 단번에 뛰어넘고 제법 기운을 차린 듯 보였지요.
9: 신통하기도 하지. 이제 힘이 나나 보구나.
8: 이번에도 덕이는 두꺼비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덕이는 두꺼비와 밥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다 문득 두꺼비를 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9: 아, 너처럼 우리 아버지도 얼른 기운을 차리셨으면.
8: 덕이의 보살핌으로 두꺼비는 제법 큰 왕두꺼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예 부엌 한쪽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었죠. 형제가 없어 외롭던 덕이는 두꺼비에게 정이 들었어요.
9: 두꺼봐, 너 내 동생하자. 떡두꺼비 같은 내 동생.
8: 두꺼비도 덕이를 누이로 여겼는지 덕이가 가는 곳마다 홀짝홀짝 따라다녔죠. 새 원님 구함. 누구든지 원님이 되어 동원해서 하룻밤을 지내면 금화 백냥과 쌀 세가마니를 주겠음.
10: 아유, 무서워라. 이번에 오신 원님도 하루 만에 죽었대요.
11: 벌써 죽은 원님이 6명이래.
12: 그래서 누구든 원님이 되겠다고 하면 원님 자리를 준다는구먼.

0: 목숨과 원님 자리를 바꾸겠어? 난 천금을 준다 해도 싫으이.
1: 어느 날 덕이가 동원 앞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2: 누구든 원님이 된다고 하면 돈과 곡식을 준다고? 내가 원님이 되면 우리 아버지 약을 지어드릴 수 있어.
1: 덕이는 무턱대고 동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2: 제가 원님이 되겠어요. 아프신 아버님을 위해 꼭 원님이 되고 싶어요.
3: 뭐? 네가 원님이 되겠다고?
2: 예, 부디 저를 원님으로 써주세요.
3: 그리 소원이라면 한번 해보거라. 내일 아침 일찍 의복을 갖추고 동원으로 나오너라.
2: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 덕이는 너무나 기뻐 몇 번이나 절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돈과 곡식을 싣고 가는 덕이의 뒷모습을 걱정스레 바라보았죠. 집으로 돌아온 덕이는 항아리 가득 쌀을 채우고 아버지의 옷을 깨끗이 빨았어요. 밤이 깊도록 약을 다리던 덕이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2: 두꺼비야, 아버지가 이 약을 드시면 병이 낫겠지? 나 대신 네가 우리 아버지를 잘 보살펴주렴.
1: 다음 날 아침, 덕이는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동원으로 향했어요. 두꺼비도 덕이를 바짝 뒤따랐지요.
2: 두꺼비야, 이제 그만 따라와.
1: 두꺼비는 한사코 덕이의 뒤를 쫓아갔어요. 동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두꺼비는 덕이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밤이 되었어요. 실바람에 떨리는 촛불처럼 덕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바로 그때 쉭쉭 너덧발이 좋게 넘는 진애가 도끼를 뿜으며 스스슥 다가왔어요. 쉭쉭쉭 진애가 덕이의 목덜미를 물려는 순간 두꺼비가 독을 뿜으며 펄쩍 뛰어올랐어요. 아침이 되자 사람들은 원님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3: 어찌 되었을까?
0: 말해 무엇하나? 장정들도 죽어나가는 판에 어린 원님이 무슨 도리가 있었겠나?
3: 어서 문이나 열어보세.
1: 그런데 죽어있는 것은 어린 원님이 아니라 진애였어요.
3: 아니, 원님! 살아계셨군요!
1: 덕이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2: 두꺼비가 나를 살렸어요. 내 동생 두꺼비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1: 덕이는 두꺼비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덕이는 자기를 구하고 죽은 두꺼비를 위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은혜 갚은 두꺼비라 귀하게 여기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덕이를 하늘이 내려주신 원님이라며 깍듯이 모셨어요.
4: 청개구리 아람.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하라는 것은 뭐든 다 거꾸로만 하는 이상한 개구리였어요. 엄마 개구리가
5: 아래로 내려와라
4: 하면 위로 풀쩍,
5: 위로 올라와라
4: 하면 아래로 폴짝,
5: 물속으로 들어가라
4: 하면 풀숲으로 풀쩍,
5: 풀숲으로 가라
4: 하면 물속으로 폴짝,
5: 또 노래를 불러라
4: 하면 부르던 노래도 뚝 멈추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게다가
5: 조용히 하고 자거라
4: 하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어요.
5: 개굴 개굴
4: 하라고 하면
6: 굴게 굴게
4: 하고
5: 안녕하세요
4: 하고 인사를 시키면 글쎄
6: 요새 안녕한
4: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5: 벌레를 잡아와라
4: 하면 잡아놓은 벌레를 몽땅 날려보냈지요.
5: 겨울잠을 자야지
4: 하면 말똥말똥 깨어나 밖으로 뛰쳐나가고,
5: 이제 일어나야지
4: 하면 드르릉 쿨쿨 코를 골며 잠만 잤어요. 하루는 엄마 개구리가 아침부터 타일렀어요.
5: 제발 오늘은 강가에 가지 마라.
4: 하지만

0: 서 강가로 폴짝 뛰어들었어요. 그때 저만치 긴 부리를 딱딱거리며 먹이를 찾고 있는 백로들이 보였어요. 엄마 개구리는 가슴이 콩닥콩닥, 입술이 바짝바짝,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순간 백로 한 마리가 푸드덕 푸드덕 콕! 청개구리를 구한 엄마 개구리는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결국 깊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하루가 다르게 병이 깊어지자 엄마 개구리는 청개구리를 불렀어요.
1: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저 앞 냇가에 묻어주려무나.
0: 엄마 개구리는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래야 무엇이든 거꾸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산에 묻어주려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청개구리는 뭐든지 거꾸로만 했던 지난날을 뒤늦게 후회했어요.
2: 엄마! 엄마의 마지막 말씀은 꼭 들어드려야지.
0: 청개구리는 물이 흐르는 냇가에 엄마 개구리를 묻었어요. 이때부터 청개구리는 비가 오는 날이면 냇가에서 개굴개굴 목 놓아 울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무덤이 냇물에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울었어요.
3: 그림책 뽕뽕뽕.
4: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5: 일기장이요.
4: 방과 후에 한 일은?
5: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4: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5: 빨간 머리엔?
4: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5: 오리를 길렀던 거요?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5: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4: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5: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4: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5: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4: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5: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4: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5: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0: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그때 그 시절 옹기종기 모여 정을 나누던 하숙집을 기억하시나요? 여기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특별한 하숙집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 하숙집인데요. 한 지붕 아래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고양이가 무려 25마리. 끼니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외로움이 머물 자리도 없는 고양이들의 천국이죠.
1: 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하숙을 하는 느낌? 뭔가 정겨운 느낌 아닐까요?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처럼 애들의 거처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뭉글아, 약 잘 먹었어?
2: 피부병이 너무 심한 채로 구조돼서
1: 그래서 한쪽 귀가 바람 모양처럼 됐는데.
0: 하숙냥들 대부분 거리에서 구조된 유기묘들. 생김새도 하숙집에 오게 된 사연도 다르지만 녀석들의 목표는 같습니다.
1: 감독님 너무 좋아. 감독님 입양하셔야겠어요.
0: 거리에서 홀로 거친 바람을 맞으며 상처 입은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져주고.
1: 가자 가자. 1차.
0: 평생의 가족까지 찾아주는 고양이 하숙집.
1: 사랑 많이 먹고 살아요.
0: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하숙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따끈한 밥 냄새 대신 닭가슴살 냄새로 하루를 여는 고양이 하숙집.
1: 빨리 줘. 기다려. 얘들아 잠깐만. 어머머머머. 기다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제 닭가슴살 간식 타임이어서 지금 애들이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3: 난리가 나네요.
1: 네. 짜란, 짜란, 맘마.
0: 한 입이라도 빼앗길 새라 고기

0: 고개를 푹 숙이고 밥그릇을 사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귀엽지 않나요? 워낙 입이 많다 보니 밥그릇 앞 눈치 싸움은 일상다반사. 결국 집사가 나서 새끼들을 살뜰히 챙겨줍니다. 마음의 허기까지 따뜻하게 채워주는 하숙집의 또 다른 이름은 가정임시보호처.
1: 가정임보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소에서 구조한 애들 또는 개인이 구조한 애들을 직접 이제 집에서 임시보호하고 사비로 다 치료하고 이제 홍보하고 입양을 보낸다는 점이 좀 다르죠.
0: 그렇다 보니 좀 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녀석들이 주로 맡겨진다는데요.
2: 아이고, 아이고, 잘 먹었다.
0: 이렇게 곧장 목을 간지르면 약이 순식간에 꿀꺽 넘어간다고 하네요.
2: 집중, 아이고, 오까, 아이고,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0: 그런데 약을 쉽게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1: 근데 제가 약을 먹일 때마다 한 번씩 손을 씻고 하거든요. 왜냐면 혹시나 감기약을 먹여도 또 다른 데 옮거나 그럴까 봐.
0: 아픈 고양이가 많다 보니 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1: 뭉그리가 그 화곡동 원룸의 호더집에서 구조된 친구거든요.
0: 대형견들과 함께 담배연기 가득한 원룸에 방치됐던 뭉그리.
1: 얘가 계속 기침을 하고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왼쪽 폐 전엽 부분이 허탈이 진행이 돼서 약간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고 하더라고요.
0: 세 번의 입원 치료 끝에 겨우 목숨을 살릴 수 있었죠.
2: 뭉그라, 약 잘 먹었어? 아이, 잘했어. 아이고.
1: 불구심이 엄청 커.
2: 바람기! 바람기 인사해요! 인사해, 바람기! 안녕하세요!
1: 아유, 부끄러워. 아유. 말순이는 피부병이 너무 심한 채로 구조돼서 진짜 털이 거의 없는 상태로 구조가 됐었거든요. 피부가 어린 나이에 이제 피부병이 심하면 이렇게 피부가 귀 쪽은 특히나 얇아서 좀 쪼그라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쪽 귀가 이렇게 약간 바람 모양처럼 되기도 했지만 그거 자체로도 되게 매력적인 친구랍니다.
0: 고양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집사의 일과는 청소로 시작해 청소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화장실.
3: 마리수에 하나씩 화장실이 배치가 되는 게 원래는 베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간 부족상 그게 힘드니까 거의 하루에 두세 번 이상 그냥 바로바로 좀 치워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0: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책임의 무게가 무겁기에 집사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고양이당 하숙기간은 1년, 마리수는 25마리 이하.
3: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저는 사비로 제가 웬만해선 치료를 하는 편이어서 그러면 제가 더 많은 아이들을 이후에도 돕고 여기 친구들도 쾌적하게 지내려면 적절한 선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20마리에서 25마리만 딱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0: 고양이를 향한 애정은 물론 남다른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집사.
1: 예쁘야.
0: 어쩌다 고양이 하숙집을 열게 됐는지 그 시작이 궁금합니다.
1: 첫째가 이제 집부인데 집부인 뜻이 지켜볼수록 뿌듯한 해서 집부거든요. 왜냐하면 집부가 그 번식장에서 버려진 어미가 탈출해서 거기서 이제 세 마리를 낳고 출산하고 그 중에 이제 한 아이인데
0: 집부를 돌보며 유기묘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봉사를 통해 한 마리, 두 마리 묘연을 맺은 것이 점차 불어나 지금의 하숙집으로 이어졌답니다.
1: 저 혼자서 뭔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입양을 보내는 일을 하면서 약간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계속 좀 꾸준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같기도 해.
1: 그렇게 집사의 따스한 보호 아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 가족을 찾아간 고양이가 무려 300여 마리. 이렇게 입양을 잘 보내는 데엔 집사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는데요. 바로 고양이 순화시키기.
2: 우리 순화 중인 쪼양이에요. 근데 쪼양이가 지금 낯선 사람들이 있어서 긴장했어요.
3: 네, 손로 먼저 하고 소리 고양이 혓바닥이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2: 아이고. 아이 좋지.
1: 반복적인 쓰다듬기로 안정감을 주는 건데요. 최종 목표는 손으로 쓰다듬기.
2: 괜찮아.
1: 이때 팁은 고양이가 가장 편안해하는 목과 턱, 뺨을 우선으로 쓰다듬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4: 팔에 흉터가 굉장히 많은데
2: 네.
4: 이거를 싫어요.
2: 아, 공격을 해도 아파하지 않고 이제 반격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 학습이 돼야지 애들이 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처는 순화를 할 때 일상이죠. 괜찮아요. 저는 얼굴만 안 긁으면 되고 사실 이 상처보다 얘네들 마음의 상처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1: 집사의 진심이 전해진 걸까요? 쪼양이도 어느새 마음의 문을 연 것 같습니다.
4: 바라보는 것까지 가능해요, 이제?
2: 네, 안고 이제 여기 발톱 깎는 것도 이렇게 가능해요.
1: 이 정도면 쪼양이 금세 입양 가겠는데요?
2: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1: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인 집사. 지치지도 않는지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2: 아니야, 이제 입양 가야 되니까 우리 발톱도 깎자. 자, 그렇지. 아우, 잘 깎는다. 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4: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2: 두 마리가 이번에 동반 입양 가거든요. 네, 그래서 가기 전에 그래도 제가 이제 귀는 괜찮은지 이제 털이랑 엉킨 것도 그래도 새로운 집 가는데 예쁘게 단장해 주려고.
1: 비좁은 펫샵에서 평생 번식을 위해 살아오다 버려진 수피, 그리고 믿었던 주인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설이.
5: 이제 그러게. 어우, 털이
2: 포근해졌어. 오, 잘한다. 잘한다.
1: 그런 녀석들을 품어줄 새 가족이 나타난 겁니다.
2: 오히려 품종묘 애들은 심장병이라든지 신장병, 이런 이제 유전적인 질병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실제로 입양을 좀 가기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의 사연과 스토리를 계속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1: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 구조 사연은 물론, 재치 있는 영상까지 직접 제작해온 집사. 고양이들을 새가족에게 보내기 전 감사의 마음을 편지에 꾹꾹 눌러 담아봅니다. 그런데 편지가 끝이 아니네요.
2: 누군가가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보살폈던 얘를 입양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더 좀 잘 키우시지 않을까 해서 챙겨주고 있어요. 이 동장 이쪽에 두시고 저기 수피.
1: 고양이들을 새가족에게 데려다주는 건 구조자의 목. 이제 진짜 이별이 실감나는 듯한데요.
2: 루피 괜찮아. 아, 루피야.
6: 루피 봐줘서 감사했어요. 인사해야지.
2: 이제 가는 거야.
6: 가서 잘 살고. 너무 애들한테 너무 진심인 아가씨예요. 동물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2: 가자.
6: 1차. 운전대 인사하고.
2: 어우, 잘 들어간다.
6: 어우,
2: 잘 들어간다.
6: 가자.
2: 아, 파리야, 우리 진짜 가족 만나는 거야.

0: 사랑 많이 먹고 살아요.
1: 수백 번을 떠나보내도 익숙해지지 않는 헤어짐.
2: 정들었잖아요. 정들고 보내서 약간 시원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 평생 가족 만나서 사실 계속 이제 지낼 수 있는 환경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축복하고 감격스러운 순간 아닐까 싶어요.
1: 고양이들이 있어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집사. 그런 집사에게도 유쾌하지 못한 순간이 있습니다.
0: 잠별아! 잠별! 응? 잠별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누가 안 가 있어? 너가 안 가 있어? 어, 냄새 좀 봐! 응? 이거 뭐예요? 응?
1: 이래도 잡아뗀다고? 지난밤 관찰 카메라에 떡하니 찍힌 똥싸개. 잠별이 너 맞잖아. 아무리 열심히 덮어도 흔적은 남기 마련.
0: 이거 봐봐. 우, 웩, 웩, 웩. 이게 뭐예요? 웩.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기다려. 밟으면 안 돼. 잠별이가 가. 근데 잠별이가 아무래도 이제 눈이 없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잠별이가 응가가 마려우면 좀 화장실을 찾으려고 사실 시도를 어렸을 땐 좀 하던데, 이제는 좀 귀찮은지 그런 시도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1: 더 기가 막힌 건 꼭 방묘문 앞에다만 배변 실수를 한다는 것. 잠별아, 거기에 싸면 속이 더 시원하니? 2년 전 하숙집에 올 때부터 눈에 문제가 있던 잠별이. 집에 적응하며 자연스레 배변 실수도 나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외려 더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
0: 이게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현관부터 냄새가 나서 고양이 응가 냄새는 상상 초월로 냄새가 꽤 지독하거든요. 애들이 단백질을 섭취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딱 퇴근하고 왔을 때 상쾌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 잠별이 배변 좀 고쳐주세요.
1: 하숙집 집사의 난감한 사연을 듣고 구부의 든든한 해결사 나은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0: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3: 네, 안녕. 여기 고양이 하숙집이라고 하는데 왜 네. 개들이 많은 거예요?
0: 아, 여기가 변동이 좀 많은 편인데 네. 입양을 가고 오고 하는데 보통 정원제로 20여 마리 정도 있어요. 아,
3: 정원제?
0: 네.
3: 하숙집이라 정원제?
0: 맞아요. 입양을 가면 또 새로운 친구, 순번인 친구가 오는 거죠.
3: 아.
0: 진짜 약간 그 옛날 하숙집을 네. 이모들이 정말 갑자기... 자식처럼 맞아요. 여기도 네. 딱 진짜 이모가 상주하면서 네. 밥 차려주고 놀아주고 이제 웬만한 거처 제공 다 해주면서
3: 고양이
0: 그렇죠 고양이 엄마이자 이모인데 네. 맞아요.
3: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또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민 있으시다고 해서
0: 네 맞아요. 여기 바로 뒤에 있어요.
3: 이 친구예요?
0: 네.
3: 이 친구는 이름이 뭐죠?
0: 잠별이에요.
3: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눈이 네. 옛날에 많이 아팠나 봐요. 어린 친구 같은데.
4: 샤샤샤.
3: 이게 어렸을 때 입양했을 때부터 지금 눈이 안 좋다고
0: 네,
3: 했었죠.
0: 그때부터 안구가 녹아 있었어요.
3: 이거 보니까 지금 눈 자체가 아예 단순하게 시력 상실이 아니라 눈 자체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력이 아예 없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0: 네.
1: 그래서일까요? 화장실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볼일을 해결했던 잠별이.
3: 이게 지금 실수하는 모습인가요?
0: 네, 방금 이렇게.
1: 매일 같은 자리에 대변을 보고 심지어 모래로 덮는 신용까지 했죠.
3: 응아를 여기다 하는구나. 여기는 지금 분리된 공간이 입구 쪽인가요?
0: 네, 저 방묘문 쪽.
3: 아, 이쪽에?
0: 네, 근데 이 현관이 방묘문에다가 하더라고요. 이 방묘문이 저기 안방에도 있거든요. 안방에 방묘문 앞에도 해요.
3: 방묘문에다가 한다?
0: 네.
3: 주로 대변만 실수하네요?
0: 어떻게 네, 할게요? 대변만 쉬는 안 해요. 그러니까
3: 쉬는 안 하고 대변 실수만 한다. 왜냐면 이게 미드닝이라고도 하는데 미드닝이 뭐냐면 고양이들 자기 공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실이나 이런 화장실이 아닌 공간에다 대변을 싸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1: 냄새가 강한 대변으로 영역을 표시하는 미드닝. 고양이들 사이 경쟁이 심하거나 지위를 과시해야 할 때 드러나게 배변하고 덮어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잠별이의 경우 대변을 본 뒤 꼭 냄새를 가리는 행동을 했는데요. 노골적인 영역 표시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3: 미드닝은 예시로 드린 거고 미드닝이 아닐 수 있어요. 얘는. 얘 나름대로는 얘가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냄새가 됐든 이런 걸로 마킹을 해놔야 돼요. 흔적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 흔적들을 남기는 게 그래서 얘가 특히나 시각장애 있는 애들은 어떤 행동을 많이 하냐면은 비비는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페로몬을 계속 많이 묻혀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을 대변 실수를 하는 것도 그런 하나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생기는 자신의 마킹 행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1: 한마디로 좌표 생성. 눈이 보이지 않는 잠별이가 집의 끝자락을 기억하기 위해 한 나름의 자구책이었던 거죠.
3: 잠별이, 얘기 다 봤는데,
0: 네.
3: 일단 아이들, 잠별이랑 아이들 지내는 공간 어떤지 한번 좀 보러 일어나 볼까요?
0: 네.
3: 애들이 막 곳곳에 있어요.
0: 이쪽에.
3: 이 방은 무슨 방인가요?
0: 이쪽이 이제 화장실인데,
3: 아~
0: 이제 2층형으로 공간이.
3: 아, 그쵸. 이게 다묘나 이제 보호소 가면, 이런 구조를 조금 어쩔 수 없지.
0: 많이는 배치해야 되지만, 이게 이렇게 다 펼쳐놓을 순 없으니까.
3: 그니까요. 아, 이게 참 고민이에요. 이렇게 되면 화장실이 6개가 있잖아요. 네. 6개가 아니라,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화장실 딱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0: 맞아요.
3: 층이 나누니까 그냥 화장실 두 개. 보통은 이제 뭐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후각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좀 더 예민하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잠별이가 제대로 화장실을 사용하게 할 방법은?
3: 일단은 환경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 뭐 집중적으로 조금 체크한 다음에 거기다가 화장실 추가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시각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촉각적인 거나 그 냄새로 자기를 동선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 오늘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잠별이를 위한 맞춤형 화장실 함께 만들어 볼까요?
3: 잠별이가 네. 이쪽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아이가 동선을 우선 여기다가 화장실 동선을 만들게요.
0: 네.
3: 왜냐하면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이거나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이제 싸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아까 여기가 배변 실수하는 데 아이고 미안해. 이거 여기 누워있으면 어떡해. 아니, 선생님이 누운 거 네, 여기다가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좀 동선이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장실 하나 더는 이쪽으로 해서
1: 안방 방명문 앞에도 놓아줍니다. 화장실이 마련되었으니 이제 모래를 부어줄 차례. 후각이 예민한 시각장애냥 잠별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모래라는데요.
3: 화장실에 모래를 깔아주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주로 쓸 화장실이잖아요.
4: 이런 모래는 처음 보는데.
3: 이 모래 재질 특징이 입자 자체가 조금은 크고 단단해서 약간 뭐랄까 관리 용이한 재질이긴 하거든요.
1: 소변이 닿아도 모래 알갱이가 뭉치지 않아 냄새가 덜 나는 것이 특징. 어머나! 그새 뭉구리가 볼일을 보러 왔네요. 모래 입자가 굵다 보니 먼지 날림이 적어 뭉구리처럼 기관지가 약한 고양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제 마지막! 잠별이가

0: 습하기가.
1: 이 작은 배려가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한데요.
2: 확실히 촉감이 다르다라는 걸 좀 인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한 번씩 느끼면서 발을 내었다가 여기 화장실 좀 가려고 하네요, 좀. 가볼게요.
1: 잠별이가 화장실을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2: 여러분, 잠깐 넣어보시겠어요? 잠깐 살짝 들어. 한번 느껴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1: 아직은 어리둥절한 모습이죠? 잠별아, 이제부터 거기가 네 화장실이야. 낯설어도 조금씩 적응해보자.
2: 잠별이도 이런 촉각적인 저희가 자극을 잠별이 중심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화장실을 재교육할 때는 화장실을 보고 나서 바로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는 자기가 올바르게 했다라고 하는 긍정 강화적인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정도 지켜주시면 잠별이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어둠 속에서도 늘 빛나는 잠별이의 향기로 가득한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며칠 후 화숙집에서 잠별이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 화장실 적응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잠별아,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리고 하숙집 고양이들도 반짝반짝 빛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 연락주세요.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집트 고학자이자 한국 이집트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광민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의 신들 가운데서 떠오르는 신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어렴풋하게 몇몇 신들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예컨대 태양신 라 혹은 뭐 저승의 왕인 오시리스, 또 누가 있을까요? 뭐 호루스나 이시스, 또 어떤 분들은 자칼 머리를 하고 있는 아누비스, 이런 신들을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정말로 많은 신들이 있었죠.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그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1500명 정도의 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뭐 2000명이라고도 하고, 또 심지어는 5000명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이집트의 신은 몇 명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데는 또 이유가 있죠.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신들이 계속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원래는 하나였던 신이 여러 신으로 나뉘어져서 인식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신교 체제는 대체로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난 모습의 신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우스 아멘. 아마 제우스라는 이름은 꽤 친숙하실 거예요. 자, 고대 그리스 신화 속에서 최고신이죠. 자, 아멘 같은 경우는 또 이집트 쪽의 최고신입니다. 자, 기원전 332년에 이집트에는 굉장히 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집트에는 그리스 계통의 왕조가 들어서는데, 그 왕조의 이름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계층은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인들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이집트에서 최고신으로

성교지가 아멘신하고 또 자신들이 최고신으로 알고 있던 제우스신하고 좀 통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신교 체제는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비슷한 신이 있다? 하나의 신으로 합치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이 바로 제우스 아멘입니다. 자, 이 제우스 아멘은 그 모습이 제우스 신이면서 동시에 아멘 신의 모습입니다. 얼굴은 뭐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아마 그리스 어떤 그 신상이 있는 박물관에 가서 쉽게 보실 수 있는 그 제우스 신의 얼굴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머리에 이렇게 순양의 뿔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감겨 들어가는 순양의 뿔인데 바로 이 순양이 아멘 신의 상징입니다. 자, 다신교 사회의 사람들은 이렇게 신에 대해서 꽤나 융통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딱 하나만 비슷해도 같은 신으로 여기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죠. 그렇다 보니까 신의 숫자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또 종교로 인한 갈등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자, 독일의 이집트 학자 얀 아스만은 고대 이집트의 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숭배의 대상이 되고 또이 세계의 어떤 측면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여겨지며 신화나 또 기타 문헌 속에서 묘사되는 존재. 자, 그러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물론 신들은 각자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뭐 라, 아멘, 프타, 모시리스 이런 이름들이죠.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신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고대 이집트어로 신은 네체르라고 합니다. 애석하게도 이 단어의 어원은 분명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네체르라는 단어를 표기할 때 사용되는 문자, 상형 문자죠. 히에로글리프라고도 하고요. 이 문자는 특별한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체르를 표기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글자는 깃대와 그 깃대에 달려있는 깃발 모양이에요. 이 거대한 깃대와 깃발은 고대 이집트 전시기를 통틀어서 신의 존재를 상징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도 사용되기도 했죠. 자, 보통은 신전의 입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초창기의 신전들의 유적에서도 이런 깃대를 꼽았던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에라콘폴리스에 있는 29A라고 하는 유적입니다. 이 유적을 가보시면 신전이 있고 이 신전 앞쪽에 무엇인가 기둥을 꽂았던 것 같은 그런 그 홈들이 이렇게 그 홀들이 그 땅에 파여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남겨진 고대 이집트의 신전의 탑문, 그러니까 탑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신전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커다란 벽체 형상의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그 벽체 가운데가 문으로 뚫려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탑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탑문에 이제 이렇게 홈들이 파여져 있는데, 그 홈이 바로 커다란 깃대를 꼽던 시설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들은 일반적으로 하늘에 거주한다고 여겨졌지만 또 역할에 따라서는 우리의 세계 안에서 그 역할에 걸맞는 영역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자, 동시에 이집트의 신전들은 그 신들의 집으로 여겨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신전은 신들과 인간이 접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했습니다. 보통 이집트 신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지성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지성소 내부에는 신상이 놓입니다. 대체로 돌로 만든 석상이었어요. 그 신상에는 실제로 신이 깃들여져 있다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믿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신전은 자연스럽게 신이랑 관련이 있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졌고 또그 신전의 입구 쪽 가장 앞쪽에 설치되는 깃발은 당연히 그 신을 상징하는 어떤 대표적인 물건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을 나타내는 글자 모양도
그 깃발 모양이 된 것 같아요. 자, 아직은 기억하시죠? 이 깃발 모양의 글자, 발음이 뭐였죠? 바로 네체르였습니다. 자, 이집트의 신들은 대부분 어떤 자연의 현상이나 혹은 사회적 현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신들은 이런 현상 속에 내재해 있거나 또 그 현상 자체가 신으로 여겨졌죠. 자, 이렇게 신격화되는 것들에는 사물이나 장소 같이 물리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어떤 힘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도 신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슈는 이 세상의 모든 공기를 신격화한 존재입니다. 누트라고 하는 여신은 하늘이 신격화된 여신이고요. 또 그녀의 남편으로 보통 이야기되는 개부는 땅을 신격화한 존재고 날강을 신격화한 하피라는 신도 있어요. 이렇게 자연현상이 신격화되는 사례들은 매우 많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또 한편으로 좀 철학적이기도 한 어떤 존재들, 개념들도 신격화되기도 합니다. 자, 이집트의 전통적인 창조주들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생각을 말로 표현한 헤카라고 또 하는데 이 시아, 후, 헤카는 모두 다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말과 어떤 힘이 모두 다 신격화된 것이죠. 또 저희가 지난 시간, 뭐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고대 이집트적 세계관의 핵심이자 우주적인 질서, 뭐 도덕적 당위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트라는 개념도 여신으로 신격화됩니다. 자, 또 동일한 대상이 여러 신들로 분리되어서 각각 신격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태양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자, 여러분들 이집트의 태양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있으시죠? 예, 바로 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의 태양신에는 이 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라가 유명하기는 하지만 아툼, 케프리, 아텐, 멘투 이런 신들도 태양신으로 여겨집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가 지니고 있는 아주 여러 다양한 속성들을 또 혹은 다양한 이 태양의 상태들을 다 신격화합니다. 그러니까 다 개별적으로 신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예컨대 아침의 태양, 그러니까 저기 동쪽에서 지금 막 떠오르는 태양은 케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태양신 라는 점심의 태양이에요. 저기 지금 남쪽에 떠있는 전성기의 태양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서쪽으로 지고 있는 태양, 아툼이라고 합니다. 또 그 이외에 태양 원반을 가리키는 신도 있어요. 바로 아텐이고요. 그 다음에 자결하는 태양 광선, 멘투라는 신으로 신격화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간이 이런 신들의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보다 분명히 열등한 존재라고 인식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인간들에게도 이 세계, 이 우주를 온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부관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주적인 질서, 다시 말해서 마트를 따라서 마트를 지키는 그런 책임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은 신들을 잘 섬기고 또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신을 잘 섬겨야지만 이 세상이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인간들의 삶이 좀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이집트의 파라오 왕입니다. 이 파라오는 인간과 신을 중재하고 또 중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라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들은 뭐 어떤 속성 때문에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겨지고 또 무엇인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초월

적인 존재로 여겨졌을까요? 바로 헤카라고 하는 힘 때문입니다.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집트의 신들이 그 자체로 자연을 구성하고 있기도 하면서 또 그들의 행동이 이 모든 자연에 영향을 끼친다고 믿었어요. 사실은 이집트적 세계관에서는 신들에게도 이 마트를 유지하면서 자연과 모든 생명체를 잘 보존시켜야 하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신들은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때 헤카를 사용합니다. 헤카는 아주 근원적이고 초월적인 힘이에요. 창조신이 이 세계를 창조할 때 사용했었던 아주 신비로운 힘, 그 힘이 바로 헤카예요. 일반적으로 마법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시스 여신은 이 헤카를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그런 여신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시스는 헤카를 사용해서 이미 죽었었던 자신의 남편이자 오빠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을 부활시킵니다. 헤카는 이런 초자연적인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일상에서 헤카를 사용하면 질병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물론 고대 이집트에는 외과적인 치료법도 있고 내과적인 치료법도 뭐 모두 다 어느 정도 발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좀 주술적인 방법도 사용되었는데 이를테면 부적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부적을 사용함으로써 헤카가 작동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브루클린 마법 파피루스라고 하는 기록에서는 독사나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주문이 확인됩니다. 예컨대 이런 주문이에요. 내가 이시스처럼 말한다. 나는 너의 독을 중지시키고 너의 독이 내 몸을 떠나게 하리라. 호루스가 치유되었듯이 나도 치유되리라. 자, 브루클린 파피루스는 주로 민간에서 사용되었던 어떤 실용적인 헤카, 어떤 실용적인 마법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들은 이 마법 헤카를 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에는 당연히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신들은 열정적으로 숭배가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있었고요. 그 지역들에는 자연스럽게 그 신을 위한 신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은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게 되죠. 자,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유명한 유물이에요. 이마 부분을 한번 보시죠. 이 이마에는 코브라와 대머리 수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모두 다 여신입니다. 코브라는 와제트라고 하는 여신이고 대머리 수리는 네크베트 여신입니다. 이 두 여신은 각각 하이집트, 그러니까 와제트가 하이집트, 네크베트가 상이집트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데 와제트의 숭배지가 부토라고 하는 하이집트의 도시였고 또 반대로 네크베트의 숭배의 중심지는 네캡이라고 하는 상이집트의 도시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들은 숭배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숭배 중심지들 사이의 관계가 변함에 따라서 신들의 관계도 또 신들의 지위도 바뀌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신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도 생겼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멘신입니다. 아멘신은 원래 테베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룩소르 지역의 그냥 지역신이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고왕국 시대 동안에는 뭐 최고신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커녕 특별하게 중요한 역할을 맡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신은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태양신 라나 아툼, 또 멤피스 지역의 주신인 푸타 같은 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왕국 시대가 되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 룩소르 지역의
그러니까 이제 아멘신을 숭배하는 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한 세력이 이집트 전체를 통일하게 되죠. 바로 이집트 역사 속에서 11왕조라고 불리는 왕조가 바로 그 집단입니다. 자, 그렇게 아멘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력이 이집트 전체에 대해서 패권을 갖게 되면서 아멘신도 이집트 전국에 걸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왕국 시대가 되면 여전히 이 시기에도 룩소르 지역이 정치적 패권을 갖고 있었는데, 자, 그렇지만 뭐 아멘신이 최고 신이 갑자기 되었다 그래서 여러 지역들에서 섬겨지던 각각의 신들이 뭐 무시되거나 갑자기 존중받지 않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각각의 지역에서는 그 지역 특유의 신화 체계가 유지가 되었고, 또 그 신들 각각의 그 지역 신들이 뭐 적극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었죠.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멘신이 최고 신이 되었다고 해서 이집트인들 모두가 다 아멘신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들지는 않았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각각의 설명 체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사용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멤피스에서는 푸타라고 하는 신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 신화가 계속해서 이야기되었고, 또 헬리오폴리스 지역에서는 아툼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신화가 여전히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밌게도 이 지역들 사이에서는 뭐 일종의 경쟁 관계도 나타나는데, 이를테면은 멤피스에서는 헬리오폴리스의 주신이 아툼을 자신들의 주신이 푸타가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룩소르 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주신 아멘이 아툼을 창조했다고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자, 이집트 신화는 모순된 설명을 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고대인들이 우리들 현대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일 텐데, 뭐 현대인들은 뭔가 딱 떨어지는 설명을 선호하죠. 하지만 고대인들은 모순된 설명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서로 다른 경험을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 아래에 통합하려고 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각각의 경험을 그 자체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어떤 경험에 기반해서는 하나의 또 신화를 만들고, 또 다른 경험에 기반해서는 또 다른 신화를 만들었고, 이 두 개의 신화가 뭐 서로 모순되더라도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서로 배타적이기까지 한 설명들이 나란히 제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의 다양성에 대한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죠. 자, 아무튼 이제 이집트에 아주 여러 종류의 신화 체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헬리오폴리스 신화체계죠. 아마 제가 이 신화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신화 자체도 유명하기도 하고, 또 이 신화의 이야기를 또 많은 곳에서 차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아마 많이들 보셨을 디즈니의 1994년작 애니메이션 라이온킹. 이 라이온킹의 이야기가 사실은 헬리오폴리스 속 이야기의 뒷부분과 아주 흡사합니다. 헬리오폴리스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태양의 도시란 뜻이죠.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신화 속에서는 태양신 라와 그와 동일시되는 창조신 아툼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기원과 신들의 계보가 설명됩니다. 사실 헬리오폴리스 신화는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전승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파라오가 갖고 있는 신성성과 또 파라오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 이집트의 국가 시스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기반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헬리오폴리스 신화 체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이 신화에 따르면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아무런 형태도 없었죠.

있었던 어떤 태초의 혼돈, 고대 이집트어로는 눈 혹은 누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원초적 물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카오스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또 이제 물속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눈 속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언덕이 하나 솟아오릅니다. 그 언덕은 태초의 언덕이라고 해요. 이 태초의 언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상징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언덕에 한 신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이 바로 아툼입니다. 아툼은 홀로 존재하면서 자기 내부에 모든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는데 그는 혼자 있었으니까 자가생식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아요. 그 자식들이 바로 공기의 신 슈와 습기의 여신 테프누트입니다. 자, 슈와 테프누트는 남매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돼요. 신들 사이에서의 근친상관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인데 이 신화적인 배경을 갖고 이집트 왕실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이런 근친상관은 일종의 신성한 결합으로 여겨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슈와 테프네트의 결합으로 대지의 신, 게부주, 그리고 하늘의 여신, 누트가 탄생합니다. 이 두 남매의 아버지인 슈는 공기의 신이니까 하늘의 여신 누트를 위로 들어 올려서 하늘과 땅을 분리해서 어떤 공간과 이 세상의 질서를 세웁니다. 게부와 누트, 역시 남매이지만 다시 부부가 되는데 이 부부 사이에서는 네 명의 신이 태어났습니다. 첫째가 죽음과 부활, 또 사후 세계를 통치하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죠. 그리고 마법과 사랑, 어머니의 속성을 지닌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도 태어납니다. 또 혼돈과 폭풍, 폭력의 신 세트도 태어나고요. 죽은 자들을 보호하고 애도하는 여신 네프티스도 태어납니다. 이렇게 아툼에서 시작되어서 오시리스와 세트에 이르기까지 아홉 신을 엔네아드라고 하는데 뭐 사실 엔네아드는 그냥 아홉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홉 신은 고대 이집트 신화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또 창조, 질서, 죽음, 부활 등 또 삶의 근본적인 개념을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 헬리오폴리스 신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부부가 되고 세트가 네프티스가 부부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시리스가 첫째 아들이죠. 이 오시리스는 아툼, 슈, 게부를 통해서 계승되는 신들의 왕권에 적법한 계승자입니다. 자, 근데 이 오시리스를 동생인 세트가 질투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죽입니다. 형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해해서 그치지 않고 오시리스의 시신을 세트는 다 조각을 내서 이집트 전역에 뿌립니다. 그리고 왕위를 찬탈하죠. 자, 오시리스의 아내이자 여동생인 이시스는 남편, 오빠, 시신을 찾기 위해서 이집트 전역을 헤매게 됩니다. 고생 끝에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시신들을 하나하나 다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인 네프티스, 그리고 자칼 머리를 하고 있는 신 아누비스의 도움을 받아서 오시리스의 이 토막난, 조각난 시신들을 재결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화적으로 봤을 때는 최초의 미라예요. 그리고 이시스는 마법,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헤카죠. 이 헤카를 사용해서 다 합쳐진 오시리스의 시신을 부활시킵니다. 이시스는 부활한 오시리스와 결합해서 또 다른 신을 한 명 잉태하는데 그 신이 바로 호루스입니다. 이 호루스 신이 잉태되는 이 장면은 죽음 속에서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부활 그리고 재생을 상징하죠. 자, 오시리스는 부활을 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머물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헐리우드 영화를 보시면
미이라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군대는 이렇게 흘러내리고요. 아, 근데 이런 식의 부활은 사실은 이집트적인 의미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집트적인 의미의 부활은 이 지상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 넘어 내세에 가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리스는 분명히 부활했지만 이승에 이 세상에 머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시리스는 저승으로 가서 그곳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세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루스는 그 작은아버지 세트의 박해를 피해서 또 어머니 이시스 여신의 보호를 받아가며 숨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죠, 결국에는. 이 성인이 된 호루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세트에게 복수를 하고 빼앗겼던 아버지의 왕권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는데, 사실 이 싸움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주적인 질서죠. 이 마트와 마트에 대비되는 혼돈, 무질서, 이세페트죠. 이 세페트 사이에서 벌어지는 우주적인 대결이기도 합니다. 자, 세트와 호루스는 격렬하게 싸우는데 결국에 호루스가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 호루스는 아버지의 왕권을 되찾아서 이집트의 정당한, 정통한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자, 결국 오시리스는 사후 세계에서 이제 왕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호루스는 살아있는 세계에서 파라오가 되는 것이죠. 세계의 질서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파라오들은 호루스의 현신으로 간주됩니다. 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루스가 지상에 실제로 나타난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헬리오폴리스 신화 체계와 그 뒷부분을 장식하는 호루스 신화는 단지 신들 간의 싸움 혹은 영웅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문명의 근본적인 세계관과 가치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를테면 정의가 혼돈을 이기고 죽음이 생명으로 되돌아오며 왕권은 신성한 계보 속에서 이어진다. 이런 신화는 이집트인의 삶, 정치, 그리고 장래 문화, 또한 철학, 또 사유의 어떤 방법, 이런 모든 것들에 아주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오늘 신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조금은 어려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들 현대인들과 고대인들,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고대 이집트 문명과 그 고대 이집트인들을 이해하는데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죠. 자,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호루스의 후계자들 혹은 호루스가 이 지상에 현현된 상태로 여겨졌었던 파라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또다시 고대 이집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 강희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집트 고학자이자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광민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의 왕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 즉 고대 이집트에서 국가의 군주이자 신격화된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파라오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집트 사회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군사, 뭐 종교, 뭐 사회, 경제 이 모든 측면에서 파라오는 아주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대 이집트 세계를 그 자체로 그 원래의 모습 자체로 지켜나가야 하는 아주 막중한 사회적인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책무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대 이집트의 역사는 사실 파라오들의 연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파라오라고 하는 단어,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파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고대 이집트어 페르아아에서 유래했습니다. 페르는 집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는 아는 거대한, 위대한이라는 형용사죠. 고대 이집트어에서는 보통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아는 뭐 해석을 하자면 뭐 위대한 집, 커다란 집 이런 뜻인데 왕궁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 왕궁을 지칭하던 표현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왕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된 것이죠. 자, 파라오는 가장 먼저 정치적 지도자로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이집트 국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이집트에서의 풍요로운 삶,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평온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파라오는 식량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나일강의 수위가 아주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게끔 뭐 신들에게 기도하고 또 그 나일강 자체를 관리해야만 했죠. 자, 그렇지만 뭐 가끔가다 나일강의 범람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 기근이 들 때도 있긴 했습니다. 이럴 때는 파라오는 왕실의 곡물 창고를 개방해

해서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또 아주 적절한 법령을 제때 공포하고 또 그 법령이 아주 공평하게 적용되어서 이집트 사회 내에서 공공의 선과 질서가 유지되도록 힘써야 했습니다. 자, 파라오에게는 당연히 종교적인 역할도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사실상 최고 신관이기도 했으니까요. 자, 파라오는 신들과 인간 사이에 위치한 아주 필수적인 중재자였습니다. 자, 파라오는 신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제사와 의례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맡았는데, 물론 실제의 제사와 의례를 행하는 것은 대부분 신관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파라오가 직접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는 주체로서 간주되었습니다. 신관들은 그저 파라오가 해야 할 일을 물리적으로 대신할 뿐이었어요. 자,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의 경우에도 원래 이론적으로는 다 파라오가 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죽은 사람에게 재산을 지낼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제문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제문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제문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제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좌측 상단부터 우측으로 읽어나갑니다. 호텝 디 네수트 우시 네프 제두 네첼 아 네브 아베두 디에프 페레트 페루 테 헨케트 카 아페트 세쉬 메레케트 켓 네브트 네페르트 우아트 앙케트 네첼 임엔카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해석을 해보면 왕께서 드리는 재물 오시리스에게 제두의 주인 위대한 신 아베두의 주인, 뒤에 오는 제두의 주인, 위대한 신, 아베두의 주인이라고 하는 요 명칭들은 우시르, 즉 오시리스 신이 갖고 있는 일종의 칭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은 그가 제물을 드린다, 음성봉헌을 드립니다. 음성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도 주문을 외우면 사실상 제사가 드려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하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리고 뒤에 이 제사를 드릴 때 필수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물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처음에 빵이 있어요. 테, 빵입니다. 헨퀘트, 맥주예요. 카, 소머리죠. 소고기입니다. 아페드, 새머리예요. 조류고기입니다. 세쉬, 이거는 알라바스타라고 하는 아주 귀한 돌입니다. 설화석고라도 하죠. 그리고 메네케트, 요 린넨입니다. 아마포죠. 그리고 모든 순수한 물건, 모든 아름다운 물건, 그 물건들의 의지에서 신이 살아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뒤에는 그 영혼의 주인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제문에 따르면 이 제사는 모두 다 사실상 왕이 드리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리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물론 이 제사를 실제로 드리는 것은 죽은 자의 가족이나 친구였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직접 음식을 싸서 무덤에 와서 제사를 드렸겠죠.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도 그 제사는 실제로는 파라오만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라오가 제사를 드리는 대상은 게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파라오가 신에게 드리고 그 제물을 받은 신이 죽은 자들에게 그 제물을 나눠주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제 드려지는 제사에서도 파라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파라오에게는 군사적인 역할도 부과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갖고 있었죠. 많은 파라오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직접 군대로 이끌고 전투에 참전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이집트로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았고 또 때로는 이권을 위해서 해외로 원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 가운데 이런 군사적인 실천 속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었던 파라오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투트모스 3세입니다. 투트모스 3세는 평생에 걸쳐서 뭐 대략 한 20차례 정도 되는 해외 원정을 직접 나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파라오의 역할과 임무는 고왕국 시대에 쓰여진 피라미드 텍스트의 한 구절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트를 세우고 이세페트를 물리쳐라. 이제 마트랑 이세페트 어느 정도 익숙하시죠? 마우트는 우주적인 질서를 의미하고 이세페트는 반대의 의미입니다. 무질서, 부도덕, 정의롭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조화와 질서를 지키고 혼동과 무질서를 물리쳐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파라오에게는 태초부터 이집트 땅에 적용되어 있었던 완벽한 우주적인 질서, 즉 마트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단순히 절대 권력자였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사회를 온전하게 유지해 나가야 하는 책무를 떠안은 일종의 공무수행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파라오는 굉장히 많은 이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섯 개 정도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출생명, 주기명, 호르스 이름, 황금 호르스 이름, 그리고 두 여주인 이름이 다 포함됩니다. 파라오들 가운데는 동명이인이 상당히 많아요. 뭐 이를테면 아메노테프는 1세부터 4세까지, 투트모스도 1세부터 또 4세까지, 람세스는 무려 11세까지 있습니다. 자, 이들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사실 이들은 모두 다 같은 출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람세스, 투트모스, 아메노테프라고 하는 이름은 모두 다 출생명이죠. 자, 그렇지만 나머지 네 개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출생명 이외의 이름들을 가지고 람세스 1세인지 2세인지 3세인지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출생명의 경우에는 뭐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람이 태어날 때 갖게 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갖고 있었던 이름이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라오의 이름은 전부 다 출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출생명 앞에는 사라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지는데 이 사라는 사는 아들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집트의 파라오를 뭐 태양신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라라고 하는 칭호를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출생명은 타원형의 틀에 쓰여지는데 그 타원형의 틀을 카르투시라고 합니다. 자, 즉위명의 경우에는 파라오가 왕위에 오르면서 갖게 되는 이름입니다. 이 즉위명 앞에는 네스투 비티, 즉 상하 이집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 혹은 네부타위, 두 땅의 주인이라는 칭호가 붙여집니다. 그리고 주기명 역시 출생명과 마찬가지로 카르투시 안에 쓰여지게 되죠. 두 여주인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이름은 상하 이집트에 대한 통치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이 이름은 상이집트의 수호 여신 네크베트 그리고 하이집트의 수호 여신 와세트를 나타내는 글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두 개의 글자를 네부티라고 읽는데 두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호르스 이름은 가장 오래된 형태의 파라오 이름입니다. 심지어 이 이름은 이집트가 통일되기 전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기 왕조 시대의 파라오 대부분은 이 호르스의 이름으로만 알려져 있어요. 자, 호르스의 이름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주 세레크라고 불리는 직사

힙센 시대 때에는 호루스 신을 상징하는 매가 아니라 호루스 신의 라이벌이죠. 세트 신을 상징하는 네 발 달린 동물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 동안에는, 그러니까 페르 입센 치세 동안에는 세트를 섬기는 집단이 호루스를 섬기는 집단을 압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정치적인 상황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호루스와 세트의 다툼이라는 신화적인 서술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황금 호루스 이름은 일반적으로 금을 뜻하는 글자 위나 옆에 호루스의 매가 앉아있는 이미지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세트에 대한 호루스의 승리를, 금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승리를 상징한다는 설이 그래도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데, 파라오의 이름이 금처럼 영원히 존속되기를 바라는 염원과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되기도 하죠. 이 글자들은 모두 다 람세스 2세의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람세스 2세의 황금 호루스 이름을 제외하고 4개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좌측부터 이 이름은 시작이 되는데, 보시면 호루스가 한 마리 그려져 있죠? 호루스 이름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람세스 2세의 호루스 이름은 카나크트 메리 마트입니다. 힘센 황소, 마트 여신의 사랑을 받는. 이제 마트 여신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대머리 수리와 코브라가 이렇게 바구니 모양 글자 위에 앉아 있는 글자들이 두 개가 연속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네부티죠. 여기서부터 두 여주인의 이름이 시작이 됩니다. 람세스 2세의 두 여주인의 이름은 메크케메트, 검은 땅을 지키고, 검은 땅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우아프 카수트, 우아프는 물리치다, 짓밟다, 뭐 파괴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을 짓밟다, 외국을 물리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 그리고 시작되는 이름이 바로 람세스 2세의 주기명입니다. 주기명의 앞쪽에는 말씀드렸던 네수트 비티가 쓰여져 있어요. 네수트는 풀 모양 글자로 쓰여지고 비티는 벌 모양 글자로 쓰여집니다. 네수트는 상 이집트의 왕, 비티는 하 이집트의 왕을 뜻해요. 그래서 네수트 비티라고 하면 상하 이집트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카루트시 안에 이제 이 주기명이 쓰여지는데, 람세스 2세의 주기명은 우세르 마트라 세테펜 라입니다. 라의 정의는 강력하다. 라에게 선택을 받은. 자, 그리고 드디어 람세스 2세의 출생명이 시작이 되는데, 람세스 2세의 출생명 뭐라고 제가 했었죠? 예, 람세스입니다. 이 출생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라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는 오리 모양 글자가 바로 사라는 글자이고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태양신 라를 뜻하는 태양 모양의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람세스 2세의 출생명이 카루트시 안에 쓰여지는데, 람세스 2세의 출생명 라메세수 메리 아멘입니다. 라에게서 태어난 자, 아멘신의 사랑을 받는 이런 뜻이죠. 자, 파라오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징물들을 사용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 상징물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집트를 여행하시거나 혹은 이집트 유물이 있는 박물관을 방문하실 때 훨씬 더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여행하시고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왜냐? 이 상징물들은 고대 이집트 역사 전 시대를 거쳐서 거의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그 상징물들의 의미만 딱 알아두시면 이집트 역사 뭐 거의 3,500년을 다 커버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왕관이 있습니다. 상 이집트를 상징하는 왕관은 하얀색으로 칠해주죠. 길쭉한 볼링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집트를 상징하는 왕관은 붉은색이에요. 앞쪽은 평평하고 뒤쪽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왕관을 합쳐놓은 이중 왕관, 고대 이집트어로는 뭐 세켐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모양의 왕관도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통일된 이집트를 상징하죠. 자, 네메스라고 하는 일종의 두건도 있습니다. 자,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그 황금 마스크에서 파라오가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네메스입니다. 자, 요거는 실물 유물은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아마도 어떤 이 직물을 사용해서 사용한 그 두건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뒷면을 한번 보시면 뒷면에 이렇게 헝겊을 묶어놓은 모습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헝겊으로 만든 두건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황금 마스크를 보시면 이마에 코브라를 한 마리 달고 있어요. 코브라뿐만이 아니라 대머리 수리도 같이 나타나죠. 이 코브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제트 여신을 상징하고 이 와제트 여신은 하이집트를 나타냅니다. 대머리 수리는 네크베트, 상이집트를 나타내죠. 두 개의 여신이 네메스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파라오가 상하이집트에 대한 통치권을 다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파라오의 왕관 가운데는 푸른색으로 만들어지는 케프레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케프레시는 아마도 금속으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또 전장에 나갈 때 사용하는 전투용 투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의례를 주관할 때 파라오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들고 있는 물건 가운데는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홀이 있고요. 헤카라고 불려요. 또 도리깨가 하나 있는데 이 도리깨는 네케크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물건 모두 다 통치권을 상징하죠. 이 헤카는 아마도 목축의 전통에서 유래하는 상징일 것이고 도리깨는 농경의 전통에서 유래하는 상징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파라오의 또 상을 보시면 파라오들은 대부분 다 이 가짜 턱수염을 달고 있어요. 굉장히 긴 턱수염인데 이 턱수염은 진짜 턱수염은 아니고 아마도 턱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거나 혹은 귀에 걸어서 마스크처럼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길다란 턱수염은 파라오만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귀족들은 이 파라오의 턱수염을 흉내내서 하지만 완전하게 흉내낼 수는 없었고요. 짧은 턱수염을 부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하면 뭐 사실상 신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신들 가운데서도 특히 태양신 라 혹은 아멘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호루스 신 그 자체 아니면 호루스 신이 이 지상에 실제로 나타난 상태로 생각되기도 했죠. 보통 즉위식을 이 파라오의 즉위식을 그린 장면에서는 파라오가 신들로부터 왕권을 수여받는 모습이 강조됩니다. 이건 파라오와 신 사이의 친밀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파라오는 분명하게 왕위에 오르는 순간 단순한 인간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신들의 혈통을 잇는 존재가 된다고 믿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파라오는 신적인 존재였죠. 그리고 신적인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은 사실 파라오라고 하는 직무나 그 직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직위였습니다. 그 직위를 수행하고 있는 개개인은 사실 완벽한 신이나 아주 신성하다고 여겨지지 않았고 여전히 인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몇몇 파라오들의 어떤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죠.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람세스 2세의 사례입니다. 람세스 2세는 히타이트와의 전투죠. 카데시 대전 당시에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죠. 히타이트 측에서 보낸 스파이의 공작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스파이들은 그 람세스 2세가 이제 진격하는 어떤

한 마을에 거주민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이집트 군 내부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데 이들에 따르면 히타이트 군은 아직 카데시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이 이야기들을 람세스 2세는 아주 뭐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아, 히타이트 군이 카데시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내가 빨리 진격을 해서 카데시를 점령해야지. 그래서 모든 군대가 다 도착하기도 이전에 자신의 호위대와 딱 한 개의 사단만을 이끌고 아주 신속하게 카데시로 진군을 합니다. 하지만 히타이트 군은 그때 카데시라고 하는 이 성체 뒤편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람세스 2세는 자신의 친위대와 함께 히타이트 군에게 호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죠. 하지만 람세스 2세는 결국 이 불리한 전황을 극복해내기는 합니다. 뭐 그 특유의 어떤 용맹성을 발휘하기도 했었고 또한 전략적으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예비병력을 우회시켜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파라오가 완벽한 신이었다라고 한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파라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묘사는 가능하지 않았겠죠. 파라오들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자기가 실제로 신의 자식임을 주장하는 어떤 신화를 선전용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뭐 이 이야기는 사실 파라오들이 갖고 있었던 신성성이 언제나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하셉수트인데 하셉수트의 경우에는 자신이 잉태될 때에 아멘신께서 자기 아버지인 투트모스 1세의 모습으로 분해서 자기 어머니와 동침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임신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파라오가 실제로 완전한 신으로 취급되는 것은 죽은 이후의 일이에요. 자 그렇지만 람세스 2세의 경우에는 워낙 특이한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도 스스로를 최고 신들과 같은 선상의 신으로서 놓기도 했었고 또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직접 신성화된 자기 자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매우 예외적인 사례예요. 자, 이집트 역사 속에는 정말 많은 파라오들이 등장합니다. 뭐 역사가 워낙 길기 때문인데 대략 한 170명에서 200명가량의 파라오들이 있었습니다. 자, 숫자가 이렇게 아주 명확하지 않은 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록이 불완전합니다. 파라오들의 왕위의 계승 관계를 쭉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록이 필요한데 존재하고 있는 기록들이 사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동시에 여러 왕조가 존재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왕의 계승 관계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람세스는 11명이나 있어요. 주기명이나 뭐 다른 어떤 호르스 이름 이런 다른 이름들로 구분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파라오들을 몇 명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집트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파라오가 있죠. 바로 나르메르입니다. 이 나르메르는 대략 기원전 3100년경에 이 이집트 땅 전체를 최초로 통일한 파라오입니다. 자, 그리고 고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피라미드가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이 피라미드의 건설 과정, 또 피라미드의 건축사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피라미드를 많이 지은 파라오가 있어요. 고왕국 제4왕조의 첫 번째 파라오인 스네페루입니다. 스네페루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굉장히 거대한 피라미드를 3개나 지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의 치세 동안에 파라오의 건축가들은 엄청나게 많은 피라미드 건축과 관련된 노하우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네페루의 아들인 쿠프 시대 때
굉장한 업적을 이룩할 수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대피라미드입니다. 쿠프라고 하는 파라오의 이름은 바로 이 대피라미드 때문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신왕국 시대 동안에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그 이름을 잘 알고 계시는 파라오들이 다수 등장을 하죠. 뭐 이를테면 이집트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종교개혁을 시도했었던 파라오 아케나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아케나텐은 굉장히 극단적인 종교개혁을 시도하는데 저희가 이집트의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문명은 다신교 사회였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이 아케나텐은 그 다신교적 전통을 버리고 오로지 한 신만을 끌고 와서 그 신이 유일신이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엄청나게 혁명적인 종교개혁이었죠. 하지만 그의 종교개혁은 결국에 실패합니다. 그의 재위기 한 15년 정도 동안에만 그 종교개혁이 유효했었고 그가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급속하게 원상복구됩니다. 그리고 그때 왕위에 오른 파라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시는 파라오입니다. 바로 투탕카멘이죠. 사실 투탕카멘은 엄청난 업적을 남긴 파라오는 아닙니다. 사실 남긴 역사적인 업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 파라오가 현대인들한테 가장 친숙한 파라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무덤이 부글되지 않은 상태로 1922년에 발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덤 발굴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파라오들의 실제 삶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왕이라고도 불리죠. 바로 람세스 2세도 있습니다. 람세스 2세는 무려 67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그 자신도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었고 또 시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 엄청나게 많은 물리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이집트에 가셔서 어떤 유적이나 뭐 신전을 보시다가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 람세스 2세라고 추정을 하세요. 대략 한 70% 정도는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 문명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파라오 람세스 3세죠. 이 람세스 3세는 람세스 2세와 혈연 관계는 없는 파라오입니다. 그렇지만 람세스라는 이름을 같이 썼습니다. 근데 이 이름에 걸맞게 람세스 3세 역시도 상당히 많은 업적들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당시 바다로부터 이집트로 침략을 했었던 바다민족이라고 불리는 세력의 공격을 막아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는 점차적으로 몰락해 가는데 그 몰락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한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7세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여성 파라오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꺼져만 가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불꽃을 다시 한 번 더 피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었던 파라오인데 그래서 결국 승부수를 던져요.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패자로 떠오르고 있었던 로마와 한판 대결을 펼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군사적인 충돌이 바로 악티움 회전입니다. 이 악티움 회전에서 이집트는 패배하고 결국 클레오파트라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영토로 편입이 되게 되죠. 고대 이집트 문명이 정치적으로는 바로 이 시점에서 끝이 나는데 기원전 30년의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파라오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파라오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을 실제로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또다시 고대 이집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 황민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 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2: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예, 안녕하세요. 이집트 고학자이자 한국 이집트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광민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시공간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죠. 고대 이집트인들, 또 고대 이집트인들의 일상이라고 하면 어쩌면 파라오들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어서 피라미드나 신전을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를테면은 권력층의 죽음에 대한 집착을 위해서 착취당하던 그런 백성들, 이런 이미지를 말이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이미지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곡된 부분이 아주 많아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계층과는 무관하게 거의 대체로 삶을 사랑하고 또 그 삶을 최대한 즐겼던 것 같습니다. 지배계층들의 경우에도 보통의 백성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을 언제나 염두에 둔다는 것, 그 자체가 마하트, 다시 말해서 우주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도 정말로 고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었죠. 이때 그 일에 동원되던 사람들은 보통 이집트 백성들이라기보다는 범죄자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외국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어떤 노예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피라미드 같은 중요한 건축물들은 대체로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그 건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종의 노역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자, 또 이 건축 과정에 동원된 상당수의 사람들은 뭐 단순한 노동자라기보다는 전문적인 능력과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노예가 아니었죠. 자, 물론 고대 이집트 사회도 파라오를 정점으로 해서 계층이 나뉘어져 있기는 했습니다. 보통의 전 근대 사회들처럼 사회 구조는 피라미드 형태였어요. 가장 위에는 파라오가 있었고 그 아래에 바로 상위 계족, 그다음에 하위 계족, 전문 장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보통의 백성들이 있었죠. 이 백성들은 대체로 농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계층들 사이의 이동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계층들은 거의 계급

일부로 고착화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층 간의 이동이 완전하게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데는 근거들이 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외니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왕국 유광조 시대, 그러니까 대략 한 기원전 2300년경의 기록인데 웨니라고 하는 커리어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귀족이 자신의 무덤 속에 써놓은 자전적인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웨니는 정말 말단 관리에서부터 차근차근 승진해서 결국에는 장관급의 지위에까지 오르거든요. 물론 웨니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실력이 이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이 과정은 거의 50년에 걸친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넷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자신에 관한 기록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엿볼 수 있어요. 세넷무트는 신왕국 18왕조 시대, 그러니까 하셉스트 재위기 때 살았던 사람인데, 뭐 시기적으로는 대략 기원전 한 1450년경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는 결국에 궁정 대신에 지위까지 오르는데, 그 자신이 상당히 낮은 계층의 출신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아무런 배경도 없는 평민이었고, 또 심지어는 문맹이기까지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의 말은 완전한 사실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사실 뭐 이를테면 근래에도 성공하신 분들이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할 때그 성공담을 조금 더 화려한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이 아무런 배경도 없이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시작을 했다고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세넷무트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 시대에 그렇게 계층의 사다리를 오르는 일이 가능하긴 했었고 또 그렇게 계층의 사다리를 오르는 일이 칭찬받고 찬미의 대상이 될 만한 일이다. 어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긴 합니다. 자, 이집트 사회의 정점에는 파라오가 위치하고 있었고, 이 파라오들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의 부를 누렸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파라오들이 살았던 궁전 유적이 아주 잘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파라오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유물들은 꽤 확인이 되고 있어요.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출토된 일상 도구들도 그렇고, 또 쿠프, 대피라미드의 주인공이죠. 이 파라오 쿠프의 어머니인 헤테페레스 왕비의 무덤에서 출토된 가구들이 또 있어요. 이 일상 도구들, 그리고 이 가구들은 엄청나게 화려한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온통 금천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귀족 계층은 체계적인 위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의 측근에 머물면서 이집트 사회를 관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귀족 계층 내의 각또 계층들은 이집트 사회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아주 고유한 임무들을 부여받았고요. 그 시스템의 정점에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총리는 파라오의 신성한 권력을 위임받은 최고 실무자 같은 느낌의 지위였어요. 총리는 국가 운영의 전반을 책임졌습니다. 자, 일단 총리에게는 행정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집트 땅에서 농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 일, 그리고 이때 생산된 이 농산물들 가운데 아주 적정한 양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일, 또그 거둬들인 세금을 효율적으로 이집트 사회 곳곳에 분배하는 일 등이 이제 있었죠. 또한 총리는 사법 체계 내에서 최고 재판관의 역할도 맡았습니다. 법이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총리에게는 마트의 수호자 같은 별칭도 있었죠. 총리는 파라오의 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존재였습니다. 파라오를 위해서 거대한 신전과 같은 기념물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총리는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자, 이러한 총리를 중심으로 이집트의 관료 조직은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 있었어요.
귀족 계층에 속하는 이들이 각 계층에

주기를 맡아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했고요. 귀족들은 일상에서는 행정가나 법관으로, 또 전쟁에서는 지휘관으로 이집트 사회의 비전을, 그러니까 마트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이 귀족들이야말로 실질적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파라오 곁에서 책무를 수행하던 중앙 귀족들 말고 또 지방의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전국에 걸쳐서 총 42개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보통은 노모스라고 해요. 대략 한국으로 치면은 뭐도 정도 되는, 또 미국으로 치면은 주 정도 되는 행정구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노모스가 상이집트에는 22개가 있었고 하이집트에는 2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전역에는 총 42개의 노모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각각의 노모스에는 이 지역을 통치하는 지방 귀족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 최고 지위에 있던 사람들을 태수나 주지사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고대 이집트어로는 헤리테프 아아라고 합니다. 최고 수장 같은 뜻이에요. 이들은 이 지역 내에서, 그냥 그들이 통치하던 그 지역 내에서는 파라오나 총리가 하던 역할을 했습니다. 이 태수들은 행정, 사법,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 지역을 책임져야 했어요. 중앙 권력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시기 동안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파라오의 권위 속에서 중앙 권력에 의해서 감독과 관리되었지만, 중앙 권력이 약화되면 거의 반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집트가 분열되기도 했고요. 이 분열의 시기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지방의 태수였던 사람들이 이집트를 통일을 해서 통일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중앙국 시대를 연 11왕조의 멘토호텝 2세, 그리고 신왕국 시대를 시작한 18왕조의 아흐모세입니다. 자, 고대 이집트에는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글자를 읽고 쓰는 전문가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직책은 보통 말단 귀족들이 맡았죠. 상위 귀족 계층의 모든 어떤 실천 과정이 가능했었던 것은 대체로 다 서기관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사실상 서기관들의 문명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아주 크게 과장은 아닐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다 이들 서기관들이 문자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고위 귀족들과 보통의 백성들 사이에 위치하며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전과 무덤에 새겨진 공식적이고 종교적인 문헌들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출금 명부라던가, 뭐 창고의 재고, 세금 기록, 법정 기록, 또 심지어는 뭐 마법의 주문, 뭐 유언장, 족보 같은 일상 속에서 사용되던 모든 기록들을 작성하고 관리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고대 이집트의 행정 시스템에서 이들은 중추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오늘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고대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이 서기관들이 관련되지 않은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이 서기관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단 귀족들이나 혹은 뭐 중산층이라고 할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맡았어요. 물론 완전한 상류층 출신의 소년들도 서기관 교육을 받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보통의 중산층이나 뭐 하류 귀족 출신들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승진을 이제 했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서기관의 직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고위 관직으로 승진을 했을 겁니다. 자, 서기관직도 종종 세습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뭐 세습을 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준할 정도의 문자 사용 능력이 있었어야겠죠? 실력이 없으면 서기관직도 맡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 문자는 사실 익히기가 쉽지 않아요. 현대 이집트학 전공자들도 몇 년씩 고생을 합니다. 글자 수가 한 700에서 800개 정도가 되고, 또이 숫자는 시대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요.

아마 제대로 된 서기경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한 10년 이상의 어떤 시간이 소요되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서기관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학교에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자, 심지어는 체벌도 허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고대 이집트어에서 가르치다를 의미하는 단어가 세바인데 이 단어와 동음이어 가운데는 때리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마 교육과정은 매우 엄격했을 거예요.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글쓰기와 서기관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자주 찬미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글쓰기의 즐거움이 빵과 맥주보다 더 크다 이런 문장들도 있고요. 농부나 뭐 선원, 도공, 군인과 같은 다양한 직업들과 서기관직을 비교해 가면서 그 직업들에 비해서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편안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문헌도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최고다라는 현대적인 인식과도 좀 비슷한 구석이 있죠. 자, 그만큼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직위는 이집트에서 존경받던 직위였습니다. 자, 서기관이 사용하던 도구들의 실물 유물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체로 펜이랑 필통이죠. 서기관들은 검은색이랑 붉은색 두 종류의 잉크를 주로 사용했는데, 서기관들이 사용하는 필통에는 이 검은색과 붉은색 알료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쓰는 팔레트도 함께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자, 또이 서기관들 특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석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기관들은 대체로 아주 짧은 스커트를 입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스커트가 이렇게 그쫙 펼쳐져가지고 간이 책상이 됩니다. 자, 그 간이 책상 위에다가 파피루스 롤을 쫙 펼치고 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서기관들은 표현됩니다. 자, 이 서기관 상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지금의 이집트에서 볼수 있는 여러 유적들, 그리고 박물관에서 만나실 수 있는 유물들을 직접 만들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장인들이죠. 뭐 예술가라는 표현도 뭐 사용되기는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고대 이집트에는 예술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의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져야만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작하는 이들의 감성이나 개성이 반영되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들을 예술가라기보다는 장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인들은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갖고 있었습니다. 목수도 있었고요. 석공, 금속세공사, 보석세공사, 가죽장인, 도예가, 화가, 조각가 등이 있었죠.

장인들 가운데는 정부의 관리를 받는 공무원 같은 장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높였고 또 기술적인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일부는 신전에 소속되어 있기도 했죠. 이런 장인들은 아마 보통의 노동자나 농부들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를 누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장인들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중산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기술 수준이 아주 높은 상급의 기술자들은 왕실과 관련된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파라오의 무덤을 만드는 장인 집단도 있었는데 이들은 신왕국 시대의 경우에는 오늘날 네르엘 메디나라고 불리는 마을에 모여 살았어요. 또 대를 이어가면서 가업을 계승했고 상당한 수준의 부를 축적하기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 집단은 어느 정도는 문자 사용 능력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들 생활에 관한 부분은 네르엘 메디나에서 출토된 다양한 고고학적, 문헌학적 자료들을 토대로 꽤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장인들은 파업을 일으킨 적도 있는데 그것도 파라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파업을 일으켰어요. 신왕국

제20왕조 람세스 3세 재위 29년의 일인데 기원전 1152년경이 됩니다. 자, 이때 일어난 이 파업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파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집트 사회의 최하층에는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알기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고대 이집트 전체 인구의 80%에서 90% 정도까지 아마 이들은 농부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들은 국가 전체의 식량과 또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농부들이야말로 고대 이집트 문명이 가능하게끔 만든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말처럼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일 강변에서 생산되는 아주 풍족한 식량 자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들 농부들이 없었다면 그 식량은 생산되지 못했겠죠. 농부들의 농업 활동은 나일강의 범람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계절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페레트나 쉐무 같은 기간 동안에는 농사 활동에 집중을 해야만 했을 테고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하는 홍수기 동안에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에 아마 동원되었을 겁니다. 이를테면 거대한 신전을 짓는다던가 왕궁을 짓는다던가 또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의 건설 과정에 노역을 사야만 했을 겁니다. 물론 이 노역은 강제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노역 과정 중에도 충분한 양의 식량은 공급받았을 겁니다. 또 노동에 참여하는 아마도 그 남성이었을 그 개인에게 이 식량이 제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에게도 국가에서 식량을 제공했어요. 노역이 끝나면 그들은 다시 자신의 고향 혹은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농업활동을 시작을 해야 했을 텐데 그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식량의 극히 일부만을 소유할 수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지역의 통치자들에게 세금으로 바쳐야만 했을 겁니다. 자, 그들이 낸 이 세금은 결국에는 이집트의 상류계층이나 중간계층, 뭐 장인계층들이 이 문명의 존속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현대 이집트 학자들은 이 농민계층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극히 적습니다. 이 농민들은 직접 무엇인가를 기록하거나 또 남기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결국 이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상류층들이 뭐 신전이나 무덤의 벽화 혹은 문헌 기록 등을 통해서 이 농민들을 묘사한 모습을 통해서죠. 이런 표현들에는 아마 귀족들의 편견과 욕망이 꽤 진하게 투영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고대 이집트의 여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고대 이집트 여성들은 남성과 대체로 동등한 권리를 누렸습니다. 물론 고대 이집트 역시 남성 중심 사회였던 것은 맞아요. 사회적으로 활동하던 것은 역시나 거진 다 남성들이었고 또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도 대체로 다 남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주로 가사일을 맡아보았는데 자녀 양육의 경우에도 대체로 여성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고 또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었고요. 유산 상속에 대한 권리도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도 있었고 상류층의 경우에는 그 남편과 부인을 같이 묘사한 부부상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종의 가족 사진인데 오늘날에 이집트 유물을 소장한 박물관에 가시면 상당히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부상들은 남편과 부인이 같은 크기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그 가운데는 재미있게도 부인이 남편의 허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부부간의 동등한 사회적인 지위를 이 부부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성평등 수준은 사실 다른 고대 문명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심지어는 여성 파라오들도 상당수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주 이른 시기부터요. 이를테면 일왕조 시대의 메르네이트가 여성 파라오였고요. 또 12왕조 시대의 소베크 네페루도 여성 파라오였습니다. 그리고 뭐 하셉스투,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같은 이런 파라오들은 대중적으로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파라오들은 정치적으로 아주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결혼은 종교적인 의식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계약에 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도 가능했고요. 계급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결혼은 부모가 주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 모두 대략 한 10대 중반 정도가 되면 결혼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외국의 여성들은 이집트로 시집을 올 수 있었지만 이집트의 여성들은 외국으로 시집을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사례는 왕실에서 행해진 외교적인 결혼에서 좀 나타나는데 이 결혼들은 거의 대부분 외국의 공주들이 이집트의 왕실로 시집을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로 시집을 온 공주들은 사실 뭐 특별한 차별은 없이 자연스럽게 이집트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 공주들은 이집트 쪽 기록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예컨대 마토르 네페루라 같은 외국의 공주이자 이집트의 왕비인 인물이 있는데 람세스 2세의 왕비였습니다. 또 이분은 동시에 히타이트의 왕 하투실릭 3세의 딸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집트의 공주가 외국의 왕에게 시집을 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아요. 이런 국제결혼의 사례에서도 고대 이집트 문명이 갖고 있었던 자문화 중심주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의 의복은 단순한 생활용품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 직업, 종교적인 역할, 그다음 미적 감각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이집트에서의 의복은 단순히 신체를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를 말해주는 일종의 언어였던 것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또 성별과 무관하게 남녀노소 대체로 린넨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이집트의 아주 뜨겁고 건조한 기후에서는 좀 가볍고 통기성이 뛰어난 옷이 유리했고 여기에 부합하는 천이 바로 린넨이었죠. 린넨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라는 식물의 줄기에서 섬유를 뽑아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도 방적, 직조, 바느질 같은 기술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었어요. 자, 남성들은 대체로 허리에 두르는 짧은 스커트 형태의 옷을 입었습니다. 계층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동자와 농부들부터 이제 귀족에 이르기까지 장식과 길이는 조금씩 달랐어요. 귀족이나 고위직 남성들은 뭐 아주 정교하게 주름 잡힌 조금 긴 스커트를 입고 거기다가 이제 반투명으로 된 린넨을 튜닉으로 만들어서 걸쳐가지고 격식을 갖추었고 파라오의 경우에는 이 스커트 위에 금실과 여러 가지 채색 실로 수놓은 왕권의 상징이 장식된 그런 옷을 입어서 신성성과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자, 여성들의 경우에는 보통 어깨에 끈이 달린 딱 밀착되는 그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특히 상류층 여성들은 주름 장식이 아주 섬세하게 이제 더해진 아주 긴 드레스를 입고 거기다가 이제 아주 얇은 망토나 리본 장식을 덧붙여가지고 우아함을 표현했어요. 반투명한 린넨으로 이루어진 겉옷으로 몸의 윤곽을 좀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관능성과 위엄을 동시에 드러내기도 했고요. 자, 아이들은 대체로 옷 없이 지냈습니다. 즉, 그냥 벗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더위와 어떤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직업이나 종교적인 역할에 따라서 착용하는 옷도 달라졌습니다. 신관들은 순백의 리넨만을 입고서 종교의식을 치렀고 또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매일 새벽마다 정화를 위해서 목욕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남성들은 머리를 깎고 가발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이집트라는 이 지역의 더운 기후 속에서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물론 가발은 대부분 상류층이나 뭐 신관들, 그다음에 왕족들이 착용을 했고요. 또 이 가발은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아이템으로도 취급되었습니다. 어떤 의례라든가 공식적인 행사에 갈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더 화려한 가발을 썼고요. 자, 노동자나 일반 농민들은 대체로 가발을 착용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냥 머리를 짧게 유지를 했었죠. 고대 이집트인들 대부분은 어떤 사회적인 계급을 막론하고 대체로 신발을 신지는 않았어요. 자, 이것은 이제 신들이, 고대 이집트의 신들이 신발을 잘 신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또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또 발이 다칠 위험이 있는 어떤 활동을 할 때에는 샌달을 신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샌달에는 갈대로 만든 것도 있고 또 가죽이나 나무, 채색된 나무를 가지고 만든 것도 있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아주 풍요롭고 조화로운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비옥한 나일강 유역 덕분이었겠죠. 고대 이집트인들의 식탁에는 언제나 빵과 맥주가 있었습니다. 밀과 보리로 만든 빵은 다양한 형태로 구워졌고요. 또 때로는 꿀이나 대추야자 같은 달콤한 재료를 넣어서 먹기도 했어요. 뭐 일종의 케이크 같은 느낌으로 먹었겠죠. 고대 이집트의 맥주는 뭐 거칠고 걸쭉했지만 아주 영양이 풍부한 음료였고 뭐 그렇다 보니까 노동자부터 귀족들까지 모두 다 즐겨 마셨습니다. 사실 이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고대 이집트에서의 생계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탄수화물 공급원이기도 했어요. 뭐 어린아이들도 맥주를 마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주로 생선과 가금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날강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물고기들은 뭐 구이라든가 절임, 뭐 건조시켜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리가 되었고 이 생선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식재료였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에서는 아주 다양한 가축들도 사육이 되었어요. 뭐 소, 뭐 염소, 양, 당나귀 뭐 이런 동물들이죠. 자, 그렇지만 가축들의 고기는 아주 드물게만 소비되었는데 이것은 가축을 노동력이나 유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소비되는 경우는 주로 어떤 축제나 뭐 제사 의례 같은 특별한 행사가 이제 열릴 때였고 이때 동물들은, 그러니까 동물의 고기죠.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는 연중 수많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 기간 동안 이집트인들은 계층을 막론하고 최대한 그 순간을 즐겼던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의 일상도 비교적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도 이 삶이 계속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지상에서의 삶은 어떤 영원한 여정의 일부에 불과했고 죽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의 주제는 바로 그 죽음과 그 죽음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죠. 바로 미라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또다시 고대 이집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 박민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타오르던 촛불이 사그라들듯 체력과 기력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1: 어느 날 옵니다. 예고 없이 옵니다.
2: 답이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병원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계속 있어요.
1: 인생이 파괴될 정도니까.
0: 극심한 피로를 넘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하나둘 찾아올 때 이걸 의심해봐야 합니다.
3: 만성 피로는 우리 몸이 살려달라라고 하는 신호예요. 통증, 우울, 불안이 같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극단적인 예, 피로가 사망과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이죠.
0: 병이 되는 피로, 일상과 삶을 무너뜨리는 피로, 답은 없는 걸까요?
2: 표정도 많이 좋아졌고
1: 돼지기입니다.
0: 다시 에너지와 활력 가득한 건강한 삶을 향해 만성 피로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점심시간도 한참 지난 오후 김영진님은 아직도 침대에 있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친 걸까요? 오후에 같이 나가기로 했던 아내는 잠든 남편을 깨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살피고만 갑니다. 이렇게 계획과 약속이 무너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4: 아니야, 좀 이따 산책 간다. 오늘 산책 간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렇게 자버리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다고 했다가 저렇게 못 가는 경우가 다반사죠. 좀 날씨 좋고 이러면은 한번 나갔다 오자 이제 이렇게 말해도 갑자기 저렇게 이제 저렇게 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저 혼자 나갈 때도 있고.
0: 형진님은 10수년째 만성피로에 시달려온 환자. 늦지막히 일어나 가벼운 시리얼로 먹는 등 마는 등 끼니를 때웁니다. 밥보다 더 신경 써서 챙기는 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는 약들.
1: 아, 이게 제가 하루에 먹는 약인데요. 이제 그 혈압약하고 갑상선 저하증약, 요건 정신과에서 주신 거고, 요거는 이제 콜레스테롤하고 간 수치 높아서.
5: 하루 약을 몇 개나 드시는 거예요?
1: 일단 아침에 11개요.
5: 아침에 11개요?
1: 네네.
0: 야, 이거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네요. 먹는 약의 종류도 가지가지. 피로가 심해질수록 먹는 약도 점점 늘어난답니다. 30대까지만 해도 감기도 잘 안 걸리는 건강 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며 잦은 밤샘 작업을 하던 시절 덜컥 극심한 피로가 찾아왔습니다.
1: 이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나왔는데 몸살이 세게 와서 이거를 사장한테 얘기하고 좀 쉬까 그랬는데 이 정도 갖고 쉬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 그 느낌이 그냥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네, 2년 이렇게 쭉 길어지고 신경성이 다
4: 스트레스
1: 받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때 이게 금전적으로 힘들겠지만 쉬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4: 그 직장을
1: 그만뒀죠. 예. 도저히 뭐
0: 좀 쉬면 낫겠지 싶었던 피로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0: 다시 취업도 힘들어졌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0: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즘엔 동생과 네. 함께 주거환경 관련 서비스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1: 대개 위치가 어디시고 몇 평형이시죠? 네네.
0: 그마저도 최근엔 거의 일을 못 나가 주시면은... 동생이 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1: 네.
2: 갑자기 제가 졸음이 너무 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0: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피로. 기절하듯 쓰러져 잠드는 일이 하루에도 수차례. 말 그대로 일상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3: 변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요?
4: 아마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두렵고 해도 출연한 이유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저 같은 분들이 아, 이런 사람이 아, 또 있구나, 진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

가끔 우리 이제 우리 집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제일 문제다. 그런 말할 때가 좀 짠하죠. 그때가 제일 좀 안쓰럽고. 본인이 제일 힘들 걸 아니까.

0: 원인이라도 속 시원히 알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 대체 이 피로는 왜 어떻게 생긴 걸까요? 진단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검사를 받습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심전도 검사 외 자율신경 검사가 추가됐습니다.
1: 걱정되는 거는 이제 검사했는데도 이상 없다고 나올까봐 거의 그랬던 것처럼, 네네. 뭐라도 좀 이상이 있으면 거기를 집중으로 치료해 볼 텐데, 이상이 없으면 이제 예, 치료할 게 없으니까요. 예, 저는 느끼고 있는데, 네네.
0: 원인도 증상도 모두 제각각이라는 만성피로증후군. 김영진님의 상담과 진단 그리고 솔루션을 알려줄 주치의는 만성피로증후군 전문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님입니다.
2: 김형진님.
3: 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이번엔 제대로 된 원인과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2: 네, 줄 아시고요. 네,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3: 만성피로가 일단 제일 만성피로. 크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살 감기 걸린 느낌? 나중에 통증도 오고, 예. 단순히 힘없고 무기력. 네. 걷기도 힘든, 물에 젖은 듯하게. 불안이 이제 있어서. 이제
0: 이런저런 증상들이 심해지자 최근엔 전에 없던 정신의학적인 문제까지 나타났습니다.
3: 방문 밖에 들어오고요. 불안이 이제 있어서 이제 그 단지 내 헬스클럽도 못 가. 아예 심할 때는 방문 밖에도 못 넣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나 집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제가 싫어해서 그냥 그 방에만 막 한 2, 3개월 이렇게 나오지 않고.
2: 그럴 것 같아요.
3: 아니면, 예, 그냥.
2: 심박수가 100회 정도로 굉장히 빨라요. 보통 이제 60에서 100회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는데요. 100회 딱 나왔어요, 100회. 근데 김영진님의 상태는 지금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달리기만. 근데 적절히 달리다가 또 휴식이 필요한데 이 단계가 지금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정확히 만성피로란 어떤 걸까요? 우리가 과로를 하거나 무리했을 때 기운이 없거나 힘든 상태를 피로라고 합니다. 만성피로는

0: 이 피로 상태가 6개월 이상 쭉 이어지는 겁니다. 피로는 쉬면 풀려야 하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 피로 때문에 통증, 질환이 생겨 힘들어진 상태를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몸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피로와 만성 피로,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1: 급성 피로라고 하면 명확한 시점이 있어요. 감염이 됐다? 아니면은 뭐 호르몬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 이럴 때 그런 거죠. 암 수술, 여성의 난소암 수술을 했다 해서 난소를 갑자기 폐경하지 않은 여성이 수술해서 드러냈다라고 했어요. 호르몬이 갑자기 뚝 떨어지겠죠. 그때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급성 피로들인데, 만성 피로는 시나브로 나타나요. 이렇게 언제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전조 증상은 별로 없고, 나 좀 요즘에 좀 피로한 것 같아라는 증상으로 시작해서 뭔가가 계속 이제 맞물리면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이제 7, 8.
0: 계속 긴장 상태 속에 있다는 형진님. 이와 관련해 사전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발견됐습니다.
1: 밸런스의 문제나 지금 이렇게 교감증이 올라가 있다면
0: 다른 수치들은 정상이거나 정상보다 조금 높은데 비해. 교감, 부교감 신경의 균형을 보는 자율신경 검사에서 교감 신경이 부교감 신경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1: 교감 신경이 굉장히 높아요. 뭐 한 10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은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이제 계속 심장이 좀 빨리 뛰고 불안한 느낌도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2: 예, 예.
1: 이게 이제 교감 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에너지를 짜내고 있는 상태예요. 막.
0: 우리 몸에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고지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도록 조절해주는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자율신경계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동공의 확대와 축소, 심분비의 촉진과 억제는 물론 심장을 뛸 수 있도록 하거나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신경계에 의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시소처럼 한쪽이 활성화되면 다른 한쪽은 덜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많은 기능들도 활성화됩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스트레스가 없는 수면과 휴식을 취할 때 발생하는데, 이 두 개의 신경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감, 부교감신경이 불균형해지고 자율신경계가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고, 피로가 누적되면 우리 몸 곳곳에 두통, 불면, 복통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1: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부교감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거의 1:1 또는 교감신경이 2에 부교감신경이 1 정도, 이 정도 비율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명진님 같은 경우는 거의 10:1 정도 이렇게 확 벌어져 있을 뿐더러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것 플러스 전체적인 레벨이 다 좀 다운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 있고,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 있으면 충분히 휴식을 못 취하죠. 어느 정도 우리들이 몸을 긴장 상태로 유지한 채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휴식을 못 취하니까 만성적인 피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교수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까요?
1: 종교적인 기도와 명상,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0: 형제님은 무엇보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 거기에 중점을 둔 형제님만의 만성피로 솔루션이 처방됐습니다.
3: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들어본 적 없거든요. 예, 예. 솔루션 해주신 거는 철저하게 지켜서 제가 예, 이 변화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0: 바쁘고 피곤하게 사는 것으로 치자면 시장 사람들을 빼놓을 수 없겠죠. 손놀림만 봐도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4: 진짜 빠르세요.
5: 지금 천천히 하는 건데.
0: 잠시 앉을 틈도 없이.

0: 맞습니다. 떡집 사장님 신혜영님. 만성피로 증후군 두 번째 사례자입니다.
1: 다리 속에서 터져나갈라 그러네. 가해는 말랑말랑하는데 이 속에서 막 터져나갈라 하니까 힘들어. 그래서 맨날 이렇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게 그거예요.
0: 피로야 이제 이골이 났는데 문제는 만성피로와 함께 찾아온 통증입니다.
1: 근육이 빨리 굵고요. 맨날 피곤하고 통증들이 돌아다니면서 아프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머리가 터질도록 아프고 뒷골도 땡기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특히 다리나 발등, 발바닥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계속 있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네. 뭐가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너무 알고 싶고 그래서 여기 기아신 몸 여기 신청한 거예요. 세워놨지? 여기 이렇게. 여기하고 이쪽. 이쪽도 이렇게.
0: 혜영님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병원에 다녀봤지만 저마다 다른 병명에 약은 늘어가고 차도도 없이 통증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2: 아니 옛날에도 뭐 이제 하도 힘든 게 일하니까 좀 아프긴 했는데 막 점점 더 심한 것 같더라고. 요즘에는 보면 막 좀 서 있다 보면 아까처럼 막 저기서 막 어떤 데 막 일하다가 막 드러나 있어. 너무 아프니까 막.
3: 네, 골라보세요. 떡국장 만드겠습니다. 네, 골라보세요.
0: 오후가 되면서 통증은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집니다. 약을 먹어도 파스를 발라도 소용없는 지독한 통증입니다. 퇴근은 오후 7시. 이제 좀 쉬시려나요? 하지만 집에 오면 말 그대로 기진맥진.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도 떡집에서는 일하랴 손님 맞으랴 바빠서 잠시 잊었던 통증이 몰려서 찾아옵니다. 아파서 여기저기 흔들어보고 주물러도 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이렇게 만성피로로 인한 통증이 혜영님의 삶을 좀먹고 있습니다.
1: 이야기도 싫어요.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요. 누가 와서 말 걸어도 막 신경이 곤두서가고 막 짜증나고 엄마 아파 피곤해 맨날 이런 말만 하고 미안하죠.
0: 오늘의 세 번째 사례자가 사는 곳은 경북 안동.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만성피로라뇨. 귀촌 1년차 황선임님 역시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입니다.
4: 제가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죠. 힘들잖아요. 춥고 제 몸 관리도 못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0: 주문이 들어오면 가을에 수확해놓은 사과를 선별해 보내야 합니다. 몸이 피곤하니 주문이 들어오는 것도 마냥 반갑지는 않고 사과를 보면 피곤하기부터 합니다. 정년퇴임하고 과수원 일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일이 손에 덜 익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피곤해서 오래 하기가 힘듭니다.
4: 저는 좀 쉬었다가
0: 일을 하다 말고 슬며시 빠지는데요. 남편도 그런 선임 씨를 뭐라하지 않습니다.
5: 일 잘 안 시켜요. 안 시키지 말고 시켜요. 뭐 변한데 좀 적 시키면 뭐예요. 안 아픈 게 장땡이지.
4: 시골에는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힘이 안 되니까 그 사람 인건비가 되게 많이 들어요.
5: 대한민국에 좋다는 의사, 좋다는 한의원, 좋다는 곳 안 간 데는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0: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선임님이라고 마음이 편할까요? 남편에게 미안하고 왜 나만 이렇게 피곤한지 또 속상하기만 합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일도 살림도 똑부러

0: 조직에 하던 선임 씨에게 증상이 나타난 건 퇴직 몇 년 전. 만성피로는 제일 먼저 수면장애로 찾아왔습니다.
1: 그게 피곤인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며칠 동안 계속 못 자면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정말 막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뭐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막 그게 막 몸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
2: 안 됐죠. 그렇잖아요. 뭐 무력증 이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되죠. 잠을 오케 못 자는데 뭐 하고 싶은 게 있겠어요.
1: 아이고, 아차,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0: 일은 많이 안 했어도 외출 나갔다가 온 것만으로 온몸이 쑤시고 피곤이 몰려옵니다. 집안일은 어느새 남편 차지가 됐습니다. 다 불면증 때문입니다.
1: 누우면은 이제 뭐 뒤척이다가 또 안 되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 2시간, 그 뭐 12시간 넘어가고 1시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또 약을 더 먹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누워 잠을 청하죠.
0: 남편은 안방에서 먼저 잠이 들고 자정이 되도록 잠이 오지 않는 선임 씨는 결국 수면 유도제를 찾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어서 자고 싶은데 통 잠이 오질 않으니 그것도 미칠 노릇입니다. 이렇게 괴로운 불면의 시간이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약기운으로 마침내 잠든 시간은 새벽 4시 반. 매일 밤 비슷합니다. 증상은 다르지만 만성피로로 고생 중인 두 사람. 진단을 위해 각종 검사를 받습니다. 대체 뭐가 원인인 걸까요?
3: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0: 혜영님이 일상을 보면 피곤한 건 당연한 일. 문제는 통증인데요.
3: 다리 좀 볼까요?
0: 특히 다리 통증이 심해 서 있기도 힘들다는 혜영님. 왜 다리가 이렇게 아픈 걸까요?
3: 서서 일하면은 사실은 심장은 요 위에 있는데 다리 쪽에서는 심장이 없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근육이 제대로 수축을 하면서 피를 짜서 심장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었을 것 같아요.
0: 검사 결과 만성피로 점수는 9점, 위험 수치입니다. 게다가 부신피질 호르몬의 불균형도 발견됐습니다. 최근 들어 만성피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신입니다. 부신은 우리 신장 양쪽의 윗부분에 자리한 기관입니다. 이 부신의 바깥쪽을 둘러싼 것이 바로 부신피질인데요. 세 개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진 부신피질에서는 각 층마다 다른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 중요한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신피질 호르몬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걸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솔인데요. 하지만 지나친 피로나 스트레스는 이 코르티솔 분비에 문제를 일으켜 신체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 체계 이상, 심한 피로 등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만성 피로로까지 이어집니다.
3: 일부 환자들은 호르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몈 밸런스가 안 맞아서 너무 피곤해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신은 이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그리고 카테코라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관인데 이게 이제 밸런스가 떨어지고 아니면 기능이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쥐어짜내지 못하는 상태로 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들을 제가 조금 쓸 수 있는 약을 좀 쓸 거예요. 네, 약하게 쓸 거고.
0: 생업으로 바쁜 혜영님을 위해선 무리하지 않고 떡집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솔루션들로 처방됐습니다.
3: 네, 오늘 오신 이유가 혹시?
0: 무엇보다 선임님이 궁금한 건 수면장애의 원인입니다. 네,
3: 언제부터 잠을 못 주무시고 잠을 못 주무시니까는 아마 피로감이 더 네. 쌓여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잘 인지는 못하는데 우울, 불안, 수면장애는 항상 이렇게 붙어다녀요. 붙어다니면서 결과로 피로감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네. 잘 자는 게 중요한데 잘 자기 위해서는 불안과 우울을 컨트롤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0: 검사 결과 다른 곳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는데 우울과 불안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불안하니 잠이 안 오고 잠을 못 자니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입니다.
3: 괜찮아, 몇 시간 안 자도 돼 라고만 편히 먹으면 되고요.
0: 불안과 우울로 인한 수면장애, 그리고 수면장애로 인한 만성피로. 선임님을 위한 솔루션은 무엇보다 수면장애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 만성피로가 있는 분들은 피로함에 대한 역치가 낮은 분들이에요, 사실. 아니면 기저에 어떤 문제들이 있든지. 여튼 근데 그분들이 느끼는 거는 그분들은 너무 힘든 감정이에요. 그래서 힘든 감정은 힘든 감정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꾀병 아니고요. 절대 저는 환자분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힘을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상황과 증상은 다르지만 세 사람에게 주어진 공통 솔루션이 있는데요.
3: 네, 아까 이제 세 분 다 수면 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면 위생 교육이 수면의 질을 좋게 해주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0: 잠잘 때 지켜야 할 수면 위생 지침 함께 알아볼까요?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오후엔 카페인 음료는 가능한 드시지 마시고요. 침대는 잠자는 공간으로만 쓰셔야 합니다. 늦은 밤에 하는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요. 잠잘 땐 침실을 가능한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솔루션이 바로 운동이죠. 만성피로 탈출을 위한 운동 솔루션입니다.
4: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운동의 목적은 편안한 상태를 좀 유지하는 겁니다. 그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뭔가 힘을 많이 쓰고 뭔가 그냥 근력 운동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힘들겠다가 아니고 운동을 했더니 몸이 좀 편안해진다. 자, 그럼 첫 번째 동작 제가 한번 먼저 해보면 자, 아주 편안하게 내려가셔서 내 손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한번 체크. 손 모아주시고 천천히 내려가 볼까요?
0: 허리 숙이기는 운동 전 내 몸의 가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리해서는 안 되니까요. 다음엔 서서 여러 방향으로 우리 몸통을 회전하는 동작을 해봅니다. 굳어있던 몸을 깨우고 역시 가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동작들입니다. 만성 피로를 겪는 사람들 중에는 몸의 균형이 깨져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번 솔루션엔 유독 스트레칭이 많은데 왜 그런 걸까요?
4: 자, 우리가 스트레칭을 통해서 좀 몸을 이완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어떤 레벨도 좀 낮추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줄 때 어떤 근육들과 관절들의 협응력도 좀 좋아집니다. 유산소 운동들 어떠실까요? 다들 하고 계신가요? 자, 이제 제자리 걷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100부터 숫자를 빼보겠습니다.
0: 자, 무리하지 않고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합니다. 뱃샘을 같이 하는 건 다른 곳에 집중력을 돌려 몸의 통증을 잊기 위해서라네요.
1: 90, 10, 88, 88, 86.
4: 자, 그 상태로 양손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0: 공통 솔루션과 함께 각자의 증상에 맞는 개별 맞춤 솔루션도 처방했습니다.
4: 이어서 여기 닦아주실 프로. 이렇게. 이때 또 엉덩이가 뛰지 않게.
0: 굳은 결심으로 이번 솔루션을 제대로 해보겠다던 형진님. 솔루션을 받은 날로부터 운동도 시작했고 예전

0: 전보다 걸음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솔루션을 시작한 지 7일째.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형진님은 뜻밖의 부산에 와 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 출장을 온 곳인데요.
1: 차를 바꿨는데 좀 작네요. 짐이 원래는 더 많거든요. 네, 스타렉스에 실어야 되는데.
0: 한동안 집 밖을 나가는 것도 힘들었다는 형진님입니다. 멀리 출장 온 것도 혼자 일하는 것도 모두 오랜만입니다.
2: 저 혼자는 2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저 혼자 이렇게. 네.
1: 어떠세요?
2: 아, 너무 좋습니다. 약간 피곤하긴 한데 이 정도는 뭐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0: 의욕은 넘치지만 체력이 받쳐줄지 걱정입니다. 형진님의 일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새집 증후군 예방 처리 작업인데요. 보통 사람들도 혼자서 하기에는 체력에 부치는 그런 일입니다.

0: 일을 하다 잠시 쉬는 시간이면 귀하신 몸에서 배운 솔루션도 해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치의가 솔루션으로 내어준 명상도 같이 시작했는데요. 벌써 달라진 것이 있다고요?
1: 그런 점은 숨 쉬는 게 자연스러워졌다고 할까? 저는 좀 심해지면 숨 쉬는 것도 제가 일부러 신경을 써야 되는, 원래 이제 그냥 신경 안 써도 자율신경이 이렇게 알아서 쉬는 건데, 내가 숨을 안 쉬면 멈출 것 같은 그런 막 걱정 때문에 숨을 막 부자연스럽게 쉬었는데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예. 뭐 피곤한 거 그런 것들 떠나서 들어도 돼요.
0: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숙소에 와서도 솔루션을 한 세트 더 합니다. 조금씩 몸이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찍어 공유합니다.
1: 이제 명상하면 되거든요.
2: 이 영상도 이렇게 계속 찍으시나 봐요?
1: 네네. 이제 매일 이제 제가 운동한 거 이제 PD님한테 보내드려서 검사 받습니다.
2: 숙제하시는 거예요?
1: 네네. 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3: 척추를 쭉 늘려보셔도 좋습니다.
0: 책은 무엇보다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건 다름 아닌 명상입니다. 형제님은 이번 솔루션을 통해 명상을 처음 접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가다듬는 일이 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 솔루션 중 하나였던 명상. 그래서 명상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명상 전문가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아마도 조금 괜찮을 때도 있고, 많이 아플 때도 있고, 더 많이 아플 때도 있고, 또 안 아플 때도 있는데, 이게 계속 아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5: 근데 계속 아픈데?
4: 네, 계속 아프긴 한데, 그게 가장 큰 강도로 계속 아프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아픈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자, 원래의 호흡보다 약간은 좀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들이마시고.
0: 호흡 훈련을 통해 편하게 깊은 숨을 쉬는 것이 명상 훈련의 시작. 여기에 내 몸을 내가 천천히 들여다보는 바디 스캔.

0: 자, 천천히. 자, 걸으시면서 발바닥의 감각이 어떤지 한번 발바닥을 살펴보시겠어요?
1: 자신의 몸과 마음에 천천히 집중할 것. 이것이 이번 명상 솔루션의 방향입니다.
2: 제 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항상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 기회에 통해서 제 몸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차 마시는 거, 여유롭게 차 마시는 거.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걷는 것도 좀 천천히 걷는 거. 그 두 가지를 꼭 해보고 싶어요.
1: 만성 피로에 있어 많은 의료진들이 치료법의 하나로 명상을 추천합니다. 명상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3: 이완훈련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완훈련은 이제 명상 같은 것들이고요. 호흡법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완이나 명상을 통해서 교감신경을 다시 이제 저하시키는,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경쟁적이지 않은 운동, 걷기라든지 가벼운 조깅 같은 걸 할 때는 규칙적으로 하고 나서는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완훈련 또는 운동,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여전히 눈, 코, 틀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떡집 사장님, 혜영님. 그런데 혜영님 표정이 뭔가 달라졌는데요. 일하는 모습은 똑같은데 뭔가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4: 따끈따끈한 시루떡 나왔습니다. 운동하고 오셨어요? 하얀 거 여보?
1: 전에 없던 에너지와 활력이 느껴집니다.
5: 예전이 약간 새벽에 나오셔서 일하시는 건가요?
6: 예. 똑같아요. 항상 특집은.
5: 통증은 좀 어때요?
6: 통증이요? 솔루션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7: 바야 소리를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운동 그런 거 그런 운동 같은 거 막 그렇게 자꾸 움직이고 막 하더라고요. 좀 활발해진 것 같고.
4: 네, 맛있는 떡 있습니다. 골라보세요. 떡국떡 만두 있어요. 골라보세요.
1: 네,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낼 수 없는 혜영님은 일하면서 틈틈이 꾸준히 솔루션을 해왔는데요.
6: 이번 솔루션을 받으면서 그래도 아무래도 정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운동을. 그러니까 그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대로 따라 하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바뀐 건 또 있습니다.
5: 찰밥이요? 만 원 5천 원.
1: 바쁠 땐 딸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만든 건데요. 멋진 찻집에 좋은 찻잔은 아니더라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차 명상을 즐기게 됐습니다.
6: 가자, 달콤아.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야지.
1: 산책을 못 가는 대신 출퇴근은 걸어서 합니다.
6: 천천히 가자, 달콩이.
4: 한 20분씩 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상황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걷는 거라도 천천히 좀 걸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1: 괜찮아요. 이렇게 가능한 솔루션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요즘 퇴근 후엔 집안일도 많이 합니다. 한눈에 봐도 솔루션 전 후에 확연한 변화가 느껴지시죠? 혜영님은 이 솔루션들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했다는데요.
6: 여기까지 했고.
1: 그런 의지와 각오 덕분에 통증이 줄어든 거겠죠.
6: 197.
1: 마지막 마무리는 조격하며 하는 명상입니다. 제작진과 사례자들.

0: 하지만 선임님의 경우 솔루션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3주간의 솔루션이 끝났습니다. 저마다 증상은 달랐지만 일상이 힘들 정도의 심각한 만성 피로를 호소했던 세 사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형진님입니다.
2: 자, 이게 처음 왔을 때 저에게 이제 피로감이 9점 정도로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검사에서는 피로감이 3점 정도로 많이 좋아졌네요.
0: 와, 정말 놀라운 변화인데요.
3: 많이 피로도 줄었고요. 네네. 이제 그 브레인 포그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아, 네네. 이런 뭐 피로는 얼마든지 극복하고.
2: 너무너무 잘하셨네요. 네네. 많이 많아졌고. 부교감 신경이 일단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근처까지.
0: 자율신경계 균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진통제는 한 안 먹은 지 4, 5일 됐고요. 아예 안 먹고.
2: 너무 잘하셨어요.
3: 네네. 감사합니다.
2: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잘 해주셔서 네. 아마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인생은 길잖아요. 아주 길고. 또 언젠가 또 나쁜 사이클도 한번 찾아올 수도 있을 네네. 거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긴 숨으로 이런 이제 생활 습관 교정했던 건 명상, 운동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면 앞으로 점점 좋아지실 거고요.
3: 명상이 진짜 너무 좋아서 계속 하고 네. 이제 네. 말씀하신 그 운동이나 네. 계속 수면 위생 네. 잘 지켜서 점점 더 건강해지고
2: 싶습니다.
3: 저 진짜로 좋아졌어요.
2: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네.
0: 무엇보다 잘 맞는 치료법을 찾았다는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2: 워낙에 나쁜 사이클 주기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요. 그리고 우울증 점수가 많이 좋아졌어요. 33점에서 21점 정도로 중증도의 우울증에서 이제 중등도로 한 단계 정도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0: 하지만 우울 지수가 좋아진 것에 비해 만성 피로도 수치는 1점 내려가는 데 그쳤습니다. 기대보다는 좀 아쉬운 결과지만 이제 시작이니까요.
4: 좀 여기서 주는 솔루션을 다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뭐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만이 된다는 거를 배웠으니까 앞으로 차츰 그 방법대로 생활 환경을 좀 바꿀 예정입니다.
5: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5: 네.
2: 네, 얼굴이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5: 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2: 얼굴이 밝아지셨고.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5: 이분 솔루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몇 주 동안은 좀 덜 아팠던 것 같고요.
2: 네.
5: 근데 이제 통증 같은 거는 이제 강도는 줄어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프고,
2: 네.
5: 피곤한 것도 조경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나은 것 같아요.
2: 네.
0: 만성피로 수치가 제법 떨어졌고 우울지수도 낮아졌습니다.
2: 가끔 친구들 아니면 혼자라도 이렇게 여행을 가서 바람도 좀 쐬고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고 본인을 위해서 에너지를 좀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죠. 좋은 기억들로 또 일주일을 걸어 놓고 살 수 있게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마지막으로 혜영님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6: 절대 방치하면 안 돼요. 또 다른 피곤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병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피곤할 때는 언제든지 두 손 놓고 딱 편안하게 쉬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7: 이게 본인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6: 네, 맞습니다.
2: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예민함이 완벽함을 추구할 때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에 있어서 완벽함 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돼. 내가 아니면 이거 할 사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꼭 필요한 일들만 하고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먼저 일보다는 본인의 건강을 먼저 챙기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에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 고통을 많이 겪는다, 이런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소방관들보다도 더 업무 스트레스가 큰 직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일하는 교정 공무원들인데요. 이 수감자들한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것, 또 게다가 각종 고소, 고발, 뭐 인권위 제소 등등으로 매우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 수감자들의 생활 또 관리, 그리고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까지 이 교정 공무원들, 교도관들의 책임은 참 막중하죠. 그래서 오늘 19년 차 교도관 한번 초대했습니다. 수원구치소 지금 기동순찰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박정호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박정호입니다.

0: 지금 교도소, 구치소 제가 얘기했는데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가 뭐죠?
1: 아, 네. 교도소는 이제 형이 확정되어서 재판을 다 받고 이제 마음의 단념을 하고 받은 형기를 살아야 되는 곳이 이제 교도소고요. 구치소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인신을 구속해 놓은 그런
0: 그렇군요.
1: 곳이 이제 구치소입니다.
0: 그러면 뭐 3심까지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1: 맞습니다.
0: 구치소에서 지내는 기간도 꽤
1: 네,
0: 길겠네요.
1: 구치소에서 지내는 기간도 길지만, 네,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일단 무죄 추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 이제 좀 강하게 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재판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정신이 없고 바쁜 이제 하루가 진행되고요. 교도소로 가게 되면은 일단 단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용자들이 교도관들의 말에 참 순응을 하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수가 있다면 이제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 이제 데리고 있어야 되고,
0: 그렇죠.
1: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개월만 버티면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0: 그러면 교도관들이 근무하기에는 구치소가 더 힘들군요.
1: 구치소가 여러 가지 잡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조금 힘든 편입니다.
0: 전국에 교도소가 몇 군데, 구치소가 몇 군데, 또 우리 교도관들은 몇명 정도가 있습니까?
1: 아, 전국에 교도소, 구치소 총 합쳐서 55개소가 있고요. 교도소가 40개, 민영교도소를 이제 포함해서 4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치소가 12개, 지소가 3개, 이렇게 해서 총 55개 교정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지금 16,771명이고요. 수용자들은 이제 정원이 한 5만여 명 되는데, 이제 현재 6만 2천여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0: 그럼 과밀이네요.
1: 네, 상당히 지금 과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교도소, 구치소 할거 없이 다 그래요?
1: 아, 교도소보다는 구치소, 특히 이제 수도권 내에 있는 구치소가 과밀이 심합니다.
0: 그렇게 과밀하면은 그 사실 거기 수감돼 있는 분들도 이 정원을 초과하면 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하지 않나요?
1: 네, 생활하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좀 힘들고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정원이 뭐 6, 7명인 방에 뭐 10명에서 12명까지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0: 아이고.
1: 예, 기본적인 생활이 힘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교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제대로
0: 안
1: 작동이 안
0: 되죠.
1: 되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수용자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직원들도 힘들고 서로서로가 다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교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 수용자들이 그대로 이제 출소를 하게 되고,
0: 또
1: 그럼
0: 재범 여지도
1: 예,
0: 있고.
1: 맞습니다. 재범의 위험을 또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게
0: 그리고
1: 됩니다.
0: 어떤 법적 정원을 초과해서 수감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수감자들의 인권 침해 아닙니까?
1: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0: 그죠?
1: 그래서 저희 교정본부에서 이제 증축이나 개축이나 신축을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걸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게 일부 혜택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정시설을 증축도 하고 개축도 하고 신축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각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전땅 고르기가 구하기가 쉽지 않죠.
1: 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이 어렵고요. 네,
0: 그렇죠.
1: 지금 지방이나 이런 좀 외진 곳으로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0: 자, 지금 수원구치소의 기동순찰팀 팀장이라고 제가 소개를
1: 네,
0: 했는데,
1: 맞습니다.
0: 기동순찰팀은 뭘 하는 곳입니까?
1: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교정시설의 특수부대 역할을 하는 팀인데요. 교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기 상황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초동 조치를 하고, 평소에는 수용자들의 기초 질서 단속도 하고, 뭐 폭동, 난동, 그다음에 응급 환자 발생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면 저희가 가서 즉각 이제 조치를 취하는 그런 팀입니다.
0: 어떤 위기 상황이 제일 많이 나와요?
1: 뭐 평소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들은 수용자들 간의 싸움,
0: 싸움.
1: 네. 그리고 좀큰 위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자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용자들이 처우 불만에 대해서 자기의 그런 분노를 표출하려고 벽에다가 머리를 막 부딪혀서 뭐 두피가 찢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손톱깎이나 자신이 쓰고 있는 안경을 취식해서 이렇게 먹는다거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수감시설에 들어오다 보면은 수용자들이 심리적으로
0: 좌절하고.
1: 많이
0: 예,
1: 좌절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도 이제 근무하면서 한 세 번 정도 목격을 했었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제 살려내본 경험도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소방관 잠깐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0: 소방관의 스트레스 예, 많다.
1: 소방관들은 이제 생명을 구하면은 국민적으로 영웅이 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되게 감사를 받기도 하는데
0: 예.
1: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생명이지만 그 생명을 살리고 나면은 일단 가족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족들이 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씁쓸한 예, 부분도 있습니다.
0: 그런 차이가 있군요.
1: 네.
0: 뭐 제가 또 시작하면서 소방관보다 더 업무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네. 교도관들에 대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정도라든지 정신적 네. 질환 정도라든지 네, 이런 걸 네. 조사한 자료들이 있나요?
1: 아, 네. 저희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정본부에서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1: 뭐 2022년에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 5천 명 정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중에 4.8% 가 자살 계획을 했었고
0: 허허.
1: 실제 시도를 해본 사람이 1.9%나 됩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정도냐면 일반 성인 남성의 4배에서 5배 정도 네, 그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0: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한 조사보다도 더 높은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아.
1: 가장 지금 직군 중에서는 스트레스가 예. 높게 나오고 있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폐쇄된 공간에서 좀 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대상자가 또 수용자다 보니까
0: 그렇죠.
1: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뭐 그 안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한 법 집행관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이제 좀 따뜻한 손길로서 이제 교정 교화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역할도
0: 맞아요.
1: 하거든요. 그 사이에 역할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스트레스를 좀 받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폭언이나 또 두고 보자 뭐 이런 정서적인 폭행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울감이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각종 고소 고발 뭐 인권위 제소 뭐 정보 공개 청구 이런 게 그렇게 많다면서요?
1: 네 정말 많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수용자들의 인권을 위한 권리 구제 제도거든요.
0: 예, 예.
1: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이제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건이 나왔거든요. 5만 건 넘게 나왔습니다.
0: 그러니까
1: 수용자들 정원이 5만 명 정도 되는데 거의 한 명에 한 번씩은 다 했다는 뜻이죠.
0: 뭘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원구치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원구치소장의 뭐 업추비, 업무 추진비, 내역, 영수증을 뭐 몇 년치를 공개해달라.
0: 왜요?
1: 그냥 직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죠. 그들이 궁금한 건 없습니다.

0: 그리고
1: 어.
0: 그 5만 건 중에 45%를 취하를 했거든요, 중간에.
1: 어.
0: 왜냐면 그 자료들을 다 복사하려면 또 돈이 듭니다.
1: 그렇죠.
0: 보관금을 떼기 전에 취하를 하면은 이제 보관금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 사이에 그 자료를 찾고 또 복사를 하고 이런 수고를 하거든요. 결국은 직원들이 이제 수고만 하고 이제 이 수용자들은 취하를 해버리니까
1: 참.
0: 헛된 수고가 되고.
1: 그냥 정말 골탕 먹이기 위한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니, 방금 예를 들었던 뭐 교도소장의 업무 추진비 그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0: 네, 그게 이제 정보공개법에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자료가 있고 이제 비공개 자료가 있는데
1: 예.
0: 공개해야 되는 자료들은 이제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부분 공개가 더 어렵습니다. 부분 공개는 이제 이게 공개 자료면
1: 예.
0: 부분 공개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자료를 다 이렇게 화이트로
1: 지워가지고
0: 지워서 제출을
1: 복사를
0: 그러니까
1: 하고
0: 복사를 해서 이제 자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수고가 있고요. 고소 고발 이것도 상당합니다. 지난 10년간 고소 고발 당한 직원이
1: 예.
0: 16,3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1: 16,000명이 지금 거의 다.
0: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죠. 네.
1: 어.
0: 이제 그중에 실제로 이제 기소가 된 것은 0.0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대부분 중간에 무혐의나 각하로 다 끝나고요. 실제
1: 예.
0: 기소된 거는 그렇게밖에 안 되고 기소가 돼도 대부분 형식 재판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수용자들이 어떤 걸로 고소를 하냐면 제일 많이 하는 고소 제명이 직권남용죄입니다. 제가 이제 직접 겪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수용자가 거실에서 씻는 그 화장실에서 씻는 슬리퍼가 있습니다.
1: 슬리퍼.
0: 네, 슬리퍼. 이제 슬리퍼가 조금 찢어졌습니다. 저한테 이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리퍼를 물품이 지급되는 날짜가 있어요.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 수요일이면 수요일 날 이제 물품이 지급이 되는데
1: 예.
0: 그 친구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심각하지 않으니까 좀 기다려라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겠다. 왜 그런 걸로 직권을 남용하냐고 이제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한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날라오냐면 집으로 날라옵니다. 집으로 날라오면 저희 와이프가 보고 무슨 또
1: 큰일인
0: 직권남용, 예.
1: 것처럼.
0: 그렇게 또 이제 직원들이 좀 타격을 받거든요. 그런 걸 이용을 하는 거죠. 예. 뭐,
1: 고소, 고발, 인권위 제소.
0: 네. 인권위 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위 진정도 지난 10년간 4만 천여 건 이제 제소를 했는데 단 0.3%만 이제 권고로 인용이 됐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각하가 됐던 상황이어서 그냥 뭐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그냥 인권위 제소하면은 직원이 좀 어느 정도 심리적 부담을 느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직원들에게 어떤 자기 주장을 하고 제가 겪었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수용자 제가 이제 징벌 수용동에서 근무를 할때 이제 징벌을 받고 온 수용자가 있었는데요. 그 수용자가 이제 어머니 접견이 왔었습니다. 어머니 접견을 하고 와가지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래서 좀 딱하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상담하다 보니까 많이 교화된 것 같고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이제 징벌을 감면해주기 위해서 상부에 보고를 할 테니까 반성문을 좀 써봐라. 그럼 내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너 징벌 감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출해서 이 수용자 징벌이 감면이 되고 이제 일반 거실로 이동을 했는데 이 수용자가 일반 거실에 가서 제가 반성문을 강요했다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또 인권위에 제소를 한 겁니다. 이런
1: 이게
0: 식으로
1: 말이 됩니까?
0: 제가 도와줬는데 반성문을 강요했다고 또 그렇게 인권위에 제소를 하고
1: 아니, 자기한테 좋아졌잖아요.
0: 네.
1: 실제로 징벌이 감면됐고.
0: 네, 그랬는데 이제
1: 그게 싫은가 봐요?
0: 자기는 이제 그 당시에
1: 아이고.
0: 반성문을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거죠.
1: 아이고. 참.
0: 그래서 그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1: 그리고 뭐 실제로 막 폭언, 폭행 이런 것도 빈발해요?
0: 아, 많습니다. 직원을 이제 물리적으로 폭행을 해가지고 그게 형사소송치가 되는 게 1년에 한 100여 건 정도 되는데
1: 그럼
0: 사실
1: 추가로 또 형을 더 살아야 되죠?
0: 네, 직원들이 그냥 어느 정도 맞고도 그냥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치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송치되는 게 이제 100여 건이 넘고 뭐 이런 물리적인 폭행도 폭행이지만 자기 이제 분변을 모아놨거나 아니면 음식물 같은 거 모아놨다가 직원한테 뿌리는 경우
1: 아이고.
0: 그런 경우도 최근에도 있었고요. 저희 구치소에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로 뭐 두고 보자.
1: 예, 예.
0: 뭐 이런 식의 그런 정서적 폭행도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징벌 수용동 근무할 때 저랑 같이 근무하는 징벌 수용동에 두 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1: 예.
0: 거기는 좀 이제 규율 위반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 후배 직원한테 이제 출소를 하루 앞둔 수용자가 나가서 너희 와이프를, 너희 아내를 내가 해코지 해버리겠다는 식의 말을 한 겁니다.
1: 교도관의 부인을?
0: 네. 그 후배 직원이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고 이제 긴급적으로 이 사람을 송치하기 위해서 이제 교정 경찰이라고 또 이제 수사팀이 있거든요. 수사팀에 인계를 해서 이제 검찰에 긴급 송치를 했습니다. 긴급 송치해가지고 이 수용자가 이제 다음날 출소하는 날 이제 검찰에서 저희 정문 앞에 기다리다가 바로 협박죄로 바로 다시 체포해가지고 네, 구속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 아, 네. 그런 식으로 실제 가족 위협까지 다 당하고 그러니까 참 아무리 좀 이렇게 대범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참 어렵겠군요.
0: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네.
1: 어.
0: 근데 모든 수용자가 그런 건 아니니까.
1: 아, 물론, 네. 물론. 네, 네. 네. 그 뭐 평균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수용자의 한 반이 악질적이면 반은 괜찮고 어떻게 됩니까?
0: 95%는 괜찮습니다.
1: 아.
0: 네, 5%가 직원들을 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네. 뭐 인권이 진정 이런 거는 이제 뭐 많이 하는데 뭐 그렇게 직원을 협박한다거나 뭐 폭행한다거나 이거는 일부 문제의 수용자들이 한 기관을 그렇게 많이 힘들게
1: 하죠.
0: 네, 합니다.
1: 그래도 95%는 비교적 네. 고분고분합니까?
0: 네. 그래도 규율을 따르려고 하고요. 네. 이제 이 안에서도 기초질서를 어기면은 밖에서도 더 큰 죄를 저질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잘 하고 잘 순응하려고 합니다.
1: 또 모범수로 지내면 뭐 가석방 되기도 하고 하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런 걸 위해서라도 네. 그렇겠네요.
0: 네, 자신들의 그런 처우급이나 이런 거를 올리기 위해서 경비 처우급 같은 거 올리기 위해서
1: 그렇죠.
0: 노력을 합니다.
1: 네. 5%가 그렇게 많은 힘들게 한다, 교도관들을.
0: 네, 맞습니다.
1: 그렇게 그 교도관들을 좀 지원하는 시스템 좀 있습니까?
0: 저희 교정본부에서는 그 마음 나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 마음 나래?
0: 네. 직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즉각적으로 심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1: 네.
0: 외부 상담사랑은 언제든지 이제 전화로 상담하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상담할 수도 있고요. 뭐 살림치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자긍심 고치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1: 예,
0: 뭐 레포츠 같은 것도 이제 직원들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지금 많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0: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돼요? 교도관들의 일과는?
1: 교도관들은 이제 교도관 업무가 너무 다양해 가지고 일단 수용동 근무자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0: 예.
1: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아시는 거는 이제 수용동에서만 근무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수용동 근무자들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8시에 출근합니다. 8시에 출근을 하면은 야간 근무자랑 같이 이제 인수인계를 합니다. 인원 점검을 하고 잘 있는지 인원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아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일과는 수용자들 각 방에 그 거의 한 명이 직원 한 명이 수용자 한 100여 명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그들이 요청 사항들을 보고전으로 막다 내거든요. 아침에 이제 보고전 이만큼 쌓입니다. 간단한 자기 지금 보관금이 얼마 있는지 알려달라, 재판 날짜 언제인지 알려달라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쌓입니다.

0: 그 잔물을 이제 처리하면서 아침에 수용자들 운동을 시키고요. 점심 때는 또 배식을 하고 또뭐 재판이 있으면은 재판을 내보내고 계속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고요. 의료 업무가 있을 때는 이제 수용자들 병원에 보내고 그 안에 또 이제 병원이 있거든요. 예. 그런 업무를 계속 하고 또 중간중간 이제 상담 보건전이 나오면 상담을 하고 계속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루에 지금 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수용자 100명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마다 요구사항이 다 달라서.
1: 한 명이 100명을 관리한다. 어렵죠.
0: 네, 어렵습니다. 지금 100명 넘는 수용동도 많습니다. 120명, 130명 되는 데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혼자 하다 보면 또그 중간에 케어하지 못한 애들끼리 또 싸우고, 뭐,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전쟁터 같이 됩니다. 그러면 또
1: 그렇군요.
0: 우리 기동수차팀이 가서 또 도와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를 또 마무리하고, 중간중간 또그 인원 점검을 항상 하고, 그렇게.
1: 눈코뜰새 없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식사도 마음 편히 못 하시겠어요?
0: 식사 교대 시간이 사실 정말 짧습니다. 식사 교대 시간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일반 공무원들이나 뭐 회사원분들은 1시간, 12시부터 뭐 1시, 이렇게 1시간은 주는데 저희는 1시간이 안 나와요. 거의 보통 한 3, 40분? 근데 사실 저희가 핸드폰 같은 거를 못 들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1: 핸드폰을 못 들고 들어가요?
0: 네네. 수용동에는 이제 핸드폰을 못 들고
1: 왜요?
0: 들어갑니다. 이제 수용자들과 이제 부조리가 생길 수도 있고. 네네. 전자기 같은 게또 들어가게 되면은 혹시라도 이제 분실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가 거의 동일한 네,
1: 그렇군요.
0: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점심시간에 휴대폰에 확인도 하고 이제 뭐 SNS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밥 먹고 양치하고 또 교대를 좀 가야 되는데 이제 또 근무지에 들어갈 때 시간 딱 맞춰서 들어가는 것보다 한 5분 정도 일찍 들어가야 또 저를 대신해서 온 근무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해서.
1: 가뚝 3, 40분밖에 없는데 거기서 또 5분 당겨가지고.
0: 네, 그래서 또, 그게 또 사회생활하는 방법이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밥을 빨리 먹는 그런 습관이 들고 저희가 그래서 저도 뭐 밥을 먹는데 거의 10분 이내로 다 먹습니다. 먹게 되고. 그런 직업병이 또 있죠.
1: 근데 야간 당직도 자주 서야 되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1: 그죠?
0: 네. 야간 근무는 저희는 이제 4부제라고 해서 이제 4일에 한번 이제 야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지금 본부에서 저희가 야간 근무 후에 휴식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1: 그래야죠.
0: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휴식 보장이 안 돼가지고 쉬어야 되는 날에도 또 나오기도 하고 인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 자, 어쩌다가 교도관이 되셨습니까? 벌써 19년 차신데.
0: 네, 저는 사실 이제 교도관이라는 직업도 몰랐고 사실 공무원 저희 아버지가 제복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공무원은 절대 안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 아버님이 어떤
0: 저 군인 공무원이셨고요. 군인 직업 군인이셨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힘든 삶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일반 직장인이 되고 싶었는데 제가 호텔 경영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호텔 전공을 살려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 저희 선배 한 분이 한 명이 그 교정학 책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저 처음에 치아 교정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교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직업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영화를 한편 보라고 해서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는데
1: 그린마일,
0: 네, 거기에서
1: 톰
0: 상당히
1: 행크스 나오는
0: 네,
1: 거네.
0: 맞습니다.
1: 저 봤어요.
0: 네,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감명을 받고 또 이제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다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이제 공무원 시험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1: 교도관은 따로 뽑죠?
0: 아닙니다. 똑같이 국가공무원 시험인데 과목이 조금 다르고요. 네, 1년에 한번 국가공무원 그 공채 시험을 보고 들어오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 처음 부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0: 저는 교수님도 아시는 그 청송교도소.
1: 아니, 그 제일 흉악범들이 많이 간다는 거기죠?
0: 네, 제가 임용했을 때만 해도 그 청송교도소였고 그 흉악범들이 상당히 많았고 대부분들이 무기수, 살인이었죠. 지금 이제 경북 북부 제1교도소로 이 명칭이

0: 바뀌었고요.
1: 예.
0: 제가 처음 들어간 근무지가 총선교도소 안에서도 가장 힘든다는 경무지였어요. 제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보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더니 이제 한 수용자는 환청 때문에 화장실에다가 변기에다 머리를 박고 물을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환청 안 들리려고. 어떤 수용자는
1: 그런 사람 치료를 받아야 되지
0: 그쵸, 약을 먹는데도 안 되니까 이게
1: 않아요?
0: 사람을 죽이고 들어온 수용자들이 그 수용동의 대부분이었고 거기에 상당히 눌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상당히 겁도 많이 먹고 그들이 딱 쳐다보면은 마음이 쿵 내려앉아서 눈을 막 피하고 그랬거든요.
1: 그랬겠죠.
0: 예,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많이 경력이 되고 이제 시체 말로 짬이 차서 이제 승자들이 그렇게 쳐다보면은 제가 그냥 눈 인사하면서 고생 많아요 이렇게 딱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 그
1: 예.
0: 수용자들도 이제 눈빛이 좀 따뜻하게 변하고 예, 이렇게
1: 신입 교도관이 오면은 또이 수감자들이 일부러 또좀더막 험하게 하죠?
0: 아 맞습니다.
1: 그죠?
0: 이제 신입 교도관들이 들어오면은 수용자들이 특히 테스트를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0: 예, 테스트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수원구치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용자가 방에서 운동을, 여러 명이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조직폭력 수용자도 있었고요. 그 추종 세력들도 있었고,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실에서 운동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도록 신규 직원이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수용자가 딱 보고, 신규 직원인 걸 알고, 어디서 찌끄레기가 왔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야, 신경 쓰지 마. 그냥 해! 이러는 겁니다. 그 중에 좀 우두머리 같은 애들이. 그러면은, 누가 봐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감정을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제 신규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게 그때 감정 조절을 해야 얘네들 처벌을 할 수가 있다. 그때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이제 뭐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감정적인 행동을 한다면은 그들을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똑같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저희가 항상 이제 바디캠이라고 촬영할 수 있는 도구를 차고 다닙니다. 촬영하고 관계 규정을 고지하고 바로 규정대로 처벌하고 불필요한 말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수용자들이 되게 무섭게 생각을 해요.
1: 그냥 아주 행정적이고
0: 네,
1: 사무적으로.
0: 사무적으로 규율 위반했을 때는 대신에 이제 수용자들이 고충이 있거나 상담을 요청할 때는 감정을 엄청 개입을 많이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 그랬구나.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무리 좀 말이 안 되고 허무맹랑한 말을 해도 그냥 인정해주고 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수용자들이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말을 경청해준 그런 경청 받아본 경험이 없기
1: 야,
0: 때문에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그 수용자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 말을 잘 따르죠.
1: 그러니까 규율 위반의 경우와 상담의 경우 교도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군요.
0: 아, 네, 맞습니다.
1: 그것도 능력이겠어요.
0: 그게 이제 교도관이 가장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감정 조절하는 거. 근데 신규 직원들은 의협심이 상당히 강해요. 정의감도 강하고. 그래서 이 범죄자들을 내가 응징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이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많이 조언도 해주죠.
1: 그뭐 각종 희대 이름 알려진 흉악범들도 다 만나셨겠어요?
0: 웬만한 좀 유명한 이름이 알려진 그런 범죄자들을 다 만나본 것 같습니다.
1: 조직폭력배들이 교도소 안에서도 조직을 뭐 해가지고
0: 아, 네.
1: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0: 아, 엄청
1: 나오잖아요.
0: 많죠.
1: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0: 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제 사회에서도. 근데 사실 조직폭력 수용자들이, 안에서 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뭐, 조직폭력 수용자들을 추종하는, 추종 세력들이 더 말썽인 경우가 많고,
1: 조직폭력배를 추종해요?
0: 네.
1: 무슨 말이죠, 그게?
0: 그러니까 조직폭력배가 되고 싶어서 그
1: 아,
0: 조직에
1: 들어가고 싶어서?
0: 예, 그래서 오히려 뭐 안에서 말썽을 부려서 자기 위신을 좀
1: 존재감을
0: 네,
1: 부각시키고.
0: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썽을 부리는 수용자들도 많고. 그리고 조직폭력 수용자 중에서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저한테 우울증 상담을 한 조직폭력 수용자도 있었어요. 그 수용자는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나가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1: 나가면 또그 일을.
0: 네, 나가서 조직폭력배 일을 하기 싫은데 그 일을 또 해야 된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고, 뭐 이런 이제 조직,

0: 분유 수용자들이 출소해가지고 저한테 그 SNS로 안부 인사 물어보는 수용자들도 있고, 한 번은 그 추종 세력이 이제 제가 근무하는 징벌 수용동에 들어왔는데, 마침 징벌 수용동에 중견 조직폭력 수용자가 있었어요. 제가 그 방에 이제 넣으면서 중견 조직폭력 수용자한테 이 친구가 조직폭력배를 대고 싶어 하는데, 자네가 좀잘 얘기해서 안 좋은 점 얘기해서 조직폭력 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봐라. 뭐
1: 예방을
0: 했더니,
1: 해봐라.
0: 그랬더니 이제 조직폭력 그 수용자가 자기한테 그런 말 해준 사람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1: 그런 역할을 맡겨준 사람도
0: 그쵸. 착한
1: 없었겠지.
0: 역할을 맡겨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얘가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에서 그 친구를 잘 다독여가지고 이제 출소를 시키는데, 출소하는 날 둘이 막 끌어안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끌어안고 있길래 그 청음을 할수 있거든요. 방에서 뭘 하나. 그래서 들어보니까 막 엉엉 울면서 형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다독여가지고 생활 잘 시키고 출소시킨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모여있을 때는 그들이 막 위신을 부리고 하지만 1대1로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여린 부분도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를 미워하는 건 아니고,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1: 근데 아무튼 영화에서처럼 조직폭력배들이 말썽을 부리는 건 아니군요.
0: 거기서 뭐
1: 오히려 차분하게 지내는군요.
0: 차분하게 지내는 수용자들이 많고, 뭐 집단으로 막 그렇게 싸움을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 제가 19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순응하려고 하는 수용자들
1: 조직폭력배들은 자주 왔다 갔다
0: 하죠.
1: 하니까 그렇군요.
0: 그런 경우도 있고.
1: 상담, 그래서 정말 교정교화를 시키는, 이게 또 아주 주된 업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0: 맞습니다.
1: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그런 수감자들 많으실 것 같아요.
0: 기억에 남는 수용자들 상당히 많은데, 상담을 통해서 이제 좀 정화시켰던 수용자는, 제가 천안에 근무할 때 이제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 수용자는 어떤 수용자냐면, 일반인들이 그런 브랜드 있는 그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다니면은 그런 폭행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든대요.
1: 왜요?
0: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너무 못 먹고 자라가지고,
1: 가난해서.
0: 그 값비싼 커피 한 잔이면 자기는 한끼 밥이 되는데, 그거를 그냥 커피로 마신다는 게 자기는 분노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얘가 고백을 하는데, 한 4시간을 상담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기 개방을 하면서 엄청 울더라고요. 엄청 울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 어린 시절 일들, 뭐 어머니가 가정폭력 때문에 누나랑 도망가서 아버지랑 둘이서 사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자기는 이제 학교에서 밥도 못 먹고 선생님이 직원 식당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갔던 일들, 거기에서 일어났던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뭐 이런 것들 막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뭐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좀 마음이 정화가 돼요. 수용자가 정화가 되면서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하고 나면 이제 또 새로운 삶을 또 다짐하게 되기도 하고.
1: 그죠.
0: 또한 번은 쌍둥이가 들어왔어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들어왔는데, 얼굴이 똑같으니까 형의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중고차 사기를 친 거예요.
1: 형 신분증으로 사기를.
0: 똑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형이 잘못하면 형이 들어올 뻔했죠.
1: 그렇죠.
0: 근데 그 친구가 쌍둥이인데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 밑에서 둘이 커와가지고 둘이 엄청 끈끈하더라고요. 형은 이제 평범하게 직장인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기를 치고 나니까 형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둘이 세상에는 둘밖에 없는데 형이 돌아서니까 얘
1: 배신감이 강했겠죠?
0: 배신감 엄청 강했죠. 그래서 이 수용자가 그거를 되게 못 견뎌 하더라고요. 형이 이제 나한테는 형밖에 없는데, 형이, 쌍둥이 형이 이제
1: 나를 안
0: 안
1: 본다?
0: 본, 접견도 아예 안 오고 연락도 아예 안 받으니까. 편지는 주구장창 쓰는데 답장도 안 오고.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제가 형이랑 전화를 계속 시도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다가 한번 받으셔가지고 저랑 한 시간 정도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의 그런 어려움, 동생이 지금 반성하고 있는 마음들을 이제 전달을 하고 접견을 와가지고 이제 화해하고 뭐 엉엉 울면서 화해하고 해서
1: 형제를 화해시켰고.
0: 그랬던 경험이 또 생각이 납니다.

0: 그렇게 뭐 상담을 통해서 교정 교화되고 그러면은 출소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그러죠?
1: 아, 출소한 후에 연락이 오는 수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SNS를 공개해놔가지고, SNS를 그로 많이 출소한 후에 연락이 예. 많이 오는데, 많이 곤란한 경우도 좀 있고요. 이제 출소자들이 사실 나가서 취업을 하기 되게 힘들어요. 아. 근데 출소자인 거를 대부분 이제 고용인들이 압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월급을 이제
0: 적게 주거나
1: 안 주거나 그러면은 이제
0: 도움을 요청하는군요.
1: 자기 잘 살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너무 죄송하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또 안 된다고 막 또 이렇게 다독이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소해서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겠죠. 잘 살고 있는 수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물론.
1: 그렇게 또 힘들어하는 수용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0: 아무튼 네. 교도관으로서는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바로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상담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사회에 그렇죠. 나가서 잘 살고 이런 게 제일 뿌듯하시죠?
1: 네, 맞습니다. 사회에서 잘 살고 있는 거. 그게 가장 이제 저에게는 보람이고 또 그 안에서 잘 보살펴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예. 감사 메시지를 받는다거나 이럴 때 좀 많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0: 최근에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오는 신종 범죄로 제일 많은 건 뭡니까?
1: 요즘에는 가장 많은 범죄가 마약 범죄인데요. 아. 신종 범죄는 아니지만 마약 범죄가 급격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0: 예.
1: 또 범정부적으로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이제 수용자들이 마약 수용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놀라운 것은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0: 아이고.
1: 그래서 정말 놀라운데 그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약을 이제 운반하거나 뭐 일명 드라퍼라고 하거든요. 이제 어디 갖다 놓는 운반책이나 공급책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근데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마약 총책을 잡고 보니 고등학생이었다는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중고생들이 정말 범죄를 범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약 범죄 말고도 소년수들이 짓는 범죄들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특히 저희 휴대폰 많이 가지고 다니지
0: 예,
1: 않습니까?
0: 예.
1: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촬영하는 성범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 만남 이런 것들을 조건 만남을 유인해가지고 감금을 합니다. 어디로 오라고 해서 이제 조건 만남 하는 척 하면서 숨어 있다가 감금해가지고 그 사람을 폭행하고 협박하고 돈을 이제 뜯어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차까지 이제 고등학생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그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점점 소년수들이 이제 범죄가 대담해지고 대범해지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제가 많이 고민을 하게
0: 네,
1: 되고
0: 네.
1: 사실 이제 범죄에 대한 관대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된 것 같고 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범죄를 좀 가볍게 희화시키고
0: 예,
1: 뭐
0: 예.
1: 교도소나 교정시설에서 나온 출소자들이 뭐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0: 그런 소년 수용자들을 위한 학교도 생겼잖아요.
1: 네, 맞습니다. 2023년, 작년 3월에 이제 소년범죄 종합적인 이제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소년 그 만델라 학교라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 생겼거든요. 그 만델라 학교에는 지금 현재 46명의 소년수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수용자들이 나이가 14세에서 17세가 대부분이에요. 그 나이 때는 사춘기잖아요. 저희 집에도 이제 사춘기 애들이 두 명이 있는데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 교도관들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도관들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0: 정규 교과과정 공부를 하는 거죠?
1: 정규 교과과정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검정고시 많이 대부분
0: 네.
1: 이제 중졸 고졸 이제 검정고시를 하고요. 네 이번에 4월 달에 이제 검정고시에서 26명이 봤는데 전원 이제 다 합격을 했고요.
0: 예.
1: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고졸 검정고시 만점을 받았습니다.
0: 만점까지?
1: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용자는 이제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했는데 저희 직원이 또 안내를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뭐 그렇게 소년 수용자를 위한 학교 이처럼 네. 일반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카페 이런 것도 있죠.
1: 아 맞습니다.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 따송 카페라고 따뜻한 손길 이렇게 줄여서 따송 카페인데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송 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 교정 시설에서 운영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0: 예, 예.
1: 그 중에 이제 뭐 제빵, 제과, 뭐 바리스타, 뭐 임의용, 예. 뭐 한식, 양식, 뭐 중장비 밖에서 따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0: 자격증을 다 따는 거죠.
1: 네,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들의 이제 사회 정책을 돕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제빵이랑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그 여자 수용자들이 네. 출소를 하면은 바로 취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따송 카페에서 어느 정도 운영하는 방법이나 일을 해보면서 이제 초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0: 경험을 해보도록
1: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그런 카페입니다.
0: 그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죠.
1: 많아져야죠.
0: 모든 구치소 교도소에 좀 다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0: 네, 네. 교도관이란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1: 아, 저는 등대라고 생각합니다.
0: 등대.
1: 네. 저희가 뭐 빛나고 남들이 막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지만 그 어두운 그 바닷길을 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등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0: 정말 적절한 비유인 것 같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교도관 수감자들이 교도관을 보고 위안을 삼고 있고
1: 네.
0: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는
1: 네, 맞습니다.
0: 그런 역할이 돼야죠.
1: 네, 맞습니다.
0: 교도소, 구치소가 처벌을 위한 기관인가, 교정을 위한 기관인가. 사실 교정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1: 네.
0: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여전히 그냥 처벌 위주의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죠?
1: 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이제 국민들도 이런 부분을 좀 아셔서 좀 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0: 네, 네. 네,
1: 좀 나라에서 투자가 된다면
0: 교도소 구치소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상 범죄 예방이 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바닷길 비추는 등대처럼 많은 수감자들에게 정말 길잡이가 되는 그런 교도관들 더 많이 우리가 좀 박수치고 칭찬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포지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안타까운 뇌사 상태에 빠진 분들이 종종 장기 기증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를 접합니다. 뭐 5명, 6명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뭐 이런 이야기 말이죠. 그런데요, 이 장기 이식을 대기한 분만 지금 5만 명이랍니다. 근데 지난 한 해 뇌사 장기 기증자는 483명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오늘 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라는 직함이 있네요. 보통 간호사분들이 한다고 하는데요. 유세웅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저는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란 직함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접했습니다.
1: 네.
0: 보통 간호사분들이 하신다고?
1: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는 이제 기증자분께서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시면은 이제 그 기증이 실제 이식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모든 업무를 이제 조정하고 중재하고 관리하는 전문 간호사를 말합니다.
0: 그러면 어디에 소속돼서 일해요?
1: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는 병원 소속이고 또 흔히들 헷갈리시는 장기 기증, 장기 구독 코디네이터는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 둘의 차이점은 이제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는 수혜자와 그리고 대기자 여기에 초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장기 기증 혹은 장기 구독 코디네이터는 이제 기증자 초점이 있어서 그분들 면담하고 동의서를 받고
0: 네.
1: 이제 전체적인 절차 다 끝나면은 이제 장례식장으로 같이 인도해 드리고 또 후에 유가족 케어까지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를 말합니다.
0: 그러면 크게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와 장기 기증 내지 장기 구득 코디네이터.
1: 네, 맞습니다. 네.
0: 두 영역으로 나뉘는군요.
1: 네, 맞습니다.
0: 우리 유세훈 코디네이터는 그럼 이식 부분만 담당하시는 거예요?
1: 이제 원래 직무는 그런데요. 이제 한국의 뇌사 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 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HOPO라고 불리는 그런 기관들을 정해놨습니다. 요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뇌사 판정 대상자가 생겼을 때 이제 기증자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2000년도에 이제 장기 등 이식과 관련된 법률이 시행됐을 당시에는 이제 그런 기관들이 뚜렷하게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뇌사자 관리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호포라는 기관을 지정을 해서 현재는 이제 3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0: 주로 대형 병원들이겠죠? 그죠?
1: 예,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은 이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야 되고요.
0: 그러니까요.
1: 예, 주로 뭐 흔히 알려져 있는 대형 병원이라든지 이제 지방에 있는 유사의 병원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유세훈 코디네이터는 지금 그런 병원에 근무하고 계신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HOPO에 근무하고 있는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0: 예.
1: 저희 병원 내에서 뇌사자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제 직접 가서 면담도 하고 동의도 하고 장기 구독 코디네이터의 업무까지 같이 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두 가지를 함께.
1: 네, 맞습니다.
0: 자, 우선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필수 전제 조건이 뇌사인 거죠?
1: 아, 네, 맞습니다.
0: 뇌사가 뭔지, 뇌사와 심장사 이렇게 구분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1: 아, 국내에서 그 사망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뇌사와 심장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뇌사 상태에서만 기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흔히들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0: 예,
1: 뇌사 같은 경우는 그 호흡을 담당하는 연수호를 포함한 모든 그런 뇌 부분이 사망을 해서 이제 수일, 수주 내에 이제 자연스레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요.
0: 아니, 호흡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수일이 아니라 그냥 몇 분 안에 사망하는 거?
1: 네, 그래서 일단은 동의를 하시면은 이제 인공호흡기를 좀 적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하고요. 반대로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에 타격을 입은 건 맞지만 그런 호흡을 담당하는 중추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제 그런 인공호흡기의 도움 없이도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장기 기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사 상태는 뇌가 다쳐서 호흡이 정지된.
1: 예, 맞습니다.
0: 인공호흡기를 떼면 바로 사망하게 되는.
1: 예, 바로거나 아니면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0: 물론 식물인간처럼 뭐 의식도 전혀 없고 뭐 이거는 기본이 된 거고 그렇겠죠?
1: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저희가 그 뇌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0: 예, 예.
1: 이제 그 검사가 보통은 1차, 2차 조사, 그리고 뇌파 확인 검사, 그리고 뇌사 판정 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뇌사가 합당한지 요거를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요 1, 2차 조사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그런 자발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0: 그렇겠죠.
1: 그래서 그 검사를 진행을 하고 또한 동공이 확대되어서 고정된 상태로 움직이진 않는지 보통 뇌가 이제 타격을 입으면은 동공부터 반응이 오거든요. 네. 그리고 손과 발 쪽에 그런 신경학적 손상은 없는지 이거를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6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두 번 검사를 하고요.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1세에서 6세까지는 이제 24시간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한번 하고 한번 또 검사를 합니다.
0: 예, 예.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1: 네, 맞습니다. 실제 뇌사가 맞는지. 근데 이제 2개월에서 1세 같은 영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8시간 이후에 이렇게 2차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1차, 2차 조사할 때는 이제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이나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 꼭 동행을 하셔서 예. 이제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해서 1차, 2차 조사하고 그다음 또 뭐 뇌파 검사를 해보고.
1: 네, 이제 뇌파 검사에서는 평탄 뇌파라고 해서 파형이 이렇게 살아있는 내내 이렇게 파형이 많은데 이제 뇌사인 경우에는 거의 이게 그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르기를 평탄 뇌파라고 하는데 그런 평탄한 뇌파의 파형이 30분 이상 확인이 되면은 아, 이 사람이 좀 뇌사에 가까운 상태다.
0: 네. 예,
1: 그래서 그렇게 판정이 되면은 뇌사 판정 위원회로 갑니다.
0: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1: 네, 뇌사 판정 위원회는 이제 신경외과나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 아니면 마취통증 의학과 선생님 아니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명망한 그런 일반인 까지 해서 총 세 분 이상의 그런 인원들이 구성이 되고 위원들이 예. 구성이 되고요.
0: 예.
1: 이제 그래서 의학적으로나 이 사람이 그런 이 사회적으로나 아 이거는 뇌사에 정말 합당하다. 이거 뇌사 기준이 합당하다 판정이 되면은 그 시간이 법적 사망 시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예를 들어 5시간 이후에 한다고 해서 요 시간이 사망 시간이 아니고 그 뇌사 판정 위원회에서 이제 그 뇌사에 합당하다고 판정된 시간이 예. 법적으로 사망 시간입니다.
0: 예. 그런데 심장사와 뇌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1: 네.
0: 심장사 일반적인 죽음이죠. 그러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없는 거예요?
1: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옵트 아웃이라고 해서 내가 따로 기증을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은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 자동적으로 장기 이식을 이렇게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옵트인 제도라고 해서
0: 미리 의사를 밝힌 사람,
1: 예, 밝힌 사람에 한해서 이제 장기 기증 고려를 할 수 있는데
0: 예, 예.
1: 문제는 이제 기증자가 자기는 정말 이 세상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많고 이제 나는 삶의 끝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생명 나눔을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 확고하게 기증자에게 뜻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보호자의 그 동의가 없으면은
0: 안 돼요?
1: 안 됩니다.
0: 어...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뇌사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기증이 안 되고요.
0: 그러면 그 뇌사 상황이 이제 판정을 딱 내리면 그때가 사망 순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 뇌사자들한테는 어떤 장기가 기증이 가능합니까?
1: 아, 뇌사 장기 기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9개의 장기가 가능하다고,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장, 이제 소변을 담당하는 신장과
0: 예, 예. 예,
1: 간장, 그리고 심장, 그리고 폐.
0: 아, 폐도?
1: 네, 폐는 또 이게 하나하나 따로 기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잘 없기는 한데요.
0: 네,
1: 그리고 신장 같은 경우에도 좌측 신장, 우측 신장에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췌장, 그리고 소장, 그리고 간 같은 경우에도 간을 이렇게 쪼개서 애기들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간 분할 이식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가능하고 이제 소장까지도 가능하고요. 조직까지 범위를 좀 확대를 하면 그런 피부라든지 그런 뼈라든지 아니면은 심장의

0: 판막 같은, 예, 판막도 가능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수부, 족부 이식까지, 예,
1: 그래요?
0: 고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수부 이식 케이스도 제가 알기로 한 3건 정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3건에서 4건, 네.
1: 그렇게 여러 가지 장기의 이식이 가능하니까 한 분이 뭐 6명, 7명, 새 생명을
0: 아, 네, 맞습니다.
1: 부여하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게
0: 아,
1: 가능해지는
0: 네,
1: 거군요.
0: 맞습니다.
1: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 장기 이식 그 하게 될 경우 이 의사나 뭐 이런 분들이 막이 냉동 가방 같은 거 들고
0: 아,
1: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실제로 그게 중요하죠? 시간이.
0: 네,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보통 이제 뇌사장기 기증자로부터 이제 장기를 이렇게 구득을 해서 이제 소유자에게 이어 붙이기까지 요 사이 시간에 이 장기의 입장에서는 피가 안 흐르게 됩니다. 혈관이 이렇게 잘라서 보관해서
1: 그렇죠,
0: 이동하기
1: 그렇죠.
0: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세련된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피가 안 통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허혈 시간이라고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장기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 허혈 시간을 1분 1초라도 줄여야 이제 장기의 손상을 최대한 막고
1: 그렇겠죠,
0: 이제
1: 그렇겠죠.
0: 받으시는 분이 건강하게 수혈을 잘 받고 그리고 수혜자가 건강한 삶을 회복을 하는 게 결국 기증자분과 그 가족분들이 바랬던 뜻이니까
1: 당연하죠.
0: 요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그렇게 가방을 들고 달려가는 겁니다.
1: 그렇죠. 그 모든 장기가 그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심장이 제일 그 시간이 줄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는 그 이동 시간이 4시간 안에 이루어지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 그 이동이라는 게
0: 네.
1: 기증자로부터 적출된 순간부터
0: 네, 맞습니다.
1: 이 수혜자한테 다시 수술이 끝나는 시간까지
0: 네,
1: 요걸
0: 맞습니다.
1: 말하는 거죠.
0: 예, 4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1: 적출 후 수술 완료까지 4시간.
0: 수술
1: 이야.
0: 완료까지는 한 6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뭐 봉합도 하고, 이제 피가 나면은 그 지혈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보통은 4시간, 6시간 사이에 다 이루어지게끔
1: 예.
0: 하고 있습니다.
1: 그게 가능해요? 좀
0: 그래서.
1: 기억이 떨어져 있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0: 이제 거리가 가까운 지역은 말 그대로 구급차 타고 정말 시민들이 양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다는데 대구나 부산이나 아니면 제주도 이런 데는 KTX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나
1: 예.
0: 헬기까지 타야 되는 상황도 오기도 합니다.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참 힘든 경우는 그 KTX 같은 경우는 그게 그거를 놓치면은 보통 기본이 한 30분, 1시간 뒤에 기차가
1: 그렇죠,
0: 있어요.
1: 그렇죠.
0: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4시간 안에 전 이송을 해야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른 기차만 타더라도 3시간 정도 걸리는데,
1: 예, 2시간 반 이상
0: 예,
1: 걸리죠.
0: 만약에 기차를 놓친다고 하면은,
1: 안 되죠.
0: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KTX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 동대구역을 이용할 계기가 있었는데,
1: 예.
0: 그때 너무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은 다음 기차까지는 너무 좀 시간이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출발하기 전에 KTX에 이제 역사에 전화를 해서 혹시 상황이 이러이러해가지고 한 5분 정도만 좀 기다려 주실 수 있겠느냐.
1: 기차를 좀 연발시켜 달라?
0: 네, 조금만
1: 하하.
0: 플랫폼에서. 처음에는 좀 난처해 하시더니
1: 예.
0: 일단 최대한 빨리 와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갔는데 다행히 저희도 늦지 않았고 이제 KTX에서도 조금 기다려주려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전 너무나 감사한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제주도에 갔었었는데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해야 좀 정비를 해서 다시 떠야 되는데 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비행기가 여기 착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기는 지금 아이스박스에 지금 나와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데 비행기는 이게 뭐 30분 연착됐다고 하고
1: 아이고.
0: 이래서 너무 마음이 타였던 와중에 또 어떤 항공사에서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해서 또 가능한 비행편 중에 가장 빠른 시간대를 또
1: 다른
0: 이렇게
1: 비행기로 바꿔서.
0: 이렇게 조정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 네.
0: 사례들이 너무나 기억에 남고 감사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감사함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1: 근데 그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가 그 장기 가방을 들고 뛰어가는 그 팀에도 포함이 돼요?
0: 아, 네, 맞습니다.
1: 그
0: 그래서
1: 일까지 담당해야 돼요?
0: 네, 장기 구득팀은 보통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수술을 보조해 주시는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 한 분씩, 그리고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같이 이동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한 3명에서 4명이 한 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는 거기에서 하는 업무는 그런 교통편 예약이라든지,

0: 그리고 그쪽 병원 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해서 아,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 여기 조정이 되거든요. 그런 병원 간 의사소통, 이제 교통편 예약, 그리고 장기 구독 물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런 확인도 하고, 이제 또 장기 구독 현장에서 또 코디네이터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조 업무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그 팀의 그 코디네이터도 포함돼야 돼요라고 질문했는데 답변을 듣고 나니까 수술 담당할 의료진 외에 수술 이외에 모든 일을 다 하는군요.
0: 네, 맞습니다.
1: 말 그대로 코디네이터니까 처음부터
0: 네,
1: 끝까지.
0: 맞습니다.
1: 아, 정말 업무가 많겠어요.
0: 업무가 많다면 많지요.

0: 뇌사 상태에 빠진 분이 만약에 주변에 병원에 생겼다.
1: 네.
0: 그럼 이제 먼저 그 가족들한테 접촉해서 이 장기 이전 하시겠습니까라고 하는 면담 진행하는 것부터가 또 일입니까?
1: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제 만약에 뇌사에 가까운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먼저 조심스럽게 보호자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근데 뇌사 기증이라는 또 그런 방법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0: 그
1: 드리면
0: 경우는 그 환자가 평소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1: 아는
0: 해당됩니까?
1: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0: 그러니까 일단 뇌사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일단 주치의는 가족들께 먼저 여쭤보는군요.
1: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강요하거나
0: 이건 말이 안 되지.
1: 설득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고 이제 설명드리는 정도만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께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가족끼리도 상의를 해보시고, 또 평소에 그런 환자의 그런 심성이나 이제 생활 습관의 생각을 했을 때,
0: 그렇죠.
1: 이런 그 기증의 뜻을 가졌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해 주십니다. 그렇게 될때 저희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이제 직접 찾아뵈 가지고,
0: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고 할 때만 가는군요.
1: 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장기 기증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하게 타인을 향한 그런 기증의 의사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0: 물론이죠,
1: 그래서
0: 물론이죠.
1: 그 상황에서 먼저 가서 이렇게 계속 뭐 설득을
0: 알겠어요.
1: 한다거나,
0: 안
1: 그러면
0: 되죠,
1: 안
0: 그러면.
1: 되기
0: 그러니까
1: 때문에.
0: 그냥 주치의는 혹시 이런 제도 있는데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1: 네,
0: 이 정도
1: 맞습니다.
0: 하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간다는 거죠.
1: 네, 가서 절차나 예우나 그런 장기 기증의 그런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궁금하신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이제 동의를 하시면은 동의서를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0: 예우라는 표현 방금 쓰셨는데 어떤 예우를 해줍니까?
1: 일단은 이제 이 기증자 예우라고 하면은 이제 장기 기증 수술이 끝날 때까지 이제 장기 이식과 관련된 의료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요.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신이 최대한 원상태로 이제 봉합을 다 해드리고 나서
0: 복합하고,
1: 이제 시신을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안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동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끝은 아니고, 이제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증 후에 가족분들이 너무 힘들다, 좀 상담을 받고 싶다, 아니면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조 모임에 좀 참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먼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받아보실래요? 이렇게 권유를 해서 이후에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철저히 사후 관리를
1: 네.
0: 다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겠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절차라든지 뭐 이런 걸 설명하는데 뭐 장기도 이러이러한 장기 기증이 가능.

0: 합니다. 뭐 혹시 어디까지 어떤 것까지 뭐 이런 것도 여쭤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단은 그때도 그 사실만, 객관적 사실만 전달합니다.
0: 물론이죠.
1: 네.
0: 물론이죠.
1: 사실 그 현장에 가보면은 보호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황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0: 예.
1: 왜냐하면 뇌사로 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이 온 경우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이게 준비가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이제 타인을 향한 마음으로 기증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족분들은 정말 정서적으로 위기인 상황이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정확한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있지만은 최대한 얘기를 경청해드리고 이제 공감해드리고 이제 더 필요한 도움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제공해드리는 그런 위기 간호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정보를 저희가 알려드리면은 다 경청을 하시고 궁금하신 건 저희한테 여쭤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러면은 최대한 많은 장기를 기증을 하면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다섯 명이 살 수가 있는 거네요. 아니면 뭐 조직까지 기증을 하면 100명 넘게 살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자기는 최대한 많은 장기를 이렇게 기증을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는 보호자분도 계시고요. 반대로 나는 이 장기만 기증하고
0: 하나만
1: 싶다라고.
0: 하겠다,
1: 근데
0: 이렇게.
1: 저희는 전자나 후자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0: 아니,
1: 합니다. 네.
0: 그렇죠.
1: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대형 병원에 소속돼 있어서 그 이식 쪽 대기자들을 돕는 그런 뭐 수혜자들을 돕는 일도 하지만 이 기증 가족분들도 또 상담하기도
1: 네,
0: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대체로 뭐 이런 걸 퍼센테이지로 말하기도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1: 네.
0: 10분 중에 몇분 정도가 동의하십니까?
1: 근데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통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가는 거기 때문에,
0: 물론이죠.
1: 예, 설명을 드렸을 때, 한 7, 80% 정도는 기증까지 이어지는 것 같고요.
0: 아예 생각이 없는 분들이나 경황이 없는 분들은 들어보고 싶어 하지도
1: 네,
0: 않으시죠?
1: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케이스는 뇌사 기증을 하고 싶으셨으나, 이제 그런 장기의 상태가 너무 악화가 돼서 이제
0: 그렇죠.
1: 실제 기증하기까지는 좀 부적합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0: 그렇죠.
1: 때는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0: 그렇죠.
1: 뜻은 저희가 너무 잘 알겠는데 어떻게 더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0: 바로 그런 참 안타깝게 뇌사가 된 고인들 또그 가족분들께 지금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 말씀 또 한번 좀 드리고요.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5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나 많습니까?
1: 네, 지금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명씩 계속 쌓이고
0: 신기죠.
1: 있을 거고요.
0: 그렇죠.
1: 저도 사실은 이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직업을 안 했었으면은 그런 장기 기증이라든지 이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그럼요.
1: 네, 근데 실제 이 현장에 와보니 정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그런 그 가족력이라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이제 병이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이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바라보니까 대표적으로 장기의 기능이 잘안 뛰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부전이라고
0: 그렇죠,
1: 하는데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심장이 안 좋으면은 신부전.
0: 신부전.
1: 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으면 신부전.
0: 신부전.
1: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 나라가 공교롭게도 지금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장기마다 이렇게 쓸수 있는 수명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기능이 악화가 됩니다.
0: 그렇죠.
1: 그렇게 되면은 결국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해보지만 이후에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걸로도 교정이 안 되면 결국에는 타인으로부터 이렇게 이식을 받아야 되는 경우밖에
0: 그렇죠.
1: 없는데
0: 있죠. 예.
1: 또 맞물려서 저희와 같이 이제 장기 기증과 이식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더 떨어지고 있고,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실제 기증자의 이런 퍼센티지나 수가, 이식 받아야 되는 분에 비해서는
0: 너무
1: 좀 너무
0: 적죠.
1: 적은 게 현실입니다.
0: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5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가끔씩 뇌사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1: 네,
0: 어떻게
1: 맞습니다.
0: 정합니까?

0: 경우는?
1: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기준이 너무 다를 수 있잖아요.
0: 제가 봐도 이건 국가가 관리해야 해요.
1: 네.
0: 안 그러면 막 병원 간에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고
1: 그렇습니다.
0: 말이 안 되죠,
1: 네.
0: 그거는.
1: 그래서 예전에는 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지만 장기 매매라고 해서
0: 아유,
1: 네,
0: 있었죠,
1: 서로 예, 그런
0: 있었죠.
1: 게 있었습니다.
0: 지금은 전혀 없죠.
1: 지금은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근절하고 좀 이거를
0: 예.
1: 공식적으로 하고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 하는 일은 각 병원에서 대기자들이 있는데
0: 예.
1: 이제 이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서 보통 대기자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암이 있다거나 그럼 자가면역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식을 받더라도 이제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오래 살수
0: 없죠.
1: 없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0: 예.
1: 먼저 그 질환을 치료를 하고 이제 일식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맞는
1: 예,
0: 말이네요.
1: 그런 금기 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검사들을 다 통과한 대상자들에 한해서
0: 예.
1: 이제 국가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식 대기자 분들이 이제 장기이식센터를 방문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이후에 동의서를 작성해서 이제 국가기관에 등록을 하는 게첫 번째고요.
0: 예.
1: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심장이식을 전담을 하는데 심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0: 예.
1: 이제 혈액형과 응급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0: 혈액형 안 맞으면 안 되죠.
1: 네,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O형 같은 경우에는 타인한테 그피 같은 거를 줄 수가
0: 다
1: 있어요.
0: 줄수
1: 네,
0: 있죠.
1: 다줄수 있는데 반대로 O형은 받을 때는
0: O형만 받아요.
1: O형만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O형이 정말 이로운 혈액형이다, 좋은 혈액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기 기증의 현장에 와 보니 O형은 그 O형
0: 만 받아야 되니까.
1: 기증자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0: 근데 만약 A형이나 B형이면 O형 건도 받을
1: 받을
0: 수 있어.
1: 수가 있는 거예요.
0: 하하.
1: 그래서 이게 참 O형이 그래서 대기 기간이 모든 장기 통틀어서 O형이 가장 깁니다.
0: 아이고,
1: 그런 혈액학적
0: 그렇군요.
1: 특성이 있고요. 물론 요거를 완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고 두 번째는 응급도라고 해서 이걸 요약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응급한지
0: 예.
1: 그거를 등급을 나눠 놓은 건데요. 0부터 4가 있는데 응급도 0이 제일 급한 순서입니다. 응급도 0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기능이 악화가 되어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그 심장과 폐의 기능을 보조해주는 에크모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0: 에크모 장치를 달고 있는 경우.
1: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수일, 수주 아니면 수달 내에 이제
0: 예.
1: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좀 국가에서도 빨리
0: 그렇죠.
1: 이렇게 기회를 주는 편이고요.
0: 네.
1: 두 번째로는 이제 응급도 1인데 요거는 입원한 상태에서 이제 주사용 강심제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에요. 이 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숨이 너무 차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거나 그런 분들이고 입원한 상태는 아니지만 심실 조력 장치라고 해서 좌심실의 기능을 보조해주는 그런 장치가 나왔거든요.
0: 그걸 달고 있는 분들.
1: 네, 근데 이 장치가 나온 배경도 이식받기까지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요 중간 단계로서 좀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뭐 그런 목적도 있고 아니면 요 치료에서 종결하기도 합니다. 네, 그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대표적으로 이제 혈액형과 응급도가 중요하다. 그 외에는 이제 대기 시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하루라도 먼저 기다린 사람한테 기회가 가고요.
0: 등록한 지 시간이 오래된 분들.
1: 네, 그리고 나이. 나이도 기준도 있는데요.
0: 나이는 젊을수록
1: 예, 아무래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보통
0: 예.
1: 한 18세 정도까지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국가에서도 가산점을 조금 더 주고요. 이제 19세부터 69세까지는 1점을 줍니다. 70세 이상은 이식이 불가한 건 아닌데, 이제 그 상대적으로 조금 덜 급하다고 여겨져서 일단 그분들은 이제 가점이 없습니다.
0: 네. 모든 장기가 수혜자한테 이식된 후에는 또 추가 조치가 필요한 거죠.
1: 그거를 이제 좀 세련된 용어로 말하면 이식 거부 반응이라고
0: 그렇죠.
1: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타인의 장기가 내 몸에 들어온 상태인데 내 몸의 면역 체계는 이 타인의 장기를 외부의 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공격을 하죠.
1: 예, 적을 공격하는 어떤 물질을 만드는데요. 요 물질이 이식한 장기에 달라붙어서 이 장기의 기능이 소실되는 거를
0: 그렇죠.
1: 거부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면역 억제제라는 약물을 평생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0: 평생,
1: 네, 맞습니다.
0: 해외 주요.

0: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률이 낮다면서요?
1: 네, 그 스페인이나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명당 그 기증을 하는 건수가 제가 알기로 44명, 46명 막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2022년 자료인데 이제 100만 명당 그 기증되는 건수가 7.88명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0: 차이가 크네요.
1: 네, 그래서 아까 요거의 이유는 저희가 장기 기증을 원한다고 해서 이제 그 법적 효력이 없는 부분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장기 기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사회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기증을 했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고 기증한 이후에도 우리가 기증자분을 기억하고 같이
0: 그렇죠.
1: 추모할 수 있는
0: 맞아요.
1: 그런 공간이나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게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 장기를 기증하고 저 하늘나라 별이 되신 분들을 일종의 어떤 사회적으로 대접하고 영웅처럼 이렇게 떠받들어 모실 수 있는 그런 추모 공원 같은 게 우리나라도 있지 않아요?
1: 아, 네. 그래서 2023년에
0: 작년에?
1: 보람의 공원에 이제 건립이 된 걸로 알고
0: 그
1: 있고요.
0: 처음 만들어진 거죠.
1: 네, 올해에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걸로
0: 근데
1: 알고 있고
0: 외국, 뭐 아까 미국, 스페인 이런 데는 그런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께 들은 얘기인데 그 메모리얼 월이라고 해서 이제
0: 그렇죠.
1: 그곳에는 만약에 아버지가 기증을 하셨으면은 이제 어머니와 딸이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시간 될때 주말에 이제 가서 누구누구야, 너희 아빠는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이제 타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장기 기증을 실천한
0: 그렇죠,
1: 아주
0: 그렇죠.
1: 훌륭한 분이야. 우리는 우리 아빠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돼.
0: 맞아요.
1: 이러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같이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하고요. 우리 사회도 그런 부분 좀 배워야
0: 있어야
1: 된다고
0: 돼. 그런
1: 생각합니다.
0: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또 장기 기증에 대해서 훨씬 더 생각을
1: 할 거고,
0: 훌륭하게 할거
1: 그리고 또
0: 아닙니까?
1: 타인을 돕는 어떤 무언가를 또할수
0: 그렇죠.
1: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무리 비용이 좀 들더라도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장기 이식을 받게 되는 수혜의 그 환자의 가족들은 정말 고마워하죠.
1: 정말 이게 근데 여러 가지 감정이신 것 같아요. 고맙고 감사한 건데 한편으로는 좀 죄책감도 느끼십니다.
0: 그렇겠죠.
1: 네. 그래서 내가 과연 이런 병에 안 걸렸으면 약간 기증도 안 받았어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증자가 계셨기 때문에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참 혼란스러운 감정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증자분께서는 이렇게 그런 자책하고 죄책하면서 그런 주어진 삶을 허비하는 거를 원치 않으실 거라고.
0: 맞아요. 건강하게 살길
1: 네,
0: 바라죠.
1: 오히려 건강하게 살고 정말 일상을 정말 잘 가꿔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또할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걸 원하실 거라고.
0: 그렇죠.
1: 예.
0: 그렇죠.
1: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그 장기 이식을 받았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러나 또 예기치 못한 질환을 앓게 됐어요.
1: 네.
0: 그래서 내가 기증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어요?
1: 아, 네, 있습니다.
0: 있죠?
1: 마침 제가 얼마 전에 시간이 좀 됐는데 그 기증자 관리를 한 케이스도 비슷한 케이스였는데요.
0: 그렇죠.
1: 심장 이식을 저희 병원에서 받으셨던 분인데 잘 지내시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좀 사고가 생겨서 이제 뇌사 상태에 이르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주치의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 뇌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본인이 사실은 이렇게 이식받은 사람인데 혹시 장기 기증이
0: 그렇죠.
1: 가능하겠냐고 주치의한테 먼저 말씀하셨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마침 제가
0: 알겠어요.
1: 그때 당직이었는데요. 갔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드리다가 제가 인상 깊었던 말이 자기가 원래도 이식을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 정말 기증자분께 무한한 감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남편이 이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된 거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자기가 그런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0: 그렇죠.
1: 정말 다른 누군가한테도 꼭 전하고 싶다.
0: 되돌려주고 싶다.
1: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 뜻을 이뤄드리고자 이제 그런 기증 관련 절차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고요. 기증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타 병원, 타 지역 장례식장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한 2시 반쯤

0: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같이 그 구급차에 태워서 같이 모셔다 드리고 나오는 길에 제가 그 어머니와 그 자녀분을 안아드렸는데 돌아오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1: 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렇게 이식을 받은 분은 참 고마움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는 그분들은 나한테 장기를 이식해 준 분의 남은 가족분들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나요?
0: 아, 네. 근데 이제 요게 저희가 예전에 그 장기 매매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실 거라 믿지만 그런 금전적인 게 오간다든지,
1: 추후에라도.
0: 네. 그래서 국가에서 처음에는 막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고마운데 보고 표현하고 싶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게, 그 생명 나눔 우체통이라고 해서 이제 서신을 이렇게 편지를 작성을 하면은,
1: 알겠어요.
0: 예, 그 한국 장기조직 기증원에서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예, 그런 형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1: 감사의
0: 있습니다.
1: 뜻을 표현할 수 있게끔
0: 네,
1: 길은
0: 맞습니다.
1: 열어줬군요.
0: 네,
1: 서로
0: 맞습니다.
1: 만나거나 이런 거는 안
0: 네,
1: 되고.
0: 맞습니다.
1: 자, 정말 이 거룩한 장기 기증에서 오늘 아주 새롭게 공부를 했는데, 유세훈 코디네이터는 아까 처음에도 소개했듯이 간호사, 뭐 중환자실 간호사 하시다가 이 코디네이터 일을 하시게 됐다고요?
0: 네,
1: 근데
0: 맞습니다.
1: 우선 우리나라 여전히 남성 간호사가 적지 않나요? 전체 간호사 중에 몇 프로쯤 됩니까?
0: 이제는 한 10%쯤,
1: 10%?
0: 너무 20%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1: 그래요.
0: 제가 알기로 2만 명은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1: 아무튼
0: 네,
1: 그래도
0: 아무튼.
1: 아무튼 여전히 적은데 뭐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0: 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환자였습니다.
1: 무슨 환자야?
0: 제가 소아암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1: 아이고.
0: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저기 어릴 때 피아노 학원에 잠깐 다녔었는데, 오늘은 건반에 치다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혹 같은 게 여기 좀 올라와 있었어요.
1: 아이고,
0: 그래서 처음에는 좀,
1: 그게 암세포였군요.
0: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동네 병원에서는, 이건 여기서 못한다. 한번 올라가 봐라. 근데 처음에 올라갔을 때도,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수술하고, 그때는 간단하게 쬐거든요. 그거 이제 한달 정도 뒤에 외래를 보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1: 저런
0: 그걸
1: 저런.
0: 들어보니까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악성 종양, 그러니까 활액막 육종이라고 그런 소아암의 한 종류였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죽음, 그때는 그냥 뭐 떡볶이 먹는 거 좋아하고 그냥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예, 그랬던 시절이었는데요.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무서웠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으로 이제 신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 이제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저도 아프거나 도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살겠습니다.
1: 살겠다.
0: 아, 못 모르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억이 있고, 후에 이제 2차 수술까지 잘 받고 이제 회복이 됐는데, 어느 날 고등학생 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제가 했던 기도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나도 남은 일생을 좀 돕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나 성적을 보니까 게임 중독이었으니까, 의사나 이런 건못될것 같아요.
1: 의대는 안 되고.
0: 예, 그리고 집안 형편이, 제가 그 당시에 좀안 좋은 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1: 아이쿠.
0: 근데 어머니는 홀로 세 자녀를 키웠어야 되는데, 다 대학을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원이나 과외나 이런 형편도 안 됐고, 아무튼. 근데 이제 누나가, 작은 누나가 간호사셨는데, 마침 도울 수 있는 일? 간호사? 이래서,
1: 알겠어요,
0: 예,
1: 알겠어요.
0: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 우연히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본 거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의 이렇게 손수건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드리고, 그 말기 암 환자분들이나 호스피스 병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눈 마주치고 이렇게 얘기 들어드리고 전신적으로 케어해 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라면은 뭐 성별이 어때? 뭐,
1: 알겠어요.
0: 예, 간호사 하면 되지. 뭐
1: 그렇게
0: 이랬던
1: 이제
0: 것 같아요.
1: 그 일반적인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코디네이터 일은 본인이 또 원해서 한거 아닙니까?
0: 네.
1: 왜 이쪽으로 오시게 됐어요?
0: 제가 중환자실 간호사를 선택한 이유도, 제가 간호학과 4학년 때 중환자실 실습을 돌다가 의식이 없는 환자분이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모습에 아 나도 환자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중환자실 간호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도 중환자실 간호사 일할 때 일이 힘들었지만은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이 심혈관계 중환자실인데 이곳에는 심장 수술을 하는 분들이 수술 후에 오는 중환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 예. 여러 가지 수술 중에 심장이식 수술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 어느 날은 경력이 이제 좀 돼서 심장이식 수술 환자를 봤는데 처음에는 의식도 없고 그런 에크모 기계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의식을 받고 밥도 잘 먹고
1: 멀쩡히 걸어나가시죠.
0: 걸어나간 모습 보니까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1: 그 기적적인 거죠.
0: 그리고 삶의 끝에서 기증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상황과 네. 마음은 어떠한 건지도 궁금했고
1: 알겠어요.
0: 그런 분들을 좀 케어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처음에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장기이식이란 이런 겁니다. 좀 한 말씀만 주신다면.
0: 이제 제가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글을 쓰곤 했는데 마침 한 독자분께서 제 글을 읽고 연락을 주신 적이 있어요. 메일로.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병원에서 심장이식을 받고 이제 기상캐스터로 활동하고 계셨던 오수진 기상캐스터였어요.
1: 예, 예.
0: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장기 기증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그런 홍보대사도 하고
1: 예,
0: 있습니다.
1: 그래야죠. 마땅히 예, 해야죠.
0: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제가 좀 표정이 지쳐 보였나 봐요. 환자분이 해준 말이 마음에 남는데요. 선생님이 이식 환자들의 소망이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1: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하니까.
0: 예, 그럴 수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1: 그렇죠.
0: 제가 그 말을 듣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과 이식은 어떻게 보면은 환자들에게도 기증자에게도 또 저에게도 그런 어떤 소망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평상시 건강할 때부터 나는 장기 기증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거 굉장히 쉽죠?
0: 네, 쉬운데 사람들이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1: 웬만한 병원만 가도 다 된다 그러고 네. 온라인으로도 된다면서요.
0: 네, 그래서 제가 딱 기억하기 쉽게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각 병원에 장기이식을 하는 병원에 장기이식 센터에 방문하셔서
1: 그렇죠.
0: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로 하는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든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제 손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제 셋째, 이제 보건소에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을 하시면은 직접 방문하셔서 등록하시는 방법과
1: 예.
0: 그런 서식을 다운받아서 이제 작성을 하신 후에 보건소에 이렇게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을 하시면은 이제 장기 기증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아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 장기 기증, 이것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 같습니다. 함께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숨.

0: 청소년 여러분, 가정 내 폭력과 학대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첫 번째, 청소년 상담 번호 1388로 전화해 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자와 심리 상담을 나눌 수 있으며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청소년쉼터 이용 방법 및 가까운 쉼터의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쉼터에서는 무료 숙식 및 의료 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쉼터는 부모님 동의 없이도 입소가 가능하며 가정 내 폭력 문제로 부모와 분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더 이상 참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해 주세요.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라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2: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커요.

0: 동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 등지기도 하고 밤이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봤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낯설게 말을 걸어오는 도시 안동. 그래서 익숙함은 때로 설렘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
1: 급히 풍겨주는 포도향기, 달콤한 첫사랑의 향기.
0: 바람바람바람의 가수 김범용 씨와 함께합니다.
2: 도시라면 이게 동물인지 일단 식물인지를 모르겠는데.
0: 도시라면 어떨까요? 토종도시로 안동만한 데가 또 있을까요? 그 안동이 품고 길러온 대표 토종들을 만나러 갑니다.
2: 정말 국수를 먹고 싶었구나, 안동 국수.
0: 늘 봐왔지만 새롭게 발견되는 매력.
2: 드디어 오늘

0: 안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서원들이 사림 중심의 교육기관이었다면 향교는 국가가 설치하고 관리했던 학교. 그러니까 안동은 이래저래 조선의 국가통치 철학 성리학의 본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김범룡입니다. 저는 지금 안동에 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예안향교라고 하는데요. 이 예안향교에는 아주 특별한 토종이 있다고 합니다. 토종 그 주소도 궁금한데 여러분 함께 들어서 보실까요?
0: 조선 초기부터 배움의 뜻을 품은 선비들이 오가고 성현을 기리는 마음이 이어져온 예안향교. 내부로 발을 딛는 순간 좌우 대칭의 건축물이 주는 조화로움이 선비들의 오랜 배움터임을 느끼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성전은 두 차례에 걸친 수리 이력 때문에 조선의 시기별 건축 양식을 살펴볼 수 있어 최근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1: 아니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정신통일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자연이 어우러지니까 또 이런 것도 마음이 안정되네요. 좀.
0: 향교 살림을 맡고 계신 분.
2: 예, 반갑습니다.
1: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2: 예, 태계순 선생님이 어리기 있던 예안향교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예.
1: 아, 태계 선생님이 여기서?
2: 예, 예.
1: 뭐, 선생님 하셨어요? 아니면?
2: 예, 여기서? 여기서 학문도 논하고 제자들도 가르치고 그러셨습니다.
1: 아, 예. 아주 보통 전통이 있는 데가 아니네요.
2: 예, 600년 역사입니다.
1: 또 토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2: 예, 예.
1: 그게 유명하다고 그러거든요?
2: 예안향교만 있는 게 안동무궁화라고 있습니다.
1: 안동무궁화.
2: 예, 예. 여기에 지금 안동무궁화입니다.
1: 아, 이겁니까? 예.
0: 오랜 세월 이 땅에서 재배되며 적응해온 토종꽃. 안동무궁화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특별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1: 아니, 개화가 완전히 안 된 것 같아요?
2: 예. 근데 무궁화는 한꺼번에 꽃이 피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하루에 한 송이 내지 두 송이 피고 4일 정도 피어 있다가 또 지고 또 피고 이러더라고요. 여기 무궁화가 작기 때문에 애기 무궁화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안향교에서 이게 언제부터 심겨져 있었냐면은 1900년 초에 그 당시에 예안향교의 유림들이 일제 강점기 때 저항 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무궁화를 식재했는 게 그때부터 이제 여기 예안향교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안동 지방에 안동무궁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1: 야, 근데 안동분들은 좀 조금 애국심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2: 그렇죠. 다들. 뭐 독립운동가도 많으셨고, 그죠? 예.
0: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역 유림들이 심었다는 한 그루의 무궁화는 이후 100여 년을 살다가 생을 다했는데 죽기 전 재래종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안동무궁화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후계목이 자라나 안동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신이 좀 끈질기잖아요. 그 끈질김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꽃이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지만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진정한 토종입니다.
0: 안동 시내로 이어진 여정. 또 다른 토종을 만나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3: 아, 네. 너무너무 유명하다고 그래서.
4: 정말요?
3: 오늘 김에 이거 안드리고
4: 안녕하세요.
3: 줄서 있으니까 같이 줄을 서야 되겠는데?
4: 아, 아니.
0: 90년대 오빠 부대의 원조다운 모습이네요.
4: 맛있게 드세요. 네. 여기 문장 갖다 놓아야 돼.
0: 끼니 때만 되면 줄을 선다는 안동의 맛집. 다들 뭘 드시는가 했더니만.
4: 식사랑 뭐를
3: 드세요? 네, 저는 지금 아 국수지 아니지.
0: 안동에서는 국수가 아니라 국시라 불러야 제맛이죠. 안동 하면 찜닭이나 간.

0: 고등어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진짜 숨은 강자는 이겁니다. 보들보들한 게 식감부터 달라 보이죠. 칼국수가 집집마다 해먹던 서민의 음식이라면 안동국 씨는 정갈한 고명을 더해 손님상에 올리던 전통에서 비롯됐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아이고.
1: 네, 반갑습니다.
2: 사장님이신가요?
1: 네.
2: 아, 나 그 사모님이 사장님이신가요?
1: 저는 그건 아닌데. 마당지기. 사모님
2: 사장님이고, 사장님이시고, 마당지기시고. 아니, 근데 여기 반찬이 보통 국집 가면 이렇게 반찬 나오는데.
1: 제일 안동은 양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적극에 이제 손님들을 대접하는 국단이에요.
2: 어떤 일이 좀 이렇게 좀 정성이고 이러세요?
1: 네.
2: 이게 기분이 벌써 좋습니다.
1: 네.
2: 잘 먹겠습니다.
0: 입맛에 잘 맞으셨나 봐요?
3: 면이 일반 국수면이랑 칼국수면이랑 반반 섞어놓은 것 같아요. 어, 맛있어요.
0: 연우 국수와 다른 안동국수의 특징 잠시 후 밝혀집니다.
2: 김치 좀 주세요.
3: 이렇게 쌈 싸서 먹는 거예요?
4: 네. 이걸 넣으셔가지고.
3: 이걸 넣어서.
0: 국시에 곁들여 나온 건 조밥. 밥이 있으니 반찬도 따라오는 게 인지상정이죠. 국수 한 그릇 시켰을 뿐인데 한상 가득 푸짐히 차려졌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4: 음식이 맛있습니까? 어떻게?
2: 제 입맛에 맞는데.
4: 맞아요.
2: 왜 이렇게 부드러워?
4: 콩가리가 들어가니까.
2: 콩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4: 콩가리가 들어가니까 부드럽고 소화 기능이 빠르죠.
2: 하루 뒤돌아서면 배고픈 거 아니에요?
4: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아요.
2: 그렇지 않아요? 네.
3: 면이 궁금하네. 이거 면을 또 누가 또 이렇게.
4: 근데 이제 저들은 이제 국수를 숱하다 보니까 옛날 홍두깨 있잖아요.
2: 홍두깨로. 이 많은 걸 숱하러 가려면 힘들 텐데요.
4: 우리 집에 조회 가시면 할머니들이 두 분이 밀고 있어요. 오늘 가셔보시죠.
2: 아유, 네. 아, 볼 수 있어요?
4: 네.
0: 손국수 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식사를 마치는데요. 식당 근처 작업실로 향합니다.
5: 여보, 텔레비전 나오는 것 같은데 소리 더러운데.
0: 안동에서는 예로부터 콩을 비롯한 잡곡 재배가 흔했다죠. 밀 반죽에 콩가루를 섞는 안동 특유의 제조법이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뒤로 밀고 당기는 홍두 깨질, 두툼한 반죽이 얇은 국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더해져야 할까요? 손끝의 감각을 따라서 반죽이 종잇장처럼 펴집니다.
5: 한번 해보소.
0: 선뜻 홍두 깨를 넘겨주십니다.
6: 이걸 좀 굴려야 되잖아, 계속. 굴려야 얇아질 거 아니야, 더.
1: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6: 어우. 펼치는 거지, 이게.
1: 잘하시네.
0: 생각과 달리 움직인 손길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5: 시집했대, 시집.
2: 아, 근데 이거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7: 한 30년 됐습니다.
1: 그래도.
0: 30년 세월이 곧 실력이자 내공이죠. 바로 잰 듯 정확히 썰리는 국수 반죽.
2: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도 손이 참 고우셔.
7: 목하다 이거.
2: 어? 이거 이제 일 많이 해서구나. 이게 일 많이 해서. 영광의 분장이네. 아, 이거 통증은 없죠?
7: 아, 괜찮아.
2: 건강하신 우리 어르신 보니까 너무 내가 좋네.
0: 국수의 달인들에게 저절로 허리가 숙여집니다.
2: 아니, 국수 먹으러 또 와야지.
0: 발걸음은 다시 안동의 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낙동강 상류를 곁에 두고 걷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비경이 펼쳐집니다. 이 길은 동방의 주자라 불렸던 조선의 큰 선비 퇴계 이황과 인연이 깊습니다.
3: 저는

0: 이분의 학문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분의 얼굴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바로 이분이시죠. 네, 퇴계 이양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요, 퇴계 이양 선생님이 아주 즐겨 걸으셨던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500년 전에도 여기가 수많은 분들이 다 왕래했던 그런 진정한 토종길입니다. 아마 제가 이게 걸었을 때 그 심정을 퇴계 이양 선생님도 똑같이 그런 기분으로 걷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1: 길을 걷다 보면 직계 후손이 종가의 맥을 잇고 있는 집도 볼 수 있고요. 서울 아닌 안동에서 퇴계로를 만납니다. 예던길 부근에는 퇴계의 후손들이 여전히 삶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는 누구일까요? 혹시 떠오르는 인물 있으세요?
0: 여기가 포도밭이구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 사장님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2: 바람.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와인 양조용으로만 이제 쓰는 청수라는 포도밭이어서.
1: 청포도를 보고 있노라니,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 노래하던 시인이 생각나네요.
2: 아직 단단한 단계여서.
0: 좀 아직 들리는 단계.
1: 수확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 맛을 보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2: 시죠.
0: 근데 건강한 맛이 나네요.
2: 네, 이것이 익어가면 서서히 신맛이 좀
0: 신맛이 달콤한 맛으로 변할 것 같은데.
1: 청포도 맛을 본 당례가 이어졌습니다.
0: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펴주는 청포도 사랑. 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청포도를 보니까 이게 저절로 가사가 나오나 봐요.
2: 퇴계 할배가 이제 저희 15대
0: 직계예요.
2: 할배죠. 그리고 요 이육사
0: 그러네요.
2: 퇴계 할배의 14대 손이고, 제가 15대 손이고, 그 우리 아
0: 집안이 뭐
2: 우리 아실뻘 때
0: 짱짱합니다.
2: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게 좀 복이죠. 자부심도 네. 많고 또 반면에 또 부담감도 많죠.
1: 도산 서원 근처에서 평생 수박 농사지었던 퇴계와 이육사의 후손 이동수 씨는 10년 전부터 청포도 농사로 갈아타고 내친 김에 양조장까지 만들어 와인 제조에 나섰다고 합니다.
3: 시원하죠?
0: 아, 이렇게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2: 아, 지금은 조금 이게 스윗한 와인을 이제 발효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온도를
0: 온도를 맞춰야 됩니까?
2: 낮게 관리라는 거죠. 한번 조금 맛 좀 보실래요?
0: 숙성 중이
1: 청포도 와인은 금세 유명해졌다는데요. 이육사의 대표 시 제목을 와인 이름에 붙인 것도 한몫했다는군요.
3: 한번 드셔보세요.
0: 네. 이거 다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 그러세요?
0: 와인이랑 네. 주스랑 그 중간 단계가.
2: 그렇죠.
0: 예. 네. 오, 굉장한데?
2: 예. 네. 네. 이육사 시인은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슬픈 역사죠. 그런데 그분들 덕분에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청포도로 와인도 만들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죠.
1: 어제 아픈 역사에 큰 빚을 지고 삽니다. 여행의 마침표는 안동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은 월영교에서 맺어봅니다. 시간과 이야기가 쌓이면 이 새로운 풍경도 언젠가는 전통이 되겠지요.

0: 토종을 따라 나섰던 길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1: 토종 도시 안동. 네, 아, 그렇게 알고 있었었어요. 교과서에나 볼 수 있는 이태계 선생님, 그 이육사 시인, 그런 분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고, 가깝게 아주 숨을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 이 여행이 저에게는 또 다른 또 힐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좀 마음의 클리닝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안동 너무 좋습니다. 안동 화이팅!
0: 오래됐다고 모두 낡은 것은 아닙니다. 익숙한 풍경에서 새 이야기를 발견하는 순간 여행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2: 토종이라는 거는 여기 땅에서 기후에서 완전히 적응이 돼 있는 애들이라 약 한 번도 안 죽고 농사지었어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씨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자연 순환 아니에요?

몽골 자연한테 까불었다가 홍근육 나고 있어요 지금. 아, 난 못 내리겠어.

공존하는 광활한 땅. 긴장으로 움츠렸던 마음은 다정한 사람들의 향기에 충만한 감성이 되었습니다.

0: 하늘과 맞닿은 바람의 나라. 오랫동안 쌓인 시간이 자연의 걸작을 만들었습니다. 척박하지만 바람 따라 사는 삶은 자부심. 바람이 불면 떠나볼까요? 여기는 자부항입니다. 지리적으로 서몽골의 시작. 서쪽의 한가이 산맥과 남쪽의 고비 사막을 연결합니다. 오지 중 오지였지만 몇 년 전부터 로망 여행지로 떠오른 자부항으로 갑니다. 마을을 조금만 벗어나도 넓은 초원. 어디서든 가축 무리를 볼 수 있는데요. 몽골인은 말을 특히 아낀다더니 말이 쉽게 눈에 띕니다. 말 타고 세계를 정복했던 민족답죠?
1: 말이 엄청 많은데요? 초원에서 뛰는 말은 언제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0: 몽골 전체 인구수보다 기르는 가축수가 많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한가로이 말이 풀 뜯는 풍경에 자석처럼 이끌려 잠시 쉬어가기로 하는데요.
1: 야, 일로 와봐! 가까이서 보게!
0: 어? 너무 반가워서 뛰었는데 말들이 놀랐나 봐요. 얌전하게 가면 괜찮겠죠?
1: 문양도 되게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해요.
0: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다시 해봐도 마찬가지. 우린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인가요?
1: 이리 와봐! 가까이서 보게! 말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좀 가까이서 보려고 했더니 자꾸 도망가요.

0: 그때 나타난 의문의 남자.
1: 선배님나선배나
2: 다들 요시자건배.
1: 아또가 더 좋지.
2: 아또가 더 좋잖아요. 비에바스 아또가 더 좋은지 이렇고배.
1: 아, 다니는 거 있는 옷사 합치는 거 옷사 더또 사가라. 우리게 더 와갖고.
0: 무채색의 옷을 입으면 괜찮을 거라고 해서 급한 대로 제작진의 옷을 빌려 입었습니다.
2: 지야, 어떤 메싱 봤어?
1: 자, 이제 도희.
0: 알고 보니 이 목장의 주인. 그럼 확실하겠죠?
1: 이냐? 이 시골에 이게 또 어떻고 하고요?
2: 아, 이 시골이요?
1: 네, 아 또 그 노래 이게 또 어떻고 하고요? 아 그때 만화 또 노트가 이게 또 어떻게 설치했어?
0: 본인만의 방법으로 길들였다는데 결과는? 혼자 가면 올 거라고 해서 이번에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1: 다이 그냥 오늘 오시구만.
2: 아이다 안보. 아까 이렇고 있대. 이렇고해. 야스치 이렇고해.
1: 아이다 맞으면 어떤 더 야스자요. 어떤 얘기 나시죠 한다.

0: 나랑바트 씨는 여느 유목민과 다르다는데요. 간판도 없고 울타리도 없지만 이곳은 말 보호소. 말들이 사람을 피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1: 나 이렇게 있다 복대리는 거 보이는 거 요만서 있다가 내가 들었어. 애미나 할수 없다. 대역대를 토화에 니기니기를 놓치지 없다. 대역대 토화에 있다는 거 맛을 있다가 내가 들었다. 힘든 자도도 없고요. 대역대는 거 혼이 사야가 있으니 드라마도 없었으면 되고 없고요.
0: 저는 그냥 키우는 말들인 줄 알았는데 되게 사연 있는 말들이었네요. 말 위에서 태어나 말 위에서 죽는다라고 할 만큼 말을 귀하게 여기던 몽골 사람들. 하지만 언젠가부터 말을 대신한 차나 바이크를 이용하면서 말들은 예전만큼 보살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랑바트 씨는 위험에 처한 말들을 구해내기 시작했다는데요. 구한 말들을 관리하며 말 보호 운동을 한다는 나랑바트 씨. 처음엔 혼자였지만 그와 뜻을 함께하는 유목민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3천 명이 함께하고 있답니다. 손님을 그냥 보내지 않는 몽골인의 미덕. 나랑바트 씨가 점심 식사를 만들어준대요. 메뉴가 뭘까 궁금한데 몽골에서는 보기 귀한 채소로 만듭니다.
2: 다 어떤 요 히짜간데? 야마라 거울 히짜가.
1: 아, 된장찌개지.
2: 아?
1: 된장대쇼리지.
2: 된장대쇼로?
1: 네.
2: 내래요.
1: 된장찌개지.
0: 감자는 물론 애호박에 양파 두부까지. 빠지는 재료가 없네요.
2: 아니 저는 몽골 분들이 하도 고기 좋아하시니까 당연히 고기 요리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된장찌개 해주신대요.
0: 달군 냄비에 양파를 먼저 익혀 국물 맛을 내는 몽골 스타일의 된장찌개입니다. 몽골엔 이렇게 채소만 넣은 요리가 거의 없는데 K푸드 열풍을 이렇게 실감하네요.
2: 저도 된장국 해먹을 때 이렇게 많은 재료를 안 넣는데 와 정성이 느껴져요.
1: 내가 높은 음식이죠. 자, 자 이제 저 나이니 마 고추가루 돼.
3: 냄새가 좋네요.
0: 한국에 다녀온 몽골 사람들이 많아서 마트에서 한식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나랑바트 씨도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며 된장찌개 맛에 빠졌답니다.
1: 먹어서 다 먹으시지 돼.
2: 와, 약 맛있지?
1: 약 맛있지?
2: 와.
1: 이야, 진짜.
0: 유목민의 집에서 구수한 된장찌개에 흰 쌀밥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2: 와, 밥까지 해주셨어요.
1: 밥도 있네.
2: 자, 맛있다. 새가 왔다래.
0: 아는 맛이라 더 맛있죠? 고추장을 넣어서 칼칼한데 나랑바트 씨가 아주 잘 먹습니다.
1: 어여나.
2: 다 오가서 막 이때 뜨거워요.
1: 이때 뜨거. 미고쩔지 얼마가 되고.
2: 아, 다 두고 차가워 같은 게 쓰고 거.
1: 차가웠다.
2: 오,
1: 진짜.
0: 어렸을 때 친구처럼 키우던 염소가 어느 날 밥상에 올라온 이후 채식주의자가 됐다는데요.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변함없는 그의 가축 사랑이 참 순수하게 느껴집니다. 여운이 긴 만남을 뒤로하고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떠납니다. 자부항의 아름답고 독특한 풍경을 찾아가는데요. 빠른 길이 있다고 했는데 호수로 길이 끊겼습니다.

0: 아, 7에 띄어온 게 쓰는 거고.
1: 7에 또 쓰고 7에요.
0: 아,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다리가 끊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끌어줘야 된대요. 근데 아직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게르에 사람이 상주한다는데 인기척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도 뭐든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2: 생각보다 깊네. 길 엄청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배너! 풍 배너!
0: 돌아서 가면 반나절은 걸려서 지름길로 온 건데 난감합니다.
3: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씩씩한
0: 사실 몽골에선 흔히 있는 일. 잠시 깜빡했네요. 급해지는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지금 이 순간의 풍경 속에 머물러 봅니다.

0: 사람.
1: 혹시 나이 들어왔지 않았다.
2: 아, 대. 어떤 허스북트
1: 허스북? 아, 허스북트.
2: 대모.
1: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2: Гүүгүү би залгсан.
0: Тэдэё Умэбулбанг гидари던 관리인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무척 반갑네요.
3: 생각보다 빨리 오셨어요. 이제 한 2시간 정도 기다렸거든요. 몽골에서 2시간이면 엄청 빠른 거예요. 샌베노! 샌베노 타! 타 세하 아무르스노! 다 호르등이 일승벤. 비트 인도 허르차 굴레게 정서 됐어. 오클로 유스게트 일승 닦고요. 되게 훙 알락. 되게 다 일승 바이르사.
4: 오늘은 꼬까.
3: 다 야르테 일승노.
0: 멀리서 가축을 돌보던 아저씨는 연락을 받고 무려 50km를 달려왔답니다.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 자리를 비우셨대요.
3: 자리 없어요.
0: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죠. 오래 기다렸지만 이 또한 몽골이 선사하는 특별한 경험 아닐까요? 광활한 자연을 닮아 마음도 시간도 느리게 하는 곳. 그래도 늦어진 일정에 도움이 될까? 저도 작은 힘을 보태봅니다.
3: 몽골에서는 절대 혼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여러 사람이 힘이 모여야지 다 될 것 같아요.
0: 셋이 힘을 합치니 건너는 것도 금방. 바지선은 봄부터 겨울이 오기 전인 10월 말까지만 운행한다는데요. 덕분에 편하게 잘 건넜습니다. 호수를 건너 한참을 달려가 다음 곳. 자부항입니다.

0: 고비 사막과 호수 등 다양한 자연 환경이 어우러져 놀라운 풍경을 자랑하죠. 그 이질적인 매력에 눈을 뗄 수 없습니다.
1: 와, 진짜 신기해요. 한쪽은 사막, 또 한쪽은 초원. 계속 신기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여기 적황이 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막지대, 또 하나는 세미사막지대, 또 하나는 초원지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계속 신기한 풍경이 펼쳐져요.
0: 몽골 여행을 할 때 사막이냐 초원이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고민이 한 방에 해결됩니다. 모래산이 바다를 이루는 황금빛 풍경과 바람 끝에 흔들리는 초원의 풋새가 어울려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자연의 신비입니다. 먼저 아직 덜 알려진 신기한 강이 있다고 해 찾아갑니다. 황무지의 강이라니 믿어지세요? 도착지까지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야 합니다. 일대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네요.
1: 와, 여기가 모하르트구나. 진짜 말 그대로 모퉁이 구석에 있네요.
0: 주변은 온통 모래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모래산만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1: 와,
0: 거짓말처럼 모습을 드러낸 물줄기.
1: 여기가 해발 1800m 정도 되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높은 곳에 저렇게 높은 사구에 그리고 오아시스까지 있어요. 오아시스에서 지금 물이 흐르는데 도대체 물이 어디에서 저렇게 흐르는 걸까요? 와.
0: 모래 언덕 아래로 강이 흐르는 게 자연의 걸작입니다. 언뜻 보면 사구 아래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수원이 있겠죠? 발목 정도 높이의 물을 첨벙거리며 걷는데 힐링입니다.
1: 진짜 시원해요. 바깥에는 덥고 안에는 차가우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막 같은 곳에 이렇게 시원한 물이 흐르죠? 아니 그리고 약간 모래여가지고 조금 더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이 모래 위로 이렇게 살포시 깨끗하게 흘러요.
0: 이 장면에 딱 어울리는 동요가 있죠. 햇볕은 쨍쨍 모래 알은 반짝. 예전에는 지금보다 강물이 훨씬 많았다는데 이 강물은 어디에서 샘솟는 걸까요? 물길을 거슬러 강 끝에 모습을 드러낸 원형 극장 같은 사구의 모습.

0: 저 위에서 봐야 엄청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래에서 보는 것도 엄청나요. 와, 마치 제가 되게 작아 보여요.
1: 흘러드는 수온은 안 보이는데 밟을수록 모래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사구 아래에서부터 물이 스미듯이 흘러나오는데요. 이거 실화인가요?
0: 아니, 저는 물이 무슨 샘에서 이렇게 졸졸졸졸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모래 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모래에서 물이 흐르는 용천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더 차가워요. 깊숙이 들어갈수록 완전 얼음장 같아요.
1: 볼수록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 마음이 시키는 대로 어린아이가 되봅니다. 강물의 유혹을 참지 못한 건 저뿐만이 아니죠.
2: It's beautiful here. The water is cold. It's lovely.
3: One of a kind.
2: Yeah.
3: Well, one of two.
4: But it's amazing that the water just flows out from under the dunes. Yeah, just how that happens.
1: 오는 동안의 수고로움을 다 잊게 만드는 신비로운 광경. 자부항의 매력입니다. 자부항의 또 다른 명물을 만나러 가는 길. 넓은 황무지 사막이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0: 이것은 두루운지 섬인데요. 여기에 최고 유목민상을 받은 유목민이 살고 있다고 해서 한번 만나러 가보려고요. 와, 근데 진짜 넓어도 너무 넓어요.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하 유름 덕치노.
5: 어떤 덕치노?
0: 덕치노.
5: 예. 짜장이야오나.
0: 짜장이야오나.
1: 아무리 황무지라도 가다 보면 게르 하나는 보이는데 전혀 안 보입니다. 경험 많은 기사님도 헤매고 있어요.
6: 빨리 와. 아티 밑으로 떠 있는 요괴리 없지. 이거 아쉽다는 사태. 자자 어쩌서. 아 옷 탔어요 뭐.
1: 이야기가 잘 된 줄 알았는데 멈추는 차량.
6: 어떤 비틀긴트 적수적수. 어떤 굴레적수 오르다스 이래 다위익수. 특고 비틀 아이텐 어석구맨.
0: 하링템에 비틀날이 터썩자온 게 쓴 거고 아까. 터썩자온. 아 죽죽.
1: 이정표도 게르도 없는 허허 벌판. GPS도 연결이 안 돼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없을 텐데 찾아오신다니 반신반의합니다. 누군가 나타났는데요.
0: 지금 몇 번을 돌아서 왔거든요. 이분이 바로 그 최고 유목민이신 만다크 나르씨예요.
1: 이국적인 외모에 순수한 표정이 인상적입니다.
6: 그 떠라이 때 사수스인 그때는 그때가 하나의 그때 그.
0: 자, 타니까 아가 떴지. 자.
1: 거침없이 달려가는 아저씨의 오토바이. 허허 벌판에서 어떻게 찾았냐 물으니 이곳에서 태어나 살다 보면 먼 산이나 강을 보고도 길을 알 수 있답니다.
0: 내려, 에르흥맨. 아, 얼추 발코. 바이올라, 샌베츠가노. 샌베노 타색. 생이 없지, 이때. 색은 나무스제노.
1: 여느 유목민처럼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남편 만다흐 씨는 밖에서 가축을 돌봅니다. 풀을 찾아 늘 이동해야만 하는 유목민에게 많은 세가는 짐스러울 뿐. 그래서 살림도 단촐하죠. 이사할 때 꼭 먼저 챙기는 게 이 상패랍니다.
6: 몽골에 운치나 라도 드리우젯을 오그득 샤근사 들려오는 곳도 쓴다 어떤 게 야말 마다라 들어올지가 오기도 못하는 거죠.
0: 다 이런 히든 맛 하려울지가 왜
6: 비 들어오셔 마다려울지가 아또 팀에 야마 한 니들 명타운조가 도와
0: 명타운조? 오! 와! 와, 명타운조?
1: 부모님에게서 독립해 유목 생활한 지 20년. 여러 기관에서 인정한 유목 챔피언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챔피언상도 받았는데요. 전국에서 뽑는 10명 안에 들었다네요.
0: 비 몽골도 닐생 오땅 암드르체승 바꿔요. 택순친 탄식임 가다트 주책증식 차라리 몽골은 안컸다 올지.
1: 생각보다 많이 쑥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나저나 1500마리나 되는 가축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0: 아, 여기 있었네. 아, 여기. 여기 저기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와.
1: 무리를 지은 모습이 위압감마저 들게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척박한 사막을 버텨낸 강인한 생명력에 경건해지기도 하는데요. 사막을 이동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200kg 이상의 무거운 짐도 나를 수 있어 사막의 배라 부릅니다. 몸집은 크지만 민첩하고 성격이 온순한 편. 사막에서 먼 곳의 물도 잘 찾아 유목민에게 좋은 동반자입니다.
0: 와, 이 멀쩡 때문에 하나스 가르치로. 오가서 이 타이런트 베이스노. 와, 내래. 어떤 테메테 용벤? 고롱중 테메에게서 일로 용식벤?
6: 다른 데가 있었어.
0: 다른 거 어디 있었어?
6: 이제 그때 쪼그라 탄 데메도 아가 있다. 이럴 때 토딘스 아와다 하면서 토딘 알타고 아와다 하면서 나 인다 웃은디. 토딘 때 알타 우르두디 때 하면서 웃을 척수 천디.

0: 하는 도시계 맞았어. 이렇게 순전히 있어. 어시죠 때문에 때문에 아우 이제 속수 있어.
1: 하나
0: 가는 데서 맞았어.
2: 낙타는 임신 기간이 400일 정도로 2년에 한 번 새끼 한 마리를 출산하는데 10배로 늘리시다니 존경심까지 듭니다. 비결은 좋은 풀을 찾아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만다흐 씨의 부지런함 때문 아닐까요?
3: 어떤 보이 샷을 찍잖아요. 아, 자. 어떡해요.
0: 가이고.
3: 가이고요. 오, 또 좋았어. 짜가요.
2: 낙타를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는 일종의 핸들이랍니다. 낙타 훈련을 시키려면 꼭 필요한데 보기만 해도 너무 아플 것 같더라고요. 눈 한번 질끈 감았더니 어느새 끝. 20년 차 내공이 느껴집니다.
0: 아따 이거는 그 요가 내가 쓴다 졌다 마시나도 우르르 믹스 없이. 이거는 어쨌든 혹시 요가 줄을 타고. 어글 벗은 줄.
2: 콧뚜레의 줄을 앞으로 잡아당기면 일어서고 밑으로 끌어당기면 앉으라는 신호. 낙타가 두세 살이 되면 사람을 태우는 훈련을 한답니다.
0: 자, 꼰 아이메게 대메게 이렇듯이.
3: 야갓.
0: тэгэл унлаг идэлгээ юм тэгэл одоо зууд модон төсвөл даах байдлаар нь тэгэл одоо энэ орчиндоо тааруулаад аль орчинд ямар мал өсч болох уу гэдгийг нь тэр болох үндсэлтийг нь л өсгөн тий. Бас хуу үндсэлтийг нь өсгөхөд байх шаардлага.
1: Монголчууд бол одоо энэ дэлхийд тэр
2: Ямсодо саамаг хангангыл цай гяндижо. 풀을 뜯던 염소들이 돌아오면 젖을 짤 시간.
3: 히튼 야마테웨.
0: 히튼
3: 70마리래요.
2: 젖짜기는 안주인과 아이들의 일과입니다.
3: 할아버지노. 태어난 지 1월밖에 안
2: 된. 70마리 염소의 젖을 효과적으로 짤 방법이 있다는데요. 양옆으로 염소를 교차해 세운 다음 목에 줄을 엮습니다. 자부항과 옵스 등 서쪽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이래요. 저도 돕고 싶은데 애들이 초짜인 걸 아나 봐요.
3: 생각보다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2: 그렇다고 제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근데
3: 한 마리도 있는데 두 마리씩.
2: 제가 염소 두 마리와 씨름하며 낑낑대는 동안 다른 염소들은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염소는 여름에 젖이 가장 잘 나오고 가을이 되면 젖이 줄기 시작해 10월 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합니다.
4: 안 들어.
3: 이니고? 이니.
5: 또 땡게 저든 바. 이게 바. 이게. 이니 하루가 되죠. 이게 따라 땡게 바.
2: 방금까지 잘 나왔는데 이상해요.
5: 우쭈르, 우쭈르, 우쭈르.
2: 아주머니가 다 짠 거 아닐까요?

0: 야, 네가 염소야?
1: 아이들에겐 가축이 친구이자 가족.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단순하지만 부지런한 유목민의 삶을 익혀나갑니다.
2: 블랙핑크.
1: K-POP의 인기는 이 머나먼 몽골의 오지에서도 통하네요. 젖을 짜느라 수고했다며 밥을 함께 먹자는데요. 욕이 먼저 하라고 주셨는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2: 이게 우롬인데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빵에다가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염소 우유로 만들었대요.
1: 살짝 얼려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습니다.
2: 백제였을 때 거의 한듯이 우롬. 미니 있음 우롬이 더트로 삼킹 한듯해. 주어성 배나. 한인 백제인 하루다. 사성거스 장태 사오. 다 유름 사성거스 장 이뜨고. 하와성도 이뜨고.
1: 평소엔 한국 음식도 자주 해먹는데 오늘은 저희를 위해 몽골 전통 음식을 해주신답니다. 고기와 채소만 넣고 만든 국물이 없는 국수입니다. 이 맛은 제가 잘 알죠.
2: 이걸 또 언제 만드셨대요? 이게 초이왕인데요. 몽골에서 볶음 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볶음 국수는 본래 이렇게 볶잖아요. 근데 몽골에서는 이렇게 쪄서 국수를 만들어요.
1: 유목민의 음식답게 요리 과정이 쉽고 간단합니다. 국물이 없어 식감은 뻑뻑하지만 고기 육즙이 면에 스며들어 별미입니다.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몽골 음식이에요. 진짜 담백하고
1: 식성대로 간장이나 케첩을 더해서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2: 맛있지? 맛있지?
1: 풍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한 끼. 따뜻한 마음까지 받아 배가 부릅니다. 멀리 있는 염소 무리를 데려올 시간인데요.
2: 너무 흥매너. 아, 또 온호.
3: 아, 내가 어제지. 맛있지나?
2: 맛있지.
3: 자, 맛있어.
1: 소리 지르면 낙타가 놀란다는데 저절로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2: 와. 아니 무슨 정상에서 보는 것 같아요. 정상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세메대를 봐서 추우게 뜨고. 그렇지 뭐. 추.
4: 헐치.
2: 헐치.
1: 자부항의 사막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사라질 풍경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3: 자,
2: 이 말을 아주 크게 듣고
3: 또 어떤 망가져서 말도 안 듣고 이 말을 가지고 어떤

0: 계절 따라 이동하는 건 유목민의 숙명. 하늘의 선물인 땅은 소유할 수 없고 그저 빌리는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유목민은 스스로 자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왔던 저를 돌아보게 한 최고의 유목민 만다흐 씨. 그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오늘의 마지막 여정을 떠납니다. 풍경이 기가 막혀 자부항 여행실 빠뜨리면 서운하죠?
1: 저는 지금 자우팡의 최고의 포토스팟에 가고 있거든요. 오, 근데 지금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오.
0: 놀이기구를 탄 것 같은 덜컹거림만 참으면 해발 2,700여 미터의 언덕 꼭대기까지 경사가 완만해 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평평하고 장엄한 능선에 위치한 센지트 하트입니다.
1: 우와. 아니 무슨 구멍이 이렇게 커요?
0: 거대하고 비현실적인 모습. 아래 구멍이 뻥 뚫렸는데 위쪽은 형태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이 신성시 여기죠.
1: 여기는 센지트 하트인데요. 손잡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되게 재밌죠? 여기가 그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생긴 구멍이라고 하거든요.
0: 길게 늘어선 바위벽의 길이가 1km 정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구석구석 머물며 깎고 어루만진 풍경은 놀라운데요. 빛과 바람이 없으면 풍경도 없다더니 살아있는 모든 것을 흔드는 바람과 햇빛이 만나 감동과 전율을 줍니다.
1: 몽골! 사랑한다!
0: 몽골을 새롭게 하는 자부항의 매력. 언젠가 바람처럼 또 와야겠습니다.
1: 어디 이동하시나 봐요. 이 비 오는 날.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영문학부에서 셰익스피어와 르네상스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셰익스피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선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하기 전에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 떠올리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셰익스피어를 이야기하면 16세기, 17세기에 실제로 살았던 생물학적 개인으로서의 셰익스피어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위대한 작품들, 예를 들면 햄릿이나 로미오 앤 줄리엣 혹은 리어 왕 같은 그러한 유명한 작품들, 그리고 그 작품들이 만들어낸 작품의 세계, 이런 거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의 셰익스피어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그 셰익스피어가 지난 400

2000년 동안 인류 문화 속에서 소비되고 유통되고 즐겨졌던 그런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실재, 이거를 지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을 우리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맥락에서 사용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실제로 16, 17세기에 존재했던 작가 셰익스피어보다는 그가 남긴 작품과 작품 세계, 그를 수용하는 우리들의 입장, 우리들의 해석, 현대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강의들은 셰익스피어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셰익스피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1616년에 사망을 했고, 우리가 2024년이니까 40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여전히 사랑받고 존경받고 계속 우리에 의해서 즐겨지는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대변하는 작가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죠. 이런 표현은 셰익스피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통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죽고 나서 7년 후에 발간된 그의 전집에는 동료 극작가이자 배우였던 벤 존슨이라는 작가가 쓴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 시에서 벤 존슨은 셰익스피어를 두고 그는 한 시대만이 아니라 영원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작가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시대에만 속한 작가가 아니고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존경받는, 인정받는 작가라는 의미겠죠. 사실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시대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작가이고 지난 400년 동안 꾸준히 그의 명성이 점점점 커져온 작가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담지한 작가라는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셰익스피어는 아주 타고난 천재적인 작가여서 뭐 오래 고민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아주 쉽게 글을 쓰는 작가라는 인상도 오랫동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존 밀턴 같은 유명한 시인도 셰익스피어의 시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애써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어떤 시인들보다도 더 탁월하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이 보편성이랄지, 타고난 천재랄지, 시공을 초월한 가치를 대변하는 작가라는 표현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 학자들이, 아, 꼭 그런 걸까? 라는 의문들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코미디, 희극 중에 As You Like It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당신 뜻대로, 당신 뜻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번역들이 많이 되는 작품이죠. 그 작품에는 제이퀴즈라는 인물이 하는 유명한, 독백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무대다. 남자들과 여자들은 배우고 그들 각각은 자신들의 등장할 때와 자신들이 퇴장할 때가 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고 세상을 무대에 비유하고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맡는 배우처럼 살아간다라는 말로써 인생은 연극이다라는 말에 비슷한 뜻이 되겠죠. 근데 이 대사의 네 번째 행에 보면 한 사람은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역할을 맡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어서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일곱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이키즈가 정확하게는 한다고 해야겠죠. 그 일곱 단계는 전부 남자들의 인생입니다. 조금 전에 세상은 무대고 남자나 여자나 다 자기 역할이 있다고 했는데 정작 일곱 단계의 역할은 남자들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셰익스피어 시대는 가부장적 사회이고 남성 중심 사회였고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생을 일곱 단계로 나누면 남자들의 직업으로 분류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셰익스피어가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할 때조차도 어쩌면 그가 살았던 시대, 가부장적 세계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셰익스피어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적 한계나 시대적 조건 속에서만 가능한 부분이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오면 이런 셰익스피어를 무작정 보편적 가치를 담지한 작가고 인간 존재의 핵심적인 갈등을 드러내는 작가이다라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이나 그의 가능성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려는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선 영미권 셰익스피어 연구의 가장 유명한 비평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수 있는 분으로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그린블라트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셰익스피어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전략적 유연함이 있다. 혹은 다른 데서는 유연함이라는 표현 대신에 전략적 모호함, 모호성이 있다. Strategic ambiguity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전략적으로 불투명하다. Strategic opacity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린블라트의 견해에 따르면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연해서 이렇게도 볼수 있고 저렇게도 볼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역사극, 영국의 역사를 다룬 연극들 중에 헨리 4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왕자 할이라는 왕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할이라는 왕자는 아버지가 권력을 찬탈해서 왕에 올랐는데 그게 불만스럽고 아버지가 싫어서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는 왕자입니다. 나쁜 짓이라 하는 나쁜 짓은 다 하고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왕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새롭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마키아벨리적인 어떤 음모가와 어떤 정치가로 변모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린스 할, 이 할이라는 왕자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셰익스피어는 계속 모호한 상태로 남겨둡니다. 보는 사람 혹은 읽는 사람, 좀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걸 무대에 올리는 연출가 혹은 그걸 연기하는 배우의 해석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이 프린스 할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어울리던 사람 중에 폴스타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폴스타프가 할 왕자와 어울리면서 온갖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할 왕자가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 하기로 한 이후에는 버림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파탄 상태에 이르고 병이 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폴스타프는 할 왕자가 애정이 있으니까 자기를 찾아와서 언제나 구해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전까지 폴스타프를 보던 관객들은 폴스타프가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이 친구 역할을 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할 왕자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도둑질도 하고 술값 떼어먹고 약한 자 괴롭히고 그렇게 나쁜 자처럼 보였던 자가 나중에 가면 우리의 공감을 일으키고 우리의 감정이입을 하게 만듭니다. 그걸 보고 나면 이 자가 나쁜 자인가? 좋은 자인가? 할 왕자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셰익스피어는 언제나 그렇게 선과 악을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분류하기보다는 인간 삶의 복잡함을 모호한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하곤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코리올레이너스라는 비극이 있습니다. 이 코리올레이너스는 로마가 아직 공화정이었던 시대에 코리올레이너스라는 장수가 자신의 고집을 피우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1934년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프랑스가 사회당이 집권하던 시절이었는데 이 공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프랑스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작품이 프랑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코리올레이너스가 작품 속에서 민중들을 아주 비난하는 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작품이 1년 후인 1935년 모스크바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당시는 스탈린 치하였는데요. 이때 코리올레이너스는 엄청난 찬사를 받습니다. 코리올레이너스는 민중의 적이었던 코리올레이너스가 비참한 죽음을 맞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소비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 코리올레이너스는 어떤 작품일까요? 민주주의를 비난하는 작품일까요? 민주주의를 비난한 자의 비참한 말로를 이야기하는 작품일까요?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은 바로 이렇게 거의 동일한 시기, 완전히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해석되고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킬 학자는
에마 스미스라는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것이 셰익스피어다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빈틈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갭이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라고 에마 스미스는 주장을 합니다. 이 갭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에게 열려 있다. 그 구멍들이 일종의 불완전한 완전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마 스미스가 드는 예를 중에 테이밍 오브 더 슈, 말괄량이 길들이기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 작품인데, 이 말괄량이 길들이기에 나오는 두 남녀 주인공 있습니다. 한 명은 패트릭 키오고 여성 주인공은 캐터리나입니다. 이 패트릭 키오는 굉장히 마초적인 남성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캐터리나에게 아주 직진하는 친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사회가 요구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남성성을 부각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캐터리나는 아버지에게 대들고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 시집가기 싫어하고 이런 이제 여성입니다. 사춘기 여성의 어떤 그 부모와의 갈등을 상기시키는 그런 딸이기도 하죠.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패트릭에는 굉장히 그럴듯한 남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형편없는 남봉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캐트리나는 한편으로는 아버지 말안 듣는 어긋어긋한 딸 같기도 하지만 단 한편으로는 내면의 상처를 품고 있는 여인처럼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빈틈을 셰익스피어 자신이 메우기보다는 관객이나 독자가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빈틈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그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셰익스피어 작품의 특징이라고 설명합니다. 에마 스미스는 그걸 브리딩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독자와 관객의 상상력이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로는 조나단 베이트라는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라는 책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은 무엇보다도 역설들이 결합해서 공존하는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aradoxical Alliance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서로 각각은 옳은데 함께 서면 양립하기 어려운 게 패러독스잖아요. 그런데 그 역설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들이 결합을 이루어서 함께 공존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사상적 사유의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소네트 같은 시에서 사랑이라는 게 위로와 불안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사랑이라는 게 많은 위안과 행복을 주지만 또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역설적인 것,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이렇게 양립이 불가능한 것을 함께 결합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로운 사유를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셰익스피어 작품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 분의 학자들을 소개했는데요. 영미권의 최근 학자들은 셰익스피어 작품의 인기와 셰익스피어 작품의 가치를 보편성이라거나 그의 천재성에서 찾기보다는 그의 작품이 갖고 있는 이런 열린 가능성, 독자들의 상상력, 관객들의 창의력이 틈입할 수 있고, 그러므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아마도 프랑스 문학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 예, 텍스트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롤랑 바르트라는 프랑스의 비평가께서는 텍스트를 읽기 텍스트와 쓰기 텍스트로 구분을 합니다. 어떤 텍스트는 읽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 있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독자는 작가가 전달하는 내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걸로 충분한 텍스트라는 거죠. 반면에 롤랑 바르트가 말하는 쓰기 텍스트는 그 텍스트에 독자가 마치 자신이 작가인 것처럼 실제로 그 작품 안에 자신의 상상력을 투사하고 자신의 사유를 던져서 그 작품과 부딪혀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텍스트, 쓰기 텍스트, writerly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롤랑 바르트는 쓰기 텍스트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작품, 위대한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다시 읽혀질 가치가 있는 텍스트라는 거죠. 셰익스피어 작품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새로운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어제와 다른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텍스트
로랑 바르트식으로 쓰기 텍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4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우리 후세대에도 여전히 읽힐 수 있는 텍스트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셰익스피어를 단순히 천재 작가, 인류의 보편적 문화를 담지하고 있는 작가로 숭상하기보다는 어떻게 그의 작품이 내 삶을 새롭게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가, 이걸 고민하는 거야말로 셰익스피어를 진정으로 즐기고 살아있는 우리 문화의 일부로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은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 그리고 셰익스피어를 왜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보물섬 남해엔 마을과 마을을 잇는 아름다운 길, 파래길이 있습니다.
1: 저기 미역 말리고 있네, 그죠? 저게 오리지널 파래라고. 파래하러 갔나요, 파래.
0: 바다와 산을 오가며 일했던 남해 사람들의 삶이 담긴 길.
2: 고동하고. 그 때는 뭐 뭉치나 이런 거나 잡아다 먹고.
0: 파래길엔 평생 못 잊을 고향의 맛, 어머니의 손맛도 담겨 있습니다.
3: 맛있죠? 하는 만큼. 하는 만큼.
0: 또 바래길은 부단한 노동의 길.
4: 전부 다 고달받아요.
0: 그 길에는 고향 땅에 키운 것들을 목숨처럼 귀히 여기며 살아온 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5: 예, 사랑해요.
4: 감사합니다.
0: 남해 바래길 그 첫 여정은 남면 평산항에서 다랭이 마을에 이르는 다랭이 지게길입니다.

0: 산과 바다를 모두 품은 보물섬 남해. 산자락은 그대로 해안선이 되어 바다의 너른 품에 자리 잡았습니다. 웅봉산, 설을산 등 크고 작은 산들이 바다와 어우러진 남해 서쪽 평산항. 자, 새벽 조업 나섰던 배들이 항구로 돌아옵니다.
1: 뭐 좀 쏠쏠한 게 잡혔나요?
2: 문어를 이 집을 하나야 해. 서로가 안 잡아먹힙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여기 서갖고 여기 붙어있어야 저것들이 한장 오시면까지 살아있습니다. 고기만 많이 잡히면 재미가 있습니다.
0: 어렵게 잡은 귀한 녀석들. 좋은 몸값 받으려면 꿈을 댈 시간이 없겠죠. 자, 보따리 좀 풀어보실까요? 자.
3: 아, 크다! 아, 멋지다!
0: 하하하하! 오늘 바다가 제대로 곡간 문을 열어주었군요. 하하. 그런데 위판장에 도착하자마자 목욕 재개라도 하는 걸까요?
4: 이게 왜 물을 저렇게 계속 뿌리는 거예요?
2: 고기 안 죽으라고.
4: 아, 바닷물이에요?
2: 아, 바닷물.
0: 모두 남해 구운의 바다가 품껏 키워낸 실한 녀석들입니다. 이야, 그거 참 뭐 그냥 입만 막 도네요, 분. 아하, 참.
4: 지금철에 제일 좋은 고기가 뭐예요?
2: 지금철에 제일 좋은 거예요. 갑오징어. 꼬레기, 꼴레기. 문어.
0: 그 맛도 갑이라고요. 바다에서 갓 잡아온 녀석들이니 싱싱한 거야. 두 말하면 입만 아프겠죠? 이야.
3: 밤에 먹는 거는 뭐 이래도 맛있어.
4: 왜 맛있어요?
3: 물이 오염이 안 된 게 그러지. 물이 깨끗한 곳이 돼서.
0: 아니, 그런데 이 풍경을 담는 분이 있네요.
5: 요즘에 갑오징어 아주 금값이더라고요. 금값. 갑오징어하고.
6: 지금은 이제 남해 제철 좀 호래기.
0: 경상도 사투리로 호래기. 꼴뚜기도 제철이죠.
5: 아, 여기 경매 시작되네요. 네.
0: 평산항의 하루는 아침 경매로 시작됩니다. 이 짧은 순간 좋은 물건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죠. 물건의 임자가 결정되면 이젠 시간과의 싸움. 산 채로 전국 거래처까지 보내는 게 관건이죠.
4: 아래길에 이런 현상도 있나요?
5: 아, 예, 여기 말고 아래길에 굉장히 많은 항구를 지나가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런 경매가 벌어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 바랫길을 알리고 지키는 두 사람. 아니, 의외의 장소로 안내를 합니다. 일명 바랫길 작은 미술관.
7: 보건진료소를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거고요. 여기 이제 지역에 있는 작가분들도 있고 외부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 작품을 전시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미술 전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0: 작은 시골 보건소였기에 외부는 꽤 아담합니다. 하지만 바랫길을 지나는 이들에겐 잠시 지친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곳인데요.
7: 걷는 길이라는 거는 이런 미술관이 됐던 건축물이 됐던 경관 자원이 됐던 이런 점형 자원들을 하나로 연결을 해서 목걸이처럼 진주 목걸이처럼 이렇게 목걸이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0: 진주 목걸이 같은 바랫길은 남해의 자연과 사람을 엮는 도보 여행길이죠.
6: 아니, 보리가 요즘에 보리를 안 심는데, 그죠? 여기 아, 또 보리밭을 보네.
7: 바다 풍경에 이렇게 배경으로 보는 게 좀 색다르네요.
6: 그렇습니다.
0: 길에서 만난 풍경은 추억을 부릅니다.
6: 봄 되면은 바로 새파란 그 새싹 돋아오는 거 하고 또 익으면 익는 대로 또 저희들 도 어릴 때는 또 이 깐부기를 해가지고 보리가 까맣게 된 게 있습니다. 그걸 또 따가지고 먹고 막 입 주위에 시카맣게 발라가지고 다니던 또 추억도 있고 그 옛날에는 참 그런 게 많이 좋았죠.
0: 다랭이 지게길을 따라가면 층층이 다랑 논이 즐비한 다랭이 마을에 이릅니다. 이야, 옹기종기 그냥 예쁜 집들과 마을 풍경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인데요. 다래길 중에서도 유독 인기가 많은 코스죠.
7: 아, 오늘 바다 물색 좋네요. 막 에메랄드 물빛에 그냥 촤악.
0: 수려한 풍경과 함께 남해 사람들의 삶도 더불어 엿볼 수 있는 다래길.
6: 저기 미역 말리고 있네요, 그죠? 저 앞에서 미역 채취해가지고 아침부터 늘어가 말리면 하루 만에 다 마릅니까?
7: 하루 정도 하시고 오전도 안 지났는데 지금 뭐 오전 만에 벌써 다 말라버린 거네요? 네. 미역, 야.
6: 저렇게 생활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실제는 미역 말린 게 문제가 이걸 또 올려매고 올라가야 되잖아.
7: 아, 맞아요. 지게에다 하든가 해서 네, 올라오셔야 되네. 지금
6: 뭐 다른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7: 그렇죠. 지금도 뭐 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6: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게 오리지널 발해라. 발해하러 갔나요, 발해. 그렇죠. 조개 캐고, 뭐, 미역 따고, 고기 잡고. 그게 발해입니다, 발해. 남의 사람들 발해 갔다 하거든. 우리 어릴 때면.
0: 그런데 잠깐. 이 파도에 실려오는 소리가 있네요.

0: 까사리, 까사리.
1: 아.
0: 까사리, 이거 밀가루 뭉쳐갖고 쪄먹으면.
1: 아, 이거.
0: 응? 어머, 또닥또닥해. 우리 또닥또닥해. 시집히고 밀가루에 물 빠져, 밀가루 묻자고, 이게 금속에 쪄갖고.
1: 우리 쪄간 부분 맛있어?
0: 깨끗했다.
2: 어머니에게서 딸로 이어지는 밥에.
1: 할무지.
3: 할무지.
1: 네, 할무지라고 그래요. 이걸 전복 사춘이에요, 이게.
3: 아, 그렇구나.
1: 네, 이거는 토시고.
3: 토목.
1: 네.
3: 얘는 미역이, 미역이.
1: 미역이.
3: 이게 뿌리네.
1: 응, 뿌리.
4: 아, 이게 뿌리라고?
1: 예, 여기 머리. 머리. 이거 초집에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0: 나만에게 조창, 풋고추 조창, 막 매운 고추 조창 썰이었고, 뭉치놓으면 참 맛있어요, 이건. 어, 맛있어.
2: 식구들을 먹이려던 삶의 길이 현재 발의길이 된 것이죠. 그런데 다랭이 마을은 까까지른 해안 절벽이라 자고로 발의조차 어려웠던 마을입니다. 때문에 가파른 산을 억척스럽게 일고 다락농과 밭을 만들었죠.
5: 이 다랭이 논에서 큰 마늘의 특징이 뭐예요?
6: 해풍을 받았잖아요. 지금 해풍을 받으면 훨씬 마늘이 단단하고 좋아요.
5: 지금은 아예 소가 쟁기질을 하는 게 없어요?
6: 문제 없어요, 없어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소도 키울 수도 없고.
2: 오랜 시간 다랭이 마을의 가장 귀한 재산은 쟁기질을 소였답니다.
6: 옛날에는 이 길이 전부 다 소만 갈 수 있고 사람만 걸어다닐 수 있었거든. 새마을 사업하면서 여기 이제 농도길 만들고 2005년도 이제 우리 마을이 맹성지로 지정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논이 많이 좀 좋아졌지.
2: 돌투성이 메마른 산에 계곡물로 물을 대며 평생 다락농과 밭을 일궈온 다랭이 마을 사람들.
5: 근데 어르신은 계속 이제 남은 여생 계속 여기서 사실 거예요?
6: 아, 이제 여기 살라고 들어왔으니까 살아야지.
5: 여기 좋으세요?
6: 좋지요. 참, 여기가 내가 보면은 공기 하나는 좋거든. 여기 오시면 좋아요. 자식들 한 번씩 왔다 가고 뭐. 이거 가서 농사 짓고 사서 있으면 시간 잘 가고.
5: 행복하세요?
6: 아, 행복하죠. 즐겁지.
2: 다랭이 마을의 풍경에는 부단한 노동과 강인한 삶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총 22개 코스로 이뤄진 발의길. 그 마지막 여정은 4코스 고사리 밭길입니다. 남해 대교 아래 자리한 노량 해협. 우리에겐 충무공 이순신이 마지막 전투를 치른 곳으로 유명하죠. 해안길을 따라가면 발의길은 한적한 어촌 마을에 닿는데요. 혼자 걸어도 여럿이 걸어도 좋은 발의길. 오늘은 다 같이 나오셨네요.
7: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8: 바지락 파러 갑니다. 여기는 남해 노랑에는 물도 깨끗하고 또 전부 자연산입니다.
2: 한 달에 두 번 물이 많이 들어왔다 빠지는 살이 떼면 다 같이 대가로 나선답니다.
9: 신경이 여기다 이거 빨아봐. 돌쟁이도 있고만 좋은 거 많다.
2: 이야, 속살을 드러낸 바닷가 위로 개껏들이 고개를 내밉니다. 하하, 참.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노량마을 사람들에겐 작아도 요긴한 먹거리였죠.
8: 돌쟁이.
7: 돌쟁이.
8: 개 중에 최고로 적은 게.
7: 아, 돌개.
8: 돌개, 돌개. 돌쟁이하고.
10: 고동?
8: 고동하고.
10: 참고동.
7: 오.
8: 삶아 먹어 맛있어.
7: 불이네요.
8: 어.
2: 그냥 먹어도 별미죠, 뭐.
7: 불 맛있어요?
8: 네.
9: 짭짤해, 맛있다. 이봐라, 이봐라, 요, 많이 나온다.
2: 과거 남의 여인들에게 발에는 숙명 같은 것이었답니다.
7: 그러니까 어머니 몇 살 때부터 이 발에 하신 거예요?
9: 이거?
7: 네.
9: 10살이나 먹었지,
7: 그만. 10살 때부터 엄마 따라와서?
9: 네. 그때는 뭐 물 깃나 이런 게나 잡아다 먹고. 그랬지.
2: 어린 소녀 시절부터 물리게 해왔다는 발에. 시집아 자식 낳고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너 시간 뒤.
4: 자, 바지를 까고 까야 된다. 어, 예.
10: 아까 많이 했네. 여기 많이 팠네, 그다지.
2: 다 같이 캔 바지락은 먹는 일도 함께입니다. 아주 그냥 싱싱하네요. 메뉴는 바지락으로 국물 낸 바지락 손칼국수에 바지락 부침개까지. 본디 시원한 국물 내는데 제격이지만 예로부터 갯벌 바지락은 독도 맛있다고 했답니다. 야, 이거만 입맛 당겨서 보기가 괴로울 정도네요. 간만에 몸보신 제대로들 하시겠습니다.
11: 도시에서는 조개가 이런 조개 없지. 우리 남의 조개는 특히 더.
9: 조개 빨아주면 빨아도 더 맛있고.
11: 이렇게 계속 빨아주면 더 여물고 맛있거든. 조개 너무 여물잖아요 지금.
9: 맛있어요.
7: 어, 얼마큼 맛있어요?
9: 하는 만큼. 하는 만큼. 하는 만큼 담는 거.
7: 발해지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0: 바래지.
1: 그거는 뭐 또 내년까지 할란지 못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 몸이 따를 때까지는 하는데 그거 뭐 얼마나 오래 하겠습니까? 하면 내년까지는 할란가 싶습니다.
2: 어머니들의 고단한 수고가 더해진 남해 바다의 맛, 그리고 정겨운 고향의 맛입니다. 총 22개 코스로 이루어진 다리길. 자, 그 마지막 여정은 4코스 고사리 밭길입니다. 고사리 밭길이란 이름처럼 해마다 이맘때면 고사리가 그냥 지천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고사리 산지인 남해군 창선면. 전국 고사리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라네요.
3: 어르신, 지금 여기가 다 고사리 밭이에요?
4: 예, 이거 잘 보이소? 이거 전부 다 고사리 바다예요.
2: 오호라, 요요요요 몽글몽글한 녀석들이 해풍 맞고 자란 핵고사리로군요. 캬.
4: 그 전부터 요 자연산이 많았어. 우리 이제 누님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봄에 비는 오고 하면 이제 끈으로 가면 끊어가면 한 마구에서 끊어가고 그랬지. 이게 지금 한 30년, 한 거의 한 40년 되어갑니다.
2: 당시 척박한 산에 감나무를 심었다는데요. 감나무는 자라지 않았고 대신 얼음을 준 감나무 주위에 고사리가 생겨 번졌다는 것이죠.
4: 여기 이제 뿌리가 네. 이게 여러 개 있어. 이 파면은 여기서도 이게 썩어가면서 이 거름을 만들어가면서 나와요. 이 뿌리가 요 뿌리 있네. 잡아라. 요 나가있지. 요 나가있지. 요 연결돼 있지. 요 또 나오잖아. 놔두면.
2: 고사리철인 4월에서 6월 이곳 바랫길은 잠시 출입이 제한된답니다. 고사리 잎이 자라 수확이 끝나면 다시 바랫길이 열리죠.

0: 요즘 매일 새벽 5시면 고사리 밭으로 출근하는 마을 어르신들. 늦은 오후가 돼야 겨우 집으로 향합니다. 30여 가구가 사는 창선면 고두마을. 이웃 마을들처럼 고사리에 기대 살아온 부락입니다. 박치조 어르신 내외도 평생 고사리 농사를 지으셨죠.
1: 어르신, 이게 뭐예요?
2: 이게 삶는 솥.
1: 아, 솥이에요? 아,
2: 이제 전에는 물로 끓여가지고 이걸로 손을 가지고 네. 이래다가 지금은 반자동식으로.
0: 자고로 고사리 농사에선 채취만큼 중요한 게 고사리를 삶는 일이라죠. 수확 후 바로 삶아야 식감도 좋다니 새벽부터 밭에서 일하고도 쉴 틈이 없습니다.
2: 고사리가 두불 삶거든. 이 첫 불이는 그 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완전히 사람 입에 들어가게끔.
0: 팔팔 끓는 물에 10여 분간 살짝 데쳐내서 생고사리의 쓴맛을 없앱니다. 제초 작업은 꿈도 못 꿀 친환경 남해 고사리. 모르는 사람들은 뭐 고사리 농사라고 해봐야 잡초 뽑고 소확한 게 전부 아니요 이런답니다.

하지만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고사리. 그냥 일일이 사람 손이 가지 않는 게 없답니다. 굽은 허리로 가파른 절벽을 오가며 정성껏 꺾고 삶았으니 이제 잘 말리는 일은 남해 바닷바람과 봄 햇살이 할 몫입니다.

0: 마, 구둥 한두 마리 뚝딱 썰어 넣고 자박자박 칼칼하게 끓인 고사리 조림과 고사리 무침. 고사리 농사 짓는 이댁의 단골 메뉴입니다. 긴 세월 물리고 질릴 만도 한데 두 어르신에겐 고사리만한 밥도둑이 없다는군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뭐 저도 군침이 도네요.
1: 전에는 이제 그 고사리가 조금 나는 게 막 그 대소상 그 제사 근데 시키라고 액 좀 아껴 놓거든. 근데 이게 많이 나고부터는 이런 자기 입맛대로 해서 먹는 겁니다. 이제 깔치나 요 고등어 요 형은 맛있어.
2: 내 고향이 뭐 여기니까 예전부터 고사리는 막 소고기국에도 넣어 먹고 찜에도 넣어 먹고 고등어 찜에도 넣고 뭐 제사에는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철에서도 고사리가 자손들이 흥성하게 잘 크라고 절에는 고사리로 안 지르면 안 돼요. 다른 나물은 안 써도 고사리하고 콩나물하고 도라지하고는 세 가지 쓰거든요. 그렇고 이게 어디다 이어도 맛이 있어요.
0: 어르신들께는 그저 고사리가 효자입니다.
1: 지금 우리가 이 고사리 아니면은 시골에서 안 돼. 전에는 말이지. 바다 보고 살다가 바다 되게 중년이야. 고기가 없어. 우리 생활에는 이게 이거 없으면 진짜로 생활이 안 돼.
3: 아버님, 어머니 건강하세요.
2: 예, 사랑해요.
1: 감사합니다.
4: 우리 남의 5일장. 남의 5일장은 2일, 네, 7일, 맞아. 이렇게 5일장이 열리고 있죠. 네.
5: 지금도 자판에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 엄마, 할머니들 하면 안 되겠다. 우리도 할머니니까.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7: 가수 하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0: 우리 남해 고사리 최고 좋아요. 향도 많고 맛이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많이 사러 오세요.
1: 남해 고사리 해풍 먹고 자란 남해 고사리 많이 사러 오세요.

0: 고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몇분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등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뭐예요?
1: 어? 아니 글쎄 지붕에 올라갔더니 이게 있더라고.
0: 어? 선물 상자 같은데?
2: 어? 여기 산타 할아버지 얼굴이 있어요.
3: 어, 여기에도 있어.
0: 어? 저기도.
1: 정말 그러네. 가만 있어봐. 그럼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떨어뜨린 선물 아니야?
0: 네.
1: 맞아.
3: 그럼 아직도 선물을 못 받은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1: 그니까.
0: 어떡해. 빨리 산타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려요. 산타 할아버지.
1: 산타 마을까지 어떻게 가지?

마차는 내가 호랑이 극단에 있을 때 우편 배달부 역할을 할 때 사용했던 우편 마차야. 이 마차를 타고 산타 마을까지 가면 돼. 마차를 보니까 그때 뮤지컬에서 불렀던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

0: 어디더라? 북극?
1: 핀란드 아니야?
0: 어디지?
2: 아이고.
3: 내가 떨어뜨린 선물이 여기에 있네. 아이고.
4: 산타 할아버지, 선물 찾으러 오신 거예요?
3: 그려.
5: 근데 크리스마스 지난 지 엄청 오래됐는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3: 그때 바로 찾으러 나섰는데 썰매가 고장나 추락나는 바람에 그 먼 길을 걸어서 오느라고.
4: 산타 할아버지.
3: 그래도 애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어?
0: 아이고, 저.
3: 아이고,
0: 아니야.
6: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0: 산타 할아버지. 빨리 가야 하니까 제 우편마차를 타고 가세요.
3: 우편마차?
0: 네네.
3: 우와!
1: 우리도 같이 가요.
6: 그럴까?
1: 네. 좋아요.
0: 이리야. 선물 배달하러 출발.

0: 미안하다, 미안해. 어?
1: 선물을 못 받은 친구가 바로 코순이었구나.
2: 코끼리 선물이니까 가장 큰 이거.
0: 아니고 이거지. 저.
2: 뭘까?
0: 짠.
3: 내 품이 막혔어, 밀리퍼니. 정말 가지고 싶었는데. 난 전화받지? 고맙습니다.
4: 예쁘다.
2: 진짜 잘 어울려, 코순아.
5: 그럼 저 커다란 선물은 누구 걸까?
1: 그러게.
0: 그게 궁금하다면 바로 출발해 볼까?
6: 모두 준비됐죠?
7: 네.
3: 고마워. 안녕.
6: 안녕.

0: 언젠간 올 줄 알았어요.
1: 늦어서 미안하다, 미안해.
2: 가장 큰 선물이 개미 거였네.
0: 엄마가 딸릴지 모른다고 안 사줬는데? 정말 좋아요.
1: 신경 써서 폭신폭신한 걸로 골랐지.
3: 우와, 역시 산타 할아버지.
4: 하나 남은 선물은 누구 걸까?
1: 마지막 선물이 궁금하다면 우리 배달하러 출발해볼까?
5: 좋아요.
0: 고마워요, 산타 할아버지. 모두 안녕.
6: 마지막 친구가 기다릴 테니까 더 빠르게 가요.
1: 좋아, 더 빠르게 출발.
5: 출발.
0: 좋아.

0: 스케이트보드 타고 토끼보다 빨리 달리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1: 그려, 그려. 조심해서 타야 한다.
0: 네, 산타 할아버지. 자,
2: 조심해.
1: 친구들 덕분에 다 배달했구나. 고마워, 고마워.
3: 배달 끝!
4: 산타 할아버지, 어서 마차에 타세요. 산타 마을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1: 산타 마을까지?
5: 그럼요. 또 걸어가실 순 없잖아요.
1: 그렇긴 한데. 그럼 이제부턴 내가 운전하마.
3: 산타 할아버지가요?
1: 그래, 산타 마을 가기 전에 내가 세계 여행 시켜줄게.
3: 좋아요.

0: 이렇게 달려서 우주까지 가고 싶다.
1: 우주? 그렇다, 우주로! 오!

전해봐. 오늘은 모두 일어나세요. 율동을 떨어치다가 말그림이 나오면 다 같이 말춤을 신나게 춰.

0: 춤을 정말 잘 추시네요. 모두 모두 잘했다뇨. 박수.
1: 잘했다.
2: 잘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엄띄엄 포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자, 도레미 탐험단, 이제 모험을 시작할까요?
1: 네!
0: 과제를 잘 마치면 이 카드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2: 우와! 도장 세 개 다 받고 싶어요!
0: 좋아요. 첫 번째 과제로 캠핑장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볼까요?
1: 네!

0: 무슨 일이니, 도도?
1: 어? 나비 사진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요, 볼트 선생님.
2: 어, 도도가 참 아쉽겠구나. 대신 우리 마시멜로를 먹고 힘내볼까요?
3: 아, 네!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냐?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돼.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귀엽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2: 얼굴엔
4: 순한 킹킹.
2: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9: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국수, 수국.
2: 간지가 좋아요.
3: 배고프다. 오늘 점심은 뭘까?
4: 식단표에 쓰여 있잖아.
2: 맞다.
4: 오늘의 식단은 국수. 국수다. 국수.
5: 내가 좋아하는 국수. 난 국수 두 그릇 먹어야지.
6: 자, 국수 나왔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요.
7: 네, 잘 먹겠습니다.
6: 호호 불어서 먹기.
7: 네.
4: 한 젓가락.
3: 길다.
4: 한 입.
5: 돌돌돌돌 말아서

0: 써져 있었는데 수국으로 바뀌었네.
1: 이 꽃 이름이 수국인가 봐.
0: 우린 국수가 먹고 싶은데 국수를 찾아야 해.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2: 한글 용사 아이야.
3: 어? 이?
4: 야.
3: 호민정은 안녕?
4: 안녕.
3: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국수가 수국으로 바뀌었어.
0: 국수가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국수를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한글을 찾자.
1: 여기 텔레비전이 있어.
2: 어? 화면 속에 한글이 있어.
1: 이건 우리가 찾는 한글이 아니야. 국수가 아니라 국기야.
0: 여기에도 한글이 있어. 그런데 이건 국수가 아니라 국화야. 국수는 어디 있지? 찾았어. 화면 안에 한글 국수가 있어.
1: 내가 한글을 꺼낼게. 나와라. 한
3: 천지?
4: 한글 국수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가져가진 못할걸. 한글은 보이지 않을 테니. 헛! 끊어!
1: 어? 화면이 꺼졌어. 한글이 보이지 않아.
2: 내가 화면 속으로 들어가 볼게.
0: 소용없어.
1: 천지의 한글 공격이 시작되면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0: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끄다에 맞서는단 말은 뭐지?
0: 켜다!
4: 아니, 날 끄다 공격을 켜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5: 안 돼!
2: 국수의 우가 모두 사라졌어.
0: 괜찮아, 내가 뿅망치로 우를 만들게.
6: 수선아,
7: 한글

0: 구수.
1: 저장 완료.
2: 국수.
1: 국민정음의 손으로.
3: 국수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국수! 국수! 수국! 수국! 국수! 수국! 수국! 수국! 수국 꽃이에요, 꽃! 수국은 참 싱그러워! 국수! 국수! 국수는 길어요. 가늘고 길어. 오, 맛있겠다.
1: 우와, 국수다! 냠! 냠냠! 슝!
0: 오잉! 국수가 어디로 갔을까? 한글 국수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국수! 국수! 순서대로 써볼게요. 기역이 우를 만나 구. 구가 받침 기역을 만나 국. 시옷이 우를 만나 수. 국수.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국수. 친구들 따라해봐요. 국수.
1: 끝. 국수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수건. 수국.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국수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수건. 수국. 히힛.
0: 국수. 수국. 훈민이와 정음이가 점심을 먹어요. 오늘의 점심은 국수예요. 내가 좋아하는 국수 맛있어.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국수를 수국으로 바꿔라 한글. 국수가 수국으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끄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켜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국수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국수가 나왔어요. 훈민 정음이 국수를 먹어요. 훈민정음이 국수를 먹어요. 훈민정음이 국수를 먹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도포, 포도.
2: 정음아, 바르게 앉아. 훈장님 오셔. 오셨다.
3: 자, 훈민이, 정음이, 우리 예절 학교에 온 걸 환영해요. 예절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절을 잘 배워보도록 해요.
2: 네. 훈장님, 훈장님 옷이 정말 멋져요.
4: 처음 보는 옷이에요.
3: 내가 입은 이 옷은 도포란다. 도포.
4: 아, 도포.

0: 길이가 기네요.
1: 소매도 넓어요.
2: 이야. 자, 도포는 옛날 사람들이 입던 겉옷이란다.
3: 바꿔라, 한글!
1: 도포가 포도로 바뀌었잖아.
2: 오잉? 뭐라고? 이게 뭐야? 내 도포는 사라지고 포도 옷을 입고 있네. 아유, 어떡하지?
1: 아유. 훈장님,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아이야가 있어요.
2: 아이야?
1: 네. 네.
4: 한글 용사 아이야.
2: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아 이
6: 야
5: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도포가 포도로 바뀌었어. 도포가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도포를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아야 해. 어? 사자잖아. 사자에겐 한글이 없군. 어? 응? 저건 뭐지? 짠! 차! 기린 목에 한글 도포가 있어. 기린아, 그대로 있어줘. 천지?
1: 한글 도포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진 않을걸. 손에 닿지 않을 테니.
2: 헛! 일어서다!
0: 기린이 일어서니 한글이 너무 높아. 그렇다면
1: 애써봐도 소용없다. 너의 능력은 통하지 않을 테니.
0: 천지의 한글 공격이 시작됐어. 그렇다면 나도 한글로 맞서야 해. 일어서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앉다! 이제 됐어.
1: 아니, 나의 일어서다 공격을 안따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한글 도포가 파괴됐어. 아용사가 필요해. 도와줘.
3: 내가 왔어.
0: 한글 도포를 부탁해.
3: 걱정 마. 내가 뿅망치로 오를 만들게.
4: 조사가 한글

0: 저장 완료. 도보 훈민정음의 손으로.
1: 도포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도포! 도포! 포도! 도포! 포도! 포도! 아항! 탱글탱글! 먹고 싶다! 도포! 도포! 할아버지가 도포를 입고 올게요!
1: 와! 도포다! 냠! 냠냠! 슝!
0: 짜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오잉! 도포가 어디로 갔을까? 한글 도포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도포! 도포! 순서대로 써볼게요.
2: 디귿이 오를 만나 도. 피읍이 오를 만나 포. 도포.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도, 포. 친구들, 따라해봐요. 도, 포. 끝!
1: 도포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지도. 포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도포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지도. 포도. 힛.
2: 도포. 포도. 훈민이와 정음이가 예절 학교에 갔어요. 훈장님이 도포를 입고 나오셨죠. 훈장님의 도포가 정말 멋져.
3: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도포를 포도로 바꿔라 한글. 도포가 포도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일어서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앉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도포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도포가 나왔어요. 훈장님이 도포를 입어요. 훈장님이 도포를 입어요. 훈장님이 도포를 입어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3: 얼굴엔
14: 순한 길길
13: 줄무랑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놀이터 가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1: 얼굴엔
0: 순한 킬킬,
1: 눈물엔
0: 덥덥한 말,
2: 순하게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콩순이는 딸기농당,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4: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하늘에서 벌이 내리면.
1: 우와! 이게 지구에서 인기 있는 카페 메뉴야. 멜론 소다, 초코 팬케이크, 티라미수, 크림 푸딩, 아몬드 카놀레.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는 줄도 몰랐어.
0: 토마토가 세상에서 제일 꿀맛인 거 아니었어?
2: 포키, 입에 침 좀 닦아.
1: 아, 금방 돌아올게.
2: 어? 어디 가는데?
1: 새로운 미식의 세계를 탐험하러 가!
0: 혹시 이런 거 어디서 파는지 알아요?
3: 아니,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맛있겠는걸?
4: 지구에서 마시던 음료가 그립네.
1: 아, 뭐야. 화성엔 이런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곳이 없다니.
2: 당연하지, 푸키. 테라시티에 그렇게 화려하고 세련된 디저트를 파는 가게가 있을 리 없잖아.
5: 그럼 화성에 새로운 카페가 필요하겠는걸?
1: 우와, 난 찬성이야, 아빈.
2: 내가 계산해봤는데 우리가 카페를 열면 테라시티 시민들의 행복 레벨이 자그마치 150%나 증가할 수 있대.
0: 포키의 행복 레벨도 솟구칠걸?
1: 알았어, 좋아. 그럼 멋진 화성 카페를 만들어보자.
5: 그럼 시작해볼까? 좋아, 얘들아,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2: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5: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화이팅!
0: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5: 그리고 하늘 나는 스타 스키!
2: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빌더 출동!
5: 좋아! 우리 테라시티에 딱 어울리는 최신식 카페를 지어보자! 밖에는 멋진 테라스를 만들고 안에는 먹을 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계를 넣는 거야.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렇게 먹고 싶은 메뉴를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재료를 섞어서 멋진 디저트랑 음료가 나와.

0: 최첨단 도시에 딱 어울리는 최첨단 카페야.
1: 이제 나도 달콤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볼래. 갑자기 줄이 늘어났잖아. 맛있는 걸 먹으려면 그 정도는 기다려야지.
2: 됐어. 필요한 건 다 구했으니까 기관 녀석들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떠나도록 하자. 뭐더라는 거야? 빨리 일어나.
0: 자.
2: 뭐? 카페? 음료수를 사달라고? 그만해. 우린 빨리 가서 실험을 끝마쳐야 해, 이 먹개비들아. 야! 하필 지금 이러겠다고? 좋아, 그럼 평생 그렇게 누워있어. 난 그만 가볼 테니까.

0: 우유는 아몬드 우유로 바꾸고 헤이즐넛 시럽 다섯 펌프만 추가. 휘핑크림도 올리고. 캐러멜을 안 뿌리면 아쉽겠지. 얼음은 조금.
1: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두더지들이잖아. 쟤들이 왜 여기 있지? 설마 버버랑 또 터무니없는 짓을 꾸미고 있나? 빨리 가서 알려야 해. 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줄을 서야 하는데. 어이, 거기서! 이번엔 무슨 꿍꿍인데?

0: 강아지들 때문에 테라시티가 커다란 타피오카 벌에 공격당하고 있어.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코키봇 변신 완료!
1: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0: 어지러워.
1: 아주 성공적인 실험이었어. 이 줄어라 줄어라 용액을 물총에 넣고 쏘면 어떤 물체도 조그매지지. 역시 난 천재 과학자야. 잘 봐라 부하들아. 진짜 좀 저게 뭐야?
2: 거부?
1: 얘들아,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3: 다 뒤떨어지기 때문이야. 다피오카 펄을 엄청 크게 만들었어. 조심해.
1: 고맙다고나 해. 내가 이 놀라운 장치를 발명했으니까.
2: 우와.
1: 대체 얼마나 더 있는 거야?
3: 거부,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인데.
2: 그 축소 용액은 얼마나 남았어?

0: 이야! 이모 완수!
1: 우와! 너무 맛있어 보인다!
2: 이 많은 걸 다 먹었다간 배탈 날걸.
3: 어?
4: 우리는 호부와 드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짠!
2: 어? 와, 걱정 마.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돼.
4: 아, 어디 그럼 한번 마시나 볼까?
2: 맛있는 건 서로 나눠 먹을 때 더 맛있다니까.
5: 화성에 눈이 내려요.
3: 어? 레이, 멋진데? 스키 탈 줄 알아?
2: 그럼, 지구에선 겨울이 되면 스키를 탔어.
6: 스키는 좀 위험하지 않아?
3: 아니야, 네. 얼마나 재밌는데. 나도 스키 진짜 좋아해.
1: 스키, 스키! 나도 타고 싶어.
7: 전혀 몰랐네. 다들 이렇게 스키를 좋아했어?
8: 안녕, 기가빌더. 지구는 겨울이라서 사람들이 썰매랑 스키를 탄다고 하는데 화성에서도 재밌게 겨울을 즐길 방법 없을까?
2: 그래, 펑펑 눈 내리는 스키장을 지어볼까?
7: 레이, 정말 좋은 생각인데. 자, 그럼 준비됐어?
9: 응, 준비됐어.
6: 난 스키는 좀 무서운데.
7: 한번 타보면 너도 진짜 좋아할 거야.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10: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7: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11: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7: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2: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9: 기가빌더 출동!
7: 자, 그럼 화성에서도 겨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타워와 스키장을 만들어볼까?
2: 우주에서 가장 멋진 슬로프를 만드는 거야.
7: 화성 첫 번째 스키장을 만들어볼까?
9: 그래, 아미!

0: 고마워, 기가벨더. 화성에서 눈에다 보게 되다니 꿈만 같아.
1: 마음에 든다니 뿌듯한데. 얘들아, 빨리 내려가자. 이따 봐, 기가벨더 팀. 우리도 스키 타러 가볼까?
2: 좋아!
1: 이렇게 몸을 숙이고 차례대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밀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

0: 나잡아봐라.
1: 생각보다 슬로프가 훨씬 더 가파르잖아. 못 내려가겠어. 살려줘.
0: 빨리. 좋다. 괜찮아.
1: 아빈, 난 숲길을 못하겠어.
0: 정말? 그래도 한 번만 타보자. 좋아. 다시 올라가자.
1: 다들 스키 타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2: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네, 새로운 발명품 눈덩이 발사기가 역시 성공했어. 에? 저게 뭐야? 눈을 만드는 타워잖아. 나보다 먼저 만들었다고? 이 말도 안 돼. 지금 저길 놀러 가겠다고? 불난 집에 부채질해? 그거 좋은 생각인데. 당장 눈 만드는 타워로 출발!
3: 드디어 눈사람 완성!
0: 와, 진짜 멋진데?
4: 뭐냐, 나 아까 왔다고.
3: 얘들아! 나 눈사람 만들었어. 와서 볼래?
5: 내가 먼저 도착했어.
3: 아니거든. 저, 얘들아.
5: 둘이 동시에 들어온 것 같아.
1: 내가 만든 눈사람 볼래?
6: 누가 제일 빠를지 궁금한데. 얘들아, 차량까지 빨리 가기 시합해 볼래?
5: 좋아, 가자.
3: 얘들아, 잠깐만.
0: 괜찮아? 우리도 같이 내려가 볼까? 한번 타보면 또 타고 싶을걸?

0: 타월을 망가뜨릴 절호의 기회야. 뜯어지더라. 잘 감시해.
1: 어? 짱! 짱! 짱!

0: 스릴러 드릴러를 끌고 어딜 가는 거야? 도모 살려!
1: 빈,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
2: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0: 어떻게 보지? 얘들아, 빨리 옆으로 피해! 다들 괜찮아?
1: 저 거대한 눈덩이는 대체 뭐야?
2: 포부 녀석들이야. 이대로 내려가면 식물원을 다 엎치겠어.
0: 우리가 막아야 해. 기가빌더 변신!
3: 기가빌더 변신!
4: 호키본 변신 완료!
5: 마이티본 변신 완료!
6: 레이본 변신 완료!
7: 스케이본 변신 완료!
0: 멈춰 세워줘. 레이, 루루, 마이티는 스릴러 드릴러를 막아줘.

멈춰! 이런 거 원한 게 아닌데! 두더지들아, 거기서!

0: 좋아, 눈싸움 결투다! 발사기! 작동!
1: 으아! 으아, 조심해! 으아!
0: 으아! 으아!
2: 으아! 누가 나 좀 멈춰줘! 제발!
3: 라이키! 어?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지금 눈덩이를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야!
1: 어? 난 스키 타본 적도 없는데?
3: 넌 할 수 있어!
0: 마이티 살려줘!
1: 그럼 한번 해볼게! 어? 됐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3: 잘했어, 마이티! 이제 앞쪽 언덕에서 점프해!
1: 뭐? 점프하라고? 두 눈 부릅뜨고 다리에 힘주고 자, 간다! 으야!
4: 우리가 눈덩이를 막았다!
5: 마이팅! 아까 보니까 스키 진짜 잘 타더라. 우리도 리프트에서 다 봤어.
6: 스키가 이렇게 재밌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3: 잘 봤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 없기.
6: 그래, 맞아. 한 번 더 타고 싶어.
5: 마이팅, 얘들아, 경주하자. 준비, 출발!
1: 뭐야, 기다려.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진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0: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2: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뚝딱.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는 놀이터. 뽀로로 빠방.
10: 스쿨버스
11: 내일 떠나자.
12: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안녕, 지구 친구들. 저는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곳과 재미난 놀거리를 소개할게요.
1: 화성 관측탑에 올라가면 수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어요.
2: 재미난 놀이터도 있는데 우주고철로 만들었어요.
3: 식물 안에는 엄청나게 큰 로봇벌들이 살아요.
4: 그리고 화성엔 청소할 것도 진짜 많아요.
1: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해?
5: 얘들아, 이거 봐. 반려돌멩이야. 내가 직접 파색칠했어.
4: 그냥 화성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돌멩이 아니야?
5: 이 돌멩이는 진짜 특별해. 왜냐하면 내 말 맞지? 진짜 귀엽지 않아?
2: 반려돌멩이? 귀엽다.
6: 여기 있었구나. 큰일 났어. 지구 관광객들이 화성으로 오고 있어.
0: 우린 관광객들이 오기만 기다렸잖아요. 그게 왜 큰일인데요?
6: 아직 관광객들이 묵을 호텔이 없어. 기가빌더가 좀 도와줄래?
1: 물론이죠, 시장님. 도울 준비 됐어?
7: 당연하지, 아민.
1: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쿠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유!
3: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1: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2: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1: 글립사키 챔피언 마이티!
5: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3: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7: 기가빌더 출동!
4: 바위 정말 멋지다. 없애야 한다니 아까운걸.
1: 좋아, 얘들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땅에 박힌 저 바위를 치우고 멋진 호텔을 짓는 거야.
7: 기가빌더!

0: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확인해 볼게. 바위가 무슨 큰 건물만 해.
1: 에? 저 녀석들이 뭘 하는 거지? 뭔가 수상한데. 미확인.

0: 광물을 찾고 있나?
1: 두더지들아 출발!
2: 여기! 이 바위는 절대 못 옮기겠는데?
3: 왜? 그럼 바위를 뽑아버리는 대신 바위 안에 호텔을 짓는 건 어때?
2: 이 바위 안에 호텔을 짓겠다고?
3: 오, 진짜 특별한 호텔이 되겠는데? 딱 하나뿐인 호텔이 될 거야.
2: 토끼 좋은 생각이야. 설계도를 그려볼게. 거대한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객실도 복도도 만들고 조각작품처럼 예쁘게 꾸며보자.
3: 조각이라면 또 내가 전문이지.
2: 뭐야, 크기만 커다란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잖아.
3: 레이의 드릴로 못 뚫는 것도 있어?
2: 그럼 어쩌지?
1: 이 천재 과학자님께서 도와주지. 우리는 호보와 두더지.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스캔 작동. 저 바위 안에 분명히 미화준 광물이 있을 거야.
2: 호보, 멈춰! 그 바위 진짜 단단해.
1: 천재과학자 등장.
3: 우와, 호보 드릴은 진짜 강력하잖아.
1: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촤!
3: 얘들아, 저기 봐. 무슨 호텔 복도 같지 않아?
2: 그러게. 간격도 딱 좋아. 이 속도라면 포부가 바이오텔을 금세 다 짓겠는걸? 어? 저기 봐! 어떡해! 포부가 구멍을 너무 많이 파서 바위 기둥이 흔들리고 있어!
3: 이러다 다 무너지겠어!
2: 어서 바위를 구하자! 기가 빌더 변신!
3: 거키봇 변신 완료!
4: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머리 조각이 떨어지면 받아줘. 알았어. 마이티, 바위 호텔이 무너지지 않게 천장을 잘 받쳐줘.
1: 응, 알았어.

바위가 안 흔들려. 우리가 해냈다. 소리가 소용없다니. 폭우가 멈추지 않으면 호텔이 무너.

0: 거봉! 그만해! 그렇게 계속 구멍을 파다간 우리까지 바위에 다 깔릴 수 있어!
1: 조용히 해! 이 바보 빌더들아! 아무도 이 천재를 못 막아! 아, 뭐 하는 거야? 아, 이 녀석들아! 저리 비켜! 비켜라고! 아, 새로운 광물을 찾아야 해!
0: 새로운 광물?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여긴 새로운 광물 같은 건 없는데. 어? 마이티?
2: 어? 왜 그래, 얘들아? 어?

0: 반려돌멩인데. 정말? 뭐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 잘가 반려돌멩아. 널 만나서 행복했어.
1: 아유 잠깐. 찾았다. 찾았어. 역시 난 천재라니까. 터보 집게팔 작동. 내가 먼저 새 광물을 찾았지롱. 그렇지.
2: 휴, 진짜 속았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우리 호텔을 마무리하자.

0: 어서 오세요. 관광객 여러분, 지구인 여러분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바위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1: 와, 호텔이 너무 멋진데요.
2: 마이티, 돌멩이는 너무 안 됐어. 너한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렇게 헤어져서 너무 슬프겠다.
3: 관광객들이 호텔을 좋아해줘서 정말 감동이야.
4: 뭐야, 감동해서 우는 거였어?
5: 마이티, 고마워. 이건 다 네 덕분이야.
6: 작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을 거야. 이 새로운 광물을 뭐라고 부를까? 퍼버님은 천재? 아니면 우주 최강 과학자 퍼버? 이게 뭐야? 뭐야? 그냥 돌멩이잖아. 기가 밀자!
7: 아슬아슬 기가 루프.
8: 아빈, 어? 이것 좀 봐. 드디어 한정판 공구 세트가 나왔어. 와, 잘됐다. 네가 기다렸던 거잖아. 그럼 빨리 가서 사자.
9: 에? 귀찮게 가게에 왜 가? 어? 온라인 주문하면 돼.
8: 근데 여기 쓰여있기론 30개만 현장 구매 가능하다는데?
9: 뭐?
8: 안 돼. 후다닥 가야겠다.
10: 기가빌드 여러분, 안녕. 난 밀러 박사야. 지질학을 연구하고 있지. 오늘은 만능 탐사봇 로버와 함께 화성에 있는 특별한 곳을 찾아왔단다. 올림포스 화산에 말이야.
8: 우와, 화성에도 화산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신기하다. 그럼 뭘 도와드릴까요?
11: 어, 보여주마. 짜잔.
2: 우와, 그게 뭐예요?
10: 3D 마이트란 광물인데 이곳 화산 근처에서 처음 발견됐지. 이걸 테라시티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혼자 옮기기엔 너무 많아. 너희가 도와줄 수 있겠니?
8: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바로 출동할게요.
10: 고맙구나. 그럼 이따 보자.
2: 아주 멋진 마음이 될 거야.
9: 난 공구 가게 가야 하는데.
8: 포키 걱정 마. 임무를 빨리 끝내면 공구 가게에 갈 수가 있어.
9: 그래, 맞는 말이야. 서두르자. 기가빌더 출동할 준비 됐어?
12: 예!
8: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9: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8: 수학천재 루루!
2: 수학은 노화석 당근 먹기야!
8: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0: 이건 내게 맡겨. 그리고 하늘을 여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비가 출동. 와, 여기 진짜 예술적으로 멋지다.
1: 안녕, 기가빌더.
0: 박사님! 우와, 저게 트리디마이트예요? 아, 진짜 반짝반짝해. 근데 어디였어요?
1: 아주 다양하게 쓰이지. 엄청난 온도 변화와 방사선에도 강한 광물이라서 무엇을 만들더라도 절대 안 무너져.
0: 그럼 이 화산 근처에 이런 특이한 광물이 또 있나요?
1: 다들 호기심이 넘치는데. 화성의 화산 근처에서 발견되는 광물은
2: 빨리 트리디 마이트를 옮길 셔틀부터 만들어야 해. 돔까지 가져가려면 한참 걸려.
0: 그래도 이 멀리까지 왔는데?
3: 아빈, 설계도로 보여줘, 빨리.
0: 우와,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둘러?
3: 원래 빨리 하는 걸 좋아하거든.
4: 포키 말이 맞아. 임무가 제일 먼저야. 자, 이제 그럼 우린 기가루프를 건설해서 화산에서 돔까지 연결한 다음 운송 셔틀로 트리디 마이트를 옮기는 거야.
3: 광물은 무거울 텐데 셔틀이 빨리 달리려나?
4: 셔틀을 자석의 힘으로 살짝 뛰어달리게 할 거라서 마찰이 전혀 없어. 덕분에 엄청 빨라.
0: 그렇다면 이번엔 더 꼼꼼히 지어야겠어. 셔틀이 달리다가 고장나면 절대 안 돼.
4: 좋아, 그럼 건설을 시작해보자.

0: 왼쪽으로 0.5mm. 이젠 오른쪽으로 0.3mm.
1: 룰 오늘 왜 이렇게 깐깐해? 가게 문 닫겠어.
0: 좋아, 다 됐어. 가자, 포키.

0: 임무 완수!
1: 우리는 도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이게 아니야. 대체 새로운 광물은 어디 있는 거야? 아하, 새로운 에너지 광물인가 보군. 뭐야, 기가 빌더잖아. 감히 나보다 먼저 새 광물을 찾고 있어?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얘들아, 직개발 공격! 천이 비켜! 제일 세게 흔들기!
2: 앞이 잘 안 보여서 빨리 못 가겠어. 어? 오라! 하나 남았어. 빨리 가야 해! 거보잖아. 얘들아, 거보가 튜브를 끊으려고 해.
3: 뭐?
2: 히그루프에서 셔틀이 떨어질 거야. 걱정 마. 특수 나사라서 절대 쉽게 안 풀려.
1: 이제 내 거야.
2: 빨리 포부로 막아야 해. 나한테 맡겨.
1: 이 광물은 이제 내 거야.

0: 잘못 조였나 봐.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1: 자, 자,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빨리 셔틀을 되찾아야 해. 기가빌더 변신하자.
2: 기가빌더 변신.
0: 포키볼 변신 완료.
3: 마이티볼 변신 완료.
4: 레이볼 변신 완료.
5: 스케볼 변신 완료.
6: 기가봇 준비 완료.
7: 생쥐 녀석, 내 자성 맛을 보여주마.

0: 셔틀을 다 같이 구할 방법이 필요해.
1: 좌석에서 뚝딱 떼어낼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0: 포키, 이 드라이버를 써보자.
1: 그걸로 부족해. 더 가볍고 빠른 게 필요해.
0: 핫! 원래는 깜짝 선물이었는데. 포키!

0: 원했던 건데 루루 고마워.
1: 널 위한 특별 선물이니까 이번엔 실수하지 마.
0: 나만 믿어. 도보를 한눈 팔게 해줘.
1: 안녕 도보. 지난번 과학 시간 때 배운 교훈을 벌써 까먹었어?
2: 꼬맹이 토끼가 어딜 감히.
0: 전동 스크루 드라이버 액션!
2: 내 좌석 잘 비켜! 이겨주마, 이 못된 기가 녀석들아!
3: 우리가 셔틀을 구했어!
4: 밀로 박사님, 오늘 채굴한 트리디 마이트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내주신 거예요?
5: 다 기가빌더 덕분이죠. 저 혼자 했더라면 한 달은 걸렸을걸요.
4: 고마워요, 기가빌더. 이제 연구실로 가서 안정화 작업을 시작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0: 얘들아, 사실은 내가 공구사로 빨리 가려고 기가로프 튜브를 고정하는 나사를 제대로 안 조였어. 미안해.
6: 아하, 그래서 오늘따라 더 서둘렀구나.
1: 이제부턴 아무리 급해도 꼼꼼하게 확인하자.
7: 그나저나 공구가기에 묶어서 어떡해?
0: 괜찮아, 내겐 더 멋진 공구가 있거든. 루루가 줬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2: 매일매일 락토핏,
1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3: 넘버블럭스 친구들!
14: 오야!
1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4: 20까지 확실해! 우리 같이 놀자!
13: 5와 3이 만나면?
14: 8이야!
13: 변신! 우리 모두
14: 8!
13: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4: 함께 놀아요!
13: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1: 지당하신 말씀.
2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2: 매일매일 락토핏,
1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안녕 친구들, 지금부터 나에 대해 소개를 할게. 설명을 잘 듣고 내가 누구인지 맞춰봐. 우선 내 이름은 폭군 도마뱀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는 육식 공룡 중에 하나야. 나는 엄청 큰 머리를 가지고 있어. 내 이빨은 창처럼 뾰족해. 이빨 하나의 크기는 최대 30cm이고 이런 이빨들을 입안에 무려 60개나 가지고 있어. 정말 엄청나지? 나는 엄청 큰 몸통을 가지고 있어. 나는 큰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매우 단단하고 커다란 뒷다리를 가지고 있어. 나는 튼튼한 뒷다리와는 반대로 아주 작은 앞발을 가지고 있어. 어때? 작고 귀엽지? 하, 하, 하. 나는 큰 머리와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주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 내 몸 길이는 최대 12m이고 몸무게는 7톤이야. 나는 수컷 아프리카 코끼리보다도 크다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크고 강한 육식 공룡이야. 이제 내가 어떤 공룡인지 한번 맞춰볼래? 그래, 맞아. 나는 지상 최강의 육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야.
8: 안녕. 지금부터 나에 대해 소개를 할게. 설명을 잘 듣고 내가 누구인지 맞춰봐. 나는 식물과 열매를 먹는 초식 공룡 중에 하나야. 내 이름은 세계의 뿔이 달린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난 세계의 뿔이 달린 얼굴이란 이름답게 눈 윗부분에 두 개, 코 부분에 한 개, 총 세 개의 뿔이 나 있어. 이 뿔을 이용해서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육식 공룡들과도 맞서 싸울 수가 있지. 그리고 머리 뒤에 크고 멋진 머리 장식이 달려있는데 다른 공룡들의 공격에서 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 나는 큰 몸통과 짧지만 굵고 튼튼한 다리, 꼬리를 가지고 있어. 몸 길이는 9m이고 몸무게는 최대 9톤이야. 이제 내가 어떤 공룡인지 한번 맞춰볼래? 그래, 맞아. 나는 멋진 뿔을 가진 초식 공룡, 트리케라톱스야.